0: 아프야
1: 아프야
0: 피고
1: 타이
2: 그라마 뭐?
0: 아, 진짜 말려 이거는
1: 와?
0: 이거?
1: 와? 아야야야
0: 아이 꼬야꼬
1: 아우 아아 아우 냠냠냠

0: 그러면 배고 배고픔!
1: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크롬과 해리가 없어졌어요.
1: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아, 오늘 낚시 가기로 한 날이지. 고기. 보비, 어서 일어나.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보비.
2: 어? 자, 또 잡았다.
0: 보비, 넌 많이도 잡았구나.
2: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히네.
0: 난 왜 안 잡히지? 어디, 아휴, 배고파. 아, 많이 있었지? 보비, 이거 같이 먹을래?
2: 고마워.
0: 그걸 다 먹으면 안 돼! 나도 먹으려고 한 건데!
2: 아, 미안. 빵이 너무 작아서 그만.
0: 너무해. 아들 손자면
2: 여기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0: 그럼 절대로 그냥 넣어줬나 아니야?
2: 아니
0: 아, 맞다! 내가 새로 만든 춤 안 보여줄지 한번 볼래?
2: 아니, 괜찮은데?
0: 야구 얘, 나 괜찮아!

나보다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건가? 그러고 보니 토비는 힘도 너무 세고 먹기도 많이 먹고 내 노래도 이해 못하고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더 이상 코비랑 같이 살기 힘들겠어. 떠나야겠어.

0: 내 생각엔 크롱 너도 뽀로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1: 크롱,
0: 네가 좋아하는 걸 뽀로로는 싫어하잖아.
1: 크롱,
0: 네가 하고 싶은 걸 뽀로로는 못하게 하고 말이야.
1: 크롱, 크롱, 크롱.
0: 그게 바로 잘 안 맞는 거야. 나도 포비랑 잘 안 맞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1: 크롱,
0: 우리 둘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어때?
1: 크롱,
0: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좋아, 떠나자.
2: 아, 잘 잤다. 뭐? 편지네? 해리가 쓴 거잖아. 호비에게.
0: 우린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0: 해리야! 뽀로로!
1: 혹시 크롱 못 봤어? 나랑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0: 정말? 해리도 집을 나갔어.
1: 해리도?
2: 뱀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3: 크롱 크롱 크롱
2: 크롱 너랑 있으니까 정말 좋다. 넌 어때?
3: 크롱 크롱 크롱 크롱
2: 크롱 뭔데 그래?
3: 크랑
2: 우와 대단해 정말 멋져
4: 해리랑 크롱이잖아. 뭘 하는 거지? 아차, 뽀로로. 어서 가자.
5: 뭐? 해리랑 크롱이 없어졌다고?
4: 얘들아!
6: 통통아!
7: 괜찮니, 통통아?
4: 응, 뽀로로. 지난번에 빌린 책 돌려주러 왔어.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해?
7: 해리랑 크롱이 없어져서 찾고 있었어.
4: 어? 나 조금 전에 봤는데.
0: 정말?
7: 어디서 봤어?
4: 저기 산 위에 있던 걸.
7: 산에 왜 갔지? 어? 눈이네?
0: 눈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아.
7: 어서 해리랑 크롱을 찾아야겠어.
2: 되게 많이 오네. 너무 추워.
3: 크롱! 갑자기 눈을 던지면 어떡해? 놀랐잖아!
7: 크롱! 괜찮아?
2: 어서 쉴 곳을 찾아야겠어.
7: 어? 저기에 뭐지?
3: 크롱!
7: 동굴이잖아?
2: 잘됐다. 여기서 쉬었다가 자.
8: 해가 저물어도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2: 여기 너무 깜깜하다. 그치?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죽고 무서워. 그냥 집에 돌아갈까?
0: 해리, 많이 추웠지? 어서 먹어.
2: 와, 역시 보리가 최고야. 그래도 편지까지 써놨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돌아가. 약해지면 안 돼. 노래하자. 자고 자고 자고 내 노래 들었다. 아주 소중 여전히 사랑하여서 기분 좋아지지. 그럼 같이 하자. 밤새도록 하자. 너 등난이 없네. 그냥 잘하고 살아.
3: 그럼 뭐야 이거.
5: 감기 걸려.
3: 뭐야 이거.

0: 너 때문에 놀랐잖아.
1: 무슨 소리지?
0: 큰일 날 뻔했네. 어떡해, 입구가 막혔나 봐. 그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동굴 밖으로 나간 거야? 내 노래 때문이라고?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지?
2: 친구들이 크롱과 해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1: 어? 저건 크롱 발자국이잖아. 이걸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다. 어서 가보자. 어? 발자국이 여기서 없어졌네. 크롱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3: 잠깐.
1: 어?
3: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응? 이 목소린 해리? 이쪽이야?

0: 나도 해리.
1: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뽀로로랑 포비가 걱정 많이 했어.
2: 뭐야야 그럼
3: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2: 뭐야야 걱정했지. 미안해.
0: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던 건 미안해.
2: 포비.
3: 근데 우리를 어떻게 찾았어? 크롱 발자국을 보고 알았지.
0: 해리 목소리가 들렸어.
2: 정말? 역시 포비가 최고라니까.
4: 야야야,
5: 오늘 크롱과 해리는 곁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3: 톡톡이네 집에 가요.
5: 깊고 깊은 산속에 마법사 통통이가 살고 있어요. 통통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6: 책을 읽고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마법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책만 읽었나?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5: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3: 오늘은 뭐 하고 놀까?
1: 뭔가 특별하고 신나는 일 없을까?
7: 그러게.
8: 아, 그럼 오랜만에 통통이네 집에 가보자.
9: 통통이네? 그거 좋겠다.
8: 어서 가자.
5: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10: 좋다.
3: 통통아, 책은 다 읽었어?
6: 응. 우리 숲으로 같이 산책 갈까?
3: 와, 좋아!
11: 안녕!
3: 안녕!
6: 모두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3: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6: 잘 왔어. 마침 숲으로 놀러 가던 참인데. 같이 가자!
3: 같이 가자! 같이 가자!
9: 숲이요? 좋아!
5: 통통이와 친구들이 다 함께 숲으로 가기로 했군요. 친구들이 뭘 하고 있나 볼까요?
9: 가위바위보!
12: 아, 내가 술래네.
3: 내가 같이 찾아줄게.
12: 좋아. 얘들아, 그럼 숨어.
5: 친구들은 각자 흩어져서 숨을 곳을 찾았어요.
3: 아, 여기가 좋겠어.
13: 여기 숨으면 못 찾을 거야.
12: 그럼 이제 찾는다. 나는 이쪽으로 가볼게.
3: 응, 그럼 난 저쪽.
13: 너 어디가 오고 있어?
12: 이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3: 어딨지? 옆으로. 찾았다.
14: 없네.
3: 우리가 너무 꼭꼭 숨었나?
6: 그런가 봐. 왜 이렇게 못 찾지?
3: 그럼.
5: 저런, 크롱이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네요.
14: 아니, 하나도 못 찾았어.
3: 우리도 가보자.
8: 통통아, 어떻게 좀 해라!
6: 안 되겠다. 사라져! 얘들아, 빨리 조수라.
12: 얘들아, 괜찮아?
14: 괜찮아.
1: 잘했다.
14: 그런데 에디, 이제 수영할 줄. 조금 싱거운데 여긴 소금이 없잖아.
6: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14: 응? 정말?
6: 잠깐만, 꾸리꾸리 통통통 소금아 나와라.
14: 우와, 통통아 고마워. 자, 이제 됐을 거야.
9: 우와, 맛있겠다.
8: 우와, 대박.
4: 정말 맛있다.
6: 그럼 나도 한번.
14: 어? 왜 이러지? 와, 이게 뭐야?
8: 루피 좀 봐.
6: 소금을 만든다는 게 그만 실수로 마법 가루를 만들었나 봐.
14: 뭐라고? 그럼 어떡해.
8: 정말 재밌다.
14: 아니야, 통통아 빨리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6: 그리그리 통통통 원래대로 돌아가라.
9: 이겼어.
8: 마법은 못 믿겠...
14: 어? 그랑? 어.
9: 와!
14: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
9: 어떡해!
6: 그래! 자, 이 꽃잎을 한 잎씩 떼어봐.
9: 어? 꽃잎은 왜?
6: 해보면 알아. 자, 어서.
9: 알았어.
6: 이제 다 하나씩 가진 거지? 그래, 그럼...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14: 점점 커지고 있어.
8: 신기하다.
14: 우와, 예쁘다.
1: 정말 예뻐.
4: 고마워 통통아.
6: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0: 갑자기 비를 만났지만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1: 안녕 친구들.
0: 친구들은 무사히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2: 통통아, 우린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3: 지금 이렇게 비도 오는데. 안 되겠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4: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집에 어떻게 갈 거야?
5: 그러게.
6: 맞아. 게다가 난 좀 조이요.
3: 그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

0: 자,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자.
1: 아니, 벌써? 더 놀고 싶은데.
2: 뭐라도 조용히
1: 누우니까 잠이 안 오네.
3: 랑, 나도 그래.
1: 어, 우리도 그러네.
4: 아, 그래? 그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2: 재밌는 거? 뭔데?
4: 모두 천장을 봐.
3: 우와, 뭘까? 글쎄, 기대된다.
4: 꾸리꾸리 통통통, 보여라!
2: 우와!
5: 우와, 예쁘다!
3: 저기 제일 큰 별은 호비별 같다.
6: 그럼 저기 제일 작은 별은 내 별이겠네?
3: 별이 정말 많다.
0: 그럼 우리 한번 세어볼까?
6: 그래, 좋아.
3: 별 하나,
6: 별 둘, 별 셋.
0: 별 넷.
7: 친구들은 별을 세다 잠이 들었어요.
3: 통통아, 통통아.
6: 이리 와.
4: 저, 왜 그래?
6: 잠아. 자, 이제 너도 해봐. 괜찮아, 괜찮아.
4: 알았어.
7: 저런, 뽀로로와 통통이가 잠든 친구들 얼굴에 낙서를 하네요.
0: 무슨 일이야?
3: 아, 루피, 너 얼굴이 왜 그래?
6: 어? 대체 너도? 어? 누가 그런 거지?
8: 뽀로로랑 통통이가 그랬어.
9: 뭐라고?
8: 그런데 또 얼굴 정말 웃긴다.
3: 정말?
8: 애기 얼굴은 어떻고?
3: 그러고 보니 너희들만 깨끗하잖아.
4: 우리가 뭘?
8: 이만 당할 수 없지, 잘 알아!
7: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3: 가볼게. 정말 즐거웠어.
4: 나도 너희들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
2: 다음에 또 놀러올게.
8: 자, 출발하자고.
2: 안녕.
4: 안녕. 안녕.
3: 안녕.
7: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친구들, 통통이네 집에 언제든 또 놀러와요.
3: 집에서 노는 것도 좋아.
7: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이 흐린 날이군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3: 슈퍼펭귄은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8: 크랑크랑.
3: 슈퍼펭귄은 하늘을 날아서 어? 이게 뭐야? 그럼
8: 그럼
3: 네가 여기다 낙서한 거지? 그게 미안해하는 거야.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 장난감 자동차나 가지고 놀아야지. 어, 놓쳤네.
8: 미안.
3: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니까. 뭐?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좋아, 그럼 너도 넘어오면 안 돼.
7: 저런, 뽀로로와 크롬이 단단히 화가 났군요.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6: 패티가 오기로 했는데 루피.
9: 응?
6: 자, 패티 괜찮아? 날씨가 안 좋아져서 걱정했어. 응, 괜찮아. 자, 따뜻한 우유야.
9: 고마워. 오늘은 밖에서 못 놀겠지?
6: 우리 뭐하고 놀까?
9: 아, 배드민턴 어때?
6: 배드민턴? 여긴 좁아서 안 될 텐데.
9: 아니야, 이것만 더 치면.
7: 루피와 패티는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어요. 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10: 빙전을 내고 나는 너를 찾아와 놀어.
9: 이게 아닌데.
10: 빙전을 내고 나는 너를 찾아와 놀어. 빙전을 내고 나는 너를 찾아.
0: 계속 그 노래만 부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
9: 아하, 진정 바라지 그랬어. 그럼 다른 노래를 부르면 되지.
10: 겨굴 내 노래들은 좋아. 아들 소장면 얘기
0: 그것도 항상 부르던 건데.
7: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11: 애기랑 놀고 싶다. 애기다.
12: 로디네. 로디, 안녕.
11: 안녕, 아기. 내가 그쪽으로 갈게.
12: 안 돼. 바람 때문에 위험해.
11: 알았어.
12: 로디.
11: 러디
12: 잘했어.
11: 이제 같이 놀자.
12: 우리 재밌게 놀자. 우리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
11: 좋아.
7: 그런데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잔뜩 화가 나 있군요.
9: 크롱! 누가 먼저 사과할 줄 알고?
1: 배가 화장실은 저쪽인데.
9: 크롱, 크롱!
12: 걱정하지 마. 안 넘어갈 거야.
9: 아하, 배고픈가 보지. 냉장고는 여기 있지롱. 아, 샌드위치나 먹어볼까? 아, 맛있다.
7: 뽀로로, 크롱, 이제 그만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 자, 간다.
1: 아무래도 집에서 배드민턴은 안 되겠어. 식탁을 제자리로 옮기자.
6: 식탁? 아!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다.
1: 이게 뭐야?
6: 이걸로 식탁 위에서 공놀이라는 거야.
1: 식탁 위에서?
6: 응. 자, 너도 하나 받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12: 아, 이렇게 하면 좁은 데서도 놀 수 있겠다.
6: 응. 그럼 시작한다.
9: 야! 좋아. 야!
6: 이렇게 대단한다.
9: 나도 요리개그 다루는 건 자신이 있다구.
7: 해리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10: 해리!
9: 왜? 다른 노래를 불러줄까?
0: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9: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노는 건 좋아.

0: 어때?
1: 괜찮아. 그럼 나도 해볼게.
0: 그래.
1: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장난꾸러기 크롱, 개구쟁이 뽀로로. 어때?
0: 우와, 좋다 포비. 그럼 그 다음은

0: 말 관량이 패티.
1: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0: 와, 해리 노래 정말 좋다.
2: 뭐 이 정도 가지고. 보비가 다 만든 거잖아.
0: 아니야, 함께 만든 거야. 이제 다시 불러보자.
1: 우리들은 친구.
3: 보비와 해리는 새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4: 여기에 이렇게. 애기 왜 그래?
5: 블록 쌓기만 하려니까 지겨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그래, 이거야. 로디, 우리 도미노 놀이 하자.
4: 도미노? 그게 뭐야?
5: 블록들을 줄지어 세운 다음 첫 줄에 블록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블록들이 다 넘어져.
4: 알았어.
5: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이렇게 세울 거야.
3: 에디와 로디는 도미노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5: 자, 조심조심.
4: 조심.
5: 완성! 좋아, 이제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우와!
4: 도미노놀이 정말 재밌다.
5: 응. 아,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4: 좋아, 좋아.
5: 이번에 더 길게 만들자.
4: 좋아.
3: 뽀로로와 크롬은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군요.
6: 떨어진 건가?
7: 우리 앨범이네. 저번에 눈사람 만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 눈사람 정말 웃겨 그러네. 다른 사진도 볼까? 이때 잡은 물고기 정말 컸었지. 이만했었는데. 맞아, 그만했어. 다음 사진은?
6: 저 크롬, 내가 잘못했어.
7: 크롱 크롱.
6: 어이어이야.
7: 크롱이야.
3: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했어요. 오늘은 궂은 날씨 때문에 집에서만 놀아야 했지만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군요.
7: 우주 여행 가고 싶어요.
3: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4: 에디, 얼마나 남았어?
5: 이제 거의 다 됐어.
1: 에디, 로디.
5: 안녕.
7: 그게 뭐야?
5: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1: 멋지다.
7: 나도 데려가.
5: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8: 로디는 좋겠다.
9: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4: 그럼 너희가 가. 에디,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5: 정말?
7: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5: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0: 얘들아, 에디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8: 안녕.
3: 안녕.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4: 자,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7: 자,
5: 어? 뽀로로.
7: 이걸 찾는 거지?
5: 어, 아, 고마워.
7: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5: 없는데.
7: 자, 여기.
5: 시원하다.
7: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애기.
5: 고마워.
7: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5: 우주?
7: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5: 뭐 그렇긴 하다.
7: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5: 좋아.
7: 야호!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한 거다.
5: 안녕.
9: 에디.
5: 루피, 웬일이야?
9: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5: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9: 그런데 에디.
5: 왜?
9: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5: 아무래도 그렇겠지.
9: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5: 그래, 그래.
9: 고마워, 에디.
3: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크롱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5: 우주에 같이 가자고.
3: 패티는 멋진 묘기를 보여줬어요.
7: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3: 보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0: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7: 보비랑 나랑 데려가.
5: 좋아, 같이 가자.
3: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7: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10: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9: 뭐야, 나도 데려간댔어.
0: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7: 나하고도.
5: 그럼.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얘들아, 안녕.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1: 어? 에디!
5: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7: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5: 아, 그거? 아,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1: 시험?
5: 응,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7: 난 좋아.
9: 나도 자신 있어.
0: 우리도 찬성이야.
3: 드디어 우주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5: 첫 번째는 체력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1: 그래.
5: 자, 그럼 준비.
7: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그럼 너도 나 있는가, 부르르. 따라잡아, 찌로.
0: 에디, 같이 가자. 더 이상 못 뛰겠어.

0: 뭐지?
1: 아무것도 없는데?
0: 속았지? 뽀로로 비겁해!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2: 좋아.
0: 자, 그럼 크롱부터.

0: 되는데.
1: 알았어.
0: 자, 그럼.
1: 난 안 되겠다.
0: 뽀로로도 탈락.
1: 더 이상 못 참겠어.
0: 탈락. 패티도 탈락.
1: 못 참겠다.
0: 코비, 이제 너만 남았어.
2: 좋아.
0: 그럼. 코비, 네가 1등이야.
2: 아, 내가 1등이다.
0: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히면 되는 거야. 로디.
3: 그럼 시작.
4: 뭐지?
1: 저게 뭐야?
5: 알았다, 팬이.
0: 들렸어.
5: 아이차.
0: 맞았어, 루피.
5: 이야, 신난다.
0: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 하! 우!
5: 와! 뭐지?
0: 하!
5: 캥거루!
1: 메뚜기?
2: 토끼!
5: 알았다! 개구리! 이야! 또 맞췄다!
0: 축하해! 이번에 루피가 1등이야! 야호!
5: 그럼 내가 우주에 가는 거야?
1: 무슨 소리야? 달리기에서 내가 1등 했다고!
6: 코비도 아까 간지럼 참기에서 이겼잖아!
1: 나도 잘했거든!
6: 내가 잘했단 말이야!
0: 자, 잠깐만 얘들아! 일단 점수를 더 해봐야 하니까 결과는 내일 말해줄게.
7: 에디는 로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3: 누가 1등이야, 에디?
0: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3: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아,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3: 알았어.
7: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0: 안녕.
8: 에디,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0: 응, 이제 발표할게.
5: 대박.
0: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5: 이야! 내가 뽑혔다!
0: 그리고 패티! 크롬! 루피! 그리고 포비와 해리!
5: 그럼 모두 다 왔잖아!
0: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3: 자!
7: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5: 어떻게 된 거야, 에디?
0: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5: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에디. 로디도
9: 고마워, 에디.
0: 자, 모두들 준비됐지? 자, 그럼 출발한다.

0: 정확하게 고치느라.
1: 아쉽지만 우주여행은 다음에 가야겠네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호키제?
9: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호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호키제라세요.
1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3: 옥스퍼드 황.
14: 해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3: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황.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칠동.
8: 얼굴엔
9: 순한 칠동.
8: 눈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숲속에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13: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섯, 일곱.
1: 어디 숨을까?
0: 여덟.
1: 좋은 곳이 있어. 나와.
0: 열. 자,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어? 여기 숨었지? 어? 아니면 여기.
2: 여기도 없네.
1: 여긴 절대 못 찾을 거야.
0: 어? 아, 내 배가 왜 이러지?
3: 어, 비키 찾았다. 비키, 이제 네가 술래야.
4: 쟤, 갑자기 방귀를 뀌면 어떡해. 너 때문에 들켰잖아.
1: 아, 미안. 아빠가 방귀 참는 건 몸에 안 좋다고 하셨거든.
4: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끼든가.
2: 에이, 비키, 너무 그러지 마. 넌 방귀 안 끼어.
4: 어머머, 당연한 얘기를. 나 같은 숙녀는 방귀 같은 거 절대 안 끼거든.
2: 뭐? 뭐라고?
5: 던진다! 분노의 꺾어슛!
6: 호! 메롱!
7: 꽉꽉! 그럼 이건!

0: 또 막았지.
1: 레오 박사, 지금 뚱뚱 치킨 공놀이 하는 거 보여주려고 날 부른 건가?
2: 에이, 당연히 아니지.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걸로 한번 던져봐. 분명히 맞을 거야.
0: 메롱, 던져봐. 다 막아낼 수 있지.
2: 어떠냐? 일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뿡뿡폭탄이. 뿡뿡 폭탄에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약한 방귀를 계속 뛰게 돼있지.
3: 지독한 냄새.
1: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2: 좋았어. 그럼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러 출동해볼까?
4: 오래오래요.
2: 자, 뿡뿡 폭탄 공격을 시작한다. 가자, 뚱뚱 치킨.
5: 자, 찍는다. 셋, 둘, 하나.
0: 꾸꾸.
6: 방귀 냄새.
7: 내 고향 아프리카로 간다.

0: 어머,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프로젝트. 하지만 이번엔 힘들걸. 달달아 뿜뿜 폭탄. 이야. 저 녀석이. 어서 와라.
1: 조용없지롱. 어, 뭐지?
2: 원더비키, 너 괜찮아?
1: 오지마, 부끄러워.
2: 안 돼, 나 혼자서라도 레오 박사를 막아야겠어. 방귀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뱃속의 가스를 제거하자.
4: 뱃속의 가스를 제거하려면 양배추가 필요하지. 양배추의 섬유질, 표고버섯의 렌티난,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받은 양배추 1개, 표고버섯 5개, 청양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양배추롤.

0: 이번엔 직접 가스를 내뿜어서 전부 다 방귀쟁이로 만들어주마.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뿜뿜 폭탄 가스 공격이다. 오래오래요.
1: 블레시론, 정신 차려. 괜찮아? 슈퍼잭, 난 괜찮아. 블레시론, 어서 힘을 합쳐서 레오 박사를 막아야 해. 알았어,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플래시 파워! 원더비키, 넌 뿜뿜 가스를 얼른 모아줘.
2: 알았으니까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 정신을 집중해야겠어. 완다, 파워!
1: 좋았어, 마무리는 내가 할게. 캣! 슈퍼 냠냠 파워!
0: 이게 대체 뭐야? 아, 지독한 냄새.
1: 왜 그래? 어디 아파?
2: 아무것도 아니야. 참아야 해. 여기서 끼면 안 돼. 어떡해.
1: 그거 봐라. 숙녀는 방귀 같은 거 안 낀다며. 괜찮아, 다들 끼는걸.

0: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악한 에너지가 가득 담긴 레오 배지를 달아주면. 오레오레오!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1: 나는 꼬마법 모두 괴롭혀주겠다.
2: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걸 만들었군. 그게 다 내가 준 고대 설계도 덕분이라.
0: 그만! 당장 멈추지 못해! 거미줄을 아무데나 쏘면 어떡해? 그건 나쁜 녀석한테만 쏘는 거야.
1: 나쁜 녀석.
0: 내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못된 마을 녀석들에게만 쏘란 말이야.
1: 나쁜 것은 마을 녀석들이다. 지금 당장 혼내주겠습니다. 꼬마

0: 잘 보인다. 이 정도면 별똥별도 보이겠어.
1: 당연하지. 제일 좋은 망원경이거든.
2: 얘들아, 낮에는 별을 볼 수 없다고.
0: 어? 별똥별이다. 어? 우와! 이쪽으로 오고 있어.
2: 어떡해.
0: 정신이 들어?
3: 잠깐. 아직 움직이면 안 돼.
4: 여긴 어디죠?
2: 너 기억 안 나? 하늘에서 떨어졌어.
4: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3: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구나.
0: 어떡해요? 고칠 수 있죠?
3: 일단 고장난 다리부터 고치고 다 같이 노력해보자.
5: 꼬마부시 분명히 이 근처에 추락한 것 같은데. 저는 레오 배지. 이게 왜 여기에? 꼬마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어때? 시원하지? 아, 꼬마부 이거 먹어봐.
2: 신선한 과일 주스부터 마셔야지.
4: 왜? 다들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0: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3: 다 됐다. 자, 한번 걸어볼래?
4: 와, 안 아파요. 다 나은 것 같아요.
2: 야호! 다행이야!
3: 이제 기억만 돌아오면 되겠어.
0: 꼬마분,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없어?
4: 전혀 기억이 없어.
3: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렴.
4: 도저히 기억이 안 나.
5: 꼬마봇, 여기서 뭐하고 있어?
4: 누구세요? 절 아세요?
5: 나야, 나! 널 만든 천재 레오 박사!
4: 절 만들어요?
5: 뭐야, 고장난 거야? 어? 이게 있었지?
4: 이게 뭐예요? 나는 꼬마봇 다 괴롭혀주겠다!
5: 이제 돌아왔군. 좋아, 그럼! 함께 출발해볼까나?

0: 어머, 레오 박사가 모두를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그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어? 저건!
1: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제트. 이번에는 날 방해할 수 없을걸? 고마봇! 당장 저 녀석들을 혼내줘!
2: 알겠습니다, 네오 박사님. 아, 아니, 계기잖아.
1: 고마봇, 빨리 공격하라니까!
2: 네오 박사님, 쟤들은 좋은 애들입니다.
1: 무슨 소리야? 내 말 들어! 아사!
2: 네오 박사님, 쟤들은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1: 이 녀석이 정말... 그만둬! 나 혼자...

0: 왜 레오 박사와 함께 있지?
1: 이런, 어떡하지?
0: 꼬마벗을 공격할 순 없어.
2: 뭘 소곤대고 있어. 자, 받아라! 거미줄 유도탕!
0: 완다! 파워!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근육을 강화시켜 거미줄을 끊어내자. 응.
4: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닭가슴살이 필요하지. 닭가슴살의 단백질, 파프리카의 비타민C,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허이하!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닭가슴살 200g, 파프리카 1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닭가슴살 채소볶음.
2: 고대의 설계대로 더 거대하고 끈끈해진 조각력 거미줄 대포!
0: 좋아, 내가 막아주지! 슈퍼냠냠 파워! 이게 뭐야?
2: 조각력 거미줄 대포 맛이 어떠냐? 이젠 꼼짝할 수 없겠지?
5: 어떡하지?
6: 어때? 시원하지?
0: 아, 꼬마봇, 이거 먹어봐!
6: 신선한 과일 주스부터 마셔야지.
5: 그래, 나도 친구를 도와야 해. 꼬마봇 비행 엔진. 이야, 뭐야? 슈퍼제 그대로 거미줄을 꽉 잡고 있어.
2: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5: 이 배지의 힘이 사라지고 있어. 조금만 더, 지금이다. 그런데 패지, 나쁜 마음과 함께 내 힘도 사라졌어.
6: 그 대신 착한 마음이 생겼잖아.
0: 그래, 난 우리 친구야.
5: 정말 고마워. 잘 부탁할게.
0: 아, 저기 우리가 슈퍼제트라는 비밀은...
5: 알았어, 비밀로 할게.
1: 그런데 우리가 슈퍼제트인 게 왜 비밀이야?
0: 그건... 런! 네가 슈퍼제트라고 하면 모두들 얼마나 당황하겠니?
6: 그렇지! 뭐? 원더비키 너 정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유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속한.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나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0: EB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옥스퍼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중심을 잡아라.
1: 조심, 조심.
0: 잭, 좀 더 조심해야지.
2: 어렵다. 비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0: 당연하지. 슈퍼히어로에게 균형 감각은 필수잖아.
2: 안녕, 롬.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균형 감각 키우는 연습하고 있었어.
0: 론, 마침 잘 왔다. 같이 하자.
2: 에이, 난 이런 건 연습 안 해도 잘해.
0: 네.
2: 잘 봐.
3: 왜 이러지?
0: 아이, 참.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2: 우와.
0: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물론 열심히 연습하면. 책을 머리띠에 붙여놓은 건 비밀.
4: 레오 박사, 레오 박사,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건가?
5: 이제 거의 다 됐다. 드디어 이 천재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하늘 땅 흔들기가 마침내 완성됐다. 그럼 어디 실험을 한번 해볼까나? 자, 먼저 이렇게 바라보고 각도를 움직이면 이번엔 반대로. 자, 이번엔 역시 난 천지야.
4: 레오 박사, 너희끼리 장난칠 때가 아니야.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지.
5: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볼까?
4: 아, 뭔데?
5: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가볼까나? 오레오, 오레오.
6: 뭐야, 왜 이러지? 지진인가? 못 움직이겠어.
5: 좀 더 흔들어 볼까나?

0: 이번엔 좀 더 세게 흔들어 볼까?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0: 슈퍼제트! 감히 또 나를 방해하다니!
1: 내가 상대해 주마! 플래시 파워!
0: 쉽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는 안 되지.
1: 원더비키! 아, 이런. 중심을 못 잡잖아. 어?
2: 슈퍼잭, 레오봇의 가슴에 달려있는 땅을 흔드는 장치를 없애야 해.
1: 저거다! 그렇다면 중심을 잘 잡고 야!
0: 어림없다, 슈퍼잭!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균형 감각을 높이자. 응?
3: 균형 감각을 높이려면 새우가 필요하지. 새우의 타우린, 방울토마토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새우 두 컵, 방울토마토 다섯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냄비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새우 볶음.

0: 이제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슈퍼 냠냠 파워! 캬!
1: 그렇다면 최대 기울기로 흔들기. 고대의 기술로 강화한 하늘 땅 흔들기의 맛이 어떠냐 슈퍼제트. 세상 모든 걸 뒤집어주겠다. 오레오레요.
0: 이렇게는 아둘 것까지 다.
1: 뭐야, 어디 있는 거야?
0: 레오 박사, 당장 마을을 돌려놔.
1: 넌 또 언제 올라탄 거야? 당장 떨어져.
0: 아,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완다 파워.
1: 오잉? 이거 왜 이래? 나 노라고! 야! 뭐야? 야!
0: 야, 레오 박사! 어서 원래대로 돌려놔!
1: 이런 어쩔 수 없군. 다시 원래대로!
0: 고마워, 원더비키.
2: 다행이야, 슈퍼제트.
1: 어디 두고 보자, 슈퍼제트.
0: 레오 박사, 언제든지 상대해줄게.
3: 휴, 중심 잡기 너무 힘들었어.
2: 그거 봐, 슈퍼히어로에게 균형 감각은 필수라고 했지.
3: 원더비키, 얼마나 연습해야 너처럼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야?
2: 난 연습이 필요 없어.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
3: 뭐? 그럼 넌 연습 없이 머리 위에 책을 얹고 춤까지 춘 거야?
2: 그거야. 책을 머리띠에 붙여놨으니까.
3: 뭐? 그럼 그게 다 속임수였어?
2: 아, 그게... 야, 몰라 몰라!
4: 우와, 원더비키! 거기 있어!
5: 이게 뭐야? 레오 박사!

0: 배우 박사는 못 말려. 어? 넌 누군데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1: 좀 수상한데.
2: 안녕, 내 이름은 어린 왕자 소행성 비유길리에서 온 우주신문 기자야.
0: 우주신문 기자?
2: 어? 우주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이번엔 스토리아를 취재하러 왔거든.
0: 아,
2: 근데 여긴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니?
0: 늘 그렇진 않아. 레오 박사라는 악당이 있거든.
2: 악당? 나 악당 인터뷰가 필요했는데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어?
0: 글쎄, 가끔 광장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1: 에이, 그런 못된 악당 말고 아주 예쁘고 착한 슈퍼히어로 원더비키를 인터뷰하는 건 어때?
0: 비키, 벌써 갔어.
1: 어, 뭐?
2: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지. 어? 이게 뭐야?
3: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탱탱볼 공격을 받아라. 오래오래요.

0: 어머,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저 악당이 레오 박사구나.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2: 슈퍼제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 지난번에 그렇게 혼났으면서 또 탱탱볼을 가져온 거야? 이번엔 금방 물리칠 수 있겠는데?
2: 과연 그럴까?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탱탱볼 공격을 보여주마!
1: 뭐지?
2: 이번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다! 가거라!
1: 저 공격을 막아야 해! 내가 할게! 이런...
3: 내가 해볼게! 안돼! 너무 높아서 안 나!
1: 나한테 맡겨! 이야!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키자.
5: 응. 점프력을 높이려면 소고기가 필요하지. 소고기의 단백질, 양파의 크루세틴,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소고기 300g, 양파 반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소고기 완자.

0: 아, 슈퍼 냠냠 파워! 핵전!
1: 얘들아, 힘을 합쳐서 네오봇을 물리치자.
0: 알았어. 플래시 파워!
1: 야, 야, 야, 야, 야, 야!
0: 이야! 완다 파워!
1: 야,
0: 마무리는 내가. 슈퍼.

0: 아이고, 아이고, 아파.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1: 안녕하세요. 우주신문 기자 어린 왕자입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0: 뭐, 인터뷰? 그게 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것들이란 말씀.
1: 그러니까 송충이 폭탄, 길어져라 코가스, 레오봇.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발명하셨네요.
0: 그런데도 마을 녀석들은 내 천재성을 몰라준단 말이야.
1: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로 쓰는 게 낫겠어요. 우주 곳곳에 퍼지는 신문인데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님으로 유명해지면 좋지 않나요?
0: 우주 곳곳에?
1: 와. 혹시 악당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세요?
0: 나 천재 레오 박사는 오늘부터 악당을 완전히 그만두고 발명에만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2: 갑자기 무슨 소리야?
0: 그동안 괴롭힌 걸 사과하는 의미로 파티를

0: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어린 왕자, 이제 천재 레오 박사님으로 소개되는 거 맞지? 악당이 아니라.
1: 물론이죠. 파티가 끝나면 바로 신문에 실을게요.
0: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보겠구나. 오래오래요.
2: 악당을 그만두다니 믿을 수 없어.
3: 잭, 의심은 그만하고 파티를 즐기자.
2: 우와, 저거 맛있겠다.
3: 죄송합니다.
0: 아니, 이 녀석이.
4: 지금 화난 거 맞죠?
0: 아니, 전혀 화나지 않았는데 괜찮아. 참아야 하느니라.
5: 박사님, 그 마지막 남은 케이크 저 주시면 안 돼요?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그래, 이 케이크 양보해줄게. 난 이제 악당이 아니니까.
2: 화도 안 내고 양보도 하다니. 정말로 악당을 그만둔 거였네요.
0: 당연하지.
2: 죄송해요. 사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3: 제, 이리 와. 여기 쿠키 진짜 맛있어.
2: 갈게.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0: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좀 쌀 것 같네.
1: 레오 박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0: 잘 비켜. 우주신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계속 악당할 거거든. 너희들 모두 괴롭혀주겠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뿌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도마나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굿소!
9: 클릭소! 얼마세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8: 재밌다.
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득하죠.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1: 덮어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설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기운.

0: 안전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썰.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줄무랑
1: 덥덥한 말
0: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상쾌한 휴일 아침이에요.
1: 우와! 혐오는 일이 정말 크구나! 이리 줘! 다른 책도 많잖아! 왜 자꾸 내가 있는 책만 가져가는 거야!
7: 얘들아, 간식 먹자.
1: 네! 맛있겠다! 네 자리는 저기잖아! 왜 꼭 여기 앉아야 하는 건데? 아까는 내가 보는 책마다 뺏어가더니.
8: 요니는 누나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나 봐.
7: 원래 동생은 누나를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
1: 치, 그래도 너무 귀찮아요. 어떡해! 도망가, 아리!
9: 잡았다! 성인호, 마음과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1: 나왔다! 아리아리 매직!
9: 아이! 야!
10: 야! 잘못했어요!
1: 우와! 아리가 이겼다!
7: 보니야, 같이 골디 산책시키러 갈래?
1: 좋아요! 나는 요니도 따라가려고?
8: 요니는 아빠랑 있자. 우리 요니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1: 요니, 요니, 요니. 아리아리 매직!
7: 우와, 정말 아리 같은데?
1: 그쵸? 오늘도 아리가 멋있었다고요. 어? 우와, 우와, 아리의 마법 드레스잖아. 아빠 고맙습니다. 우와, 좋겠다.
7: 가자 보니야.
1: 엄마, 저도 아리 드레스 사주시면 안 돼요? 네.
7: 마법봉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오늘은 그냥 가자.
1: 다녀왔습니다.
6: 본인은 마법 드레스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1: 나도 드레스가 있으면 아리랑 더 똑같을 텐데.
6: 계속해서 마법 드레스만 떠올랐죠.
1: 마법 드레스 한 번만 입어봤으면. 그래! 부부맨의 방귀구름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11: 골디, 잠깐 요니 좀 부탁해.
12: 부부맨 변신!

0: 코디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마법 드레스 좀 만들어주세요.
0: 마법 드레스? 아하,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마법소녀 아리! 에 드레스 말이지?
1: 맞아요, 부부맨도 잘 아시네요.
0: 그럼, 당연하지. 그럼 드레스를 만들어볼까? 이것 좀 눌러줄래? 컬러방귀 캔디머신! 꿈컬러

0: 어때?
1: 우와! 진짜 아리 드레스 같아요!
0: 이제 여기에 예쁜 장식을 더해서 아리의 드레스랑 똑같이 꾸며볼까?
1: 좋아요! 장식은 제가 가져올게요! 이걸로 꾸미면 멋질 거예요!
2: 본인은 부부맨과 함께 마법 드레스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1: 이쪽은 이렇게.
0: 오! 이건 여기에! 자, 맞지?
1: 맞아요! 우와! 진짜 마법 드레스 같아요!
0: 아리의 드레스보다 훨씬 더 멋진데?
3: 응? 어? 달라? 달라야? 달라?
1: 아이, 연이야!
0: 아이고.
1: 용이! 그러면 안 돼!
3: 아예!
1: 내 드레스 망치지 마!
3: 아!
0: 용이는 누나 따라쟁이네.
3: 용이야!
1: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본인은 뭐든지 자꾸 따라하는 용이가 너무 귀찮았어요. 다음날 본인은 마법소녀 아리처럼 꾸미고 놀이터에 갔어요.
4: 우와! 진짜 마법소녀 아리 같다.
1: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날 마법소녀 본이라고 불러줘. 보니보니 매직!
3: 우와!
1: 다들 아리랑 똑같다고 해주고 기분 최고야.
3: 본이야, 같이 물에 놀이하자.
1: 어? 그래! 괜찮아, 너희끼리 놀아.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세기야, 기다려. 잘못하다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도와줘.
5: 어이, 어이. 슬기야, 괜찮아?
4: 고마워.
1: 다행이다.
6: 마법소녀 아리.
7: 이제 도망가지 못할 거다.
1: 도와주세요.
6: 아리아리 매직 태림의 빛을 모아 어둠을 물리쳐라.
1: 어때 연이야? 누나 아리랑 똑같지?
3: 아이 아이.
1: 그게 뭐야? 누나처럼 아리랑 똑같이 해야지.
8: 고마워요, 아리.
6: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1: 응?
6: 아리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1: 그런데 왜 안 똑같은 것 같지? 뭔가 부족한데. 아하! 도와줘요, 부부맨!
0: 보니, 요니,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아리의 왕관이 필요해요.
0: 왕관?
1: 네, 뭔가 부족하다 싶더니 왕관이 없지 뭐예요.
0: 그래, 잠깐만.
1: 이 왕관만 있으면 아리랑 진짜 똑같을 거예요.
0: 그래, 그래.
1: 이제 예쁘게 꾸며야겠다. 어?

0: 자, 요니 왕관 여기 있네. 이거 써볼까?
1: 어? 내꺼!
2: 언니, 너 진짜 미워! 넌 항상 내꺼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
0: 어, 근데 보니 너도 마법소녀 아리를 따라하잖아.
2: 응? 어, 그건 그렇지만 전 아리가 좋아서 따라하는 거라고요.
0: 본인은 마법소녀 아리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2: 그야, 정의롭게 친구들을 돕는 모습이 멋지잖아요.
0: 그럼 요니는 왜 보니를 따라할까?
2: 어, 그건...
0: 요니한테는 보니가 마법소녀 아리만큼 멋진 존재니까.
2: 내가 아리만큼 멋지다고?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근데 부부맨, 전 아리만큼 멋지지 않아요. 드레스가 걱정돼서 슬기를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이런 왕관이 아니었어요.
0: 요니한테 필요한 것도 왕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 네!
3: 본인은 이제 깨달았어요.
4: 유찬이가 설레!
5: 잡는다!
3: 보니가 정말 담고 싶었던 건 마법소녀의 드레스가 아닌
2: 슬기야, 괜찮아?
3: 씩씩하고 정의로운 마음이었다는 걸요.
2: 고마워, 보니, 요니.
6: 보니야, 안녕.
2: 어? 안녕, 예나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예의 바르기도 하지.
3: 본인은 요니가 언제든 따라하고 싶은 멋진 누나가 되기로 했어요.
5: 핫!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6: 아리아리 매직!
3: 그리고 더 이상 따라쟁이 요니도 귀찮지 않았죠.
2: 유치원 사진 발표회.
3: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발표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8: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사자인데요. 큰 덩치와 갈기털 때문에 아주 용감해 보여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기린입니다. 기린이 멋진 이유는
9: 준이는 사진을 정말 잘 찍었네요.
0: 그러게요.
7: 네, 발표도 아주 똑부러지고요.
8: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0: 와, 잘한다.
11: 준이는 동물원에서 멋진 동물들을 찍어왔네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준이.
2: 우와, 좋겠다.
11: 다음은 보니 차례죠? 보니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찍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2: 네! 좋아, 준이보다 훨씬 멋진 걸 찍어서 나도 꼭 칭찬받을 거야.
0: 자!
2: 네!
0: 으차! 보니야, 사진 다 찍었어?
2: 아니요, 집에는 찍을 만한 게 없어요. 마당엔 뭐 좀 있으려나? 멋진 사진이 아니라 웃긴 사진밖에 안 나오겠어.
0: 보니야, 응?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가보는 건 어때?
2: 공원이요?
0: 공원에 가면 예쁜 나무랑 꽃도 있고 멋진 호수도 있잖아.
2: 좋은 생각인데요. 우와, 여기라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안돼,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이게 뭐야, 어쩌지.
12: 그래, 부부맨한테 물어봐야겠다.
2: 도와줘요, 부부맨.
0: 날씨가 영 안 좋네. 이러면 사진이 잘 안 나올 텐데.
2: 도와줘요, 부부맨.
0: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어디를 가도 어두울 텐데 어쩌지?
1: 그럼 구름보다 더 높이 가면 어때요? 구름 위로 가면 어둡지 않겠죠?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컬러방귀 캔디 머신!

0: 출발!
1: 진짜 멋지다! 오보맨! 구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0: 잘 됐다! 마을 풍경도 찍을 수 있겠는데?
1: 네!
2: 본인은 하늘 위에서 멋진 풍경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1: 전부 진짜 멋져요.
0: 그러게, 잘 찍었네. 이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할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1: 네, 그건 문제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은 구름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 마을 사진도 정말 멋져요. 이 사진도 멋지고 이 사진도 멋져요. 구보맨, 어쩌죠? 멋지다는 말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0: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발표했는데?
1: 준이는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물들이 왜 멋진지 소개했어요.
0: 그럼 본인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1: 근데 이게 왜 멋진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0: 멋진 사진이긴 하지만 본인만의 멋진 사진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보니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던 걸 찍어야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1: 평소에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 본인은 부부맨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0: 보니야, 밥 먹자!
1: 좋은 냄새!
0: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 되니까.
1: 네!
0: 자, 맛있게 드세요.
3: 괜찮아요.
4: 정말 맛있어요.
1: 진짜 대단해요. 아빠, 꼭 요리사 같아요.
0: 뭘, 이 정도쯤이야. 보니야, 엄마 지금 일하니까 아빠가 읽어줄게.
3: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1: 네! 근데 엄마, 이건 무슨 글자예요? 외국어예요?
3: 엄마는 외국 회사랑도 같이 일하거든.
1: 우와, 뭔진 모르지만 멋지다.
3: 자, 다 했어. 이제 책 읽으러 갈까?
1: 아니요. 책 읽기 말고 엄마 아빠 사진 찍을래요.
3: 그게 무슨 말이야?
1: 유치원 사진 찍기 숙제요. 저한테는 엄마 아빠가 제일 멋져요.
5: 우리를 찍는다고?
1: 옷은 왜 갈아입으신 거예요?
3: 유치원 친구들이 전부 볼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0: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빼놓을 걸.
3: 자, 보니야, 이제 찍어줘.
1: 네. 엄마 아빠가 평소처럼 일하거나 요리하는 모습도 찍고 싶어요.
3: 아, 그것도 괜찮겠네.
0: 좋아, 잠깐만 기다려.
1: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사진이 아닌데. 그렇지.
2: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3: 엄마 다녀올게.
0: 여보, 조심.

0: 요니야, 아빠가 업어줄게. 얘들아, 저녁 먹자.
1: 과연 본인은 발표 준비를 잘했을까요? 드디어 사진 발표의 날이 됐어요.
2: 지금부터 발표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의 발표자 보니 나와주세요.
3: 네.
1: 막상 우리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쑥스럽네요.
0: 에이, 걱정 마요. 우리 둘 다 근사하게 찍었잖아요.
3: 지금부터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건 바로 저희 엄마랑 아빠입니다.

0: 테디.
1: 이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정신없이 바쁘세요. 양말을 잘못 신은 줄도 모를 정도로요. 지난번엔 도시락을 차 위에 두고 출발한 적도 있었죠. 가끔은 집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엄청 크게 하품을 하세요.
0: 어머머, 저건 언제 찍었대?
1: 그리고 이분은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도 매일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옷이 다 젖기도 하고 얼굴이 지저분해질 때도 있죠. 가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실 때는 먼저 잠드셔서 책에 침이 다 묻기도 했습니다.
2: 부끄러워.
1: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신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회사에 나가시고 아무리 졸려도 자지 않고 일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언제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입니다.
3: 아주 훌륭한 발표였어요. 모두 보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4: 아주 기특하네요.
5: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1: 응?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도와줘요, 부부맨!
6: 자,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방귀 한번 크게 뀌어주세요.
6: 어?
1: 빨리요!
6: 그거라면 쉽지. 자, 이제 뭘 하면 될까?
1: 이제 다 됐어요, 고마워요!
6: 응?
1: 멋진 사진에 부부맨도 빠질 수 없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식물엔
8: 톡톡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7: 아빠, 저게 뭐야?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젤?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0: 호키즈 하세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4: 순하게
5: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보니가 아빠랑 골디와 산책을 하고 있어요.
2: 그래서요, 마법소녀 아리가 아리아름을 찍하고 물리치는데 정말 멋졌어요.
9: 아빠도 봐야겠는데.
10: 어머, 이게 뭐야? 어?
2: 도와드릴게요.
10: 고마워.
9: 무슨 일이에요?
10: 청소하고 나왔더니 엉망이 될지 뭐예요? 이렇게 어질러놓고 딸기만 가져간 거 있죠?
2: 딸기요? 언니!
9: 어디 가!
2: 언니! 무슨 일이에요?
11: 누가 진열해 둔 빵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이상한 게 빵 위에 딸기만 없어졌다니까.
2: 네?
9: 대체 누가 이런 짓을...
2: 과일 가게에서도 딸기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응?
9: 어?
2: 어? 이게 뭐지?
12: 딸기 도둑?
2: 그래! 우리 동네에 딸기만 노리는 도둑이 있어!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
12: 왜 딸기만 노리는 거지?
13: 정말 이상한데...
14: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어?
2: 단서? 빵집 앞에서 이런 걸 주웠어.
12: 이게 뭐지? 털 같은데?
2: 괜찮아?
14: 이건 동물의 털이 확실해. 난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
2: 그렇다면 범인은 동물?
14: 우리가 그 동물을 찾아보면 어때?
13: 좋아, 특별 탐험대 실력을 보여주자고.
5: 특별 탐험대
2: 시작해볼까? 응. 어딨니? 맛있는 딸기 먹자. 어서 다워봐.
12: 딸기 꼭지잖아.
13: 범인이 이 근처에 있나 봐.
2: 들어가 보자.
12: 야옹이? 야옹이 털 색깔이랑은 다른데?
13: 야옹이는 아닌 것 같아.
2: 다른 곳을 좀 더 찾아보자. 아무도 안 보이는데?
12: 여기도 없어.
13: 이쪽도 마찬가지야.
2: 부부맨을 불러야겠다.
3: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의 무리! 용서하지 않겠다!
15: 그렇지! 지금이 아리! 아리아리 매직!
2: 도와줘요, 보보맨!
15: 중요한 순간에 무슨 일이지? 보보맨 변신!

0: 안녕 얘들아. 무슨 일이야?
1: 도구맨! 저기 아기곰이 있어요.
2: 와, 밥솥아. 아기곰이 어떻게 여기까지?
1: 모르겠어요. 아까 과일 가게랑 빵집 진열 때가 엉망이 됐었는데 그것도 제 때문인 것 같아요.
0: 그랬구나. 집으로 돌려보내려면 일단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야겠지?
3: 네, 그런데 많이 놀랐는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0: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맞다! 딸기를 이용해보면 어때요? 아기곰이 딸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4: 맞아요, 구구맨. 딸기 좀 만들어주세요.
0: 좋아,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뿍!
0: 컬러방귀 캔디머신! 뿡컬러 파워!

0: 전기구름 딸기!
1: 미안, 내가 너무 빨리 달렸지?
2: 아기곰이 너무 빨라요.
3: 킥보드! 보보맨, 방귀구름 킥보드 만들어주세요.
1: 좋은 생각인데?
4: 다 됐다.
1: 죄송합니다.
5: 우와, 곰!
1: 괜찮으세요?
5: 네.
3: 어디 갔지?
6: 전해드립니다.
7: 넌 이제 잡혔다.
3: 근데 왜 저기 멈춘 거지?
6: 오늘 아침 샛별 마을에 곰이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던 곰이 실수로 산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3: 정말 곰인가 봐. 어떡해.
1: 얘들아.
3: 보보맨, 저 곰이 이 아이 엄마인가 봐요. 지금 다쳐서 동물병원에 있대요.
1: 아, 아기 곰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였구나. 어서 엄마 곰에게 데려가 주자.
3: 네, 아기 곰아. 어디로 갔지?
7: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건 아기 곰 발자국이야.
1: 따라가 보자.
3: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4: 어디로 갔지?
3: 저건! 잠깐만요!
4: 왜? 뭔데?
3: 안 돼!
1: 얘들아, 괜찮아?
3: 보보맨, 저 안에 발자국이 찍힌 상자가 있었어요!
1: 정말?
3: 네! 분명히 거기 아기곰이 있을 거예요! 빨리 따라가요!
1: 좋아! 준이랑 예나는 경찰서에 가서 아기곰에 대해 신고 좀 해줄래? 우린 트럭을 쫓아가서 아기곰을 데려올게.
7: 네, 부부맨.
1: 출발!
7: 가자!
1: 고맙습니다.
8: 네, 수고하세요.

0: 아기곰을 찾고 있는데 혹시 상자 좀 살펴봐도 될까요?
1: 그래.
0: 발자국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2: 아기곰을 찾아 계속 상자를 확인해봤지만 어디에도 아기곰은 없었어요.
0: 저기다!
1: 잠깐만요!
0: 택배 상자 좀 볼 수 있을까요? 찾고 있는 게 있어서요.
1: 어쩌지? 남은 상자는 모두 배에 실었는데?
3: 걱정하지 마, 보니야. 뿡카 변신!
0: 우와! 저기 상자들이 보여요!
3: 꽉 잡아! 자!
1: 어떻게 찾는다?
0: 찾았다! 어? 여기 오고 보면!
3: 아하!
2: 드디어 아기곰을 찾았네요.
0: 정말 다행이야.
4: 도심에 나타났던 곰 가족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아기곰을 찾는데 3명의 아이들이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명예동물 지킴이로 임명되었습니다.
5: 우와, 우리가 TV에 나왔어. 신난다.
0: 역시 우리는 용감한 색깔 탐험대야.
5: 색깔 탐험대 임무 성공.
2: 특별 마을에 찾아온 깜짝 손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0: 불꽃놀이를 가요.
2: 보니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요.
5: 너희도 불꽃놀이 축제 갈 거지?
6: 당연하지. 난 엄마 아빠가 데려가 주신 댔어.
7: 나도
5: 작년에 진짜 멋졌는데.
6: 난 좋은 자리를 맡아서 엄청 가까이서 봤어.
7: 난 멀리서 봤지만 그래도 예뻤어.
6: 난 피자 먹으면서 봤다. 불꽃놀이 모양이 꼭 피자 같더라고.
5: 그러네.
7: 보니 넌 어땠어?
0: 나는 작년에 불꽃놀이 못 봤어.
7: 뭐? 뭐?
6: 아예? 어쩌다가?
0: 그게...
5: 엄마! 아빠! 빨리 불꽃놀이 보러 가요!
1: 응, 알았어.
8: 그런데 졸려서 큰일이네.
0: 응? 왜요?
1: 어젯밤에 요니가 자꾸 깨서 보채는 바람에 잠을 잘 못 잤거든.
8: 안 되겠어요. 잠깐 낮잠 좀 자고 출발할까요?
1: 그래요. 운전하다 졸면 큰일이니까.
0: 네!
5: 긴 바늘을 맨 위로 가면 깨워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8: 넘게 자버렸네요.
1: 바로 출발하면 괜찮을 거예요.
5: 거기 빨리 가자.
0: 뭐해 골디? 어디 가? 골디 이리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5: 아니 둘레잡기 하는 거 아니라고.
0: 골디 너 때문에 더 늦었잖아. 엄마 불꽃놀이 시작하기 전까진 가겠죠?
6: 그럼 엄마만 믿어.
0: 이렇게 가면 언제 도착해요?
3: 엄마가 면허 따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직 시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네.
8: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언덕만 넘으면 축제 장소야. 어? 차가 왜 이러지? 이런, 바퀴에 바람이 빠졌잖아.
0: 어떡해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3: 그래도 축제 장소랑 가까우니까 어쩌면 보일 수도 있어.
0: 안 보이잖아요.
3: 내년

0: 이번에는 늦지 않게 오자.
1: 그랬구나.
2: 그 멋진 걸 놓치다니.
3: 그래도 며칠 있으면 축제날이잖아. 이번에 가면 되지.
1: 맞아. 이번엔 꼭 보고 말겠어. 기다려라, 불꽃놀이.
4: 며칠이 지나 축제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1: 이젠 엄마는 운전을 잘하시니까 괜찮을 거고. 이 정도면 되겠지? 다현은 문제 없는 걸까? 봐도 잘 모르겠네. 그래! 힘들 땐 바로 보보맨이지! 도와줘요, 보보맨!
0: 어? 이 소리는? 보보맨 변신!

0: 자, 보니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호구맨! 내일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는데요. 제 시간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내일 축제를 벌써?
1: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일단 타이어가 괜찮은지 봐주세요.
0: 타이어는 왜?
1: 작년 축제 가는 길에 타이어에 구멍이 났었거든요.
0: 아, 그랬었지.
1: 네?
0: 아, 아니야. 어디 한번 볼까? 이상 없는 것 같은데?
1: 정말요? 그럼 타이어는 해결됐고, 다음은 야옹이에요.
0: 야옹이?
1: 저거 보세요. 작년에도 저렇게 골드가 야옹이를 쫓아가는 바람에 출발이 늦었거든요. 이번에는 야옹이도 데리고 가야겠어요. 야옹아, 우리 내일 같이 불꽃놀이 보러 갈래?
2: 야옹.
1: 엄청 멋진 불꽃놀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2: 응? 야옹.
1: 잠깐.
2: 야옹.
1: 같이 가면 간식 줄게.
2: 야옹. 야옹. 야옹.
1: 좋아. 그럼 이거 전부 줄게.
2: 야옹.
1: 그럼 약속하는 거다.
2: 야옹.
0: 와. 대단한데? 이제 야옹이도 해결됐네.
1: 네.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3: 뽀뽀 뽀뽀.
0: 요니야 안녕. 근데 요니는 왜?
1: 지난번 축제 전날에 요니가 밤새 안 자고 울었거든요. 그 바람에 엄마 아빠까지 잠을 설쳐서 늦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0: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1: 같이 신나게 놀기만 하면 돼요. 요니가 밤에 푹 잘 수 있게요.
0: 좋아.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꼭!

0: 이번엔 꺼내! 돌돌이!
1: 보니야! 실컷 논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까?
0: 아니에요! 더 놀아야 해요!
1: 너무 많이 논 것 같아. 요니가 피곤하지 않을까?
0: 아니에요! 요니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요니도 더 놀고 싶지?
2: 야!
0: 호구맨! 방귀구름으로 또 재밌는 거 만들어주세요!
1: 좋아!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2: 네!
3: 얘가 왜 이렇게 졸지?
0: 낮에 저랑 신나게 놀아서 그래요.
3: 그래? 대체 얼마나 놀았길래?
0: 오늘 밤엔 요니도 푹 잘 거야. 그럼 모두 성공!
4: 드디어 불꽃놀이 축제날이 됐어요. 일찍 나오니까 여유롭고 좋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보니야, 요니는 잘 자고 있어?
0: 네.

0: 나옹이랑 골디도 자고 있어요.
1: 네 언니가 이상한데?
0: 나 잤잖아. 어디 아픈 건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올해도 불꽃놀이 못 보는 거잖아.
2: 너무 많이 논 것 같아. 요니가 피곤하지 않을까?
0: 아니에요. 요니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때 내가 억지로 더 놀자고 해서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3: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0: 엄마, 아빠!
2: 보니야, 왜?
0: 그게 요니가 아픈 것 같아요.
2: 뭐? 열이 좀 있어요.
3: 어떡하죠?
0: 병원에 가요. 불꽃놀이 안 봐도 되니까 요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4: 본인의 가족은 요니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약도 먹고 안정을 취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벌써 열도 내렸고요.
0: 다행이다.
3: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가도 불꽃놀이 시간은 못 맞출 것 같은데.
0: 괜찮아요. 요니만 안 아프다면요.
2: 우리 분이 착하네. 어? 아, 그래.
3: 자, 이제 출발할게요.
2: 아,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픈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3: 그래요.
5: 보니야, 오늘 정말 멋졌어. 착한 누나 덕분에 요니도 빨리 낫나 봐.
0: 네.
5: 우리 내년엔 꼭 불꽃놀이 보자. 제일 좋은 자리에서.
0: 좋아요. 어머, 근데 차가 공중에 뜬 것 같아요.
3: 그게 무슨... 엄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엄마, 저기! 두부맨!
3: 정말 두부맨이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6: 아,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요.
0: 그럼 미라니, 여기서는 불꽃놀이가 엄청 잘 보이겠죠? 근데 우리 아빠 아직 병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떡하죠?
6: 아이쿠, 그거 큰일이네. 내가 금방 데리고 올게.
0: 근데 두부맨이 어떻게 알고 왔지? 어?
4: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본 불꽃놀이. 본이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0: 뽕뽕뽕뽕 부부맨 덩이야기. 우리 마을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대. 그 이름은 바로 부부왕. 그런데 어딘가 낯이 있단 말이야. 새로운 영웅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에도 부부맨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아빠, 저게 뭐야?
15: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제?
16: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정.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1: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0: 숨을 쉬고 여기 배디 비대서.
1: 아바바.

0: 마비아
1: 피고
2: 타이
3: 그라마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까라맘 배고 배고픔!
1: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얼굴엔
4: 순하게
2: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톰과 해리가 없어졌어요.
1: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2: 아, 오늘 낚시 가기로 한 날이지. 거기. 보비, 어서 일어나.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보비.
3: 어? 자, 또 잡았다.
2: 보비, 넌 많이도 잡았구나.
3: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히네.
2: 난 왜 안 잡히지? 어디, 아휴, 배고파. 아, 많이 있었지? 보비, 이거 같이 먹을래?
3: 고마워. 오,
0: 그걸 다 먹으면 안 된다! 나도 먹으려고 한 건데!
3: 아, 미안. 빵이 너무 작아서 그만.
2: 너무해.
0: 아들 손잡면
3: 해리,
0: 저기
3: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0: 흠색들룩하니까 너 장난 아니야?
3: 해리.
0: 아, 맞다! 내가 새로 만든 춤 안 보여줄지 한번 볼래?
3: 아니, 괜찮은데?
0: 자고 얘, 너

0: 많이 고장났어. 보비. 답답해서 혼났네. 나보다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건가? 그러고 보니 토비는 힘도 너무 세고 먹기도 많이 먹고 내 노래도 이해 못하고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더 이상 토비랑 같이 살기 힘들겠어. 떠나야겠어. 안녕 토비. 무슨 일 있어? 네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뽀로로가 막 화를 냈다고? 뽀로로가 너무했네. 내 생각엔 크롱 너도 뽀로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1: 그래.
0: 네가 좋아하는 걸 뽀로로는 싫어하잖아.
1: 크롱.
0: 네가 하고 싶은 걸 뽀로로는 못하게 하고 말이야.
1: 크롱.
0: 그게 바로 잘 안 맞는 거야. 나도 포비랑 잘 안 맞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1: 크롱.
0: 우리 둘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어때?
1: 크롱.
0: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1: 그래. 크랑크랑크랑.
0: 좋아, 떠나자.
2: 아, 잘 잤다. 뭐? 편지네? 해리가 쓴 거잖아. 포비에게.
0: 우린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0: 뭔데 그래?
1: 저기 통통이가 날아오고 있어요.
2: 아, 늦었네. 뽀로로가 기다릴 텐데. 해리랑 크롱이잖아. 뭘 하는 거지? 아차, 뽀로로. 어서 가자.
3: 뭐? 해리랑 크롱이 없어졌다고?
4: 얘들아!
5: 괜찮니, 통통아?
6: 응, 뽀로로. 지난번에 빌린 책 돌려주러 왔어.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해?
5: 해리랑 크롱이 없어져서 찾고 있었어.
6: 어? 나 조금 전에 봤는데.
7: 정말?
3: 어디서 봤어?
6: 저기 산 위에 있던 걸.
5: 산에 왜 갔지? 어? 눈이네?
7: 눈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아.
5: 어서 해리랑 크롱을 찾아야겠어.
0: 되게 많이 오네. 너무 추워.
8: 그럼 갑자기 눈을 던지면 어떡해. 놀랐잖아.
5: 그럼 괜찮아?
0: 어서 쉴 곳을 찾아야겠어.
5: 저게 뭐지? 동굴이잖아.
8: 잘됐다. 여기서 쉬었다가 자.
1: 해가 저물어도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0: 여기 너무 깜깜하다. 그치?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죽고 무서워. 그냥 집에 돌아갈까?
7: 해리, 많이 추웠지? 어서 먹어.
8: 와, 역시 보비가 최고야.
0: 그래도 편지까지 써놨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돌아가. 약해지면 안 돼. 노래하자.
8: 자고 노래들한다. 아주 소중한들이 사랑해서 기분 좋아지지? 그럼 같이 하자. 밤새도록 하자. 너 등장이 없네.
0: 크롱 감기 걸려.
8: 자고 목청도 좋다.
0: 크롱이 없네. 어디 갔지?
8: 놀랐잖아.
5: 무슨 소리지?
0: 큰일 날 뻔했네.
8: 어떡해. 입구가 막혔나봐. 그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동굴 밖으로 나간 거야? 내 노래 때문이라고? 야!
0: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지?
1: 친구들이 크롱과 해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5: 어? 저건 크롱 발자국이잖아. 그걸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다. 어서 가보자. 발자국이 여기서 없어졌네. 크롱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7: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린 해리? 이쪽이야.
0: 어떡해. 꼼짝도 안 해. 이제 영영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0: 무서웠지?
1: 그럼 보고 싶었어, 보디.
2: 나도 해리.
3: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4: 뽀로로랑 포비가 걱정 많이 했어.
1: 뭐야, 그럼? 응?
0: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1: 뭐야, 걱정했지? 미안해.
2: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던 건 미안해.
1: 포비.
4: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찾았어?
0: 크롱 발자국을 보고 알았지?
2: 해리 목소리가 들렸어.
1: 정말? 역시 포비가 최고라니까.
5: 오늘 크롱과 해리는 곁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0: 톡톡이네 집에 가요.
5: 깊고 깊은 산속에 마법사 통통이가 살고 있어요. 통통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6: 책을 읽고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마법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책만 읽었나?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5: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0: 오늘은 뭐 하고 놀까?
3: 뭔가 특별하고 신나는 일 없을까?
4: 그러게.
7: 아, 그럼 오랜만에 통통이네 집에 가보자.
8: 통통이네? 그거 좋다.
4: 어서 가자.
5: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9: 또또!
4: 통통아! 책은 다 읽었어?
6: 우리 숲으로 같이 산책 갈까?
4: 와, 좋아!
8: 얘들아!
10: 통통아! 뚜뚜! 안녕!
4: 우와, 안녕!
6: 어? 모두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4: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6: 잘 왔어! 마침 숲으로 놀러 가던 참인데 같이 가자!
4: 같이 가자! 같이 가자!
8: 좋아!
5: 통통이와 친구들이 다 함께 숲으로 가기로 했군요. 친구들이 뭘 하고 있나 볼까요?
8: 가위바위보!
11: 아, 내가 술래네.
4: 내가 같이 찾아줄게.
11: 좋아. 얘들아, 그럼 숨어.
5: 친구들은 각자 흩어져서 숨을 곳을 찾았어요.
4: 여기가 좋겠어.
12: 여기 숨으면 뭐 찾을 거야.
11: 그럼 이제 찾는다. 나는 이쪽으로 가볼게.
4: 응, 그럼 난 저쪽.
12: 어디가 오고 있어?
11: 이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4: 어딨지? 뚜뚜다. 옆으로. 찾았다.
13: 없네.
12: 어디에?
4: 우리가 너무 꼭꼭 숨었나?
6: 그런가 봐. 왜 이렇게 못 찾지?
5: 저런, 크롱이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네요.
11: 찾았어?
4: 아니, 하나도 못 찾았어.

0: 할 줄 아는 거야?
1: 내가? 살려줘!
0: 오지! 자!
2: 친구들이 물에서 나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그럼 어디?
3: 왜 그래, 루피?
0: 조금 싱거운데 여긴 소금이 없잖아.
4: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0: 응? 정말?
4: 잠깐만. 꾸리꾸리 통통통. 소금아, 나와라.
0: 우와, 통통아 고마워. 자, 이제 됐을 거야.
5: 우와, 맛있겠다.
0: 우와, 대박.
3: 정말 맛있다.
4: 그럼 나도 한번.
0: 왜 이러지? 와, 이게 뭐야?
4: 소금을 만든다는 게 그만 실수로 마법 가루를 만들었나 봐.
0: 뭐라고? 그럼 어떡해?
6: 정말 재밌다.
7: 아니야, 통통아, 빨리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4: 끄리끄리 통통통 원래대로 돌아가라.
7: 못 믿겠어.
5: 와!
7: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
5: 어떡해.
4: 그래. 자, 이 꽃잎을 한 입씩 떼어봐.
5: 응? 꽃잎은 왜?
4: 해보면 알아. 자, 어서.
5: 알았어.
4: 이제 다 하나씩 가진 거지?
5: 응.
4: 그래, 그럼.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7: 점점 커지고 있어.
6: 신기하다.
0: 우와, 예쁘다.
5: 맞아.
0: 정말 예뻐.
3: 고마워, 통통아.
4: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5: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2: 갑자기 비를 만났지만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5: 안녕 친구들.
2: 친구들은 무사히 통통네 집에 도착했어요.
6: 통통아, 우린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4: 지금 이렇게 비도 오는데. 안 되겠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8: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집에 어떻게 갈 거야?
3: 그러게.
0: 맞아. 게다가 난 좀 조이요.
4: 그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
5: 고마워. 잘 됐다.
3: 자,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자.
0: 아니, 벌써? 더 놀고 싶은데.
5: 뭐라도 조이네.
0: 누우니까 잠이 안 오네.
6: 랑.
0: 나도 그래.
6: 우리도 그러네.
4: 그래? 그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5: 재밌는 거? 뭔데?
4: 모두 천장을 봐.
0: 우와, 뭘까?
6: 글쎄, 기대된다.
4: 꾸리꾸리 통통통 보여라.
5: 우와.
0: 제일 큰 별은 호비별 같다.
6: 그럼 여기 제일 작은 별은 내 별이겠네. 별이 정말 많다.
3: 그럼 우리 한번 세어볼까?
0: 그래, 좋아.
6: 별 하나,
0: 별 둘, 별 셋.
2: 친구들은 별을 세다 잠이 들었어요.

0: 통통아, 통통아. 이리 와.
1: 저, 왜 그래?
0: 자, 이제 너도 해봐. 괜찮아, 괜찮아.
1: 알았어.
2: 저런, 보로로와 통통이가 잠든 친구들 얼굴에 낙서를 하네요.
3: 무슨 일이야? 아,
4: 루피, 너 얼굴이 왜 그래?
5: 어? 해치, 너도. 누가 그런 거지?
0: 뽀로로랑 통통이가 그랬어.
6: 뭐라고?
0: 그런데 또 얼굴 정말 웃긴다.
4: 정말?
0: 에이지 얼굴은 어떻고?
4: 그러고 보니 너희들만 깨끗하잖아.
1: 우리가 뭘?
6: 우리만 당할 수 없지, 잘 알아!
2: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0: 가볼게.
1: 나도 너희들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
7: 다음에 또 놀러올게.
0: 자, 출발하자고.
7: 안녕.
1: 안녕. 안녕.
0: 안녕.
2: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친구들, 통통이네 집에 언제든 또 놀러와요.
8: 집에서 노는 것도 좋아.
2: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이 흐린 날이군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8: 슈퍼펭귄은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0: 크랑크랑.
8: 슈퍼펭귄은 하늘을 날아서
4: 어? 이게 뭐야?
8: 그럼
0: 그럼
8: 네가 여기다 딱 싼 거지?
0: 크랑크랑.
8: 그게 미안해하는 거야.
0: 크랑.
8: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0: 크랑 크랑.
8: 아, 장난감 자동차나 가지고 놀아야지.
4: 어, 놓쳤네.
0: 미안.
8: 크랑 크랑.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0: 넘어오지 말라고? 좋아, 그럼 너도 넘어오면 안 돼.
2: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군요.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5: 팩트가 오기로 했는데. 루피. 팩트, 응? 괜찮아? 날씨가 안 좋아져서 걱정했어.
0: 응, 괜찮아.
5: 자, 따뜻한 우유야.
0: 고마워. 오늘은 밖에서 못 놀겠지?
5: 응, 우리 뭐하고 놀까?
0: 아, 배드민턴 어때?
5: 배드민턴? 여긴 좁아서 안 될 텐데.
0: 아니야, 이것만 더 치면.
2: 루피와 패티는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어요. 호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9: 빙조를 내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0: 아닌데.
9: 빙조를 내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빙조를 내고 나는 너를 찾아.
10: 계속 그 노래만 부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

0: 신경 바라지 그랬어. 그럼 다른 노래를 부르면 되지. 개굴짝굴짝거리는 노래들은 좋아. 아주 소중한 얘기.
1: 그것도 항상 부르던 건데.
2: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3: 애기랑 놀고 싶다. 애기다.
4: 로디네. 로디, 안녕.
3: 내가 그쪽으로 갈게.
4: 안 돼. 바람 때문에 위험해.
3: 알았어.
4: 로디.
3: 러디
4: 잘왔어.
3: 이제 같이 놀자.
4: 우리 재밌게 놀자. 우리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
3: 좋아.
2: 그런데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잔뜩 화가 나 있군요.
4: 크롱! 누가 먼저 사과할 줄 알고?
5: 배가 화장실은 저쪽인데.
4: 크롱 크롱. 걱정하지 마. 안 넘어갈 거야. 아하, 배고픈가 보지. 냉장고는 여기 있지롱. 아, 샌드위치나 먹어볼까? 아, 맛있다.
2: 뽀로로, 크롱, 이제 그만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자, 간다.
5: 아무래도 집에서 배드민턴은 안 되겠어. 식탁을 제자리로 옮기자.
0: 식탁? 아!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다.
5: 이게 뭐야?
0: 이걸로 식탁 위에서 국놀이라는 거야.
5: 식탁 위에서?
0: 응. 자, 너도 하나 받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5: 아, 이렇게 하면 좁은 데서도 놀 수 있겠다.
0: 응. 그럼 시작한다.
4: 야! 좋아! 야!
5: 그룹이 대단하다.
0: 나도 요리 개그 다루는 건 자신 있다구.
2: 해리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0: 해리.
4: 왜? 다른 노래를 불러줄까?
6: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노는 건 좋아, 노래는 더 좋아, 과자도 좋지요. 좋아. 자, 어때?
6: 괜찮아. 그럼 나도 해볼게.
0: 그래.
6: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장난꾸러기 크롱, 개구쟁이 뽀로로. 어때?
0: 우와, 좋다 포비. 그럼 그 다음은

0: 말괄량이 파티.
1: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0: 와, 해리 노래 정말 좋다.
2: 뭐 이 정도가지고. 포비가 다 만든 거잖아.
0: 아니야, 함께 만든 거야. 이제 다시 불러보자.
1: 우리들은 친구.
3: 포비와 해리는 새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4: 여기에 이렇게. 해리 왜 그래?
5: 블록 쌓기만 하려니까 지겨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그래, 이거야. 로디, 우리 도미노 놀이 하자.
4: 도미노? 그게 뭐야?
5: 블록들을 줄지어 세운 다음 첫 줄의 블록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블록들이 다 넘어져.
4: 알았어.
5: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이렇게 세울 거야.
3: 에디와 로디는 도미노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5: 자, 조심조심.
4: 조심.
5: 완성! 좋아, 이제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거의 다 갔어!
4: 에디, 도미노 놀이 정말 재밌다.
5: 아,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4: 좋아, 좋아.
5: 이번에 더 길게 만들자.
4: 좋아.
3: 뽀로로와 크롬은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군요.
6: 떨어진 건가?
5: 우리 앨범이네. 저번에 눈사람 만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 눈사람 정말 웃겨. 근데 다른 사진도 볼까? 이때 잡은 물고기 정말 컸었지. 이만했었는데. 맞아, 그만했어. 다음 사진은?
6: 저, 크롬, 내가 잘못했어.
5: 크랑, 크랑!
6: 마이어이야.
5: 크로야야!
3: 뽀로로와 크롬이 드디어 화해했어요. 오늘은 궂은 날씨 때문에 집에서만 놀아야 했지만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군요.
7: 우주 여행 가고 싶어요.
3: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4: 에디, 얼마나 남았어?
5: 이제 거의 다 됐어.
8: 에디, 로디.
5: 안녕.
6: 그게 뭐야?
5: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8: 멋지다.
6: 나도 데려가.
5: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9: 로디는 좋겠다.
10: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4: 그럼 너희가 가. 에디,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5: 정말?
6: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5: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0: 얘들아, 에디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9: 안녕.
11: 안녕.
3: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4: 자,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5: 자,
4: 어? 뽀로로.
5: 이걸 찾는 거지?
4: 어, 아, 고마워.
5: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4: 없는데.
5: 자, 여기.
4: 시원하다.
5: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애기.
4: 고마워.
5: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4: 우주?
5: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4: 뭐 그렇긴 하지.
5: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4: 좋아.
5: 야호!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 한 거다.
4: 안녕.
10: 에디.
4: 루피, 웬일이야?
10: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4: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10: 그런데 에디.
4: 왜?
10: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4: 아무래도 그렇겠지.
10: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4: 그래, 그래.
10: 고마워, 에디.
3: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크렁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4: 우주에 같이 가자고?
3: 패티는 멋진 묘기를 보여줬어요.
5: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3: 호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0: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5: 호비랑 나랑 데려가.
4: 좋아, 같이 가자.
3: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5: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12: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10: 뭐야, 나도 데려간댔어.
0: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5: 나하고도.
4: 그럼.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4: 얘들아, 안녕.
11: 안녕.
4: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11: 에디.
4: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5: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4: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11: 시험?
4: 응,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5: 난 좋아. 나도 자신 있어.
0: 우리도 찬성이야.
3: 드디어 우주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4: 첫 번째는 체력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 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11: 그래.
4: 자, 그럼 준비.
5: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그럼 너도 나 있는가, 부르르. 따라잡아, 찌로.
0: 에디, 같이 가자. 이상 못 뛰겠어.
10: 여기 달려라, 달려라.
5: 안돼. 하늘의 저게 뭐지?
10: 아무것도 없는데.
5: 저가 찌르. 뭐야?
4: 뽀로로 비겁해.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9: 자, 그럼 크롱부터.

0: 시작도 안 했는데.
1: 알았어.
0: 자, 그럼.
1: 난 안 되겠다.
0: 뽀로로도 탈락.
1: 더 이상 못 참겠어.
0: 탈락.

0: 사비 이제 너만 남았어.
1: 좋아.
0: 그럼 보비, 네가 1등이야.
1: 내가 1등이다.
0: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히면 되는 거야. 로디.
2: 그럼 시작.
3: 뭐지?
4: 저게 뭐야?
5: 알았다, 팽이.
0: 들렸어.
5: 아이차. 달래.
0: 맞았어, 루피.
5: 야, 신난다.
0: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 하.
5: 뭐지?
4: 캥거루.
5: 메뚜기.
1: 토끼.
5: 알았다, 개구리. 이야, 또 맞췄다.
0: 축하해. 이번에 루피가 1등이야.
5: 그럼 내가 우주에 가는 거야?
4: 무슨 소리야? 달리기에서 내가 1등했다고.
6: 고비도 아까 간지럼 참기에서 이겼잖아.
4: 나도 잘했거든.
6: 내가 잘했단 말이야.
0: 잠깐만 얘들아, 일단 점수를 더해봐야 하니까 결과는 내일 말해줄게.
7: 에디는 로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2: 누가 1등이야, 에디?
0: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2: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2: 알았어.
7: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0: 안녕.
1: 에디,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0: 이제 발표할게.
5: 대박.
0: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5: 이야, 내가 뽑혔다.
0: 그리고 패티, 크로, 루피, 그리고 보비와 해리.
4: 그럼 모두 다 왔잖아.
0: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2: 자.
7: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5: 어떻게 된 거야, 에디?
0: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4: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에디. 로디도
8: 고마워, 에디.
0: 자, 모두들 준비됐지? 자, 그럼 출발한다.
7: 아쉽지만 우주여행은 다음에 가야겠네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줄무랑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6: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8: 질동.
9: 얼굴엔
18: 순한 킬링.
9: 진물엔
18: 덥덥한
19: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뽀롱뽀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섯, 일곱.
1: 어디 숨을까?
0: 여덟.
2: 좋은 곳이 있어.
0: 나와. 열. 자,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어? 여기 숨었지? 어? 아니면 여기.
3: 여기도 없네.
2: 여긴 절대 못 찾을 거야.
0: 어? 아, 내 배가 왜 이러지?
4: 어, 비키 찾았다. 비키, 이제 네가 술래야.
1: 쟤 갑자기 방귀를 뀌면 어떡해. 너 때문에 들켰잖아.
2: 아, 미안. 아빠가 방귀 참는 건 몸에 안 좋다고 하셨거든.
1: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끼든가.
3: 에이, 비키, 너무 그러지 마. 넌 방귀 안 끼어.
1: 어머머, 당연한 얘기를. 나 같은 숙녀는 방귀 같은 거 절대 안 끼거든.
3: 뭐? 뭐라고?
5: 던진다! 분노의 꼬꼬슛!
6: 오! 메롱!
7: 꽉꽉! 어? 그럼 이건 맞아!
6: 또 막았지!
8: 레오 박사! 지금 뚱뚱치킨 공놀이 하는 거 보여주려고 날 부른 건가?
9: 에이, 당연히 아니지.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걸로 한번 던져봐. 분명히 맞을 거야.
6: 메롱, 던져봐. 다 막아낼 수 있지.
9: 어떠냐? 일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뿡뿡 폭탄이. 뿡뿡 폭탄에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약한 방귀를 계속 뛰게 되지.
7: 지독한 냄새.
8: 냄새가 여기.

0: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1: 좋았어. 그럼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러 출동해볼까?
2: 오래요, 오래요.
1: 자, 뿡뿡 폭탄 공격을 시작한다. 가자, 뚱뚱 치킨.
3: 자, 찍는다. 셋, 둘, 하나.
4: 방귀 냄새.
5: 내 고향 아프리카로 간다.

0: 어머,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멈춰!
1: 나타났구나, 슈퍼제이트. 하지만 이번엔 힘들걸. 가자라, 뿜뿜 폭탄! 이야!
0: 피해! 저 녀석이, 에이!
1: 어서 와라!
0: 조용없지롱! 어, 뭐지?
1: 원더비키, 너 괜찮아?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뱃속의 가스를 제거하자.
3: 뱃속의 가스를 제거하려면 양배추가 필요하지. 양배추의 섬유질, 표고버섯의 렌티난,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양배추 한 개, 표고버섯 다섯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양배추롤.

이번엔 직접 가스를 내뿜어서 전부 다 방귀쟁이로 만들어주마.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뿜뿜 폭탄 가스 공

0: 공격이다. 오레오레요.
1: 블레시론, 정신 차려. 괜찮아?
2: 슈퍼잭, 난 괜찮아.
1: 블레시론, 어서 힘을 합쳐서 레오 박사를 막아야 해.
2: 알았어,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플래시 파워!
1: 원더비키, 넌 꿍꿍 가스를 얼른 모아줘.
3: 알았으니까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 정신을 집중해야겠어. 완다 파워!
1: 좋았어. 마무리는 내가 할게. 햇! 슈퍼 냠냠 파워!
0: 이게 대체 뭐야? 아, 지독한 냄새.
1: 왜 그래? 어디 아파?
3: 아무것도 아니야. 참아야 해. 여기서 끼면 안 돼. 어떡해.
2: 그거 봐라. 숙녀는 방귀 같은 거 안 낀다며.
1: 괜찮아. 다들 끼는걸.

0: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악한 에너지가 가득 담긴 레오 배지를 달아주면 오레오레요!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1: 나는 꼬마법 모두 괴롭혀주겠다!
2: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걸 만들었군. 그게 다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 덕분이라!
0: 그만! 당장 멈추지 못해! 거미줄을 아무데나 쏘면 어떡해? 그건 나쁜 녀석한테만 쏘는 거야!
1: 나쁜 녀석.
0: 내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못된 마을 녀석들에게만 쏘란 말이야.
1: 나쁜 것은 마을 녀석들이다. 지금 당장 혼내주겠습니다. 꼬마봇 비행 엔진.
0: 야, 거기로 나가면 어떡해?

0: 이 정도면 별똥별도 보이겠어.
1: 당연하지. 제일 좋은 망원경이거든.
2: 얘들아, 낮에는 별을 볼 수 없다고.
0: 어? 별똥별이다. 어?
3: 와! 이쪽으로 오고 있어.
2: 어떡해.
0: 정신이 들어?
4: 잠깐. 아직 움직이면 안 돼.
5: 여긴 어디죠?
2: 너 기억 안 나? 하늘에서 떨어졌어.
5: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4: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구나.
0: 어떡해요? 고칠 수 있죠?

0: 다들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1: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2: 다 됐다. 자, 한번 걸어볼래?
0: 와, 안 아파요. 다 나은 것 같아요.
1: 야호! 다행이야!
2: 이제 기억만 돌아오면 되겠어.
1: 꼬마분,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없어?
0: 전혀 기억이 없어.
2: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렴.
0: 도저히 기억이 안 나. 아!
3: 꼬마봇, 여기서 뭐하고 있어?
0: 누구세요? 절 아세요?
3: 나야, 나! 널 만든 천재 레오 박사!
0: 절 만들어요?
3: 뭐야, 고장난 거야? 어, 이게 있었지?
0: 어, 이게 뭐예요? 나는 꼬마봇 다 괴롭혀주겠다!
3: 이제 돌아왔군. 좋아, 그럼! 함께 출발해볼까나?

0: 어머, 레오 박사가 모두를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짓은 당장 멈춰! 어? 저건!
1: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제트. 이번에는 날 방해할 수 없을걸? 고마봇! 당장 저 녀석들을 혼내줘!
2: 알겠습니다, 네오 박사님! 아! 아니, 개기잖아.
1: 고마봇, 빨리 공격하라니까!
2: 네오 박사님, 쟤들은 좋은 애들입니다.
1: 무슨 소리야! 내 말 들어! 아사!
2: 네오 박사님, 쟤들은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1: 이 녀석이 정말... 그만둬! 나 혼자 공격할 테니!
3: 안 돼! 꼬마보시 왜 네오 박사와 함께 있지?
4: 이런... 어떡하지?
0: 꼬마보시를 공격할 순 없어.
1: 뭘 소곤대고 있어? 자, 받아라! 거미줄 유도턴!
3: 완다!
5: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근육을 강화시켜 거미줄을 끊어내자. 응?
6: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닭가슴살이 필요하지. 닭가슴살의 단백질, 파프리카의 비타민C,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허이하!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닭가슴살 200g, 파프리카 1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닭가슴살 채소볶음.

0: 자, 슈퍼젠!
1: 자, 고마워.
0: 네오 박사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너희들은 주민들을 구해줘.
2: 그래, 알았어!
3: 그래, 파워!
2: 와,
4: 파워! 저 녀석들이! 그렇다면 고대의 설계도로 더 거대하고 끈끈해진 조각력 거미줄 대포!
0: 좋아, 내가 막아주지! 슈퍼 냠냠 파워! 이게 뭐야?
4: 조각력 거미줄 대포 맛이 어떠냐? 이젠 꼼짝할 수 없겠지?
5: 어떡하지?
6: 어때? 시원하지?
0: 아, 꼬마보 이거 먹어봐.
2: 신선한 과일 주스부터 마셔야지.
5: 그래, 나도 친구를 도와야 해. 꼬마봇 비행 엔진! 이야! 뭐야! 슈퍼젠 그대로 거미줄을 꽉 잡고 있어!
4: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5: 이 배지의 힘이 사라지고 있어! 조금만 더 지금이다! 그런데 패지 나쁜 마음과 함께 내 힘도 사라졌어.
1: 그 대신 착한 마음이 생겼잖아.
2: 그래, 난 우리 친구야.
5: 정말 고마워. 잘 부탁할게.
0: 아, 저기 우리가 슈퍼제트라는 비밀은...
5: 알았어, 비밀로 할게.
1: 그런데 우리가 슈퍼제트인 게 왜 비밀이야?
0: 그건...
2: 론! 네가 슈퍼제트라고 하면 모두들 얼마나 당황하겠니?
1: 그렇지! 뭐? 원더비키 너 정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0: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도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순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혹이 났어요. 엄청 크게.
1: 어, 진짜 크다. 아파. 뭐가 떨어졌다는 거죠?
0: 잠깐 찾아볼게요.
1: 어디가?
0: 제가.
1: 어디가? 뭐가 있어요?
0: 여기 있다.
2: 우와. 이게 뭐지?
3: 탱고 냄새를 맡아봐.
1: 이상하네. 우리가 맨날 먹던 달걀보다는 훨씬 커.
3: 알박사이나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1: 아유, 알박사님도 모르는 이 알이 도대체 무슨 알이란 말이에요?
3: 무슨 알이냐, 너는?

0: 하늘에서 뭐 떨어져 저기.
1: 오, 하늘에서.
2: 이게 뭐지?
1: 이게 뭐지?
2: 내가 떨어뜨린 건가? 어떻게 어떻게?
3: 이왕 이렇게 된 거 탐험 한번 나가봐. 재밌는 여행이 될 거야.

0: 노릇 프라이.
1: 아니 탱구 탱구 탱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0: 배가 고파서 그래요.
1: 배가 고프다고 저기 나를 안돼 안돼.
0: 아 진짜 주세요. 아이 참.
2: 나뭇잎 편지다.
1: 뭐라고 적혀있는데? 응. 집 구함?
2: 알은 둥지에 살잖아요.
1: 맞아 맞아.
2: 둥지를 찾아줘요.
1: 그래 좋았어. 이 알에게 딱 맞는 둥지를 찾아 떠나가보자고. 자 대원들 모두들 준비됐나요?
2: 잠깐!

0: 자, 에그 에그막사와
1: 지식별 자연 탐험의 출동
2: 가자. 예.
3: 어, 저기 까치 있다.
0: 맞아, 우리 까치집부터 살펴보자고. 까치집은 고급스러운 둥지로 소문이 자자하거든.
4: 엄청 깊은 나무다.
0: 여기 까치는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치기 때문에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고.
4: 나뭇가지를 엄청 많이 썼네.
0: 나뭇가지를 빈틈에 쏙쏙 끼워넣어야지 튼튼한 둥지가 만들어진다고.
2: 와! 와!
3: 에그박사님, 둥지 구멍이 조그매요.
4: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입구를 좁게 만들어야 다른 동물들이 못 들어오잖아.
0: 그렇지. 그래야 안전하게 알을 낳고 아기 새를 키울 수 있다고.
3: 아하, 둥지가 있어서 아이가 아기 새들이 안전한구나.
0: 그리고 재미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
2: 오, 둥지 안에 방이 있어요.
0: 맞아, 둥지 안에는 부드러운 체리로 방을 만들지.
3: 폭신폭신 아기 침대 같아.
4: 알도 폭신 새끼도 폭신.
2: 그치. 근데 우리 알은 까치알이랑은 좀

0: 그러게. 우리 다른 둥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1: 오, 좋아요. 다른 둥지 찾으러
2: 가자.
0: 가자.
1: 다른 둥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0: 찾을 수 있어.
3: 둥지라, 여기 둥지 발견.
0: 오, 이 친구는 붉은배 새매라고 하지. 아, 둥지가 아주 튼튼해 보이지.
3: 어, 붉은배 새매가 알이 났나 봐.
1: 어, 근데 비가 온다.
0: 얘들아, 이리 와, 이리. 피온다, 피온다, 피온다.
3: 어, 새들은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저는 엄마 새가 비를 쫄딱 감고 있어. 감기 걸리겠다.
0: 엄마 새에겐 알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알을 시키는 거라고.
4: 엄마 새 대단하다.
1: 우와, 아기 새가 태어났어.
3: 아이, 귀여워.
4: 아기 새가 입을 쩍쩍 벌리네.
1: 근데 이 동지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휴, 우리 알한테 빨리 좋은 집을 찾아줘야 되는데. 알이 왔어요, 알이 왔어요.
0: 둥지를 찾아요, 둥지를 찾아요. 괜찮으세요?
5: 안녕하셔들. 아니,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아, 새 집 보시나?
1: 네, 저희가 길 잃은 알을 데리고 있어서요. 꼭 집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5: 어머나, 어쩜 이런 우연이. 잘들 찾아왔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이크 테스트.

0: 정성 듬뿍 튼튼한 둥지 눈이 휘둥그레 신기한 둥지
1: 집을 소개해주는 직업이라고
2: 말만 해

0: 멋지다.
1: 맞다.
2: 어쩜 그렇게 둥지에 대해서 잘 알아?
0: 둥지 박사야.
3: 아유, 뭘 이 정도로 가지고. 내가 평소에 둥지에 관심이 좀 많아서. 자, 그럼 다음 둥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 응? 아니, 저 뻐꾸기
3: 저 나는 저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럼 이만.
2: 무슨 일이지?
0: 글쎄,
2: 조사가 뻐꾸기에게 화를 있는 것 같은데.
1: 저 친구가 바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야. 뱁새라고도 하지. 잠깐만, 무슨 일이야?
5: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이들. 내가 어떻게 낳은 알인데. 아유. 알을 낳으려고 열심히 둥지를 지었어.
0: 아유, 입 아프겠다.
1: 저렇게 일일이 재료를 만들어서 둥지를 짓는 거라고.
5: 영치기? 영차? 영차? 따뜻하고 포근한 둥지를 만들자.
2: 우와, 파란 색깔 알이야. 다섯 개나 나왔다.

0: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잠시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뻐꾸기가 내 둥지에 몰래 알을 안온 거 있지?
1: 맞아,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안다고.
0: 나는 내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줬지 뭐야.
2: 새가 태어났어.
3: 우와, 아기 새인데 덩치가 엄청 크다.
0: 배가 고프다고 어찌나 칭얼대는지 애벌레도 열심히 물어다 줬어. 그런데 말이야, 이 녀석이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야.
4: 뻐꾸기가 나빴어.
0: 내 새끼, 내 알. 어쩜죠.
1: 저게 뻐꾸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4: 오목놈이 너무 불쌍하다.
0: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3: 그래, 뻐꾸기가 찾지 못하게 둥지를 안 보이는 곳에 꼭꼭 숨겨.
0: 두 번은 당하지 않을 테야. 고마워, 친구들.
5: 잘가, 오노노냐.
4: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알을 품어줄 둥지를 찾지 못했어.
3: 우리가 둥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6: 오, 좋아. 난 까치마크 잘 만들 자신 있어.
4: 댕구도 자신 있다구.
1: 자, 대원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에게 배운 대로 멋진 둥지를 만들어보자구. 자, 한번 만들어볼까요?
4: 혹시? 네.
1: 튼튼튼튼. 위장 위장.

0: 이만 하면은 튼튼하고 안전한 둥지가 완성된 것 같은데.
1: 와하! 여기가 바로 너네 집이야. 짜잔! 알이 흔들흔들했어요.
2: 알은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닌데. 분명히 흔들흔들했는데. 아이고, 좀 이상하네.
0: 회원들, 곧 있으면 해지겠어. 얼른 집에 가자고.
3: 오늘 탐험 너무 재밌었다.
1: 맞아.

0: 있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뉴스와 야행,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귀엽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지구영웅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술래잡기 할 친구.
5: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4: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6: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4: 안 돼, 저 여친구

0: 땅땅 별?
1: 놀자 놀자 가위바위보
2: 너 잡으러 간다
3: 존 굿 나이스
4: 별 말씀이요
0: 존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4: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4: 한봉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에이즈도 지키고 봉개 보석궁도 고치고
0: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4: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5: 10화 번개 보석검의 비밀
6: 다가 다가
7: 가시장이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8: 번개 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7: 어쩐지 그래서 따가따가 가시집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6: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7: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9: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

0: 크면 뭐가 좋다?
1: 귀여워.
0: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왕누나 힘내라.
2: 힘내라. 내 보석.
3: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4: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5: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빨리.
0: 저기!
5: 미끄럼틀 뒤에!
2: 조기군!
3: 멈춰! 왕눈이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5: 옹겸이?
2: 하지 마!
5: 너무 뭐라 하지 마.
0: 맛있지 먹고 싶어.
3: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0: 어떡해. 괴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5: 땅땅땅땅. 아까 드림 잘 써버렸나봐.

0: 멋지신 게 너무 멋지다.
1: 하고 있는 친구 잘했어. 받아.
2: 번개 파워.

0: 대단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1: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배.
2: 빛나게 번개 보석이

0: 존,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1: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0: 같은 편이라고요?
1: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고마워.
3: 나도. 빛나.
0: 번개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땅땅.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의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4: 우주야, 너도 봤지?
5: 응? 뭘?
4: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

0: 보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1: 맞아. 엄청 신기했어.
0: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1: 그래. 이걸 날려보자.
0: 응. 안 돼!
1: 어? 어?
0: 뭐야?
1: 어?
0: 왜 안 돼?
1: 그러게.
0: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1: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2: 하나, 둘!

0: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1: 안 돼!
2: 똥 깠어.
0: 아, 그럼 뭐해?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2: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0: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2: 그런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3: 세상에! 아야, 나!
2: 우리 건물에는 비밀 복칙이 있어.
4: 초능력.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최고영웅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무리 질러도 안 반짝이네? 반짝여야 초능력이 나오는데. 반지야, 내 말 들려? 힘을 좀 내봐! 빛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0: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1: 내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2: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3: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4: 나는 엄청 커질 거야.
5: 하늘의 달만큼. 이야!
4: 아, 너무 질렀나 봐.
6: 준,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7: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6: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8: 이렇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9: 당연하지. 번개맨도 강쪽같이 속을 거라고.
8: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9: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10: 훔치는 거야. 예.
11: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2: 차렷! 경례! 소독!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11: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12: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1: 그게 뭐죠?
12: 뭐더라?
9: 아! 티라노사우루스!
12: 따가벌레요! 따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딱지!
11: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아,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2: 어, 그럴리가요! 초반입니다만.
11: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2: 넵! 소! 도!
13: 야, 어! 벌써 바깥 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4: 네! 아.
4: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물거리네.
15: 잠시 불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4: 네? 누구세요? 저 근데요. 비켜주세요.
16: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15: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14: 네, 나
4: 싫어요.
16: 잡아. 거기서 이제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4: 신나니까요.
16: 이리 내. 어? 이리 떼! 이게 이리 떼라니까! 이리 떼!
4: 떼라니까요!
16: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엄청난 응가 냄새다.
9: 야차!
16: 좋은 인생이었다.
9: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4: 그래요! 저리 가세요!
9: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4: 이 목소리는 제가 하니까요!
9: 목걸이 줘, 빨리!
4: 싫어요!
9: 목걸이 내놔!
4: 빨리 놔줘요! 은혜야, 나 좀 도와줘! 이 사람들이 목걸이를 훔치려고 해!
16: 뭐라고?
4: 아까 비켜!
9: 두 번은 안 통하지!
17: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저기 이강인 선수다.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요. 얘들아!
0: 쟤는? 빛나의 초능력.
1: 얘들아, 괜찮아?
3: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2: 나도.
0: 얘들 괜찮아? 다친 일 없니?
1: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0: 와차, 와차차. 너희들이 또...
4: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키웠다.
5: 아차, 아차, 아차.
6: 구했다고?
7: 우와, 진짜 멋있다.
8: 브라보.
1: 대단해.
0: 빛나 친구, 우주 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1: 뭘요?
8: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1: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이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6: 뜨거운 마음?
1: 강의를 놔줘! 저리 가!
7: 정말 그렇잖아.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9: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7: 아, 어떡해.
6: 어떻게 했어, 선생님.
10: 야가,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0: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5: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10: 뜨그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고?
0: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5: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0: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5: 그런가?
0: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5: 나 몰랐지?
0: 죄송합니다.
10: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 거울을 대령하라.
11: 네, 부르셨나요?
10: 겨울아, 겨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11: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0: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11: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10: 잠깐만요.
11: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데미.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12: 우와, 귀여워.
11: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10: 야가 뭔가요?
11: 마지막 후보, 블랙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13: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
10: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하지.
14: 최고!
11: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1: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10: 이놈의 불륜이냐, 꼬마야.
1: 나와라, 초능력!
15: 전동파!
16: 옥스포드 팡!
17: 해비도!
1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8: 탑승하세요!
1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0: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엔 감정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찐이가 저기 걸어가고 있네요.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0: 지니의 배에서 북소리가 나는데요.
1: 거니!
2: 소니 소니!
1: 어? 거니?
2: 어? 소니 소니!
1: 거니 거니!
2: 소니 소니!
0: 꼬니와 소니가 찐이의 북소리를 듣고 찾아왔네요. 소리가 신기한가 봐요.
1: 꼬니, 꼬니!
2: 소니?

0: 어?
1: 미니 키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지니의 북소리가 궁금해서 모두 모였나봐요. 미니 키즈, 우리 오늘은 신체 악기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건 어때? 지니가 배를 쳐서 소리를 낸 것처럼 각자 몸으로 소리를 내보는 거야. 오! 바로 그거야!
0: 써미!
2: 써니! 써니!

정말 멋진 노래였어, 니미키즈.

0: 미니 퀴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1: 응!
0: 안녕!
2: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3: 놀아요. ABC 미니 퀴즈.

knee, leg, hand, finger, arm, shoulder, stomach,

0: 빵. 야, 저 손님 두드려 갖고 얘기해. 말좀 들어봐. 빵 먹어. 야, 너 그때 이렇게 쓰는 거
1: 되거든요. Yellow. Black.

pink. Green. Black. Yellow.

hot. Cool. Thirsty. Hungry.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Pink. Brown. Orange. Purple. Pink. Brown. Orang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품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음악이 멈추면 얼음. 그럼 시작한다. 냥.
1: 나비처럼 훨훨, 나비처럼 훨훨, 모두 얼음 멈춰.
0: 솔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0: 이제 내 차례.
2: 나도 술래하고 싶다.
1: 치타처럼 다다다, 치타처럼 다다다, 모두 얼음
0: 멈춰. 다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3: 이번엔 내 차례.
2: 나도 술래.
1: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3: 멈춰. 네 차례야, 레미.
1: 함께 춤추자.
0: 나도 같이 할래.
3: 좋아, 나 씨가 술래해.

나시가 움직였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Division. It means divide.
1: Division.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들.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 행앵커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기자. 행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헤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헤일이요? 그곳에 헤일이 왜 일어난 거죠? 헤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헤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헤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헤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헤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이나 해일 정보가 나오면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해안 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 장소 및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평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펜수가 함께하겠습니다. 펜빵!

0: 먼저 이를 닦고 노는 건 어때요?
1: 이를 꼭 닦아야 해요?
2: 저는 안 닦아도 돼요.
0: 아, 한번 해볼까요?
2: 여긴 입속이야.
1: 초콜릿이 묻어있어. 우리가 닦아.

와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자, 저거!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기동.
1: 얼굴엔
3: 순한 긴게.
1: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약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붕붕카 멋있죠?
1: 부릉 부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부릉부릉 자동차가 나가신다.

0: 그럼 이번에는 도도가 타볼까요?
1: 우와! 도도! 가자!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룽룽 자동차가 나가신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tofu. This is frying tofu, 무침 두부. We have cooked rice, 우리 콩기밥도 있고. We have pizza cheese, 한국 거는 pizza cheese. And we have an onion, 양파도 있고요. We have parsley, 우리 콘 파슬리도 있고요. We have a soft boiled egg, 우리 삶은 달걀 있어요. We have 마파 두부 sauce. Yes, this is the 마파 tofu sauce. Now, let's start cooking. 우리 마파 두부 만들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바로 tofu. 네, 우리 두부 필요해요. So, first we open the tofu. 이거 보세요. 두부 물이 좀 많이 있어요. So let's get rid of the tofu water. So we pour the tofu water. And let's take this off. 우리 이거 펼 거예요. And now, ta-da! Our tofu. 네, 두부 나왔어요. 우리

0: 4분의 1 정도 필요해요.
1: So we need a quarter we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한 번 자르고 두 개, 한 번 더 이렇게 네 개. 하지만 우리 하나만 필요해요. 아, 문제는 아직 촉촉해요.
0: We can use kitchen towel to dry the tofu.
1: 네, 우리 키친 타올 쓸 거예요.
0: And we pat the tofu dry.
1: 살짝 살짝 이렇게 만지면서 그 남는 물이 없어져요.
0: And we can cut. We cut one way like this.
1: 우리 큰 두부처럼 한 번 이렇게 자르고 한 번 이렇게 자르고.
0: One more tim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Now we have 8 pieces of tofu.
1: 이제 두부 8 조각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부터 양파 잘라야 돼요.
0: We have to cut the onion. Don't cry. So we cut in half.
1: 반으로 이것도 반.
0: Cut in half again. So now we have 1/4.
1: 우리 4분의 1 쓸 거예요.
0: So we cut like this. Like this.
1: 이렇게 잘라요? 좀 크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양파 부분 식감이 잘 나올 거예요.
0: It's ready. So we add a little olive oil.
1: 네, 올리브유 좀 필요해요.
0: 네, 우리 먼저 양파 넣을 거예요.
1: 우리 양파 넣는 거예요.
0: 오, 소리 좋아요. Can you hear the sizzle sizzle? That's good. So we have to stir.
1: 계속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해요. 왜냐면 탔을 때 큰일 나요. 그 양파 구운 냄새 되게 되게 좋아요. 영국 사람도 구운 양파 되게 좋아요. 양파 조금 더 부드럽게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0: Can you see? The color is changing.
1: 이제 색깔은 좀 변했어요. 우리 누릇하게 누릇하게.
0: Okay. I think this is a good color. 이거 좋은 색이래요. Let's add the tofu.
1: 우리 두부 들어갈 거예요. 오, 또 sizzle sizzle. 우리 두부 많이 안 만져도 돼요.
0: We don't have to touch the tofu too much.
1: 두부 볶았을 때 너무 막 하지 마세요. 왜냐면 두부는 좀 예민해요.
0: Can you see the color? 오, 색깔 좀 변했어요. The color is changing. We want golden brown.
1: 그 누릇한 색깔 필요해요.
0: Now we can add the sauce.
1: 네, 맛보 두부 소스는 들어갈 거예요. 아, 맵다, 맵다.
0: 솔직히 아주 맵지 않아. 살짝 매워요.
1: 마파 두부 어떤 나라 음식이요?
0: 한국에 인기 있지만 솔직히 중국 음식이요.
1: It smells so good. 그 마파 두부 냄새 참 특별해요.
0: So special. 진짜 특별한 냄새요.
1: Can you see? It's bubbly. 그 보글보글 하면서 거의 준비 다 됐어요.
0: I think it's ready.
1: We're almost ready. We just have to do a few more things.
0: First, we have to get the egg ready.
1: 네, 우리 이제 삶은 달걀 준비해야 해요.
0: Tap, tap, tap. Tap, tap, tap. And we peel.
1: 네, 천천히 조심하게 껍질 펴는 거예요.
0: Take off the eggshell. And now, we cut the egg in half.
1: 우리 반으로 잘라요.
0: So, cut down. And we're done. Perfect. Now we put everything together.
1: 우리 이제 초피에서 넣어요.
0: First we put in the rice. We spread it out.
1: 그
0: S-P-R-E-A-D.
1: Spread은 뭐 넓게 만든 거예요.
0: Now the sauce. 이제 마파 두부. Yes, the 마파 tofu sauce we put on top.
1: Wow, it looks so good. It smells so good.
0: And now, pizza cheese.
1: 네, 치즈 좋아, 치즈 좋아.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아주 좋아.
0: 피자 치즈 써도 돼요? 뭐 체더 치즈, 뭐 파메산, 뭐 다른 치즈는 원하는 맛있는 치즈 써도 돼.

we put our dish in the microwave. 네, 우리 천자레인지에 놓을 거예요. Put our dish inside. 1.5 minutes. 네, 1분 30초 필요해요. And now we wait. 레디. 와우! Look at this. Oh, it looks fantastic. It smells fantastic. Now let's put half an egg on top. So we put half the egg and some parsley. 와, 이제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과 마파 두부 덮밥 완성됐습니다. 'It's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Okay. Rice, tofu, onion. Cheese. Oh, yeah. I love tofu. It's so soft. 그 부드러운 두부도 아주 맛있어요. The onion is sweet. 양파도 달콤해. 그리고 그 맛바 두부 소스는 매워. But it's okay because the cheese is there. 괜찮아요. 치즈도 있고. This is really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마파 두부 덮밥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뭘 만들어 볼까요? 우리 중국 음식 아니면 한국 음식? 매운 음식? 달콤한 음식? Come back next time and I'll cook for you again. Bye by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세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져.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나는 누구인가? 여긴 대체 어디란 말이냐?
1: 아, 선비님께선 바피님이시고 여긴 공사장이랍니다.
0: 그러면 내가 조선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1: 그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바퀴님을 조선까지 모셔다 드릴 탈 것이 어딘가에는 있을...
0: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어딘가를 찾으려고 조금 돌아다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1: 그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0: 잘 모르지만 대체 모셔다 드릴 그러니까 탈 대체 것이 어떻게 조선을 가냐고 진짜로! 어떻게 맨날 다 모르지만 하지 말... 뭐야, 뭔 소리야? 어디가?

0: 그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1: 네? 이건 조선으로 갈 탈 것이 아니라 힘센 변신파를 가진 구착기인데요.
0: 어? 힘센 변신파를 가진 구착기?
2: 굴착기는 땅을 파거나 닦고 흙을 실어서 옮겨요. 길쭉한 팔 덕분에 먼 곳에 있는 흙도 쉽게 담을 수 있고요. 힘이 세서 무거운 돌덩이도 번쩍 들어올리죠. 많은 양의 흙을 옮겨야 하는 광산이나 공사장에서 일한답니다. 굴착기 함께 알아볼까요?
0: 와, 이 팔로 땅을 파고 깎는 굴착기. 내가 빨리 조선을 가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이런 힘센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그럼 우선 이 굴착기의 힘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1: 힘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 어, 세 가지?
1: 흙과 돌을 싣는 버킷.
0: 흙과 돌을 싣는 버킷.
1: 굴착기의 팔격인 암.
0: 굴착기의 팔을 담당하는 암.
1: 굴착기의 지지대 역할을 붐.
0: 굴착기의 지지대 붐. 이 세 가지 버킷, 암, 붐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까?
1: 예. 굴착기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예. 타방아, 우리 좀 뒤로 가 있자. 내가 무섭다, 이거.
2: 네네, 무서워요.
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저렇게 많은 양의 흙을 한 번에 옮기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2: 그렇죠. 굴착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탈거 선생님 오른쪽과 왼쪽에는 기다란 막대기인 레버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레버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굴착기를 조종하는 거랍니다.
0: 이거만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그래,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2: 안 돼요. 굴착기를 운전하려면 면허증과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요. 아유, 조선에서 오신 박휘님은 아직 면허증도 자격증도 없으시잖아요.
0: 아, 뭐, 그건 그렇지.
2: 게다가 굴착기 운전이 보기에는 쉬워도 실제로는 어려워요. 오른쪽과 왼쪽 레버를 섬세하게 움직여야 굴착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0: 오, 그러고 보니까 저 선생님 되게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2: 네, 맞아요.
1: 굴착기 어땠어요?
0: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흙이 엄청 많은 양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바위를 만나면 못 뜨는 거 아닙니까?
1: 버킷을 변신시켜서 바위를 부수면 되죠.
0: 네? 버킷을 변신시켜서 바위를 부순다고요? 와! 바뀌었다! 태크 선생님! 이 뾰족한 건 무엇입니까?
1: 브레이커예요. 단단한 바위로 부술 수 있는 것이죠. 보여드릴게요.
0: 예. 저 봐봐. 저 움직이다.
3: 우와. 신기하다.
0: 너 지금 보이니? 지금 저거? 우와! 브레이커는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구나! 이건 브레이커랑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1: 네, 이건 갈고리 모양의 리퍼예요.
2: 리퍼는 딱딱한 땅을 긁어내는 건데 리퍼로 딱딱한 땅을 긁어내면 버킷으로 잘 팔 수 있어요.
0: 어? 이거 버킷인데 이번엔 구멍이 뚫려있는...

0: 담화.
1: 네.
0: 이렇게 힘센 탈 것이면 충분히 조선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이거는 캐머킷이에요.
1: 캐머킷은 큰 바위와 흙을 분리하는 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만 쏙쏙 골라내고 있어요. 우와, 바위만 남았어요.
0: 구착기 끝은 브레이커, 리퍼, 캐버킷, 크러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구착기 이 정도입니다.
2: 정말 진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셉니다, 진짜로. 아, 근데 이만큼이나 센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0: 이 실린더에서 나오죠.
2: 저 작은 저 실린더요? 에이, 저도 조선에서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인데 이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작은 실린더에서 그만한 힘이 나옵니까?
1: 아유, 그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너가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1: 네,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시겠어요?
2: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뭐야? 와, 에? 오, 오, 너가 쓴 거라고?
1: 맞아요.
2: 야, 이거 참, 너가 가방이긴 가방이구나, 근데.
1: 뭘 이 정도 가지고요. 그건 주사기라고 하는데, 큰 주사기와 작은 주사기가 관으로 연결된 것, 보이시죠?
2: 이거 보이지, 이거?
1: 주사기에 꽂힌 긴 막대기를 피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대지 않고 주사기의 피스톤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큰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서 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올리면 되지.
1: 한번 해보실까요?
2: 아이 뭐. 아니 잠깐만. 아이,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드네.
1: 그럼 반대로 작은 피스톤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2: 에이, 과학자가 내가 꿈이었다니까 이걸 모를까? 탱커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 글쎄요.
2: 절대 안 되죠, 절대. 왜냐면 큰 주사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작은 주사기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0: 어? 뭐야? 됐잖아. 그리고 심지어 큰 주사기로 할 때보다 힘도 훨씬 더 안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그건 파스칼의 법칙 덕분이에요.
0: 파스칼의 법칙?
1: 뚜껑을 꽉 닫은 물병에 뚜껑을 누르면 물병 안 어느 쪽에서든 같은 크기의 힘이 전달돼요. 모든 부분에 같은 크기의 힘. 이게 파스칼의 법칙이에요.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칼이 발견해서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법칙을 쓰면 좁은 부분을 작은 힘으로 밀어도 큰 편에서는 큰 힘이 날 수 있어요.
0: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1: 숫자 1의 힘으로 작은 부분을 밀어도 반대편에서는 숫자 4의 힘이 돼요.
0: 아, 숫자 1이 여러 개 모여서 그런 거구나.
1: 네, 맞아요. 이걸 같이 볼까요? 굴착기 안에는 물과 같은 액체인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작은 주사기가 굴착기의 펌프, 큰 주사기가 굴착기의 실린더. 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서 큰 주사기의 피스톤을 움직였던 것처럼 펌프에서 나온 작은 힘이 실린더에서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을 얻은 실린더는 커다란 굴착기를 움직이고요.
0: 아, 그래서 그 대단한 힘이 저 앙상한 실린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2: 네, 선비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0: 아,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착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잘 알 수 있었음.
1: 어, 어지러워. 또 왔다 왔다.
3: 예.
0: 시상이 떠오른다.

0: 굴착기. 굴착기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십시오.
1: 굴.
0: 굴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1: 착.
0: 착하고 이것저것 잡아서 다 옮기다니.
1: 기.
0: 기통찬 굴착기. 어떠셨어요?
1: 어, 잘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힘센 변신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0: 예. 수고하십시오, 태권 선생님. 예. 조심히 가십시오. 굴착기는 힘센 팔로 땅을 파거나 깎는 일을 하는 탈것이요. 강력한 힘이 얇은 실린더에서 나온다니 놀랍지 않소? 힘센 변신팔 굴착기.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힘을 좀 아껴도 되겠구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랜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세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3: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4: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5: 우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줄무랑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서 싸운 관차 역사는 흐른다.
1: 어? 이건?
2: 아, 아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던 삼국시대의 지도야.
3: 삼국시대?
1: 아, 나 이거 알아.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막 싸웠잖아.
2: 오, 맞아, 맞아.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의 선덕여왕 이야기야.
1: 선덕여왕?
2: 선덕여왕은 신라 27대 대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기도 하지.
4: 오늘부터 난 신라의 왕. 반드시 새로운 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5: 여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다 즉위식에 늦으십니다.
4: 지금 막 가려던 참이네.
5: 여왕님, 금관은 어디다 벗어두셨습니까?
4: 아, 금관.
5: 나도 모르겠어.
4: 내 금관이 어디로 갔는가?
2: 즉위식을 올리려면 금관이 필요해.
1: 정말?
3: 우리가 찾아보자!
2: 선덕여왕이 쓸 금관인 바로 이거! 이거랑 똑같은 금관을 찾아줘!
1: 다 비슷한데 이건 뻗어나온 가지가 두 개밖에 없어!
3: 이건 금관에 달린 구슬 색깔이 달라!
1: 아, 이거야! 이게 선덕여왕

0: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라 금관. 금관은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신라 왕의 힘을 상징하지.
1: 오늘부터 내가 다스리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2: 예, 여왕님.
3: 아, 참. 여자가 왕이 되다니.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1: 상대 등 비담, 지금 뭐라 하였는가?
3: 아니, 막말로. 고구려나 백제가 쳐들어오면 갑옷 입고 전투에라도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무거운 갑옷 입고 나가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4: 아, 진짜 비담 저 사람 왜 저래?
0: 예전 사람들은 왕은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5: 정말? 와, 그런 게 어딨어! 비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3: 아, 참. 여자라 힘도 없고.
6: 헐! 여왕님 앞에서 무엄하오! 상대 등 비담.
3: 김유신, 네가 감히?
1: 부족한 부분은 뛰어난 인재로 채우면 되는 법. 마침 잘았소. 오늘부터 김유신 장군을 내 곁에 두어 신라의 군사력을 더욱 강력하게 키워나가겠소.
3: 예?
0: 김유신은 당시 신라 최고의 장군!
7: 야! 야! 야! 적이 수백 수천 나타나도 내 앞에선 꼼짝 못하고 벌벌 떨지. 야!
0: 하지만 김유신은 신라의 귀족이 아니라 멸망한 나라 가야의 왕족이었지. 그래서
3: 신라인도 아니잖아.
8: 가짜 귀족 주제에.
0: 모두 가짜 귀족이라 놀리고 인정을 안 했어.
3: 저 가짜 귀족에게 자리를 주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요.
1: 가짜 귀족이라니. 지금은 엄연히 신라 사람이요. 난 출신보단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겠소. 김유신 장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6: 네, 여왕님.
3: 정말 마음에 안 들어.
1: 비담도 그렇고 다들 내가 여자라서 걱정 많은 것 충분히 알고 있네. 하지만 여자라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내 반드시 보여주겠네.
9: 여왕님 만세! 만세! 만세!
1: 그래,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0: 강한 신라를 꿈꾼 선덕여왕은 현명하고 지혜로웠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8: 당나라 왕이 이 꽃그림과 씨앗을 선물로 보내왔사옵니다.
1: 이건 선물이 아니다.
8: 예? 선물이 아니라고요?
1: 이 꽃에는 나비와 벌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해 남편과 자식이 없는 날 놀리려고 보낸 거겠지.
8: 예? 정말?
1: 아마 이 씨앗에서 자란 꽃도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8: 정말 향기가 안 나는구만. 이걸 그림만 보고 알아내다니. 역시 참 똑똑하고 지혜로우셔.

0: 지금 당장 개구리가 우는 숲으로 병사들을 보내라.
1: 여왕님, 그곳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0: 한겨울에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우는 게 이상했지. 그곳은 신라인들은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개구리들의 겨울잠을 깨운 건 백제군이 아닐까 생각했어.
1: 아, 개구리 소리만으로 백제군을 잡다니. 여왕님의 통찰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탑은?
0: 내 꿈을 담은 탑. 황룡사 9층 목탑이네.
1: 황룡사 9층 목탑이요?
0: 응. 이 탑이 완성될 때 신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야.
2: 외세의 침입을 막고 신라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선덕여왕 때 만든 황룡사 9층 목탑. 안타깝게도 훗날 몽골의 침입 때 불타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
3: 아이고, 그냥 농사가 다 망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4: 그런데 세금은 내라고 여왕은 뭐 하는 거야?
3: 여왕의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지는구나. 에라 귀여.
5: 여왕님 납쇼.
3: 여왕.
0: 내 너희들의 고충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오늘부터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3: 우와!
0: 또한 흉년이 든 해에는 내야 할 세금 또한 크게 줄이도록 하겠다.
3: 정말요?
4: 여왕님 만세!
3: 만세!
4: 만세!
3: 만세! 이게 아닌데?
2: 선덕여왕은 늘 백성들을 잘 살폈어.
0: 그래, 별이야. 별을 관찰해 달력을 만들면 농사에 도움이 되겠지.
2: 여기서 문제! 선덕여왕 때 만든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천문대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꿀성대, 2번 첨성대.
3: 아, 참, 꿀성대는 나처럼 목소리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꿀성대.
6: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첨성대.
2: 오, 딩동댕.
6: 우후!

0: 이거는 그 별을 관측한, 아유, 암튼 간에 그 농사 짓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대요.
1: 아이, 정말? 아유, 선덕여왕님은 참 지혜로우셔.
0: 아이고,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흉년에 굶지 않게 곡식도 주고 세금도 많이 안 내게 해주시니.
1: 요즘 신라는 참 살만 난다니까.
0: 맞아요.
2: 선덕여왕 덕분에 신라는 살기 좋아지고 여왕의 힘은 더욱 세졌지.
3: 아, 다들 여왕 여왕 힘 뭐야. 금방 포기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왜 다들 여왕을 좋아하는 거야?
1: 아. 어, 저기 별똥별이다.
3: 별똥별?

0: 별이 떨어지듯 여왕도 어디서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만. 떨어져?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하늘이 날 도와주는구나. 그래. 저 어젯밤 별 떨어진 거 봤죠?
1: 봤죠.
0: 그거 다 신라가 힘이 떨어져서 망할 징조라고요.
1: 망해요?
0: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런 거라던데.
2: 에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0: 아이, 참 맞다니까. 여자가 왕이 돼서 하늘이 노한 거야, 하늘이.
2: 하늘이? 그런가?
1: 아이, 그럼 이리 어째요?
2: 큰일 났네.
1: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아이고,
2: 참 큰일 났네.
1: 떨어지겠지.
0: 소문 좀 내, 소문 좀.
2: 소문 나야지.
0: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2: 아이고, 신라가 망할 징조래.
1: 큰일이야, 큰일. 진짜 큰일이다.
3: 빨리 끌어내야 한다.
0: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렇다.
2: 아이고, 큰일이구만.
1: 아이고, 어떡해.
3: 아이고,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4: 소문은 계속 퍼져서 김유신에게까지 들어왔지.
5: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저 여왕님.
6: 김유신 장군, 요즘 백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들었소.
5: 네, 서쪽 성들이 백제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경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6: 이상한 소문?
5: 그게...
1: 봐봐, 반란이다! 비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6: 반란?
0: 여왕을 찾아라! 여왕을 끌어내리자!
7: 상당 여왕은 비담의 반란을 막을 수 있을까?
8: 아, 너무 궁금해!
7: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줘.
0: 왕궁을 샅샅이 뒤져서 여왕!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준모란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크게 보기.
1: 크게 보기?
0: 우와. 어? 자세히 보기. 어?
1: 우와. 그거 뭐야?
0: 아, 돋보기.
1: 돋보기?
0: 어디 어디?
1: 우와. 크게 보이네. 우와.
0: 우와. 눈이 크게 보인다. 돋보기 재밌다. 돋보기.

0: 여기.
1: 오, 기도. 응.
2: 우와. 오, 나는 잘 안 보여. 커다란 돋보기가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3: 아이야를 불러보자.
4: 그래.
5: 한글 용사 아이야.
6: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돋보기가 궁금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9: 문.
7: 돋보기에 돛을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10: 드드드드드드드드
8: 여기야.
6: 드드드드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9: 간다.

캄캄하군. 그래도 디귿을 찾아야 해. 찾았어. 등대에 디귿.

0: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 도대 도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디귿을 찾자. 받침의 문.
1: 돌, 돌, 돌, 돌, 돌, 돌. 동, 동, 동, 동, 동. 돛, 돛, 돛, 돛, 돛, 돛.
2: 여기야!
1: 받침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받침 디귿을 찾아보자. 찾았어. 받침 디귿. 돌아라. 회전축. 쓰레받기에 받침 디귿.
1: 나와라 한글.
0: 허차. 허차. 받침 디귿. 받침 디귿.
2: 돋보기에 볼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0: 부부부부부
2: 여기야.
0: 부부부부 돋보기에 귀를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3: 그
2: 여기야.
0: 그
2: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간다.
2: 비읍을 찾자. 어디서 나는 소리지?
4: 어서 오세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입니다.
2: 찾았어. 놀라지 마세요. 비읍만 찾아갈게요.
4: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제 이름에도 비읍이 들어가요. 더미. 제 이름이 뭐라고요?
2: 범이.
4: 다시 한번.
2: 범이.
4: 맞았어요. 하지만 제 이름에 있는 비읍은 안 드릴 거예요.
2: 알겠어, 범아. 북에 있는 비읍만 찾아갈게.
4: 좋아요.
2: 북에 비읍.
1: 소설아, 한글.
4: 하늘짝.
5: 비읍이 오를 만나 보.

0: 오, 여기 기억이 많이 있군. 계단의 기억.
1: 나라 환대.
0: 하차.
2: 기억이 이를 만나 기.
0: 도
3: 받침 디귿 돛
1: 받침 돛
0: 돛 보 기 돋보기
1: 받침
4: 저장 완료
1: 돛 보 기
4: 훈민정음의 손으로
5: 우와, 돋보기 한글 카드다.
6: 뭐든지 자판기에 돋보기 한글 카드를 넣으면
5: 우와, 커다란 돋보기가 나왔어.
6: 이제 같이 볼 수 있겠다.
5: 응.
7: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돋보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돋보기 돋보기 돋보기. 할아버지도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는 크게 보여요. 오.
8: 꼴까.
7: 오, 엄청 크게 보여요. 돋보기는 재밌어요.
8: 아, 맛있어요.
7: 오. 도보기? 응? 도보기. 받침 디귿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읏. 돋보기. 타다. 바다. 거다. 응? 타다. 바다. 거다. 읏. 탔다. 탔다. 바다. 봤다. 거다. 걷다.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돋보기. 친구들 따라해봐요. 돋보기.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돋보기. 돌멩이. 돌덩이.
9: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돋보기, 돌멩이, 돌덩이.
10: 돋보기. 훈민정음이 돋보기 놀이를 해요. 돋보기는 크게 보여요. 돋보기는 재미있어요. 커다란 돋보기가 필요해. 등대의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가 쓰레받기에 받침 디귿을 만나 돛. 북에 비읍이 오를 만나 보. 계단에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한글 카드를 넣으니 큰 돋보기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돋보기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돋보기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돋보기를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탈!

0: 이게 뭐지?
1: 탈이란다.
2: 아, 탈.
0: 할아버지, 우리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1: 그래.
3: 와, 오늘은 탈 쓰고 놀자. 예!

0: 우와.
1: 표정 봐. 웃기다.
0: 훈민아,
2: 응?
0: 우리도 탈 쓰고 춤출래?
2: 할아버지처럼?
0: 응.
2: 할아버지는 탈을 쓰고 탈춤을 추셨지.
1: 재미있는 말을 하시면서.
3: 멋진 장단 주시오. 탈말 바랄 볼돌.
2: 우리도 해보자.
1: 그럼 난 할아버지가 쓰셨던 탈 써야지.
2: 나도 그 탈 쓰고 싶은데.
1: 응? 너도? 그럼 어떡하지?
2: 똑같은 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1: 탈! 뭐든지 자판기에 탈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2: 그래? 그런데 탈 글자 어떻게 쓰지?
1: 아이야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5: 아!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7: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탈! 탈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4: 문!
5: 탈을 쓰려면 티읕이 필요해. 티읕의 문을 찾자.
8: 드, 드, 드, 드, 드. 트, 트, 트, 트, 트.
9: 여기야!
10: 티읕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기웃을 찾아야 해. 저건 뭐지? 타조구나. 안녕? 배가 고프구나. 자, 이거 먹어. 어? 찾았어. 도움이 필요해.
1: 불어라. 해전 축.

0: 칼의 탄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리을을 찾자. 받침의 문!
1: 탁, 탁, 탁, 탁, 탁. 탕, 탕, 탕, 탕, 탕. 탈, 탈, 탈, 탈, 탈.
2: 여기야!
3: 받침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간다.

받침 리을은 어디 있지? 위에서 찾아보자. 찾았어. 길에 받침 리을.

0: 받침 리을.
1: 파.
0: 받침 리을.
1: 팔.
2: 받침.
3: 저장 완료.
2: 팔.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와, 탈 한글 카드다. 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5: 넣으면.
4: 내가 원하는 탈이 나왔네. 우리 같이 탈춤 추자.
6: 멋진 장단 주시오. 탈말 파랄 펄 골. 멋진 장단 주시오. 탈탈 탈탈 탈탈.
5: 얼쑤 얼쑤 얼쑤 얼쑤.
7: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탈. 타. 타. 을. 을. 타. 을. 탈. 탈. 탈. 탈을 써요.
8: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탈을 벗어요. 꿀꺽 꿀꺽. 받침 리을 맛있다.
7: 탈을 벗어요. 타? 타. 받침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탈, 탈, 탈, 탈, 바, 아, 탈, 바, 아, 발, 발, 알, 알, 발, 탈. 친구들 따라해봐요. 탈. 끝.
8: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하회탈, 목욕탕, 각시탈. 찾았나요?

0: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회탈, 목욕탕, 각시탈. 탈.
1: 훈민이와 정음이가 탈을 써요. 탈의 표정은 재미있어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탈이 갖고 싶어요. 타조의 티읕이 아를 만나 타. 타가 길에 받침 리을을 만나 탈. 한글 카드를 넣으니 탈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탈을 써요. 훈민 정음은 탈을 써요. 훈민 정음은 탈을 써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7: 주유소 45배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리기.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할머니는 이상해. 그래 그래.
8: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7: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오 볼루 오랜만이구나.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 민들 민들레. 어?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8: 소라 소라 소라.
7: 그래 그래.
8: 할머니 할머니.
7: 아이고 내 새끼.
8: 뭐해 여보?
7: 아 벌레랑 얘기하고 있었단다.
9: 벌레요?
7: 기다려 보렴구나. 자 보렴. 이렇게 작은 벌레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는 법이란다.
9: 진짜요?
7: 그럼 한번 들어보렴. 아,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8: 왜 그래요, 부?
7: 이상한 소리가 들려.
9: 다른 벌레가 부르나 보죠, 뭐.
8: 같이 가, 뿌.
7: 어디서 들리는 거지? 저기다. 야!
9: 무슨 벌레가 얘기를 한다고. 할머니도 참.
10: 무슨 일이 있었니, 뽀뽀야?
9: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11: 이상한 얘기라니?
8: 이상해, 뿌.
9: 벌레랑 얘기를 하질 않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고.
11: 그게 무슨 말이지?
9: 아무튼 할머니 이상해요.
10: 에이 뽀뽀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남들하고 조금 다를 뿐이고.
7: 분명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9: 안 돼, 할머니! 할머니! 저기 미안해요!

0: 녀석들. 그래, 잘 다녀와. 할머니가 화산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1: 이걸 어쩌지?
2: 구하자꾸. 할머니, 우리가 구하자꾸.
1: 그래,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2: 가자.
3: 좋아. 다들 준비됐지? 할머니를 구하러.
4: 아르메니아

0: 퀴즈
1: 엄청 큰 버섯들이잖아.
2: 아무래도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 같아.
1: 벌레만큼 작아졌다고요? 신난다고.
3: 그럼 사방에 무서운 벌레들이 가득하겠네.
4: 잠잠다.
2: 광기 로켓.

0: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벌레는 뭐예요?
1: 아, 이 녀석. 사탕 주니까 따라오더구나. 아주 귀엽지? 이 소리야. 이 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끼오!

0: 내가 나갈 테니 문을 열어다오.
1: 하지만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Ah.

0: 땡큐. 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많이 아팠지?
1: 할머니! 응? 어떻게 된 거예요?
0: 이것 때문이었단다. 이 가시가 발에 박히는 바람에 발이 아파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거야.
2: 왜 화산이 다치려고 해?
3: 아이집카도 고장났는데 어쩌지?
0: 걱정할 거 없어요.
2: 우와, 엄청 빠른데?
0: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

0: 슝! 슝! 할머니!
1: 오빠 왔구나.
0: 소라게랑 이야기 중이세요?
1: 그렇단다. 아, 인사하렴, 아기 소라게야.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귀여워!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무슨 말이지?
1: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소라게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0: 동생이 생겼어요.
3: 어?
0: 악당을 물리쳐 진!

0: 똑똑한 부하가 필요한데. 내 공룡 돌려줘!
1: 아기잖아.
2: 저놈 참 귀엽게 생겼네.
3: 이제 화산에서 알도 나오네.
0: 엄마 조심해요.
1: 뽀뽀는 이제 동생이 생긴 거야.
0: 동생?
4: 동생! 슈! 슈! 가자! 뒷쫓다! 뽀뽀! 돌격! 빨리 가라! 역피! 오늘은 슈퍼공룡책! 할아버지!
5: 그러자, 슈퍼공룡! 속으로 들어가는데!
0: 신났다, 내 것!
1: 잘 자라.
3: 이젠 혼자 잘 수 있지?
1: 잘 자려, 마가.

0: 엄마.
1: 아가야. 어머. 우리 아가 괜찮니? 뽐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넌 오빠잖아.
2: 원래 내 자리잖아요.
1: 아휴, 우리 아가. 어이구, 오빠가 그랬어요.
2: 늘 나만 양보. 불공평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불쌍한 뽀뿌. 이제 동생 필요 없어. 친구들이랑 놀 거야. 얘들아, 놀자. 룰루루루루. 잘 있었어?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 대신 오늘은 새로운 슈퍼공룡 얘기야. 어느 날 슈퍼공룡이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 슈! 얘들아. 왜 이러었어?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슈퍼공룡이 날다가 용암을 발견한 거야.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다 저리 가. 다 필요 없어. 저리 가라. 우와, 내 슈퍼공룡. 저리 가. 네가 다 뺏어갔어. 동생 같은 거 필요 없어. 와서 들어 돌아가.

음료. 아기야, 어디 있어? 아기야! 아기야, 어디로 간 거야? 내 동생 괴롭히지 마!

0: 자기야! 엄마! 아기가 죽었어! 나 때문이야! 내가 화를 내서! 날 도와주려다가!
1: 응? 아유, 그렇지 않아, 뽀뽀야. 자, 이리 와봐.
2: 삐뽀! 삐뽀!
0: 삐뽀!
3: 오빠한테 예쁜 동생이 생겼구나.
0: 오빠 미안. 괜찮아. 나도 미안. 이리 와봐. 짜잔.
2: 우와, 벌써 다 만들었네.
0: 삐뿌야.
2: 응?
0: 짠.
2: 우와, 삐뿌 알이잖아.
0: 이걸로 성을 완성시키자.
2: 정말?
0: 삐뿌야, 어? 우리 나방 잡으러 갈까?
2: 응, 좋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예술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펜.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주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3: 원, 투, 쓰리.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스쿨버스 왔네.

0: 이게 공부예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해 너머로 닿은 진심.
1: 위대하신 카르노님, 말씀하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방진 미니 특공대 잔당들은 항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2: 그럴 줄 알았지. 너희에게 내 힘을 나눠주겠다. 내 힘을 이용해 주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여 지구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3: 알겠습니다, 위대하신 카르노님.
4: 수지야, 밥 줘. 배고프단 말이야. 도대체 며칠째 밥도 제때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5: 아, 너무 배고파.
2: 수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아, 믿을 수가 없군.
4: 아,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6: 아, 나 지금 바빠. 여기 방에 금지 표시 안 보여? 밥은 이따가 줄 테니까 좀 참아.
0: 아니, 이건 빵꾸 쓰러기?
4: 엄청 맛있어.
5: 방금 수지 입가에 크림이 묻어있었던 거 다들 봤지?
4: 설마 우리한테 밥도 안 주고 수지 혼자 방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7: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 우리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어.
5: 그래, 맞아. 우리도 저걸 달라고 하자.
4: 수지가 그냥 줄 리가 없지.
2: 뭐라고? 그럼 어떡하지?
4: 다들 모여봐. 나한테 작전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5: 택배요, 택배 왔어요.
6: 아우, 거의 다 만들었는데 웬 택배지?
4: 수지가 방에서 나왔다. 지금 돌입하겠다. 가자.

0: 바쁠 게 어디 있는 거지?
1: 아, 저기! 어? 못 보던 상자다.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0: 세미, 기라!
2: 응! 어? 뭐야? 아무도 없잖아.
0: 어, 얘들아! 좀 더 오른쪽!
2: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지?
0: 긴급상황! 긴급상황!

거의 다 됐었는데. 제발 다시 나가라, 수지야. 와!

0: 그렇게까지 혼자 먹고 싶었던 건가?
1: 작전 실패군.
2: 이걸 받으면 좋아하겠지.

0: 괜찮아요?
1: 네.
0: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0: 저건 또 뭐야? 어,
1: 다이노 엠페러라. 재미있군. 하지만 내 힘을 받은 부하들을 쓰러뜨릴 수는 없을 거다. 자, 그 짝을 내버려라. 내가 직접 없애주지. 카르노님께서 주신 힘을 느껴봐라.

0: 치료는 다 됐어요.
1: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0: 고마워요, 미리 특공대. 아, 참! 아, 다행이다. 멀쩡해.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1: 이건... 머핀? 키링?
0: 여기. 자. 자. 여기. 제가 늘 미니트 꼰대에게 받기만 해서 제 목숨을 구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말이에요. 미니트 꼰대가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트 꼰대.
1: 오해해서 미안해.
0: 네?
1: 고맙다고요. 더 힘낼게요. 오늘처럼 또 악당들이 쳐들어와도, 그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저희가 미니특공대가 꼭 모두를 지킬게요.
0: 네, 믿어요. 미니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빨리 집에 가봐야겠어요. 자, 친구들을 며칠째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만.
2: 이제야 수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돼.
3: 수지는 하루라도 빨리 미니특공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4: 수지에게 미니특공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지는군.
1: 얘들아, 우리 꼭 카르노를 무찌르자. 반드시 카르노를 무찔러서 미니특공대를 향한 수지의 마음에 보답하는 거야.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목소리.

0: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우주에서 온 악당이 블루시티 인근 사막에 나타났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미니 특공대.
2: 카르노, 본인의 왕좌를 만들다니. 저건 자신이 이 행성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3: 에이, 저 녀석. 자기 맘대로 지구의 왕이 된 것처럼 굴다니. 오만하게 짝이 없군.
1: 잠깐. 다들 진정해. 카르노의 행동에 굳이 흥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곧 카르노를 끝장낼 테니까.
4: 이제 최후의 결전만을 남겨두고 있고, 대원들 전력을 다해 싸워라. 그리고 반드시 카르노의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라.
5: 네, 사령관님.
6: 왔군.
2: 미니 특공대 이카르노님께

0: 정배를 올리러 왔다.
1: 자르노, 우린 널 처단하러 왔다. 네가 지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0: 어리석게.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1: 아니, 틀렸어.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약한 자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반드시 막겠어!
0: 이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힘인가 보지?

0: 됐나 본데. 너희는 이미 졌다.
1: 다이노 엠페로가 이렇게까지 밀리다니!
2: 다들 포기해선 안 돼!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카르노를 쓰러뜨리는 거야!
1: 응. 아!

0: 이럴 수가.
1: 말도 안 돼.
2: 그럼 이젠 내 차례. 백경아, 두려움에 떨며 마음껏 좌절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나의 힘의 차이다. 우주의 제왕 카르노님을 경배하라.

0: 안 돼. 얘들아. 야. 곧 여기까지라니.
1: 이런 설수가 없어.

0: 미니 특공대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 특공대.
1: 다 같이 힘을 합쳐 가르노 군단을 무찌르자.
2: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3: 너희가 지구의 전사군.
4: 잘 부탁한다, 미니 특공대.
1: 고맙다, 지구의 전사를.
5: 미니 특공대, 믿겠다.
4: 미니 특공대,
5: 고맙다.
3: 미니 특공대,
4: 미니 특공대,
1: 미니 특공대,
6: 미니 특공대,
7: 미니 특공대,
8: 미니 특공대,
9: 미니 특공대,
8: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0: 미니 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10: 우린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우리의 믿어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0: 지키기 위해서
10: 끝까지 싸워!

0: 고맙다, 미니 특공대.
1: 너의 의지가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제부터 우리도
2: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3: 그래봤자 헛수고다.

감히 이 가르는 입을. 이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모두를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어!

0: 미안했군.
1: 고마워요, 미니특공대.
2: 고맙다, 미니특공대. 너희 덕분에 우주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우린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모든 걸 재건하려 한다.
3: 지라, 지구에서 널 항상 응원할게.
1: 네가 많이 그리울 거야.
4: 언제든 지구로 놀러 오라고, 티라.
2: 정말 보고 싶을 거다, 모두들. 수재에게도 꼭 안부 전해다오.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4: 물론이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길길.
12: 중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3: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5: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성 제로야. 오!

0: 완성된 궁극의 힘, 다이노이드 파워.
1: 정말 볼품없이 망가져버렸군, 블랙버스터. 그 몸으로 뭘 할 수 있지?
2: 죄송합니다. 그 녀석들이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로 합체하는 바람에.
1: 이 무능한 녀석, 이제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2: 그것만 할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간의 성과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 기회? 이제 그 기회다. 잘 봐라, 이것이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0: 제군들 모두 고생 많았다. 이제 모든 전사와 부인이 한자리에 모였군. 볼트.
1: 네?
0: 드디어 카르노 군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1: 네!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2: 맞아. 이 파워라면 카르노도 꼼짝 못할 거야.
3: 지금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걸?
4: 우리가 지구로 온 것이 절대 헛걸음이 아니었어.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이여.
0: 최강 통령 미니트 공대.
5: 네!
0: 지금까지 모두 고생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고생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여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온 우주가 카르노의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순간이 왔다. 우주를 구할 준비가 되었나?
5: 준비됐습니다!
0: 카르노 군단을 물리칠 수 있겠나?
5: 물리칠 수 있습니다!
0: 좋다! 지금 당장 우주로 나가 카르노 군단을 물리치고 우주의 평화를 되찾아라!

0: 선생님! 지금 그레이트 렉스 타이저가 저희 우주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역시 예상대로 데리고 와라!

0: 자, 블랙버스터. 널 이렇게 만든 미니 특공대가 왔다.
1: 미니 특공대.
0: 복수하고 싶지 않나?

0: 목표 지점 도착 완료.
1: 좋아. 어서 카르노의 우주선을 찾자.
0: 잠깐.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
2: 뭐지?
1: 뭔가가 오고 있어.
2: 비기 특공대!
1: 블랙버스터?
3: 저 모습은 뭐지?
2: 카르노의 짓이다. 내 에너지를 폭주시켜 본능만 남은 괴물로 만들지.
0: 자신의 부하를 저렇게 만들다니.
1: 이미 이성을 잃었어. 긴장을 놓치면 안 돼.
2: 미니 특공대!

0: 우리 특공대!
1: 뭐지? 속도가 더 빨라졌어!
2: 볼테! 레포스터의 에너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1: 뭐라고?

0: 저 녀석 점점 더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어.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1: 그 말이 맞아. 저러다간 블랙버스터의 신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거야. 폭발이 휘말리면 아무리 그레이트 렉스카이저라 해도 무사하지 못해.
2: 볼트, 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피해야 해. 알겠어.

0: 내 조건들!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이제 곧바로
1: 어서 줄을 끊어야 해!

드디어 모든 다이노이드 코인들이 나의 손에 들어왔다.

0: 온 우주는 나의 것이다!
1: 사령관님, 지금 좌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대원들의 생명 반응이 매우 약하게 느껴지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레이!
1: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0: 어서 동료들을 서둘러...
1: 사령관님, 티라와 대원들만 생존했습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3: 비키세요! 빨리빨리!
4: 어서 서둘러!
5: 회복하는 대로 모든 대원들과 지령실로 오게. 얘기할 게 있네.
6: 사령관님, 모두 모였습니다.
5: 너희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카르노가 우리 미니트 공대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0: 미니트 공대의 사령관, 네 대원들은 모두 이 손으로 직접 없애버리겠다. 지금으로부터 3일 뒤에 시골을 차지하러 간다. 만약 너희가 항복하고 내 부하가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6: 저 녀석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0: 모두 진정해라. 카르노의 오만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1: 무슨 말씀이시죠?
0: 몇 달 전 우리 대원이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지. 발견 당시 이 물체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지만 최근 우리 과학자들이 일부를 복원한 결과 이 물체는 또 다른 다이노이드 코인으로 판명됐다.
2: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지구에 있었던 건가?
0: 그렇다, 티라.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머나먼 사막에서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2: 그곳에 가서 다이노이드 코인의 나머지 조각을 찾아 맞추면 고대의 힘이 발현되어 과거의 용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0: 그렇다. 모든 정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다이노이드 코인이 완전히 복원된다면. 그 힘은 그레이트 코인의 힘에 비견할 만하다.
3: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군.
0: 대원들은 즉시 출동하여 이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확보하라.
4: 네!

0: 키라, 괜찮겠어? 넌 밖에서 기다리는 게 어때?
1: 그래, 넌 아직 다이노이드 파워가 회복되지 않았잖아. 변신을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2: 이번 임무에는 내가 꼭 필요할 거다. 빼놓고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0: 그럼 가볼까?
2: 좋!

0: 인간이 힘을 빌려달라고 하자! 고대 다이노이드들! 우린 미니 특공대다! 지금 온 우주가 큰 위험에 빠졌어! 너희의 힘이 필요해! 우리를 도와줘! 부탁해!
1: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 우릴 못 알아보는 거야. 빨리 나머지 조각을 찾아내야 해.
2: 그래서 코인 조각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1: 그건 나도 몰라.
2: 얘들아! 잠깐만, 진정해! 난 네 적이 아니야! 자, 이거 먹어!
3: 소시지 별로야?

0: 이건 얘들아 코인 조각이야.
1: 진짜

0: 잡았다!
1: 티나! 정신 차려! 티나!

0: 정의를 표한다. 우리가 고대 다이노이드 파워를 얻었어.
1: 볼트, 어서 합체해보자.
2: 좋아. 다이노 엠페러 코인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이노 엠페러 합체.

0: 정말 엄청난 힘이야.
1: 우리가 해냈군. 다시 한번 카르노와 싸울 수 있게 됐어.
2: 좋아.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보여주마. 각오해라, 카르노.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킬킬,
3: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0: 건강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굿소! 클릭소! 몰라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굿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 재밌다!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굿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 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라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내가 사랑하는 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빌리 친구들 모두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의 한 장면을 촬영할 거거든요.

0: 다녀. 오, 꽃단장 완료! 촬영 전 발레 선생님 말씀에 따라 꼼꼼하게 몸을 풀어요. 영상 촬영은 처음이라 다들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유난히 더 진지해 보이는 우진이. 왜냐하면 오늘 우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걸 할 거니까요.
1: 나는 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0: 그중 최고는?
1: 발레.
0: 그럼 두 번째는?
2: 두 번째로 사랑하는 춤은?
0: 과연 뭘까요? 잠시 후 공개! 내 친구 우진이가 사랑하는 춤. 저 유노 마이클이 소개할게요. 오늘 촬영할 장면은 요랬던 우진이가 요렇게 되는 장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린 빌리가 먼 훗날 발레리노가 된 자신을 상상하면서 함께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인 빌리 배우님들도 함께 하는데요. 그중에 바로 이분! 이분이 1대 빌리를 하셨던 임선우 선배님이에요. 저희 발레쌤과 선우 선배님은 말이죠. 2010년 빌리 뮤지컬에서 함께 공연한 사이래요.
3: 우와, 저는 한국 1대 빌리 임선우라고 합니다.
4: 성인 빌리 역을 맡은 신현지입니다.
0: 그 후 선우 선배님은 빌리처럼 발레리노의 꿈을 이루고 이번에 성인 빌리 역할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나봉! 나봉! 게다가 선배님의 발레 공연에 빌리 친구들을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선배님 공연 보러 빌리들 출동! 오늘 선배님은 악당을 물리치는 호두까기 왕자님으로 변신할 거래요.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 관람 전 기념사진은 필수! 공연이 시작되고 우와, 발레란 정말 멋진 춤이네요. 선배님 최고! 공연이 끝난 뒤 다시 만난 선배님! 어쩐지 우리 더 가까워진 것 같죠?
5: 안녕하세요.
6: 선물도 내리자.
7: 감사합니다.
0: 선배님은 얼마 전 발레단에서 최고로 높은 수석 무용소가 되셨대요. 축하드려요. 자,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볼 시간.
8: 이번에 성인 빌리 돌아오셨는데.
7: 그치. 기분.
8: 기분.
7: 내가 사실 이제 막공 할 때 우리가 편지를 써. 나도 너처럼 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발레리노가 되겠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나도 그 꿈을 이루고 성인 빌리 역까지 맡게 돼서 나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작품이야. 너희랑 하게 돼서 또 너무 좋고.
2: 저는 발레리노가 꿈이었어요.
7: 발레리노가 꿈이야?
2: 응.
7: 그러면 이제 빌리가 발레를 엄청 사랑하잖아, 춤추는 거를.
2: 응.
7: 그래서 너도 꼭 멋진 발레리노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하면 좋겠어.
2: 응.
0: 우와, 우진이 좋겠다. 3살 때부터 누나를 따라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우진이는 스스로 다짐한 게 있대요.
1: 나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 제일 행복한 순간이 발레를 할 때니까.
0: 빌리가 된 것도 빌리만큼이나 발레를 사랑해서래요. 그 마음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우진인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빌리 스쿨이 끝난 후 집으로 가는 길. 부모님이 함께 와주셨네요.
6: 어떡해.
9: 아이고, 배고프겠다.
0: 그래,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응? 근데 오자마자 다시 발레 연습? 맞아요. 우진이는 그날 수업에서 부족했던 동작이 있으면 집에 와서 될 때까지 연습한대요. 우진이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와, 그때 언제까지 하니.
9: 그만 됐어요.
0: 이제야 밥 먹네. 누나와 함께 조금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좀 쉬나? 아니죠. 이번엔 누나랑 발레 연습.
10: 중심발을 더 세우고 뒷발을 조금만 더 들어봐봐.
0: 우진아, 대단하다.
10: 오.
0: 연습을 마치면 빌리노트로 복습까지. 이렇게나 노력하는 이유는?
1: 나중에 무대에서 완벽하게 올라가야지 되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0: 우진이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는 건 온 가족의 사랑과 응원 덕분일 거예요. 잘 자, 우진아. 오, 우진이 꿈이 보인다. 선우 선배님이랑 만드는 최고의 무대.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11: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0: 원숭이 바나나? 이건!
12: 원숭이 바나나.
0: 완벽한 빌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탭댄스!
11: 둘, 셋, 넷.
12: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11: 아, 입이랑 안 맞지?
0: 이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11: 안 맞지?
1: 탭댄스 할 때 그 동작이 소리가 잘 안 나거나 박자를 잘 못 맞출 때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아.
0: 발레보이 우진이는 탭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1: 내가 언제든지 발레할 때 무릎을 핀다, 잡는다. 발레할 때 무릎을 핀다. 탭할 때 무릎을.
13: 무릎 필 수 있니? 원, 투. 무릎 펴서.
11: 근데 무릎을 피면 안 된다, 떨어질 때.
0: 무릎 쓰는 게 완전 반대인 그렇지. 거예요.
13: 무릎 펴 있어야지.
11: 무릎 피면 안 된다, 다친다.
0: 진짜 헷갈린다니까요. 그래도 힘을 내보는데요.
1: 한개 하면 한 개가.
11: 한 개가 안 되고 한개 하면 한 개가 안 되지. 그럼 뭘 해야 돼?
1: 연습?
11: 아, 했잖아. 맞아. 안 되는 거를 가능하게 하게끔 연습하는 거, 우리는. 연습하는 공간에서는 틀리는 게 당연한 거야.
0: 그래, 우진아. 틀려도 계속 해보는 거야.
11: 아, 뭔가 틀렸어. 괜찮아, 계속 가.
0: 기죽지만 기우진. 예! 결국 멋지게 성공! 춤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무대로 가는 길은 실패의 연속.
11: 예!
1: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많이 연습해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 무조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0: 그렇구나. 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벽한 빌리를 향해 가는 우진이.
11: 예스.
0: 참! 그래서 정했어?
11: 그래, 그렇게 즐겁게 하라고.
0: 두 번째로 사랑하는 춤?
1: 아마도 탭댄스인 것 같아.
0: 그럴 줄 알았어. 춤을 춰봐. 예! 오늘은 발레의 기본 팔 동작. 앙박, 아나방, 앙우, 알라스콘, 알론제, 앙박. 이번엔 다리도 같이 해볼게요. 정확한 팔 동작으로 중심을 잡으면 더 아름답게 춤출 수 있어요. 혹시 마음이 흔들거린다면 상상의 팔을 쭉 펴고 중심을 잡아보세요.
14: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0: 진짜 구름도 먹을 수 있을까?
1: 에이, 진짜 구름은 만질 수도 없을걸?
2: 뭔데, 뭔데, 뭔데? 아, 저거 삼촌이 만들어줄까?
0: 에? 구름을? 뭘로요?
2: 바로 이걸로! 자, 그럼 준비물은 주방세제, 대야, 물티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드라이 아이스!
3: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할 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돼.
1: 이걸로 구름을 만든다고요?
2: 그럼! 아주 작은 구름도 만들 수 있고 아주 큰 구름도 만들 수 있지. 자, 이 드라이 아이스를 집게로 잡아서
0: 내가!
2: 헐! 안 돼! 호떡이가 이걸 만지면 호떡이 손이 꽁꽁 얼어버릴걸?
0: 큰일 날 뻔했네.
2: 그래! 그러니까 어서 니들도 장갑 껴!
0: 네!
2: 자, 먼저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이거는 호떡이 거 내 그릇에도 넣고 내 건 큰 거 그 다음에 물을 넣고 호떡이도 넣고
0: 많이 넣어주세요.
2: 많이 많이. 나도 많이 많이.
1: 우와!
0: 구름이 만들어지라고 해요.
1: 근데 삼촌 만질 수가 없는데요.
2: 아직이야. 구름을 만들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자, 저기 있는 물티슈 있지?
0: 네.
2: 그걸 꺼내서 주방세제 한번 적셔봐.
0: 어, 통당.
2: 나는 신발끈으로.
0: 오잉. 잘 적셔서.
2: 적셔서. 자, 이제 그릇 입구를 한번 훑어봐.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0: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우와, 오 됐다.
2: 그치.
1: 우와, 부풀어 오른다.
0: 우와, 이 구름 멋있다.
4: 우와, 엄청 부풀어 올라요.
1: 우와.
2: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0: 우와,
4: 우와. 엄청 큰 구름이 될 것 같아.
0: 우와! 이겼다!
4: 살아있어, 살아있어!
1: 내 손에 구름이 있어!
2: 안 돼, 안 돼!

0: 비눗방울 구름이 만들어졌을까? 드라이아이스는 공기를 아주 차갑게 만들어. 그러면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바뀌고 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 연기처럼 보이는 하얀 구름이 될지. 바로 이 구름을 세제로 만든 비눗방울이 감싸주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비눗방울 구름이 되는 거야.
1: 그리고 이 호스만 있으면 이런 실험도 가능하지. 자, 이걸 주방세제에 담가서 수리수리 마 수리수리 수리 마 수리수리 수리 마 수리 짜잔.
2: 우와,
3: 내 손에 구름이 있어.
1: 우와, 어때 어때
2: 살아있어 살아있어.
1: 신기하지.
3: 제가 해볼래요.
1: 아, 그래 네가 해봐.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3: 수리수리 마 수리수리
2: 수리.
1: 자, 그럼 끝이 치우는 건 호빵이 호떡이가
2: 앙!
3: 어이쌰쌰!
4: 꿈꾸는 꼬리! 춤추는 빌!
5: 어느 의자 이야기. 여기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의자예요. 네, 의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빌리 친구들 옆에 있었답니다. 여기도, 저기도, 또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가까이에서요.
5: 빌리 곁에 있던 의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6: 빌리는 세계적인 뮤지컬의 주인공이라면서요?

0: 그래서 처음엔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이렇게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낼 테니까요. 아니, 그런데...
1: 넷앤후
0: 진짜 매일 연습만 하더라고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승주가 어려워하는 손짚고 뒤돌기도 그중 하나예요. 겁이 나고 무서워도 어떻게든 해내야 한대요. 어쩜 좋아. 탭댄스는 또 어떻고요? 그건 또 박자를 딱딱 맞추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어휴, 우진이가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연습하다가 다치는 날도 있었어요. 저 작은 손에 상처 보이시죠?
2: 콧물 나왔다?
3: 코피다.
2: 코피다?
0: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코피가 나서 수업을 못 듣기까지. 정말 속상해.
4: 그때 의자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어? 소문으로만 듣던 그 과자 가게에 가면 되잖아. 마법의 과자 가게 말이에요. 거기서 파는 과자를 먹으면 연습 같은 거 안 해도 저절로 다 잘하게 된댔거든요. 그럼 너희는 앉아서 쉬기만 하면 되는 거야.
4: 의자는 과자를 구해다 줄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5: 나는 안 먹을 것 같아.
6: 아니, 안 먹을 거야.
7: 아니, 난 먹지 않을 거야.
0: 왜? 아니, 왜? 도대체 왜?
5: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실력을 보여줄 거거든. 갑자기 되는 것은 이제 옳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과정이 나는 재밌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그거는 재미없다고 생각해.
0: 연습? 노력? 과정? 그게 재밌다니? 말도 안 돼!
4: 놀란 의자는 아이들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가장 어린 윤우는 작은 몸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0: 거봐요.
4: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했고.
1: 그렇지. 오케이. 잘 써. 난 이걸 원해요. 여러분도 해주길 바래요.
4: 결국 멋지게 해냈죠. 발레가 처음인 지우.
1: 그렇지, 지우야. 포인트.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펴져라, 지우.
4: 포인트라는 발 펴는 동작을 특히 어려워했는데요. 될 때까지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했죠.
0: 아파 보인다.
8: 힘, 1, 2, 3, 4, 5. 덩주 오버. 우와.
4: 그래도 결과는 달콤했어요.
9: 잘 되네, 포인.
0: 우와, 해냈구나.
9: 어?
0: 그럼 뒤돌기를 무서워하던 승주도?
4: 맞아요. 승주도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0: 이게 되다니. 가만. 그럼 탭댄스 계속 틀리던 우진이는요?
4: 물론 계속 연습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직접 볼까요?
6: 1, 2, 3.
1: 그래.
0: 우와, 이제 알겠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거 정말 멋진 거구나. 너희는 그 과정을 즐기고 있는 거였어.
7: 좋은 결과만 원하고 과정을 그냥 스킵하고 얻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난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4: 그런데 의자는 한편으로 좀 속상했어요.
0: 나의 도움은 필요가 없는 걸까?
1: 우리 의자 연습 좀 할게.
4: 맞아요. 빌리에겐 의자가 꼭 필요해요. 발레를 배울 땐 이렇게 바를 잡고 연습해요.

0: 그 후로 의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빌리 친구들의 빛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답니다.
1: 마비 오르는 그날까지 파이팅! 모두 응원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이대로 끝내긴 너무 아쉽죠? 이어지는 무대, 마이클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0: 발로차 댄스.
1: 먼저 발동작 킥 쳤다가 내리면서 다른 발 올리고 옆으로. 다 같이 여기에 팔 동작도 있어요.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

0: 저게 진짜 된다고?
1: 저 정도야 뭐. 누워서 떡 먹기지.
0: 누나, 나 몰래 떡 먹었어? 내 건데.
1: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만큼 쉽다고.
0: 아하, 그럼 저거 누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1: 당연히 할 수 있지. 나는 균형의 여왕.

0: 준비물을 소개하지. 준비물은 균형 잡을 물건들. 그리고 손끝의 감각. 첫 번째, 눈 감고 우산의 무게중심 찾기.
1: 자, 먼저 눈을 감고
0: 우산을 손가락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조심조심 살살살 모아주세요. 이때 무게중심에서 멀리 있는 손가락이 먼저 움직인다.
2: 어? 이제 저쪽 손가락이 움직이네.
0: 그렇지. 이 손가락이 만나면 짜잔! 여기가 바로 우산의 무게중심! 참 쉽지?
2: 어, 신기해 신기해. 나도 해볼래.
0: 좋아. 자. 어려우니까 넌 눈 뜨고 해.
2: 알겠어. 먼저 무게중심에서 먼 이쪽부터 움직이는 거지. 어, 이쪽이 움직이네. 어, 딱 만났어. 어, 내 손끝의 감각도 살아있구만.
0: 하지만 이젠 더 어려운 걸 보여주지. 두 번째, 수저와 포크의 무게중심. 자, 수저랑 포크랑 만나게 끼워줘. 그리고 난 뒤엔 이쑤시개를 가운데. 이렇게 실패하면

0: 시계를 가운데 놓고 무게 중심을 찾는 거야. 웅장한 BGM 큐. 할 수 있겠어? 수저와 포크는 먹을 때만 써봤겠지.
1: 먹을 때 늘 쓴단 얘기지.
0: 과연 이것도 할 수 있을까?
2: 가만히 있어봐.
0: 아, 지루해.
2: 가만히 있어봐.
0: 난 가만히 있다니까.

0: 국밥이랑 호떡이는 어떻게 균형을 잘 잡은 걸까? 정답은 바로 무게중심 때문이야. 무게중심은 물건의 무게가 가장 골고루 보여 균형을 이루는 점이야. 이 무게중심이 받치고 있는 곳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 연필 위에서도, 우산 위에서도, 이쑤시개 위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야.
1: 그럼 내가 이번엔 진짜 진짜 어려운 거 보여줄게.
0: 뭔데?
1: 밸런스 보드. 내 몸의 무게중심을 찾기. 이건 절대 못 따라할걸. 해봐. 자, 어때?
2: 우와! 우와, 잘한다!
1: 예, 예.
2: 우와!
1: 어?

0: 우리 구독자가 벌써 2만 명이래. 이러다 우리 100만 유튜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 중에 추천을 통해서 깜짝 선물이 보내주자.
1: 오, 좋은데.
0: 댓글 쓰고 선물도 받아봐라. 빵꾸 빵 지랄 준비 완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더더운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발.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소비 가자. 뽀로로 습성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습성 놀이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내 안에 거인이 있어. 오늘은 빌리들이 새 춤을 배우는 날. 오, 승주 형. 지우 형도 와우. 이렇게 잘난 형들 사이에 있는 막내 윤우. 윤우는 역대 가장 어린 최연소 빌리예요. 어려도 형들처럼 다 해낼 거래요. 막내라서 좋은 점도 있다는데요.
1: 되게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그거는 나만 있는 거니까.
0: 아하, 최연소 빌리 윤우가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1: 막내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어.
0: 오, 얼른 보여줘. 얼른.
1: 카리스마요?
0: 카리스마.
1: 어떻게 해야 되지, 카리스마를?
0: 괜찮아, 괜찮아. 너의 가장 멋진 모습 우리가 찾아볼게. 오늘은 후빈 마이크 출동. 사실 윤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영화랑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님이에요. 연기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대요.
2: 기분이 좋았어요.
3: 강역을 맡은 10살 최은혜입니다.
0: 연기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
1: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알맞은 캐릭터의 감정을 잘 소화하는 게 연기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그런 윤우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멋진 빌리가 되기 위해 탭댄스도 열심히, 발레도 열심히,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그것.
1: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아크로바틱? 옛날부터 배웠었고 지금 잘하니까.
4: 힘있게 만세 밀어 올려 쭉.
0: 우와, 진짜 잘한다. 우와.
4: 그렇지, 진행, 고운해, 고운해, 그렇지.
0: 윤우가 이렇게 잘하는 비결은 좋은 친구랑 함께 배웠기 때문이래요. 바로 아빠. 윤우네 아빠는 아크로바틱 선생님이세요. 윤우에게 가장 좋은 친구죠. 아기 때부터 아빠를 따라 운동을 해온 윤우. 와, 다 컸네. 하지만 아빠 눈엔 아직도 아긴가 봐요. 작은 몸으로 큰 무대에 서려면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윤우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1: 발레할 때 팔다리가 길어야 했는데 아직 성장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
0: 에휴,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몸이 작아서 쉽지 않은 동작이 많네요. 에고. 아이고.
5: 자, 그대로 다리 쭉 올려서 척추뼈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4: 원, 투, 3, 4.
0: 가장 어려운 건 발레 수업. 7, 8,

0: 어, 왜 더 줄었지? 움직임이 윤우야 되게 더 작아졌는데 어떡해? 더 스텝도 더 작아졌는데?
1: 아이 쌤.
0: 물론 윤우보다 선생님이 키가 크지만
1: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날 윤우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0: 힙 들지 마세요. N 1. 어, 나 찰나 그런 거 있지 너. 나 찰나 그랬지 지금. 나 맞을 뻔했는데.
1: 에이 참 이런 거 아니고요.
0: 아니야.
1: 윤우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바로 종이접기예요. 종이를 접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종이접기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 애미플이 엄청 커져요.
1: 윤우에게 용기를 준 특별한 발레 수업 덕분이죠. 쉿, 우리도 들어볼까요?
2: 등, 가슴, 턱, 힙. 그렇지, 갈비야. 팔은 넓게 써주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커디가. 옳지.
1: 짧아서 어쩔 수 없는 팔, 다리 대신에 동작을 크게 크게 만들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
2: 4 and 1 and 2 and 3 and 4. 플리에 플리에 쭉 한번 펴볼까? 손끝까지 그냥 옆으로 나란히 쫙 펴봐. 고무줄처럼 쭉쭉쭉쭉쭉쭉쭉.
1: 몸을 늘리다 보니
2: 위아래도 마찬가지. 그냥 쭉 펴서 이렇게 위아래로 쭉 펴봐. 쭉 그냥 쭉쭉쭉쭉. 그렇지, 어깨 내리고.
1: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커졌어요.
2: 윤우야, 여기서 이거랑 그래서 이 목 라인 밑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보게 되거든. 객석에서는 그 턱으로 시선 끝을 멀리 봐. 저 멀리 네 꿈이 저기 있어. 그렇지.
1: 빌리라는 꿈에 가까워진 기분.
2: 더. 앤 하나 둘 셋.
1: 이제 괜찮지 윤우야?
3: 여섯, 응. 일곱, 되게 속이 일곱, 시원한 것 같아.
2: 원, 앤.
1: 윤우는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3: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빌리가 되고 싶어.
1: 감동?
3: 응. 그냥 나의 마음을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1: 와, 좋았어. 윤우의 빌리 기대할게.
3: 얘들아, 밥 먹자.
1: 그날 이후 어쩐지 더 신나 보이는 윤우.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빌리노트에 적어두고 매일 열심히 연습 또 연습하고 있어요.
3: 3, 4, 5, 6.
1: 이제 형들보다 작은 몸도 문제 없대요.
2: 와, 커진다. 윤우야, 커진다.
1: 윤우 마음속에서 커다란 거인이 깨어났으니까요. 빌리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가는 윤우. 이제 알겠어요. 윤우의 진짜 매력은 꿈을 향해 점점점 자라나는 거인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윤우 화이팅!
4: 춤을 춰봐! 예!
3: 오늘은 너무 빨랐나요? 다시 천천히 볼짝볼짝탁탁. 다시 볼짝볼짝탁탁. 됐죠? 이제 다시 빠르게 볼짝볼짝탁탁. 볼짝볼짝탁탁.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내 속도에 맞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최고!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 에피소드요.

0: 뭐야 뭐야 아무 글씨도 없는데?
1: 에이 니들이 뭘 알겠니? 저기엔 신비한 비밀이 숨겨있지.
0: 삼촌은 연애도 한번 안 해봤어?
1: 헐 바로 레몬으로 쓰면 저렇게 안 보이는 편지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0: 에이 레몬으로 편지래?
1: 바로 비밀 편지.
0: 우와!
1: 자 준비물은 레몬즙, 붓, 도화지, 마지막 짜잔 다리미미미미.
0: 에? 다리미로 편지를 써?
1: 그렇다니까 이 삼촌만 믿어봐. 자 그럼 먼저 이 레몬을 쭉 짜서 보이지 삼촌의 안경.
0: 와 멋있다.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2: 자 손이 자 소빵이 거. 장갑이 잘 안 들어가니?
3: 장갑이 작아?
0: 장갑이 이렇게 작아요.
2: 5살 맞지?
0: 5살입니다.
2: 아 그래. 자 여기 레몬.
0: 자.
2: 자 쭉 짜보세요 한번 쭉.
1: 자, 이렇게 레몬즙을 준비하시고.
3: 네. 아우, 아우샤, 아우샤, 아우, 네. 아우,
0: 달콤해. 달콤해, 로따노.

0: 그래 얘들아, 사랑도 레몬 같은 거야. 너무 쉬어서 괴롭다가도 다시 맛볼 수밖에 없는 거.
1: 누나, 삼촌 뭐라는 거야?
2: 나도 몰라. 삼촌 뭐예요?
0: 그래 그래. 자, 다음은 이 붓에 레몬즙을 묻혀서 도화지에 정성스럽게 쓰는 거야. 자, 자,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완성!
2: 응? 근데 삼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0: 다 방법이 있다고.
1: 안 보일 것 같은데?
0: 안 보이니까 솔직하게 더 하고 싶은 말을 써야지.
1: 알았어요, 그럼.
2: 비밀편지.
1: 솔직하게 쓸게요, 그럼. 다 썼어요.
2: 저도요.
0: 자, 여기 다리미를 써야 되는데. 어우, 이 다리미가 위험하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알겠지?
1: 네.
0: 자, 그럼 호빵이 거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열을 주면 쓱싹싹 슉슉슉슉. 자,
2: 우와, 글씨가 나타났어요. 진짜 비밀편지네.
0: 과연 호빵이는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
3: 호빵아, 고마워, 감동이야.
1: 아닌데, 여기 삼촌 이름은 없는데.
2: 저 조용히 해. 무슨 소리야? 삼촌 사랑해요.
3: 사랑해, 삼촌도 사랑해. 다시 한번 볼까?
2: 아니요, 호빵이 거 볼까요?
0: 아, 그래.
4: 어떻게 안 보이던 글씨가 나타났을까? 비밀은 바로 레몬즙 속 성분들 때문이야. 레몬즙 속 성분들은 뜨거운 열을 받으면 종이보다 먼저 색이 변해 종이는 약 400도에서 타기 시작하지만 레몬즙 속 성분들은 약 270도에서 더 먼저 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레몬즙으로 쓴 글씨만 먼저 보이게 되는 거야.
2: 호떡이 거 볼까요?
0: 아, 그래.
2: 호떡이
0: 거.
1: 아니, 내 거를 볼 필요가 있을까?
0: 자, 종이에 열을 가해주면 쓱싹싹 나와라, 글자야.

0: 꿈을 위한 쉼표.
1: 멋지게 차려입은 빌리드. 지금 뭐 하냐고요? 사진 찍죠. 공연을 앞두고 새로운 빌리를 공개할 때 쓸 사진이래요. 근데 어쩐지 수줍고 어색한 이 분위기. 이럴 때 믿을 사람은 역시 지효죠. 아이, 박지효, 잘해놓고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2: 나는 때로는 개그맨이었다가 때로는 조금 엄숙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런 되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1: 감성 부자 지효의 알록달록한 이야기. 오늘은 루리 마이클과 함께. 2025년 12월 드디어 빌리 뮤지컬에 출연할 배우들이 공개됐어요. 사진 잘 나왔구만. 여기 저도 있어요. 우리가 공연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다니. 학교 친구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3: 우리 반에서 막 배우 23명이 다 못 믿었고 약간 진짜 됐어? 약간
4: 나는
1: 열 박지효. 원래 지효는 친구도 많고 매일 노느라 바빴대요.
2: 학교 끝나고 나서는 거의 맨날 친구랑 놀거나 하고 집에 와서 주말에도 막 가족이랑 놀기도 했는데 주말에 토요일까지 빌리 스쿨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못 놀아.
1: 아, 하긴 지난 가을부터 빌리들은 좀 더 열심히 빌리 스쿨에 다니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5: 6월 7
1: 화 수 목.
6: 그렇지
1: 금 토. 아, 그럼 쉬는 날은 일요일 단 하루? 어이쿠, 하루만 놀아도 괜찮은 거야?
2: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부족해. 한 이틀 정도는 더 놀아야지.
1: 하지만 현실은 하루뿐. 어디 지후의 소중한 일요일을 따라가 볼까요? 아침 시간은 가족과 함께 맞이하네요.
7: 처음 오디션이 봤을 때 1년이 넘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
8: 그래.
7: 부족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아빠한테 얘기하고.
8: 네, 마무리도 잘해. 오케이.
1: 이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은 다음에
9: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1: 빌리노트 쓰는 시간.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꼼꼼하게 되새기며 연습도 한 번 더 해주고요. 오후엔 오랜만에 누나, 동생이랑 댄스학원 출동. 오랜만이라 그런가 엄청 신나 보이죠? 3남매가 함께 춤추고 영상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 즐거운 시간을 잠깐 쉬고 있대요. 그리고 또 간만에 친구들도 만났네요. 지후가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친구들은 궁금한 게 많대요. 그래서 준비한 지후에게 뭐든지 물어볼 시간. 따반.
10: 그래, 지효야. 이제 너 뮤지컬 같은 거 하잖아. 그럼 뮤지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2: 나는 빌리 엘리엇에서 빌리라는 그런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
10: 오, 신기해.
9: 너 언제가 언제 와?
2: 나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조금씩 달라.
11: 뮤지컬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2: 탭댄스 하잖아. 탭댄스를 다 끝낸 직후가 제일 힘들어.
1: 맞아, 나도 그래. 타닥타닥 멋진 소리를 내며 춤추는 탭댄스. 구두 미쳐.
4: 아우 봐봐 지금 발이 다 풀렸어 마지막에
1: 한 곡만 끝나도 다리가 후덜덜한데요
4: 한번 더 가봅시다
2: 네
1: 으아, 빌리는 공연 내내 춤을 춰야 하니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 또 연습해야 돼요
11: 그럼 가장 즐거웠을 때는?
2: 예리하면? 어려운 동작을 딱 성공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지
4: 쭉
1: 오! 바로 이럴 때 말이지 어설프던 몸짓이 점점 근사해지고 간신히 따라하던 동작을
4: 원, 투, 쓰리,
1: 이렇게 멋지게 해낼 때 말이야
4: 6, 7, 9
1: 이제 친구들도 알겠죠? 지후가 함께 노는 걸 잠시 쉬는 사이 얼마나 성장하고 당당해졌는지를요 달콤한 휴일이 끝나고 다시 월요일 지후가 빌리스쿨로 향합니다 또다시 힘든 연습이 시작됐네요
4: 아니 지후야 맨날 하는 거잖아
1: 와 진짜 공감 매일 해도 힘든 건 힘든 거라고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때도 정말 많고요 그래도 지후는 그냥 웃어 넘긴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2: 나는 실력을 점점 키우는 재미로 하고 있기 때문이야
1: 아하! 실력을 키우는 재미 덕분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치만 동작이 잘 안 될 때 속상하지 않아?
2: 안 돼서 속상해진 거는 내가 잘하는 동작으로 회복을 하는 중이야 잘하는 걸로 이제 채우는 거지
1: 오!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는 동작이 점점 늘어나면 자신감도 쑥 커지겠네?
2: 어, 맞아
7: 잘했어, 지우야 이렇게 포인트를
1: 이야, 멋지다 이제 공연이 다가오는데 지후는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2: 난 그 빌리 특유의 당당함 그리고 빌리의 그런 끈기 그런 거를 잘 보이도록 하고 싶어
7: 포즈!
2: 나는 첫 무대를 이제 완벽하게 마치고 싶어
1: 즐거웠던 시간에 잠시 쉼표를 찍고 당당한 빌리가 되어가는 지후 지후 빌리 나도 응원할게

오늘은 힙합의 런닝맨 동자. 한쪽 무릎 들고 앞으로 디디면서 뒷발을 쭉. 다시 발 모으면서 무릎 들고 디디면서 쭉. 다시 모으고 반복. 그럼 음악에 맞춰서 고! 이게 바로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엄청 뜨겁겠지? 가까이 가면 부어지는 거 아니야?
1: 부어지기 전에 치익 하고 녹아버릴걸? 근데 세상엔 차갑게 폭발하는 화산도 있다.
0: 차가운 화산 폭발?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1: 아유, 또 먹을 생각이야? 그렇다면 이 삼촌이 보여줄까?
0: 네!
2: 차가운 화산을 만들러 우리가 왔다!
1: 자, 그럼 준비물은 캐러멜 사탕, 그리고 콜라! 하나씩 호빵이 거, 호떡이 거, 이건 내 거.
0: 제가 왜 제일 작은 콜라예요? 불공평해!
1: 억울하면 삼촌처럼 얼른 크면 된단다.
3: 크기는 호떡이가 제일 큰 것 같은데.
1: 우리 그럼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이 캐러멜 사탕을 콜라에 넣어봐.
3: 자, 콜라를 따고.
1: 콜라를 따고. 자, 하나, 둘, 셋.
0: 우와! 우와!
3: 엥? 뭐야? 이게 끝이에요?
1: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 콜라 뚜껑을 열고 이 캐러멜 사탕을 빠르게 하나, 둘, 셋! 슝슝슝! 슝슝슝!

0: 봤지? 이게 바로 차가운 화산 폭발 콜라 화산이다.
1: 콜라는 왜 갑자기 폭발했을까? 정답은 바로 콜라 속에 숨어있던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콜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그런데 여기에 울퉁불퉁한 사탕을 넣으면 울퉁불퉁한 사탕 표면에 콜라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공기방울이 빠르게 생기고, 이 공기방울이 콜라병 입구로 몰리면서 콜라가 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거야.
0: 앉아! 좋았어. 이번엔 완찬 다 넣어보자. 어, 얘들아, 재밌겠지, 재밌겠지? 어? 재밌겠지? 준비됐지?
2: 내가 혼날 것 같은데.
3: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0: 얘들아, 재밌겠지? 어? 준비됐어? 준비.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갔어? 얘들아?
4: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0: 누나?
4: 아니, 뭐 하고 있어?
0: 오빠 연덕이 입체 신자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The Pink Party.
8: 보카 Excuse me, where is the bank?
9: Bank?
10: Bank.
9: No.
8: Bank. You save money here in the bank.
9: Bank.
10: Aha! Here.
8: Oh, thank you.
10: Bye-bye.
11: Excuse me. Where's the bank?
9: Bank.
11: There.
10: Oh, thank you.
8: Excuse me.
10: Bank.
9: There.
10: Oh, thank you.
12: 아, sweet pink ice cream. Who is it? Who are you?
8: Is this the bank?
12: Bank? No, this is not the bank. Naughty, naughty, naughty. My sweet pink ice cream. What is it?
11: Is this the bank?
12: No! This is not the bank! Wait! My sweet pink ice... Oh, no! My sweet pink ice cream, it's melted! No!

인치게.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나는 누구인가? 여긴 대체 어디란 말이냐?
1: 아, 선비님께선 박피님이시고 여긴 공사장이랍니다.
2: 그러면 내가 조선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1: 그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박희님을 조선까지 모셔다 드릴 탈 것이 어딘가에는 있을...
2: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어딘가를 찾으려고 조금 돌아다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1: 그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2: 잘 모르지만 조선까지 대체 모셔다 드릴 그러니까 탈 대체 것이 어떻게 조선을 가냐고 진짜로 어떻게 맨날 다 모르지만 하지만 뭐야 뭔 소리야 어디가 해당 와

0: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그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1: 네? 이건 조선으로 갈 탈 것이 아니라 힘센 변신파를 가진 구차끼인데요.
0: 어? 힘센 변신파를 가진 구차끼?
2: 굴착기는 땅을 파거나 깎고 흙을 실어서 옮겨요. 길쭉한 팔 덕분에 먼 곳에 있는 흙도 쉽게 담을 수 있고요. 힘이 세서 무거운 돌덩이도 번쩍 들어올리죠. 많은 양의 흙을 옮겨야 하는 광산이나 공사장에서 일한답니다. 굴착기 함께 알아볼까요?
0: 와, 이 팔로 땅을 파고 깎는 굴착기. 내가 빨리 조선을 가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이런 힘센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럼 우선 이 굴착기의 힘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

0: 주세요.
1: 힘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 어, 세 가지?
1: 흙과 돌을 싣는 버킷.
0: 흙과 돌을 싣는 버킷.
1: 굴착기의 팔격인 암.
0: 굴착기의 팔을 담당하는 암.
1: 굴착기의 지지대 역할을 붐.
0: 굴착기의 지지대 붐. 이 세 가지 버킷, 암, 붐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까?
1: 예. 굴착기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예. 차방아, 우리 좀 뒤로 가 있자. 무섭다, 이거.
2: 네네, 무서워요.
0: 저렇게 많은 양의 흙을 한 번에 옮기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2: 그렇죠. 굴착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탈거 선생님 오른쪽과 왼쪽에는 기다란 막대기인 레버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레버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굴착기를 조종하는 거랍니다.
0: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2: 안 돼요. 굴착기를 운전하려면 면허증과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요. 아유, 조선에서 오신 박희님은 아직 면허증도 자격증도 없으시잖아요.
0: 아, 뭐 그건 그렇지.
2: 게다가 굴착기 운전이 보기에는 쉬워도 실제로는 어려워요. 오른쪽과 왼쪽 레버를 섬세하게 움직여야 굴착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0: 오, 그러고 보니까 저 선생님 되게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2: 네, 맞아요.
1: 굴착기 어땠어요?
0: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흙이 엄청 많은 양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바위를 만나면 못 드는 거 아닙니까?
1: 버킷을 변신시켜서 바위를 부수면 되죠.
0: 왜? 버킷을 변신시켜서 바위를 부순다고요? 우와! 바뀌었다! 대표 선생님! 이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1: 브레이커예요. 단단한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것이죠. 보여드릴게요.
0: 예, 예. 봐봐, 저 움직이다.
2: 우와! 신기하다.
0: 너 지금 보이니, 지금 저거?
2: 우와!
0: 우와! 브레이커는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구나! 이거 브레이커랑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1: 네, 이건 갈고리 모양의 리퍼예요.
2: 리퍼는 딱딱한 땅을 긁어내는 건데 리퍼로 딱딱한 땅을 긁어내면 버킷으로 잘 팔 수 있어요.
0: 어? 이거 버킷인데 이번엔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1: 네, 이거는 채버킷이에요.
2: 채버킷은 큰 바위와 흙을 분리하는 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만 쏙쏙 골라내고 있어요. 우와, 바위만 남았어요.
1: 굴착기 끝은 브레이커, 리퍼, 채버킷, 크러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굴착기 이 정도입니다.
0: 정말 진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셉니다, 진짜로. 아, 근데 이만큼이나 센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 이 실린더에서 나오죠.
0: 저 작은 저 실린더요? 에이, 저도 조선에서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인데 이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작은 실린더에서 그만한 힘이 나옵니까?
2: 아유, 그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 너가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2: 네,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시겠어요?
3: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아, 뭐야? 와, 에? 오, 오, 너가 쓴 거라고?
2: 맞아요.
3: 야, 이거 참, 너가 가방이긴 가방이구나, 근데.
2: 뭘 이 정도 가지고요. 그건 주사기라고 하는데, 큰 주사기와 작은 주사기가 관으로 연결된 것, 보이시죠?
3: 이거 보이지, 이거?
2: 주사기에 꽂힌 긴 막대기를 피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대지 않고 주사기의 피스톤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큰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서 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올리면 되지.
2: 한번 해보실까요?
3: 아이 뭐.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드네.
2: 그럼 반대로 작은 피스톤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3: 에이, 과학자가 내가 꿈이었다니까 이걸 모를까. 태권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 글쎄요.
3: 절대 안 되죠, 절대. 왜냐면 큰 주사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작은 주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0: 어? 뭐야? 됐잖아. 그리고 심지어 큰 주사기로 할 때보다 힘도 훨씬 더 안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그건 파스칼의 법칙 덕분이에요.
0: 파스칼의 법칙?
1: 뚜껑을 꽉 닫은 물병에 뚜껑을 누르면 물병 안 어느 쪽에서든 같은 크기의 힘이 전달되어 모든 부분에 같은 크기의 힘. 이게 파스칼의 법칙이에요.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칼이 발견해서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법칙을 쓰면 좁은 부분을 작은 힘으로 밀어도 큰 편에서는 큰 힘이 날 수 있어요.
0: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1: 숫자 1의 힘으로 작은 부분을 밀어도 반대편에서는 숫자 4의 힘이 돼요.
0: 아, 숫자 1이 여러 개 모여서 그런 거구나.
1: 네, 맞아요. 이걸 같이 볼까요? 굴착기 안에는 물과 같은 액체인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작은 주사기가 굴착기의 펌프, 큰 주사기가 굴착기의 실린더. 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서 큰 주사기의 피스톤을 움직였던 것처럼 펌프에서 나온 작은 힘이 실린더에서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을 얻은 실린더는 커다란 굴착기를 움직이고요.
0: 아, 그래서 그 대단한 힘이 저 앙상한 실린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2: 네, 선비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0: 아,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착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잘 알 수 있었음.
1: 어, 어지러워. 또 왔다 왔다. 예.
0: 시상이 떠오른다. 굴착기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십시오.
2: 굴!
0: 굴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2: 착!
0: 착하고 이것저것 잡아서 다 옮기다니!
2: 기!
0: 기통찬 굴착기. 어떠셨어요?
2: 잘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힘센 변신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0: 예. 수고하십시오, 탁구 선생님. 예. 조심히 가십시오. 굴착기는 힘센 팔로 땅을 파거나 깎는 일을 하는 탈것이요. 강력한 힘이 얇은 실린더에서 나온다니 놀랍지 않소? 힘센 변신팔 굴착기.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힘을 좀 아껴도 되겠구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덕분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모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역사 싸움 같아. 오! 역사는 흐른다.
1: 어? 아, 이건?
2: 아, 아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던 삼국시대 지도야.
3: 삼국시대?
1: 아, 나 이거 알아.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막 싸웠잖아.
2: 오, 맞아, 맞아.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의 선덕여왕 이야기야.
1: 선덕여왕?
2: 선덕여왕은 신라 27대 대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기도 하지.
4: 오늘부터 난 신라의 왕. 반드시 새로운 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5: 여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다 즉위식에 늦으십니다.
4: 지금 막 가려던 참이네.
5: 어? 여왕님, 금관은 어디다 벗어두셨습니까?
4: 아, 금관.
5: 나도 모르겠어. 내 금관이 어디로 갔는가?
2: 즉위식을 올리려면 금관이 필요해.
1: 정말?
6: 우리가 찾아주자!
2: 선덕여왕이 쓸 금관은 바로 이거! 이거랑 똑같은 금관을 찾아줘!
1: 다 비슷한데 이건 뻗어나온 가지가 두 개밖에 없어!
6: 이건 금관에 달린 구슬 색깔이 달라!
1: 아, 이거야! 이게 선덕여왕님이 쓸 금관과 똑같아!
2: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라 금관. 금관은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신라 왕의 힘을 상징하지.
4: 오늘부터 내가 다스리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7: 예, 여왕님.
8: 아, 참. 여자가 왕이 되다니.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4: 상대 등 비담, 지금 뭐라 하였는가?
8: 아니, 막말로. 고구려나 백제가 쳐들어오면 갑옷 입고 전투에라도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무거운 갑옷 입고 나가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1: 아, 진짜 비담 저 사람 왜 저래?
2: 예전 사람들은 왕은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6: 정말? 와, 그런 게 어딨어? 비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8: 아, 참. 여자라 힘도 없고.
9: 아, 헐! 여왕님 앞에서 무엄하오. 상대 등 비담.
8: 김유신, 네가 감히?
4: 부족한 부분은 뛰어난 인재로 채우면 되는 법. 마침 잘았소. 오늘부터 김유신 장군을 내 곁에 두어 신라의 군사력을 더욱 강력하게 키워나가겠소.
8: 예?
2: 김유신은 당시 신라 최고의 장군!
10: 야! 야! 야! 적이 수백 수천 나타나도 내 앞에선 꼼짝 못하고 벌벌 떨지. 야!
2: 하지만 김유신은 신라의 귀족이 아니라 멸망한 나라 가야의 왕족이었지. 그래서
8: 신라인도 아니잖아.
3: 가짜 귀족 주제에
2: 모두 가짜 귀족이라 놀리고 인정을 안 했어.
11: 저 가짜 귀족에게 자리를 주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요.
4: 가짜 귀족이라니. 지금은 엄연히 신라 사람이오. 난 출신보단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겠소. 김유신 장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10: 네, 여왕님.
11: 정말 마음에 안 들어.
4: 비담도 그렇고 다들 내가 여자라서 걱정 많은 것 충분히 알고 있네. 하지만 여자라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내 반드시 보여주겠네.
12: 여왕님 만세! 만세!
4: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2: 강한 신라를 꿈꾼 선덕여왕은 현명하고 지혜로웠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3: 당나라 왕이 이 꽃그림과 씨앗을 선물로 보내왔사옵니다.
4: 이건 선물이 아니다.
3: 예? 선물이 아니라고요?
4: 이 꽃에는 나비와 벌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해 남편과 자식이 없는 날 놀리려고 보낸 거겠지.
3: 예? 정말?
4: 아마 이 씨앗에서 자란 꽃도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3: 정말 향기가 안 나는구만. 이걸 그림만 보고 알아내다니. 역시 참 똑똑하고 지혜로우셔.
2: 또 이런 일도 있었지.
4: 아니, 겨울에 웬 개구리 소리가.
13: 여봐라, 지금 당장 개구리가 우는 숲으로 병사들을 보내라.
10: 여왕님, 그곳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4: 한겨울에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우는 게 이상했지. 그곳은 신라인들은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개구리들의 겨울잠을 깨운 건 백제군이 아닐까 생각했소.
10: 아, 개구리 소리만으로 백제군을 잡다니. 여왕님의 통찰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탑은?
4: 내 꿈을 담은 탑. 황룡사 구층목탑이네.
10: 황룡사 구층목탑이요?
4: 응. 이 탑이 완성될 때 신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야.
2: 외세의 침입을 막고 신라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선덕여왕 때 만든 황룡사 구층목탑. 안타깝게도 훗날 몽골의 침입 때 불타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
14: 아이고, 그냥 농사가 다 망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15: 그런데 세금은 내라고 여왕은 뭐 하는 거야?
14: 여왕의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지는구나. 에라디야.
16: 여왕님 납시오.
14: 여왕.
4: 내 너희들의 고충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오늘부터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14: 우와.
4: 또한 흉년이 든 해에는 내야 할 세금 또한 크게 줄이도록 하겠다.
14: 정말요?
15: 여왕님 만세!
14: 만세!
15: 만세!
16: 야, 참, 이게 아닌데.
2: 선덕여왕은 늘 백성들을 잘 살폈어.
3: 그래, 별이야.
17: 별을 관찰해 달력을 만들면 농사에 도움이 되겠지.
2: 여기서 문제! 선덕여왕 때 만든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천문대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꿀성대, 2번 첨성대.
1: 아, 참, 꿀성대는
18: 나처럼 목소리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꿀성대.
6: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첨성대.
2: 오, 딩동댕.

0: 이거는 그 별의 관측한, 아유, 암튼 간에 그 농사 짓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대요.
1: 아이, 정말? 아이고, 선덕여왕님은 참 지혜로우셔.
0: 아이고,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흉년에 굶지 않게 곡식도 주고 세금도 많이 안 내게 해주시니
1: 요즘 신라는 참 살맛난다니까.
0: 맞아요.
2: 선덕여왕 덕분에 신라는 살기 좋아지고 여왕의 힘은 더욱 세졌지.
3: 아, 다들 여왕 여왕 힘 뭐야. 금방 포기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왜 다들 여왕을 좋아하는 거야?
1: 어? 저기 별똥별이다.
3: 별똥별? 아, 별이 떨어지듯 여왕도 어디서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만, 떨어져?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하늘이 날 도와주는구나. 그래.
1: 봤지?
3: 저 어젯밤 별 떨어진 거 봤죠?
4: 봤죠.
3: 그거 봐. 신라가 힘이 떨어져서 망할 징조라고요.
4: 망해요?
3: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런 거라던데.
1: 에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3: 아이, 참 맞다니까. 여자가 왕이 돼서 하늘이 노한 거야, 하늘이.
1: 하늘이? 그런가?
4: 아이, 그럼 이리 웃대요.
3: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1: 아이고, 신라가 망할 징조래.
4: 큰일이야, 큰일. 진짜 큰일이다.
5: 빨리 끌어내야 한다.
3: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렇다.
1: 아이고, 큰일이구만.
4: 아이고, 어떡해.
5: 아이고,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2: 소문은 계속 퍼져서 김유신에게까지 들어왔지.
6: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저, 여왕님.
7: 김유신 장군, 요즘 백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들었소.
6: 네, 서쪽 성들이 백제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경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7: 이상한 소문?
6: 그게...
4: 반란이다!

0: 반란?
1: 여왕을 찾아라! 여왕을 끌어내리자!
2: 상당 여왕은 이담의 반란을 막을 수 있을까?
3: 아, 너무 궁금해!
2: 다음 이야기도 기대죠.
1: 왕궁을 샅샅이 뒤져서 여왕을 찾아내라!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아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카드카 솔메이트
1: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2: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할머니는 이상해. 그래 그래.
5: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4: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오 볼루 오랜만이구나.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 민들 민들레. 어?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5: 소라 소라 소라.
4: 그래 그래.
5: 할머니 할머니.
4: 내 새끼.
5: 뭐해 여보?
4: 아 벌레랑 얘기하고 있었단다.
6: 벌레요?
4: 기다려 보렴구나. 자 보렴. 이렇게 작은 벌레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는 법이란다.
6: 진짜요?
4: 그럼 한번 들어보렴.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5: 왜 그래요, 부?
4: 이상한 소리가 들려.
6: 다른 벌레가 부르나 보죠, 부.
5: 같이 가, 부.
4: 어디서 들리는 거지? 저기다.
6: 무슨 벌레가 얘기를 한다고. 할머니도 참.
7: 무슨 일이 있었니, 뽀뽀야?
6: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8: 이상한 얘기라니?
5: 이상해, 뽀.
6: 벌레랑 얘기를 하질 않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고.
8: 그게 무슨 말이지?
6: 아무튼 할머니 이상해요.
7: 에이, 뽀뽀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남들하고 조금 다른 분이가.
4: 분명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녀석들, 그래 잘 다녀오마.
6: 할머니가 화산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8: 이걸 어쩌지?
5: 구하자뿌. 할머니, 우리가 구하자뿌.
8: 그래,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5: 가자.
7: 좋아. 다들 준비됐지? 할머니를 구하러. 마마, let's go big food! Big food!
5: 준비해!

0: 엄청 큰 버섯들이잖아.
1: 아무래도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 같아.
0: 벌레만큼 작아졌다고요? 진짜냐고?
2: 그럼 사방에 무서운 벌레들이 가득하겠네.
0: 뭐?

0: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벌레는 뭐예요?
1: 아, 이 녀석. 사탕 주니까 따라오더구나. 아주 귀엽지? 이 소리야. 이 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끼요! 끼요!
0: 끼요!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0: 내가 나갈 테니 문을 열어다오.
1: 하지만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0: 귀여워. 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많이 아팠지?
1: 할머니! 응? 어떻게 된 거예요?
0: 이것 때문이었단다. 이 가시가 발에 박히는 바람에 발이 아파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거야.
2: 왜 화산이 다치려고 해?
3: 아이집카드 고장났는데 어쩌지?
0: 걱정할 거 없어요.
2: 우와, 엄청 빠른데?
0: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

0: 슝! 슝! 할머니!
1: 뭐 보았구나.
0: 소라게랑 이야기 중이세요?
1: 그렇단다. 아, 인사하렴, 아기 소라게야.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귀여워!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무슨 말이지?
1: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소라게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0: 이뻐? 이쁘죠? 오빠랑 안 놀아 갈 거야.
1: 이쁘다. 그래 가. 내 공룡 돌려줘!

0: 그놈 참 귀엽게 생겼네.
1: 이제 화산에서 알도 나오네.
2: 엄마 조심해요.
3: 뽀뽀는 이제 동생이 생긴 거야.
0: 동생?
2: 응? 야, 동생! 슝! 슝! 가자, 트릭!

0: 오늘은 슈퍼공룡책! 할아버지!
1: 그러자, 지금! 속으로 들어가는데!
2: 이젠 혼자 잘 수 있지?
3: 잘 자려, 마가.

0: 아가, 괜찮니? 뽀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넌 오빠잖아.
1: 원래 내 자리잖아요.
0: 아휴, 우리 아가. 어이구, 어이구, 오빠가 그랬어요.
1: 늘 나만 양보, 양보. 불공평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불쌍한 뽀뽀. 이제 동생 필요 없어. 친구들이랑 놀 거야. 얘들아, 놀자.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 잘 있었어?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 대신 오늘은 새로운 슈퍼공룡 얘기야. 어느 날 슈퍼공룡이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 슈! 슈! 얘들아, 왜 이러었어?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슈퍼공룡이 날다가 용암을 발견한 거야. 오! 오! 오!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다 저리 가. 다 필요 없어. 저리 가라. 내 슈퍼공룡! 저리 가! 네가 다 뺏어갔어! 동생 같은 거 필요 없어! 화산으로 돌아가! 내 슈퍼공룡!

0: 우리가 해냈다! 어? 저기요! 엄마! 네가 죽었어! 나 때문이야! 내가 화를 내서! 날 도와주더라니까!
1: 응? 아유, 그렇지 않아, 뽀뽀야. 자, 이리 와봐.
2: 삐뽀! 삐뽀!
0: 삐뽀!
3: 뽀뽀한테 예쁜 동생이 생겼구나.
0: 오빠 미안. 괜찮아. 나도 미안. 이리 와봐. 짜잔.
2: 우와, 벌써 다 만들었네.
0: 삐뿌야.
2: 응?
0: 짠.
2: 우와, 삐뿌 아니잖아.
0: 이걸로 성을 완성시키자.
2: 정말?
0: 응, 응.
2: 자. 우와, 정말 멋지다.
0: 삐뿌야, 어? 우리 나방 잡으러 갈까?
2: 응, 좋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아빠, 저게 뭐야?
6: 혹시?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줄무랑
12: 덮어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One, two, three.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수비 수비 고 여기 패티 피타.
1: 아바바.
2: 오 와우.
1: 아.
3: 아. 에이. 오.

아이고. 아이.

0: 마피아
1: 피고
2: 타이
3: 그라마
4: Oops!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부가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위해서 축하해드립니다. TBS 퀴즈와 위키플레이, 두다라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없어졌어요.
1: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아, 오늘 낚시 가기로 한 날이지. 고기. 아, 참. 포비, 어서 일어나.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포비.
2: 뭐? 자, 또 잡았다.
0: 포비, 넌 많이도 잡았구나.
2: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히네.
0: 난 왜 안 잡히지? 어디, 아휴, 배고파. 아, 많이 있었지? 아, 보기.

0: 이거 같이 먹을래?
1: 고마워. 오.
0: 그걸 다 먹으면 안 돼. 나도 먹으려고 한 건데.
1: 아, 미안. 빵이 너무 작아서 그만.
0: 너무해. 아들 손잡면 저기
1: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0: 함살도둑하니너 장난이야?
1: 네.
0: 아 맞다. 내가 새로 만든 춤 안 보여줄지 한번 볼래?
1: 아니 괜찮은데.
0: 자고 얘.

0: 많이 고장났어? 보비. 답답해서 혼났네. 나보다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건가? 그러고 보니 토비는 힘도 너무 세고 먹기도 많이 먹고 내 노래도 이해 못하고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더 이상 토비랑 같이 살기 힘들겠어. 떠나야겠어. 안녕 토비. 무슨 일 있어? 크랑 네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뽀로로가 막 화를 냈다고? 뽀로로가 너무했네. 내 생각엔 크롱 너도 뽀로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1: 그래.
0: 네가 좋아하는 걸 뽀로로는 싫어하잖아.
1: 크롱.
0: 네가 하고 싶은 걸 뽀로로는 못하게 하고 말이야.
1: 크롱.
0: 그게 바로 잘 안 맞는 거야. 나도 포비랑 잘 안 맞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1: 크롱.
0: 우리 둘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어때?
1: 크롱.
0: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야.
1: 그래. 크랑.
0: 좋아, 떠나자.
2: 아, 잘 잤다. 뭐? 편지네? 해리가 쓴 거잖아. 호비에게.
0: 우린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0: 헤리야! 뽀로로!
1: 혹시 크롱 못 봤어? 나랑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0: 정말? 해리도 집을 나갔어.
1: 해리도?
2: 댄저를 메고 다는 너를 찾아왔노라.
3: 크롱, 크롱, 크롱.
2: 크롱, 너랑 있으니까 정말 좋다. 넌 어때?
3: 크롱, 크롱, 크롱. 크롱.
2: 크롱. 뭔데 그래?
3: 크랑
2: 우와, 대단해. 정말 멋져.
4: 해리랑 크롱이잖아. 뭘 하는 거지? 아차, 뽀로로. 어서 가자.
5: 뭐? 해리랑 크롱이 없어졌다고?
6: 얘들아!
7: 동통아!
8: 괜찮니, 동통아?
4: 응, 뽀로로. 지난번에 빌린 책 돌려주러 왔어.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해?
8: 해리랑 크롱이 없어져서 찾고 있었어.
4: 어? 나 조금 전에 봤는데.
0: 정말?
8: 어디서 봤어?

0: 산 위에 있던 걸.
1: 산에 왜 갔지? 어? 눈이네?
2: 눈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아.
1: 어서 해리랑 크롱을 찾아야겠어. 많이 오네. 너무 추워. 갑자기 눈을 던지면 어떡해. 놀랐잖아. 크롱, 괜찮아? 어서 쉴 곳을 찾아야겠어. 어, 저기에 뭐지? 동굴이잖아. 잘됐다. 여기서 쉬었다 가자.
3: 해가 저물어도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1: 여기 너무 깜깜하다. 그치? 크라우,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죽고 무서워. 그냥 집에 돌아갈까?
2: 해리, 많이 추웠지? 어서 먹어.
1: 와, 역시 꼬비가 최고야. 그래도 편지까지 써놨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돌아가. 약해지면 안 돼. 노래하자. 저거 노래 아주 소중한 이 사회에서 기분 좋아지지? 그럼 같이 하자. 밤새도록 가자. 너한테 난이 없냐. 그냥 살아보자. 그랬더라. 그럼 뭐야 이거.
4: 크롱, 감기 걸려.
1: 뭐야, 이야. 크롱. 저거 제목 정도 좋다. 크롱이 없네. 어디 갔지? 크롱. 미안해. 어이야. 크롱. 너 때문에 놀랐잖아. 무슨 소리지? 큰일 날 뻔했네. 어떡해. 입구가 막혔나봐. 그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동굴 밖으로 나간 거야? 크랑. 내 노래 때문이라고?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지?
3: 친구들이 크롱과 해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5: 어? 저건 크롱 발자국이잖아. 이걸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다. 어서 가보자. 어? 발자국이 여기서 없어졌네. 크롱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2: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응? 이 목소린 해리? 이쪽이야?

0: 나도 해리.
1: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2: 뽀로로랑 포비가 걱정 많이 했어.
3: 빠야야, 그럼.
2: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3: 빠야야. 걱정했지? 미안해.
0: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던 건 미안해.
3: 포비.
2: 근데 우리 어떻게 찾았어? 크롱 발자국을 보고 알았지?
0: 해리 목소리가 들렸어.
3: 정말? 역시 포비가 최고라니까.
2: 아야야,
4: 오늘 크롱과 해리는 곁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0: 동동이네 집에 가요.
1: 깊고 깊은 산속에 마법사 통통이가 살고 있어요. 통통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2: 책을 읽고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마법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책만 읽었나?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3: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0: 오늘은 뭐 하고 놀까?
4: 뭔가 특별하고 신나는 일 없을까?
5: 그러게.
6: 아, 그럼 오랜만에 통통이네 집에 가보자.
7: 통통이네? 그거 좋겠다.
6: 어서 가자. 좋아.
3: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8: 뚜뚜! 어?
0: 통통아! 책은 다 읽었어?
2: 어? 우리 숲으로 같이 산책 갈까?
0: 우와! 좋아!
9: 얘들아! 통통아! 뚜뚜! 안녕!
0: 우와! 안녕!
2: 어? 모두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0: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2: 잘 왔어! 마침 숲으로 놀러 가던 참인데 같이 가자.
0: 같이 가자, 같이 가자.
9: 숲이요? 좋아.
3: 통통이와 친구들이 다 함께 숲으로 가기로 했군요. 친구들이 뭘 하고 있나 볼까요?
9: 가위바위보.
10: 아, 내가 술래네.
0: 내가 같이 찾아줄게.
10: 좋아. 얘들아, 그럼 숨어.
3: 친구들은 각자 흩어져서 숨을 곳을 찾았어요.
0: 아, 여기가 좋겠어.
2: 여기 숨으면 뭐 찾을 거야.
10: 그럼 이제 찾는다. 나는 이쪽으로 가볼게.
0: 응, 그럼 난 저쪽.
2: 너 어디가 오고 있어? 자.
10: 이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0: 어딨지? 아, 뚜뚜다. 옆으로. 찾았다. 없네.
2: 어디에?
0: 우리가 너무 꼭꼭 숨었나?
2: 그런가 봐. 그럼. 왜 이렇게 못 찾지?
3: 저런, 크롱이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네요.
10: 뚜뚜, 찾았어?
0: 아니, 하나도 못 찾았어.
10: 찾았다.
0: 우리도 가보자.
2: 사라져! 얘들아, 빨리 저 옷으로!
0: 저리 가!
10: 얘들아, 괜찮아?
0: 괜찮아. 잘했다. 그런데 에디, 이제 수영할 줄 아는 거야?
6: 내가? 뚜뚜 살려줘.
0: 에디.
6: 진짜.
3: 친구들이 물에서 나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4: 그럼 어디?
11: 왜 그래, 루피?
4: 조금 싱거운데 여긴 소금이 없잖아.
2: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4: 응? 정말?
2: 응, 잠깐만. 꾸리꾸리 통통통. 소금아, 나와라.
4: 우와, 통통아 고마워. 자, 이제 됐을 거야.
9: 우와, 맛있겠다.
0: 우와, 대박.
11: 정말 맛있다.
2: 그럼 나도 한번.

0: 만든다는 게 그만 실수로 마법 가루를 만들었나 봐.
1: 뭐라고? 그럼 어떡해?
2: 정말 재밌다. 와!
1: 아니야, 통통아, 빨리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0: 나 끄리끄리 통통통 원래대로 돌아가라.
3: 됐어.
1: 통통이 마법은 못 믿긴. 어? 그럼? 어?
3: 와!
1: 곧 네가 쏟아질 것 같아.
3: 어떡해?
0: 어, 그래. 자, 이 꽃잎을 한 입씩 떼어봐.
3: 응? 꽃잎은 왜?
0: 해보면 알아. 자, 어서.
3: 알았어.
0: 이제 다 하나씩 가진 거지? 그래, 그럼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1: 점점 커지고 있어.
2: 신기하다.
1: 우와, 예쁘다.
4: 정말 예뻐.
5: 고마워, 통통아.
0: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3: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6: 갑자기 비를 만났지만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3: 안녕, 친구들.
6: 친구들은 무사히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2: 통통아, 우린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0: 지금 이렇게 비도 오는데. 아! 안 되겠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7: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집에 어떻게 갈 거야?
5: 그러게. 어?
4: 맞아. 이따가 난 좀 조이요.
0: 아, 그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
3: 고마워. 잘됐다.
5: 자,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자.
4: 아니, 벌써? 더 놀고 싶은데. 아. 누우니까 잠이 안 오네.
2: 그냥
4: 나도 그래.
2: 어, 우리도 그러네.
0: 아, 그래? 그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3: 재밌는 거? 뭔데?
0: 모두 천장을 봐.
4: 우와, 뭘까?
2: 글쎄, 기대된다.
0: 꾸리꾸리 통통통 보여라.
3: 우와.
4: 제일 큰 별은 호비별 같다.
2: 그럼 여기 제일 작은 별은 내 별이겠네.
1: 별이 정말 많다.
5: 그럼 우리 한번 세어볼까?
4: 그래, 좋아.
2: 별 하나,
4: 별 둘, 별 셋.
5: 별 넷.
6: 친구들은 별을 세다 잠이 들었어요.
1: 통통아, 통통아.
0: 아.
1: 이리 와!
0: 어, 왜 그래?
1: 잠깐만.
0: 아!
1: 자, 이제 너도 해봐.
2: 괜찮아, 괜찮아.
0: 알았어.
6: 저런, 뽀로로와 통통이가 잠든 친구들 얼굴에 낙서를 하네요.
5: 무슨 일이야?
4: 아, 루피, 너 얼굴이 왜 그래?
2: 어? 패티, 너도? 누가 그런 거지? 뽀로로랑 통통이가 그랬어.
8: 뭐라고? 그런데 또 얼굴 정말 웃긴다.
4: 정말? 제가

0: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1: 통통아, 이제 가볼게.
2: 나도 너희들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
3: 다음에 또 놀러올게.
4: 자, 출발하자고.
0: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친구들, 통통이네 집에 언제든 또 놀러와요.
1: 집에서 노는 것도 좋아.
0: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이 흐린 날이군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1: 슈퍼 펭귄은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4: 크랑크랑.
1: 슈퍼 펭귄은 하늘을 날아서. 어? 이게 뭐야? 그럼.
4: 그럼.
1: 네가 여기다 낙서한 거지?
4: 크랑크랑.
1: 그게 미안해 하는 거야?
4: 크랑.
1: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가지고 놀아야지. 어? 놓쳤네. 미안.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넘어오지 말라고? 좋아. 그럼 너도 넘어오면 안 돼.
0: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군요.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5: 팩트가 오기로 했는데. 루피.
6: 응? 루피, 괜찮아? 날씨가 안 좋아져서 걱정했어.
5: 응, 괜찮아.
6: 고마워.
1: 오늘은 밖에서 못 놀겠지?
5: 우리 뭐하고 놀까?
1: 아, 배드민턴 어때?
5: 배드민턴? 여긴 좁아서 안 될 텐데.
1: 아니야, 이것만 더 치면.
0: 루피와 패티는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어요. 보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7: 빙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1: 아닌데.
7: 펭귄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펭귄을 메고 나는 너를
8: 저기 해리 계속 그 노래만 부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
1: 아하, 진정 바라지 그랬어. 그럼 다른 노래를 부르면 되지.
7: 태굴떡굴 장군이의 노래들은 좋아. 아,
8: 그것도 항상 부르던 건데.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9: 애기랑 놀고 싶다. 애디다.
10: 어, 로디네. 로디, 안녕.
9: 그쪽으로 갈게.
10: 어, 안 돼. 바람 때문에 위험해. 어?
9: 알았어.
10: 로디.
9: 아이고, 애기
10: 러디 잘 왔어.
9: 이제 같이 놀자.
10: 어, 우리 재밌게 놀자. 우리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
9: 좋아.
0: 그런데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잔뜩 화가 나 있군요.
10: 크롱! 누가 먼저 사과할 줄 알고?
5: 배가... 화장실은 저쪽인데...
10: 크롱, 크롱! 걱정하지 마. 안 넘어갈 거야. 아하, 배고픈가 보지. 냉장고는 여기 있지롱. 아, 샌드위치나 먹어볼까? 아, 맛있다.
0: 뽀로로, 크롱, 이제 그만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 자, 간다. 아무래도 집에서 배드민턴은 안 되겠어. 식탁을 제자리로 옮기자.
11: 식탁? 아!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다.
5: 이게 뭐야?
11: 이걸로 식탁 위에서 공놀이라는 거야.
5: 식탁 위에서?
11: 응. 자, 보드 하나 받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10: 아, 이렇게 하면 좁은 데서도 놀 수 있겠다.
11: 응. 그럼 시작한다.
10: 야! 좋아! 야!
5: 그렇게 대단한다.
11: 나도 요리기구 다루는 건 자신이 있다구.
0: 해리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1: 해리!
7: 왜?
1: 다른 노래를 불러줄까?
12: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1: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노는 건 좋아, 노래는 더 좋아, 과자도 귀여워. 자, 어때?
12: 괜찮아. 그럼 나도 해볼게.
1: 그래.
12: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장난꾸러기 크롱, 개구쟁이 뽀로로. 어때?
1: 우와, 좋다 포비. 그럼 그 다음은

0: 말괄량이 파티.
1: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2: 와, 해리 노래 정말 좋다.
3: 뭐 이 정도가지고. 포비가 다 만든 거잖아.
2: 아니야, 함께 만든 거야. 이제 다시 불러보자.
1: 우리들은 친구.
4: 포비와 해리는 새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5: 여기에 이렇게. 해리 왜 그래?
6: 블록 쌓기만 하려니까 지겨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그래, 이거야. 로디, 우리 도미노 놀이 하자.
5: 도미노? 그게 뭐야?
6: 블록들을 줄지어 세운 다음 첫 줄의 블록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블록들이 다 넘어져.
5: 알았어.
6: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이렇게 세울 거야.
4: 에디와 로디는 도미노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6: 자, 조심조심.
5: 조심.
6: 완성!

0: 너덜이 정말 재밌다.
1: 아,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0: 좋아, 좋아.
1: 이번에 더 길게 만들자.
2: 뽀로로와 크롬은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군요.
3: 뭐지? 바람 때문에 떨어진 건가?
1: 우리 앨범이네. 저번에 눈사람 만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 눈사람 정말 웃겨. 근데 다른 사진도 볼까? 아, 이때 잡은 물고기 정말 컸었지. 이만했었는데. 맞아, 그만했어. 다음 사진은?
3: 크롬, 내가 잘못했어.
1: 크롱, 크롱.
3: 어이어이야.
1: 크롱이야.
2: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했어요. 오늘은 궂은 날씨 때문에 집에서만 놀아야 했지만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군요.
1: 우주 여행 가고 싶어요.
2: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0: 에디, 얼마나 남았어?
4: 이제 거의 다 됐어.
5: 에디, 여기.
4: 안녕.
1: 그게 뭐야?
4: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6: 멋지다.
1: 나도 데려가.
4: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7: 로디는 좋겠다.
8: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0: 그럼 너희가 가. 에디,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4: 정말?
1: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4: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9: 얘들아, 에디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4: 안녕!
5: 안녕!
2: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4: 자,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1: 자,
4: 뽀로로!
1: 이걸 찾는 거지?
4: 고마워.
1: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4: 없는데.
1: 자, 여기.
4: 시원하다.
1: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애기.
4: 고마워.
1: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4: 우주?
1: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4: 뭐 그렇긴 하죠.
1: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4: 좋아.
1: 야호!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한 거다.
4: 안녕.
8: 에디.
4: 루피, 웬일이야?
8: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4: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8: 그런데 에디.
4: 왜?
8: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4: 아무래도 그렇겠지.
8: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4: 그래, 그래.
8: 고마워, 에디.
2: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0: 크렁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1: 우주에 같이 가자고.
0: 패티는 멋진 묘기를 보여줬어요.
2: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0: 보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3: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2: 보비랑 나랑 데려가.
1: 좋아, 같이 가자.
0: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2: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4: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5: 뭐야? 나도 데려간댔어.
6: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5: 나하고도.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얘들아. 안녕.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7: 어? 에디!
1: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2: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1: 아,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7: 시험?
1: 응,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2: 난 좋아. 나도 자신 있어.
6: 우리도 찬성이야.
0: 드디어 우주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1: 첫 번째는 체력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7: 그래.
1: 자, 그럼 준비.
2: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5: 그럼 너도 나 있는 거 부르르.
6: 해리, 같이 가자. 더 이상 못 뛰겠어.
5: 어디 달려라, 달려라.
2: 안 돼. 아, 하늘의 저게 뭐지?
5: 아무것도 없는데.
1: 속았지?
2: 뽀로로 비겁해.
1: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7: 좋아.
1: 자, 그럼 크롱부터.

0: 그럼. 나 안 되겠다. 뽀로로도 탈락.
1: 더 이상 못 참겠어.
0: 탈락. 패티도 탈락.
1: 못 참겠다.
0: 코비, 이제 너만 남았어.
2: 좋아.
0: 그럼. 코비, 네가 1등이야.
2: 내가 1등이다.
0: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히면 되는 거야. 로디?
3: 그럼 실력.
4: 뭐지?
1: 저게 뭐야?
5: 알았다, 펜이.
0: 들렸어.
1: 아이차.
0: 맞았어, 루피.
5: 야, 신난다.
0: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 하! 우!
1: 와! 뭐지?
5: 하! 캥거루!
1: 메뚜기?
2: 토끼!

0: 누가 1등이야, 애기?
1: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0: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 아,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0: 알았어.
3: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2: 안녕.
4: 애기,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2: 응, 이제 발표할게.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5: 이야, 내가 뽑혔다.
2: 그리고 패티, 크로, 루피, 그리고 보비와 해리.
5: 그럼 모두 다 왔잖아.
2: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0: 자.
3: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5: 어떻게 된 거야, 애디?
2: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5: 아니야. 정말 고마워, 애디. 로디도. 고마워, 애디.
2: 자, 모두들 준비됐지? 자, 그럼 출발한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술,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tofu. This is frying tofu. 무침 두부. We have cooked rice, 우리 콩기밥도 있고. We have pizza cheese, 한국어는 pizza cheese. And we have an onion, 양파도 있고요. We have parsley, 우리 콘 파슬리도 있고요. We have a soft-boiled egg, 우리 삶은 달걀 있어요. We have mappa tofu sauce. Yes, this is the mappa tofu sauce. Now, let's start cooking. 우리 마파 두부 만들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바로 tofu! 네, 우리 두부 필요해요. So, first we open the tofu.
1: 이거 보세요. 두부 물이 좀 많이 있어요.
0: So let's get rid of the tofu water. So we pour the tofu water. And let's take this off.
1: 우리 이거 뺄 거예요.
0: And now, ta-da! Our tofu, 네, 두부 나왔어요. 우리 4분의 1 정도 필요해요. So we need a quarter, we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한 번 자르고, 두 개, 한 번 더 이렇게, 네 개. 하지만 우리 하나만 필요해요. 문제는 아직 촉촉해요.
1: We can use kitchen towel to dry the tofu.
0: 네, 우리 키친 타올 쓸 거예요. And we pat the tofu dry. 살짝 이렇게 만지면서 그 남는 물이 없어져요.
1: And we can cut.
0: We cut one way like this. 우리 큰 두부처럼 한 번 이렇게 자르고 한 번 이렇게 자르고.
1: One more tim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0: Now we have 8 pieces of tofu. 이제 두부 8 조각 있습니다.
1: 울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부터 양파 잘라야 돼요.
0: We have to cut the onion. Don't cry. So we cut in half. 반으로 이것도 반. Cut in half again. So now we have 1/4. 우리 4분의 1 쓸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Like this. 이렇게 잘라요. 좀 크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양파 부분 식감이 잘 나올 거예요.
1: It's ready.
0: So we add a little olive oil. 네, 올리브유 좀 필요해요.
1: 네, 우리 먼저 양파 넣을 거예요.
0: 우리 양파 넣는 거예요.
1: 오, 소리 좋아요.
0: Can you hear the sizzle sizzle? That's good. So we have to stir.
1: 계속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씩 해야 해요. 왜냐면 탔을 때 큰일 나요. 그 양파 구운 냄새 되게 좋아요. 영국 사람도 구운 양파 되게 좋아요.
0: 양파 조금 더 부드럽게 달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1: Can you see? The color is changing.
0: 이제 색깔은 좀 변했어요. 우리 느릇하게.
1: Okay, I think this is a good color. 이거 좋은 색이래요. Let's add the tofu.
0: 우리 두부 들어갈 거예요. 오, 또 시슬. 우리 두부 많이 안 만져도 돼요.
1: We don't have to touch the tofu too much.
0: 두부 볶았을 때 너무 막 하지 마세요. 왜냐면 두부는 좀 예민해요.
1: Can you see the color? 오, 색깔 좀 변했어요.
0: The color is changing. We want golden brown. 그 누릇한 색깔 필요해요.
1: Now we can add the sauce.
0: 네, 마파 두부 소스는 들어갈 거예요.
1: 아, 맵다. 솔직히 아주 맵지 않아. 살짝 매워요.
0: 마파 두부 어떤 나라 음식이요?
1: 한국에 인기 있지만 솔직히 중국 음식이요.
0: It smells so good.
1: 그 마파 두부 냄새 참 특별해요.
0: So special.
1: 진짜 특별한 냄새요.
0: Can you see? It's bubbling.
1: 그 보글보글 하면서 거의 준비 다 됐어요.
0: I think it's ready. We're almost ready. We just have to do a few more things. First, we have to get the egg ready. 네, 우리 이제 삶은 달걀 준비해야 해요.
1: Tap, tap, tap. Tap, tap, tap.
0: And we peel. 네, 천천히 조심하게 껍질 패는 거예요. Take off the eggshell. And now we cut the egg in half. 우리 반으로 잘라요. So, cut down. And we're done. Perfect. Now we put everything together. 우리 이제 초피에서 놓으래요. First we put in the rice. We spread it out. Good. S-P-R-E-A-D. Spread은 뭐 넓게 만든 거예요. Now the sauce. 이제 마파 두부. Yes, the 마파 토푸 sauce we put on top. Wow.

And now, pizza cheese. 네, 치즈 좋아, 치즈 좋아.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아주 좋아. 피자 치즈 써도 돼요? 뭐 체더 치즈, 뭐 파메산, 뭐 다른 치즈는 원하는 맛있는 치즈 써도 돼. Now we put our dish in the microwave. 네, 우리 전자레인지에 넣을 거예요. Put our dish inside. 1.5 minutes. 네, 1분 30초 필요해요. And now we wait. 레디. 와우! Look at this. Oh, it looks fantastic. It smells fantastic. Now let's put half an egg on top. So we put half the egg and some parsley. 와, 이제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과 마파 두부 덮밥 완성됐습니다. 맛보기 시간. 오케이. Rice, tofu, onion, cheese. 어. Yeah. I love tofu. It's so soft. 그 부드러운 두부도 아주 맛있어요. The onion is sweet. 양파도 달콤해. 그리고 그 마파 두부 소스는 매워. But it's okay because the cheese is there. 괜찮아요. 치즈도 있고. This is really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마파 두부 덮밥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뭘 만들어 볼까요? 우리 중국 음식 아니면 한국 음식? 매운 음식? 달콤한 음식? Come back next time and I'll cook for you again. Bye-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너도 이제 은퇴구나.
1: 그러게. 수고했다, 너도.
0: 하나뿐인 동기마저 나가서 섭섭하지?
1: 어떻게 나 은퇴할 때보다 더 슬프냐? 벌써 보고 싶네.
0: 너한테도 인사 안 하고 갔어?
1: 응. 한결이 오빠가 한결 선배 정말 너무해.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가.
2: 실패한 모습 보이기 싫었을 것 같아.
1: 실패라니. 재활에 성공 못했어도 한결 선배는 여전히 전설인데.
3: 그렇긴 하지만 한계를 극복하진 못했잖아. 선배라면 할줄 알았는데.
4: 19살에 은퇴라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1: 벌써 보고 싶다, 한결 선배.

0: 결국 형 떠났어. 우리 때문에.
1: 어디 갔나 했네. 그래도 얘가 찾아올 곳이 너밖에 없나 보다.
0: 형한테 사과라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1: 어차피 연락도 못해.
0: 그런 거야? 너 몰라? 형 번호?
1: 우리한테 전화번호가 어딨냐? 특수폰밖에 없었는데.
0: 나랑 불스가 그렇게 들이받지만 않았어도 형이 이렇게 빨리 떠나진 않았을 텐데.

0: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
1: 그래, 너 때문인 건 맞지?
0: 야, 너 나 위로해주려고 온 거 아니었어?
1: 너 때문에 벌어진 사고야. 근데 은퇴는 언제고 반드시 올 일이었어. 형뿐 아니라 너나 나, 우리 다 겪을 일이고.
0: 은퇴?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여기 안 들어왔음 지금쯤 장래희망을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1: 은퇴한다고 세상 끝나냐? 장래희망 고민은 여기서도 유효해. 다들 우물한 개구리처럼 디아마밖에 몰라서 그렇지.
0: 넌 장래희망이 뭔데?
1: 사령관? 나이가 있으니까 바로는 아니고 UN에서 경험 좀 하다가.
0: UN? 사령관?
1: 넌 뭐 할 건데?
0: 나? 돈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할머니랑 넓은 집에 이사가서 일일 일탁하고 로봇 청소기도 사야지. 생각만 해도 좋다.
1: 로봇 청소기? 꿈도 참 거창하다.
0: 그런데 이 녀석 보고 싶겠다. 데려갈 수도 없고.

0: 니트널 코어 테스트도 완료했으니 이제 암호에 장착하는 일만 남았군요.
1: 네, 그렇지만 암호에 장착 후 다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니트널 코어를 통해 링크와 공룡의 교감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테니까요.
0: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 최소 한 달 정도요.
2: 이 지역에서 이터널 코어 쟁탈전이 사실상 대세를 판가름질 겁니다.
0: 원정을 준비하겠군요.
2: 네, 에스링커들은 이번 전투에 신형 암호를 입어야 합니다. 어차피 개발 중이지 않으셨습니까?
3: 아직 테스트 단계를 다 거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 무리입니다.
2: 기존의 암호로 전투에 나가는 게 더 위험할 겁니다. 그들은 더 절실해진 만큼 더 강력해질 겁니다.
0: 들어와. 신형 암호 준비시켜.
4: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게 레시아스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까?
0: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신형 암호까지 알고 있었어.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조차 숨기지 않았고 명분도 없이 신경전을 할 때가 아니야. 이번 원정만 성공하면 돼. 그럼 우리 지부가 가장 많은 이터널 코어를 보유하게 되니까 그때까진 우리도 레시아스를 이용해야지.
4: 네, 알겠습니다.

0: 이터널 코어를 지닌 채 전장에 나가면 링커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들에게 아모드사우루스 자체가 파괴 후 수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그걸 알고도 신형 암호를 개발한 게 인간들이야.
0: 어른 인간들입니다. 레시아스님은 링커들에게 성장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신형 암호가 가져올 위험을 무릅쓰기엔 아직.
1: 떠날 준비해.

0: 이번 원장은 지교관이 동행하도록 해.
1: 네. 아, 추운 건 싫은데. 어, 태호야, 필교야.
2: 원장 간다며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1: 어, 북극인지 남극인지 서론 지역으로 간대.
3: 많이도 쌌다.
1: 아, 이게 한두 번 가보니까 필요한 게 점점 많이 생각나서.
3: 잘 다녀와라. 얼어 죽지 말고.
2: 살아서 보자.
1: 당연하지.
2: 진짜 많이 쓴다.

0: 언니, 우리 아가들 괜찮을까?
1: 대별련 했잖아.
0: 공룡은 추위에 약해서 멸종된 거잖아.
1: 그건 진짜 공룡들이고.
0: 우리 애들은 전투에 맞게 유전자 변형된 거라 추위에도 끄떡 없어?
1: 끄떡 없진 않겠지만. 그래, 괜찮을 거니까 걱정 좀 그만해.
0: 어? 이번에 레시아스 언니는 같이 안 가나 보네.
1: 너 이제 혼자서 레시아스 언니 만나러 가지 마.
0: 왜?
1: 가지 말라면 가지 마.
0: 내가 언니보다 레시아스 언니 더 좋아할까 봐 그래.
1: 뭐?
0: 언니, 내가 레시아스님이 말해준 비밀 말해줄까?
1: 됐어.

0: 입김도 얼겠네.
1: 힝, 추워.
2: 우리 공룡들이 잘 버텨야 할 텐데.
0: 빅터 형은 좋겠다. 추운 것도 모르고.
3: 이제 곧 기계 맘모스들이 링커들 나무에 박힌 이터널 코어 냄새를 맡고 몰려들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링커들을 철벽 수호해야 한다.
4: 현재 상황은?
5: 현재 기온은 영하 65도인데 곧 해가 지면 70도로 떨어져 역대 가장 강력한 한파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링커들과 공룡들 바이탈 사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공룡들 움직임이 다소 둔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면 눈구름대가 도착할 듯합니다.
6: 하필 이럴 때 이상기후라니.
4: 오늘은 베이스캠프에서 눈을 피하고 본격적인 이터널 코어 수색 작업은 눈구름이 지나간 후 시작한다.
5: 네, 알겠습니다.
0: 와, 진짜 끝도 없이 온다.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이야.
2: 걱정이다. 적들은 눈이나 추위에 익숙한 것들인데. 이제 눈도 먹냐? 맛있어?
7: 아, 너도 먹어봐.
2: 그걸 어떻게 먹어?
7: 아. 오, 나한테 도전장을 걸겠다.
2: 예. 둘이 딱 똑같다, 정말.
8: 추위 적응 훈련이야.

0: 거기서 형이 좋아하는 얼음이요.
1: 전장에서 장나는 금물이다.
2: 캠프에서 70km 후방 적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즉시 전투태세 갖추도록.
3: 네, 가디언즈 링커드 즉시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4: 빅토 형 치사하게.
5: 착륙 지점은 완전히 얼어붙은 빙판이다. 공룡들에게 이렇게 차갑고 미끄러운 건 처음일 거야. 빙판 위에 내려설 때 공룡의 반응부터 살피고 신중히 접근해야 돼. 특히 진, 명심해.
4: 아, 왜 저만 못 믿으세요?
6: 널 어떻게 믿냐?
4: 야, 불스! 너 잘할 수 있지?

0: 확인했어요.
1: 불스, 우리가 먼저 때려잡자.
2: 오, 이게 뭐야?
1: 스케이트도 잘 못하는데 빙판에서 싸워야 하다니.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
2: 불스! 브레이크!
1: 야, 조심해!
2: 멈췄어야지.
0: 정면 공격 시도해보겠습니다.
3: 그만 물러나, 해나야.
0: 다시 해보겠습니다.
3: 정면은 절대 안 돼.
4: 저희가 해볼게요.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좋겠어요. 얘들아, 공격해! 머리 쪽에 붙어야 해. 맘모스 코를 조심해. 내가 시선을 유인할게.
5: 비켜봐. 내가 해볼게. 들어서 던져버릴게.
6: 됐다. 됐다, 영우야. 좀만 더. 좀만 더.
5: 안 되겠어.
3: 해야 돼, 영우야.
5: 리오, 다시 공격하자. 우리가 꼭 해내야 돼. 꽉 잡아, 리오야.
3: 몰라서.
5: 발목을 잡혔어요.
3: 영우야.
5: 안 되겠어. 어떡하지?
3: 허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7: 아직 안 돼.
3: 레퍼들,

0: 추위에 공룡들 움직임이 둔해진 데다 눈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합니다.
1: 세나, 적과 이거를 좁혀서 측면을 공략해.
2: 측면 아래쪽을 공격해볼게요.

0: 새나마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니 낭패네요.
1: 에라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야, 안 내려놔. 볼을 확 뽑아버린다.
2: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0: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점박이 무늬 연두색 눈. 벵골 고양이를 찾고 있다.
1: 진짜 온 동네를 다 뒤지죠. 그냥 정말 그냥 후레쉬 하나 들고.
0: 자유를 위해서라면 온몸을 내던진다. 집보다는 밖이 좋다. 나를 구속하지 말라. 그 누구도 이 냥이를 막을 수 없다.
2: 회사 오자마자 여기도 다 열었어요. 이렇게 열었는데 현관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중문이 있어서.
0: 반대로 집사는 잔악계나 문단속은 필수. 거의 매일 녀석과 꼬리 잡기와 숨바꼭질에 24시간이 모자라다는데.
3: 너 글로 못 나와.
0: 근데 녀석의 탈출엔 아무도 몰랐던 이유가 있다. 지금 만나보시죠. 푸른 바다를 품은 힐링의 섬 제주도. 이곳에 전단지 속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요.
4: 안녕하세요. 고베제약진입니다.
5: 아, 예, 들어오세요.
0: 간식이 등장하자 우르르 몰려드는 양이들. 다복한 담유 과정이네요. 집사님, 양이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 집에는 이제 고양이가 다섯 마리 있는데요. 안고 같은 경우에는 길냥이 카페 통해서 데려오게 됐고, 꽁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밖에다 새끼를 낳은 걸 보고서 같이 살기로 결정이 됐고요.
0: 치즈냥이 모자와 정우미는 앞마당에서 살던 길냥이 출신이고요. 특이한 건 이댁에 고양이 사료를 좋아하는 토끼도 있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1: 이 아이가 저희 집 맞이 타로입니다.
0: 네, 바로 전단지 속 그 문제냥 타로인데요. 녀석 때문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라는 집사님들. 이댁의 맞이이자 태어날 때부터 집냥이었던 타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얘가 탈출을 총 세 번인 건가?
2: TV에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네,
1: 어느 순간 없는 거야.
2: 그냥 타로가. 뭔가 갑자기 쎄. 얘 나가 있어 그냥.
0: 가출을 밥 먹듯 반복하는 타로 때문에 실종 전단지

0: 전단지까지 만들어야 했다는데요. 아직도 그때 그 전단지를 집안 곳곳에 붙여놓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이게 저희가 항상 집에서 체크를 하고는 나가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는 의미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붙여놨고요.
0: 타로가 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출을 하길래 집사님들이 늘 경각심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걸까?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캣타워 위에서 바깥 구경 중인 녀석.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데요. 그런데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향하는데요. 그러고는 거침없이 열려라 참깨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자 다른 문으로 향하는 타로. 어디 보자, 이 문도 끙차 안 되겠고 이쯤에서 포기하나 했는데 이번엔 타로의 걸음이 안방으로 향합니다. 이미 집사가 다 꽁꽁 잠궈놨으니 열릴 턱이 있나. 하지만 타로는 이 댁에 있는 문이라고는 일단 다 열어볼 기세. 어떻게든 열어보려는 저 간절한 손놀림이 어째 안쓰러움이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2: 환기하려고 창문 좀만 열면 이제 콧바람 쐬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 창문 열어보려고 막 그러고 울기 시작하고.
0: 그런데 문제는 집사가 밖으로 나갈 때랍니다.
3: 집사야, 나도 데리고 가라오.
0: 얌전히 지내다가도 틈만 보이면 어김없이 창문으로 직행.
4: 타로 왔다.
0: 이렇게 나타난 타로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된다네요.
1: 저희가 집에 같이 있을 때 창밖을 보면서 우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뭘 한다 이러면은 더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 애가.
0: 아니나 다를까 잠자코 있을 타로가 아니죠. 허술해진 경비를 뚫고 뛰어오르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고양이 액체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방충망을 뚫고 나오는데요. 타로의 목표는 단 하나. 오직 탈출 그것뿐.
2: 뚫고 나갔네?
0: 기어이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2: 일로 와. 일로 와.
0: 아이고, 화장실 문으로 탈출한 건 또 처음이라며 진땀 쏙 뺀 집사님.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그곳을 뚫고 나와버리니 집사님의 걱정이 깊어만 갑니다. 그나저나 타로는 언제부터 집 말고 밖을, 자유를 갈망하게 된 건가요?
2: 처음엔 이렇게 그냥 안고 꽁꽁 싸매고 그냥 이렇게 바람만 같이 쐬러 가자. 너무 불쌍하니까 좁은 방에 있는 게. 근데 그때는 아예 상식이 없어가지고 처음 데려왔을 때는 막 공원에 데리고 나가고 그랬어요.
0: 지인의 권유로 새끼 때 타로와 종종 외출을 했다는데요. 그때 코에 바람이 들었는지 그 외출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집사 부부. 뚫리면 때우고 찢어지면 덧대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더욱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부족하다 싶었는지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이는데요. 이쯤 되면 탈출은 어림도 없겠네요. 하지만 이내 애처롭게 울기 시작하는 녀석.
5: 타로야, 너 못 나와. 글로 못 나와. 타로, 너 글로 못 나와.
2: 여기 이런 데로 이사 온 이유가 이런 마당이 있는 딱 울타리 쳐져 있는 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사 온 것도 이거네요. 집을 선택한 게.
0: 갑갑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작년 2월 냥이들과 바다를 건너 제주에 왔다는 부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바깥을 좋아하는 타로를 위해 마당을 선물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부부에게는 또 다른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이후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일. 이건 고양이 사료 아닌가요?
1: 서울에 있을 때도 저희 아파트 저희 동 애들만 좀 챙겨주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와서는 여기 저희가 집을 보러 왔을 때부터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0: 오면은 바로 급식소를 만들자 얘기를 했었어요.
1: 집 앞마당에 부부의 오랜 로망이었던 고양이 급식소를 차렸다는 건데요. 다행히 길고양이들은 자유롭게 왕래하지만 정작 집사들과 타로는 창살 없는 감옥 신세가 됐다는 것.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잠그고 닫힌 문도 다시 보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타로를 위해 집사가 나섰습니다. 먹이 장난감으로 타로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작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타로가 돌리기 무섭게 싹 동생 냥이가 먹어치워버리는데요. 에이, 방해꾼의 등장으로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 타로.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 새 장난감을 흔들어 보는데요. 하지만 다른 고양이가 끼어들자 결과는 마찬가지.
2: 장난감으로 노는 게안 통하니까 얘는 뭔가 계속 그냥 자기 관심사는 바깥? 계속 수시로?
3: 장난감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1: 바다에 어둠이 내리고 집사도 타로도 이제 좀 편히 잠을 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에휴, 모두가 잠들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로. 슬그머니 중문 앞으로 가더니 은밀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굳게 닫힌 중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4: 타로야, 그거 못 열어. 타로, 이제 그만.
1: 시침이 뚝! 모르쇠로 일관하는 타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포기하는 듯 망설이는데요. 하지만 어르고 달래도 그때뿐. 탈출 본능은 휘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신 나가고 싶은 마음을 캣휠에 실어 담아 울기 시작하는 녀석. 요즘 들어 부쩍 더 심해졌다는데요. 시위하듯, 인내하듯, 서글픈 곡소리는 밤이 새도록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웬일로 타로가 조용합니다. 어라, 그루밍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요. 탈출은 원래 관심 없었다는 듯, 문 앞이 아닌 집안 한가운데서 말이죠. 잠시 후 잠까지 청하는 녀석. 어머,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게 무슨 일이래요?
3: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제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평소보다는 좀 조용한 편이긴 해요.
1: 야, 요 녀석. 비 오는 날은 비 맞을까봐 외출 안 하는 날로 정한 거니?
2: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행복하게 좀 살아, 집에서.
1: 타로야, 이렇게 집에서 놀면 얼마나 좋니? 잠시 후 흐렸던 하늘이 맑게 개자. 아니나 다를까, 창문으로 향하는 타로. 예외 없이 창밖을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타로의 시끄러운 속도 모르고 급식소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자유롭게 찾아와 편안하게 밥을 먹습니다. 저게 바로 타로가 꿈꾸는 삶인데.
5: 내일도 올게.
1: 타로는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3: 여기 자체가 좀 약간 애한테는 너무 계속 이제 좀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뭐 길냥이, 뭐 새들, 어쨌든 뭐 바람 불어오는 거 냄새 뭐 이런 것도 좀 자극받지 않을까 싶어요.
1: 타로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아빠 집사가 용기를 내봅니다. 봄도 됐으니 오랜만에 타로를 마당 산책 한번 시켜주려는 것. 실종 전단지 붙였을 때도 마당 산책을 하다 잃어버렸던 터라 최대한 조심조심 해보려 합니다.
3: 입고 나갈까? 타로?
1: 산책 준비 완료!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2: 타로 가자.
1: 손꼽아 기다린 산책인 만큼 발걸음마저 가벼운데요.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듯 마당 안쪽을 여유롭게 걷기 시작하는 타로. 한 마리의 하이에나처럼 정글 숲을 지나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타로야, 천천히 좀 가. 대체 어딜 가는 거니? 이곳은 녀석이 좋아하는 옥상 놀이터라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좋니? 그리고 잊지 않고 바다까지 구경하는 센스. 허나, 불안불안. 지금까지는 마당 안쪽으로 제한된 산책을 해왔지만,

0: 언제 있을지 모르는 돌발 상황이 집사는 내심 걱정되는 눈치인데요. 산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그 순간 타로가 갑자기 담장 너머로 점프를 합니다.
1: 미쳤나 봐 얘.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뛰려고 한 거. 오씨.
0: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지 버티는데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타로.
2: 들어가자.
0: 격렬한 몸짓에 결국 하네스까지 풀리고 집사님 당황하신 모습이 역력한데요.
1: 몸이 유연해서 이게 제가 고무줄로 꽉 쫓맨다고 해도 이게 발이 빠지더라고요.
0: 여전히 들어가기 싫은지 오 잔뜩 성까지 낸다. 결국 강제 귀가하는 타로. 집사는 10년 감수했지만 타로는 산책을 하다만 기분인 걸까. 들어오자마자 녀석 또 창문 앞으로 직행. 집보다 밖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탈출을 시도하는 타로. 널 어쩌면 좋으니. 비행기를 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고향부터 나가겠습니다. 아, 네.
0: 야옹신, 우리 타로 잘 좀 부탁드려요.
3: 아, 지금 바로 보이는 이 친구 타로예요?
2: 예, 타로예요. 항상 타로는 이제 창문이 열려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3: 그래도 안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려창을 해놓으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한번 속이 시끄러운 우리 타로 한번 만나서 속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과연 야옹신은 어떤 해답을 내려줄까요?
3: 근데 지금 환경을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내려온 기분인데 저는 고양이들이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듯한 느낌? 화장실도 되게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패타워라던가 스크래처 같은 것들도 엄청 좀 많이 준비되어 있고 예, 좀 이렇게 막 잘 환경을 잘 꾸며져 있으신 것 같아요.
0: 집안에도 이렇게 놀거리가 풍부한데 타로는 왜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타로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야옹신. 그런데
3: 자기의 요구를 들을 때 들어줄 때까지 강력하게 행동을 해요. 이거는 되게 조금 전형적인 언컨텐트 그 미야옹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우라고 해서 보통 자기가 불만족스러울 때 내는 소리거든요. 울음소리의 특징이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충족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나는 좀 전형적인 소리예요.
0: 타로의 울음소리에 답이 있답니다. 단순히 나가고 싶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는데요. 그런데 솔루션이 진행 중이던 그때 뜬금없이 타로가 조용히 캣휠을 타기 시작합니다.
3: 지금 안 울면서 타는 또 약간 보호자님에 대한 의존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2: 타로야 이러면은 이제 또 와서 그래 타로야 부르면 또 와서 약간 좀 애교 부리다가 또 가고 혼자서 계속 표현을 해요.
3: 타로의 놀이 스케줄은 어떻게 돼요?
2: 장난감 갖고 하는 거는 그 흥미가 좀 많이 그 반응이 막 되게 좋지 않아요.
3: 이렇게 되게 잘 노는데?
5: 원래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 장난감에 나도 이럴 줄 알았어. 장난감에 오시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우리가 하면 잘 안 관심이 없는데.
3: 엄청 잘 노는데요?
0: 점점 놀이에 빠져드는 타로. 보는 집사님들은 의아할 뿐. 장난감에 쉽게 흥미를 잃던 그 타로 맞니? 귀신이 고칼로를 씁니다.
2: 타로가 이렇게 오래 관심 보이는 걸 처음 보기는 해요.
3: 아 그래요?
2: 관심이 진짜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노는 게 싫구나 그냥 그
3: 생각했는데 여기 집중하고 있어서 밖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타로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타로가 이 다섯 마리 안에서는 원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관계가 다른 애들이 이렇게 좀 막 반항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다툼이 싸우진 않죠, 잘.
2: 애들 안 싸워요.
3: 그죠?
5: 근데 그 먹이나 간식 같은 거는 또 다 뒤로 주춤주춤해서 양보를 하거든요.
0: 그동안 잘 놀다가도 다른 냥이가 나타나면 바로 끝. 동생 냥이들을 지켜보기만 했던 타로. 그런데

0: 이런 행동이 타로가 놀이에 재미를 못 붙여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
1: 나이가 얘가 6살이고 다른 고양이들은 좀 어리다 보니까 훨씬 에너지는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이에서는 조금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그냥 양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이제 외부적인 공간에서 재미를 찾고 외부적인 자극에서 좀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타로가 일찍 철이 든 형인 셈인데요. 놀이를 동생들에게 양보하다 보니 자신의 스트레스를 아니 아닌 밖에서 풀려고 했다는 건데요. 타로에게 밖은 혼자만의 유일한 놀이 공간이었던 셈. 그런 녀석을 위해 야옹신이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1: 외국에 이제 주택 거주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직 한국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캣티오라는 게 있어요.
2: 아, 네.
1: 창가 쪽을 좀 확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밖에를 좀 편하게 보고 안전하게 조금 뭐 사냥 본능을 해소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캣티오라고 해요.
2: 아, 네.
1: 그래서 오늘 여기 집도 지금 몇 군데 봤을 때 보통 고양이들이 여기나 아니면 이쪽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
0: 집안을 살펴보던 야옹신이 설치를 제안한 장소는
1: 이쪽 공간을 좀 확장 형태로 해서 제 생각에는 타로는 반외출도 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반외출보다는 아예 그냥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장해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충분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이게 이 정도 더 나간다고 얘가 더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
1: 왜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만 보잖아요.
2: 아.
1: 근데 나가면은 전체를 이제 서라운드뷰로 보는.
2: 아, 그러네요. 뷰가 이게 네. 각이 넓었구나.
1: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2: 완전히 이해됐어요.
1: 네. 우리가 그냥 2D로, 2D로 TV 보다가 VR 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타로만을 위한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밖은 안 나가는 게 좋을까요?
1: 근데 오늘 여기 제주도 여기 와서 보니까 캣터도 있고 아이들 쉼터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좀 안락하게 해놓으셨잖아요. 다른 고양이들하고 만났을 때 흥분하거나 싸움이 나거나 그런 위험 요소가 많고 그다음 대문의 구조가 밑에가 뚫려 있어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얘는 걸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2: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 대문 아래를 뭘로 막아놔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1: 그렇기 때문에 타로의 경우에는 반외출도 추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집에서 에너지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2: 아, 네.
0: 야옹신이 제안한 타로 맞춤 놀이법.
1: 벵갈이라는 종 특징이 에너지가 많고 야생성이 제일 높은 종 중에 하나예요. 집안에서 놀이로 해소가 안 된다던가 이런 유산소 운동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안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이제 야외에서 풀려고 하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일반적인 고양이가 15분씩 하루에 두 번 정도 놀이 시간을 제공하는 걸 추천한다면 벵갈처럼 이런 야생 고양이라던가 오리엔탈 고양이는 그것보다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더 열심히 놀아줘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자기 전에 에너지를 소모하라. 특히 밤에 울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타로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1: 주무시기 1시간 전에 주시는 거 더욱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주무시기 뭐 12시다. 그럼 한 11시쯤에 되게 좀 과격하게 놀고 그때 급식 같이 하거나 뭐 보상을 하는 게 훨씬 좀 이 밤에 움직이는 에너지를 좀 미리 소모시킬 수 있고 100%를 주면은 제가 추천한 방법은 아침 30, 저녁 30, 자기 전 40. 이게 더 맞아요.
0: 두 번째, 놀이도 적합한 타이밍이 있다.
1: 내가 저렇게 좀 탈출하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 보일 때 그 미리 좀 시그널을 캐치한 다음에 보호자님이 그때 위쪽으로 데려오거나 약간 공간을 좀 변환시키는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아, 그래야 되겠네요.
0: 집사의 시간이 날 때, 집사가 내킬 때 타로와 놀아주는 경우가 많았다면 그것보다 타로의 경우 나가고 싶어하는 기미가 보일 때 놀이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포인트. 마지막은 타로와 따로 놀아줘라. 캣휠을 타며 신나게 달리다가도 금세 실증, 아니 양보를 하는 타로. 놀이를 하다 보면 타로는 뒤로 물러나길 반복했는데요.
1: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요술 본 것 같은데? 요게 끝에가 코터치를 해도 되고 요걸로 시그널, 타겟봉이 돼도 될 것 같고

0: 요리가 더 될 것 같아.
1: 코터치를 통해 타로와 집사만의 비밀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타로랑 둘만 하는 놀이야 라고 각인시켜주는 거죠.
0: 얘는 여기가 숨겨놨던 게 기억이 있나요?
2: 그런가 봐요.
0: 네, 정확하게 여기를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 좋아하면은 여기다가 별을 쳐놔도 될 것 같은데요?
1: 타로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코터치 놀이를 주로 하면 타로는 집사와 교감을 느끼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 공사는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팔 걷고 집사님도 나섰는데요. 현판은 디자이너인 엄마 집사가 직접 제작했답니다. 이제 타로는 안전하게 신선한 공기, 제주도 바닷바람, 따뜻한 햇볕을 즐기게 될 겁니다. 이곳만은 동생들한테 양보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렴.
3: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거 좀 잘 듣고 일단 실천을 해서 잘 놀아주면서 해소를 시켜보고 산책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자제 아예 안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좀 바람 좀 쐬어주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1: 타로야, 그동안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는 안전한 집안에서 마음껏 놀고 신나게 지내자. 집사님, 타로 잘 부탁드려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20세기 인간의 활동이 불러온 전례 없는 규모의 환경 변화. 대가속. 존 로버트 맥닐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학자입니다. 환경사 연구의 선구자. 전통적인 역사학자였던 그가 환경에 주목한 건 탄소순환을 연구하던 생태학자들과 함께하면서부터였습니다.
2: And I began to think I can use my skills as a historian to do things that I never imagined I would do when I was in school.
1: 인류가 불러온 재앙 앞에서 그동안 무심했던 역사에 주목해야 할 시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

것을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공격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 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생수와 야채, 계란 대비 국민행동요정, 지진 대비.

혹시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 솔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KBS 퀴즈.
1: 20세기 인간의 활동이 불러온 전례 없는 규모의 환경 변화. 대가속. 존 로버트 맥닐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학자입니다. 환경사 연구의 선구자. 전통적인 역사학자였던 그가 환경에 주목한 건 탄소순환을 연구하던 생태학자들과 함께하면서부터였습니다.
2: And I began to think I can use my skills as a historian to do things that I never imagined I would do when I was in school.
1: 인류가 불러온 재앙 앞에서 그동안 무심했던 역사에 주목해야 할 시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0: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0: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학술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0: 전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된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눈길을 끄는 이국적인 풍경. 해외 진출이라도 한 건가 싶으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체험할 노동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이곳은 대한민국 경기 북부에 자리한 동두천. 아 참, 제 소개가 먼저겠네요.
1: 아,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번에 새롭게 PD로그에 합류하게 된 11년차 박진우 PD라고 합니다.
0: 딩동댕 유치원을 비롯해 여러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화면으로나마 많은 어린이 시청자분들을 만나왔죠. 여기 말가면을 쓴 주인공, 이게 바로 저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동두천의 한 초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 4, 5년 동안 제작하면서 그런 이제 어린이 쪽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새 초등학교의 풍경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지금은 또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0: 제가 찾은 이 학교, 조금은 특별한 곳인데요. 서로 다른 머리색을 한 친구들과 여러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고 웃음을 건네는 아이들. 그리고 빼곡하게 그려진 다양한 나라의 국기까지. 세계 각국의 특징들로 꾸며진 이 학교엔 어떤 아이들이 다니고 있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저의 초등학교 시절과는 매우 다른 풍경. 이제 막 2학년이 된 다문화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실입니다. 한국인 아이들까지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반을 이끌고 계신 오늘의 베테랑 권재용 선생님입니다.
2: 이런 질문. 좋아, 태호. 어떤 질문?
3: 저는 부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권재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직에 들어선 지는 한 13년 정도 되었고요. 보산초등학교에서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함을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50에서 60%가 다문화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겪게 되는 언어적인 문제들,

0: 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한국어 특별학급이라는 게 두 학급 설치가 되어 있어요.
1: 이주배경 학생, 즉 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를 넘으면 밀집학교로 정의되는데요. 교육부는 이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제가 찾은 보산초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약 50% 이상. 요즘 이런 학교가 늘고 있다네요. 어쩌면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재용쌤의 일과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박진우입니다.
3: 네, 저 권재용이라고 합니다.
2: 아, 네.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 오늘 선생님으로 오셨다고.
2: 네. 네, 네. 뭐든지 열심히 할 텐데, 네. 제가 학교는 되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잘 되게 긴장되고 어색해서.
3: 네. 다문화 학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
2: 네.
3: 그래서 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수업들이 네, 좀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1: 특별한 수업이 기다린다는 교실에 왔습니다.
3: 여기가 저희 반입니다. 네, 여기가 제 자리고요.
2: 아,
1: 아이들의 동심으로 가득한 작은 세상. 그래서 제 첫 업무는 뭘까요?
3: 그럼 저희 아침에 오면 네. 네. 가장 먼저 청소를 시작을 하거든요.
2: 아, 네. 네.
3: 그래서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없더라도 먼지는 좀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2: 아, 네. 네.
3: 저희는 정말 네. 옛날 방식으로 빗자루 네. 쓰레받기를 쓰고 있습니다.
2: 역시 올드 패션.
3: 네.
2: 올드 패션 좋죠. 아, 클래식. 아니, 요새는 선생님들이 다 청소를 하시나 봐요. 애들이 청소를 하진 않아요?
3: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청소도 사실 교육이에요.
2: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네. 많이 어렸을 때 그렇게 들으면서 네. 자랐는데.
3: 근데 이제 네. 아이들이 아직 2학년이다 보니까 청소가 조금 미흡해요.
2: 아. 네,
3: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제가 보완하는 편입니다.
2: 아, 그러고 선생님이 하시는구나. 네,
3: 구석구석 틈틈이.
1: 청소도 수업 준비 중에 하나.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답니다.
3: 그리고 아마 오늘 네. 좀 마음속으로
2: 네.
3: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2: 아, 네,
3: 여러모로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2: 네.
3: 아이들 특성이 이제 성인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2: 네네.
3: 그래서 이제 조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이렇게 마음을 좀 수양한다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닦아 내려가시면
2: 알겠습니다.
3: 네. 선생님에게도 좋은 수양이 될 것입니다.
1: 아직 수양이란 말이 크게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쓸고 닦았습니다. 하나, 둘, 아이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3: 교장님, 어서 와.
4: 안녕.
1: 이 반에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3: 저희 아이들은 13명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8명은 외국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국내 출생 2세 아이들입니다.
1: 의젓하고 바른 태호와 다재다능한 코비, 도연 있는 친구와 잘 지낸답니다. 마음이 여린 가온이의 반에 하무딘 개구쟁이고요. 가비는 어른스럽고 솔로몬은 쾌활하다네요. 순하고 착한 미라클과 시크라우나. 그리고 리액션 부자인 사무엘. 마지막으로 유연이와 렉스포드, 여기에 한국인 아이까지 총 13명입니다.
3: 수업 시작해도 될까?
5: 네.
3: 자, 우리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평소랑 다르죠?
5: 네.
3: 어떤 점이 달라요?
5: 카메라가
3: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만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점.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박진우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1: 괜히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3: 오늘 오신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EBS에서 방송을 만드시고 제작하시는 PD님이세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반의 선생님으로 오셨어. 박진우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EBS에 있는 박진우 PD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고 저도 열심히 인사할 테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고마워요. 보통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이 정도로 약간 뭐랄까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거를 저는 약간 좀 처음 본것 같아요. 살면서. 미니 글로벌 지구촌 같달까요?
1: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 일단 퀴즈. 태호야, 뭐라 써 있니?
2: 다리가 네 개.
1: 다리가 네 개래요. 다리가 네 개인 동물. 말?
2: 일단 말. 다리 네 개.
1: 도마뱀. 고양이. 제일 중요한 거. 피부색을 바꿀 수가 있대요.
2: 카멜레온.
1: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동물이 있어?
2: 네.
1: 누가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 카멜레온?
2: 카멜레온.
1: 맞아요. 카멜레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카멜레온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색깔로부터 비롯되는 편견과 차별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끔 그게 2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구안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드게임.
3: 카드를 뒤집었을 때 나온 색깔과 일치하는 사물을 이야기하면 이기는 게임.
1: 카드는 선생님이 준 거는 빼서.
3: 저도 보조교사로 함께 했습니다. 처음 나온 색깔은 흰색.
4: 계란?
2: 계란이랑
4: 오케이. 삶은 계란, 정답. 여기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야. 이빨, 정답.
3: 그렇게 잘 진행되나 싶었는데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1: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 아니면 코비 잠깐
4: 아, 네.
1: 데리고 나가서 마음 좀 추스려주고 들어오시면 돼요.
4: 야, 선생님이랑 잠깐 나갈까? 괜찮아?
3: 결국 베테랑이 해결을 위해 나서 주셨는데요.
1: 코비가 게임에서 져서 그런 거야?
5: 아니, 짜를 삐끗해 줬는데 한 고소한 게 하늘이라고 해서
1: 틀려서 그런 거야?
4: 그래서 약간 속상해서
1: 그래요. 코비야, 게임이랑 괜찮은 거야.
4: 네. 자기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1: 그리고 너 잠깐 마음 추스려. 좀 지나면 괜찮아. 네. 선생님은 게임할 때 이긴 사람한테 뭐 줘요? 진 사람한테 뭐 벌을 줘요?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게임하고 놀이고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에 이기고 지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죠?
4: 네.
1: 코비는 조금 마음을 좀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니까 갈비가 옆에서 조금만 다독여줘.
3: 너무 순수한 그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요.
1: 짝맞추기 게임 한번 해볼게요. 짝맞추기. 13.
2: 아니, 14.
1: 14. 아니면 반말이고 싶어요. 아니요, 14번이요.
3: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을까요?
1: 이번에 도현이. 왜 그래? 가오나, 누가? 누구? 가오, 누구? 뭐라고 했어? 말을 따라 했어? 한국이가? 망했다. 큰일났다. 피디님께서 좀 편집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저희 미숙함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선생님들은 저희 반 모습을 보시면서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반은 또 저렇다. 이런 생각들을 해주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6: 자, 잠깐 제가 진행을 할게요. 알았죠?
2: 네.
3: 재용 선생님은 어디 가셨냐고요?
1: 선생님 얘기할 때는 손 빼야지.
3: 아이들 중재를 위해 여기 나와 계십니다.
1: 선생님이 아까 상황을 잘못 봤어. 누가 먼저 얘기해 볼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무디? 강훈아, 선생님 하무디.

0: 얘기 듣고 너 얘기도 다시 듣 거야? 잠깐만 기다려줘.
1: 얘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0: 가훈이의 행동을 따라했어?
1: 놀린 게 아니야.
0: 놀린 게 아니야?
1: 네.
0: 하민이 들었어? 너 놀린 게 아니래. 그럼 가훈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겠어? 들어가서 잘할 수 있겠어?
2: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에게 생기는 흔한 다툼일 뿐인 거죠.
0: 잠깐 진행하고
2: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 지도하는 모습에 대단함을 느꼈는데요. 하무디와 가온이도 이제 괜찮아진 듯합니다. 이 계기로 더 친하게 지내고 또 한 뼘 성장도 하는 거겠죠.
3: 몇 번? 11번?
4: 권지용 선생님 되게 보살이에요. 진짜 저였으면 뭔가 수업을 중단시켰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도 저것이 선생님이구나. 그러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2: 이번엔 교실 밖,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카멜레온에게 각자의 색깔을 입혀보는 수업인데요. 요 카멜레온은 모래를 품었네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어른의 것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색깔을 입혀보고 사진을 찍는 게 재밌었는데요.
5: 무디가 한번 카멜레온 나눠봐 줄래?
6: 모래가 많이 묻었네.
5: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라클이 한번 찍어보자. 잘했어.
2: 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네요. 저도 작품 하나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야심차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5: 아, 좋아.
3: 모여라.
5: 잘했어.
3: 모여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한번 같이 보여줄 거예요. 일단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2: 제일 처음으로 소개될 작품은 이 안에 숨은 건 누굴까요?
3: 아, 이거 누가 찍었어요? 가비, 이거 왜 이렇게 찍었어? 야, 이거는 노는 걸 찍었네? 노는 걸 찍었네.
2: 정말 어른들의 상상을 많이 뛰어넘죠?
3: 노는 걸 찍으면 어떡해. 이거는 빨간! 누가 찍은 거야? 자기 왜 도현이 왜 빨간 카멜레온 찍었어? 그냥? 왜 빨간색이 좋았어? 그래 잘했어. 세 친구가 같이 예쁜 카멜레온을 만들었네. 잘했어요.
2: 제 사진도 소개돼서 뿌듯했습니다.
3: 다들 카멜레온 재밌게 잘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특별한 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나의 색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2: 아이들이 부디 이 카멜레온처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잘 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 교실. 제가 아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치우는 동안 베테랑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셨는데요.
4: 기력이 좀 쇠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약간 아침까지만 해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같았는데 청소가 지금 이해됐어요. 약간 진짜 진심 심신 그를 닦는데 도움이 되네요. 싹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2: 네. 이제야 제대로 수양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쳐버린 저와는 달리 굉장히 평온한 얼굴의 베테랑. 수업이 끝났다고 선생님의 업무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 평온함을 얻기까지 베테랑도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0: 사실 저 이제 신규 때 경력이 조금 적었을 때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하고 나면
3: 이제 저도 덩달아 이제 영혼이 탈출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가진 모든 체력을 정말 그런 느끼셨을 텐데 저도 덩달아 이제 체력이 다 소진되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뻗어있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잔뼈가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단순히 힘이 세야 그걸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 요령이 있으신 것 같아요.
3: 조금 완급 조절일까요? 아,
6: 혹시 팁이 있나요?
3: 팁이요?
6: 네.
3: 녹즙?
2: 재영쌤은 아이들의 행복이고 싶답니다.
3: 내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를 다시 좀 돌이켜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좋았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이 될 수는 없으니 초등학교에 와서 조금 근무를 해보면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행복한 근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느꼈던 초등학교처럼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 다음 날 아침 학교 본관 건물 앞이 시끌벅적합니다. 등교길, 스포츠 클럽이 있는 날이라 그런 건데요. 2단 뛰기까지 할 줄 아는 태호. 역시 모범생답네요. 사무엘도 참 잘하죠. 줄넘기는 선생님의 덕목 중 하나라고 재영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 선생님이랑 안 만나봅니다.
6: 나 하는 거 한번 보고 알려줄 수 있어? 뭐가 문제일까? 야,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너무 세게 젓는 거 아니야? 너무 막 고개를 막 이렇게 저으면 나 상처받아.
3: 솔로몬!
6: 솔로몬!
2: 쾌활한 솔로몬은 줄넘기 대신 달리기로 자유를 만끽 중.
3: 형, 아침에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들이 와서 하고 싶다고 그래요. 보시면 절반은 네. 절반이고 절반은 아니에요.
6: 아, 다른 반 애들도 와가지고 네. 같이 하고 싶어 하는군요.
3: 네. 같이 합격사라고 일부러 이렇게 애들 등교길에 하는 거예요.
6: 그러네. 이렇게 몸쓰고 그러고 시작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3: 그렇죠.
6: 운동하고.
3: 네. 아침에 운동하면 뇌가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2: 자, 이제 뇌도 깨웠으니 공부하러 가볼까요?
3: 높은 상태에서 너무 잘하는데? 끌어올리는 거. 코끼리네, 회색이야. 그다음.
2: 웬 영어 수업인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대부분이 영어권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익숙한 언어를 활용한 수업을 하는 건데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중언어 수업을 도와주고 계신 거죠.
7: 우리 학교는 한 50명 정도는 외국인이라서 그래서 혹시 교실에서는 지원 필요하면은 그것도 해주는 거예요.
2: 이 교실만 해도 총 6개의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도 처음부터 이렇게 외국인 아이들이 많았던 건 아니라는데요. 미군의 주둔 그리고 근처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지역사회가 형성되었고 비교적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해오면서 다문화 가정도 증가했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예전엔 먼저 먹겠다고 막 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침착하네요. 메뉴는 돈가스, 김치, 어묵, 그리고 오렌지. 과연 입맛에 맞을까 걱정도 됐는데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 다들 엄청 잘 먹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오는 그 느낌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추억의 급식,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6: 어때, 맛있어? 맛있어? 하우디는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0: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그냥 가족 이야기도 하고 뭐 친구 관계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1: 학생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0: 같아요.
2: 이제 하교 시간. 학부모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고생했어?
4: 네. 네, 가볼게요.
3: 네.
4: 네. 안녕히 계세요.
5: 일로 같이 가. 생각보다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이 잘 적응하고 오히려 잘 지내고 보통 친구들, 한국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랑 똑같이 그런 거에 따로 차별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6: 재밌어?
5: 뭐가 재밌어?
6: 친구들이랑 노는 게.
5: 또?
6: 노는 게.
5: 노는 게 제일 좋아? 공부는 안 하고? 뭔가 이질감이 없이 그냥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친구들하고 뭐 그런 문제 없이 그냥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로.
7: 아이들이 너무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다문화 아이들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도 경험이기도 하고.
8: 친구들이랑 노는 게 그냥 다
9: 재밌어요.
7: 그냥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다른 건 없어요.
10: 네, Samuel. That's why I like Korean friends. But we don't have a kiss at home. But meet them at school. We play with them. Because of language is very difficult to associate with Koreans. And culture, very difficult, you know, but my kids, we try.
11: 정말 그야말로 다양성이 또 앞으로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세계 혹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오히려 한국을 알리고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한국에 부족한 인력으로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2: 그날 저녁 한 외국 음식점에 왔습니다. 동료 교사분들도 함께였는데요. 모두 이 식당의 주인장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답니다.
12: 와, 이게 뭐예요?
13: 이거
12: 콘.
13: 콘? 아, 콘. Beans. 만들어요.
11: 여기 저희 사장님은 저희 학교에 자녀를 벌써 3명을 보내셨어요.
12: 아, 세 명이나요?
11: 네, 아만다라고 이제 졸업한 학생, 그리고 이제 앤드류라고 여기서 이제 했던 졸업한 학생, 그리고 작년 저희 반에 했던 매튜.
14: 아만다는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네. 예. 중학교 가서도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되게 똑같아요. 예쁨 받겠다는 생각으로 졸업시킨 네. 학생이고.
15: 감사합니다.
12: 어머니 약간 눈가가 축소되는 것 같은데?
14: 그리고 앤드류는 약간 우리 학교의 스포츠 스타.
11: 맞아요. 아, 골드메달. 네. 골드메달.
14: 대회만 나가면 금메달 따오는 네. 스포츠 스타였어요.
11: 어? 매튜 회장. Congratulations.
15: 회장이
11: 됐는데 매튜가 회장이 됐어요.
15: 우와. 감사합니다.
12: 자신감 진짜 잘 지내셨네요. 이건 요리 이름이 뭐예요?
15: 모이모이. 이거는
2: 한국 스타일을 살짝 가미한 나이지리아 집밥이랍니다. 매튜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손맛으로 완성된 요리들이죠. 나이지리아 음식은 처음이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잘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15: 맛 어때요?
16: 맛있어요.
15: 아, 네, 감사합니다.
2: 사실 베테랑 재용 선생님을 제외한 분들은 이날이 첫 방문이랍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드신다는데요.
14: 이제서야 이렇게

0: 한번 먹어보러 오고 이렇게 방문했다는 게 좀 약간 마음이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정작 그 학생들의 어떤 문화를 좀 이렇게 내가 다가가려고 하고 접하려고 했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지금. 맥주 왔네? 아, 진짜 왔어?
1: 귀여워.
0: 큰눈이 너무 노래졌어.
1: 안녕.
2: 매춘 회장된 거 축하해. 혼자 나왔어?
1: 네?
2: 한명 나왔어?
1: 아니요.
3: 회장이 된것 치곤 밝지 않은 표정에 건네본 농담.
2: 잘했어.
4: 매춘은 회장된 거안 기뻐요? 회장된 거안 기뻐?
1: 네.
4: 저 선생님
2: 안 기뻐?
1: 데이비 울었어요.
5: 아, 친구가 울었어.
0: 같이 나왔나 보다.
3: 친구의 눈물을 먼저 닦아줄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선생이기도 한가 봅니다.
5: 정말 이게 포용성이 아이들이 넓어서 오히려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누가 어느 나라 학생이 전화거든? 상관없이 그냥 다 안아주고 바로 만나서 같이 축구하러 가고 이런 면들이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느껴졌어요.
6: 근데 저는 동두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교사하고 다시 동두천에 온 건데, 처음 오자마자 교감 선생님이 놀라지 말라고. 여기는 정말 많은 외국 학생들이 있다. 일단 그 명열표부터 받았는데, 한국 이름이
2: 이름이 몇 없어요.
6: 한네 개? 한국 이름이 네 개고 다 엄청 긴 영어 이름. 이렇게 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첫 학교가 여기여서 저는 약간 비교는 못하거든요. 근데 되게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7: 솔직한 마음으로는 보내기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분위기도 다 익혔고 되게 좋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0: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먹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만 해도.
3: 왜 우리 세금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냐는 안 좋은 시선.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8: If you see from the very first time my first child enrolled in Busan kindergarten, my two children, I was actually pregnant for my last child, and now I'm seeing the school. The school is, I went to the school yesterday, I see that the school is improving and growing every day. So it shows that they are working very hard. I think they are doing their very best to bring the children up.
3: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산촌은 아이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고맙고 또 감사한 곳이랍니다.
8: Anybody that knows Matthew knows him to be very reserved and very shy in school. But when I got to school yesterday, I was so impressed. He was eager to say, "Mommy, mommy, mommy, come to my class. Mommy, come see me. Mommy, mommy, mommy." I was like, "Oh, wow. I think my son is improving greatly." So I won't be surprised if you tell me he's a class leader because he's working very hard.
1: 즐겁게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고.
3: 어른과 아이 모두가 조금씩 자라는 하루가 저 몹니다.

0: 지금까지는 못 보던 새로운 얼굴들이 몇몇 보이죠? 네, 제가 준비한 방과후 교실이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꿈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1: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몇 명이 여전히 한국에 있을 것이며 혹은 한국 밖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할지, 한국 위에서 뭘 할지, 어떤 직업을

0: 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 영원한 저의 사수 재용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말 든든했습니다.
2: 맞아. 영상을 만들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영상을 찍는 거. 또.
3: 열심히 하기.
1: 그렇죠. 열심히 하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얘기해 볼까요?
3: 직업.
1: 먼저 연습 삼아 스마트폰으로 친구의 모습을 촬영해 보기.
2: 자, 스탠바이. 큐.
4: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디비고.
1: 머리에 쓴 터번이 매력 포인트인 하시디비 자기소개를 이어가는데요. 과연 어떤 꿈을 키우고 있을까요?
4: 축구!
3: 맞았습니다.
2: 맞아요.
1: 다음은 3학년 삼총사.
2: 큐!
5: 안녕하세요.
6: 나부터 인사해도.
5: 저는 첼티입니다.
7: 저는 김하루입니다.
8: 저는 이수연입니다.
9: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은
5: 다시
7: 자, 아,
10: 그러면 정답을 얘기할까요?
9: 군인.
7: 어.
1: 체리티의 꿈은 군인. 다음은 하루의 발표 차례입니다.
11: 한계는요.
12: 멋있다요, 군인님. 정말 아름다운 곳이세요. 군인.
1: 이건 어떤 직업일까요?
13: 지금 머리도 너무 예쁘네요.
14: 미용사.
15: 아,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2: 또 있어?
16: 자령! 경례!
17: 안녕하십니까?
2: 뭘까요?
9: 군인. 군인.
1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정답은 군인이었답니다.
19: 안녕하십니까?
8: 저의 직업은?
1: 삼총사의 마지막 순서는 수연이. 하루의 등에 뭔가를 열심히 그리는 것 같은데요.
2: 화가 맞아요?
8: 네.
1: 베테랑 재용쌤도 흐뭇하게 보고 계셨네요. 실전 촬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 미리 의상과 소품도 준비했습니다.
20: 사슴공주.
1: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하무디는 여전히 장난꾸러기 같고요. 요술을 부리고 싶었던 태오? 아닌가 봅니다. 본격 촬영이 이루어질 현장은 어린이 박물관.
2: 이요 근처 바깥에 보이죠?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선생님
1: 다양한 배경으로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선택한 곳입니다.
2: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8: 돼요.
2: 돼요, 안 돼요?
8: 안 돼요. 네.
1: 야무진 수연이와 하무디가 한 조, 듬직한 하시디과 당찬 하루가 한 조, 낯은 가리지만 귀여운 체리티와 태호가 한 조가 됐습니다. 수연이와 하무디는 금세 의상도 갈아입고 촬영 배경까지 정한 모양이네요.
8: 하무디, 너는 나를 이렇게 동영상 찍고
10: 내가 누나를 찍는다고?
8: 네, 나도 너를 찍는 거.
21: 너네 얼굴을 찍어도 되냐?
8: 너가 밍크럼트 내려가는 모습을 찍어봐.
21: 내
8: 친구들이야. 내려와, 친구들. 하나, 둘, 셋. 이리와!
1: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하시디붐 뭐라는 걸까요?
10: 하시,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물의 날개 한번 질문해 주시죠.
1: 오, 좋은 질문이네요. 과연 대답은?
10: 힘들다.
11: 물의 날개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싶나요?
10: 아니요.
11: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죠?
10: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복장을 입었냐면요, 제 꿈은 군인이라서 입었습니다.
1: 제복을 입은 군인들의 모습이 멋졌나 봅니다. 표정을 보니 결과물에 만족한 듯하죠.
2: 진짜 잘 찍는데?
14: 바바야, 바바야, 하느님 바바야.
1: 정말 정신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다들 잘해주고 있어서

0: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절 다시 긴장하게 하더라고요. 태호와 체리티,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 같은데요. 계속 삼천포로 빠지는 체리티. 그래도 제겐 이분이 있습니다.
1: 체리야, 네? 이제 이거 금지.
2: Why?
1: 이거 금지. 우리 놀러 온 게 아니야.
2: 찍고 있잖아.
1: 안 찍고 있잖아.
2: 아직 안 찍었어. 고발 찍어.
3: 저 친구 둘이 굉장히 난관이 예상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천사 같아요. 약간 제 눈에서는 후광이 보입니다. 이 담아야 되는.
0: 정말 제 눈엔 빛이 보였습니다.
1: 봐봐. 이렇게 하면 태호가 지금 찍고
0: 재용 선생님 덕분에 드디어 촬영 시작인가 싶었지만
2: 아 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1: 이리 와, 어디 가?
0: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지만 직접 자신의 손으로 친구들의 꿈을 담아본 시간. 어떤 걸 느꼈을지 궁금했습니다.
4: 다른 사람 찍어줘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이었는데?
5: 처음인데? 잘 찍을 수 있으려나 좀 떨렸어요.
4: 떨렸어요? 근데 잘 찍은 것 같아요?
5: 네.
4: 어때요? 찍으면서 어땠어요?
5: 이런 걸 왜 하고 있냐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 빨리 가기 싫어서?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EBS PDTV랑 선생님이랑 재밌게 촬영하고 싶어요.
4: 어떤 게 재밌었어요?
6: 네.
4: 어떻게 재밌었어?
6: 재밌는 게 돌 집에서 찍는 거예요.
2: 친구 생일에 그때 선물 못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땠는지.
1: 잘했다.
0: 과연 이날의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펼쳐질까요? 대망의 발표 날이 찾아왔습니다.
1: 자, 이제 다 왔으니까 얼른 자리에 앉아볼까? 자, 이제 여러분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태호는 또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다.
0: 첫 발표자는 절 긴장시켰던 태호.
1: 얘들아, 엄청 짧아. 엄청 짧거든? 집중해서 딱 봐야 돼, 알았지?
5: 네.
2: 엄청 짧다고요?
1: 엄청 짧아. 태호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같이 볼게요.
0: 사실 전 아직도 웃음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거죠?
1: 네. 태호는 이거 어떤 의도로 만든 거예요?
5: 로블록스에서
1: 들어보자.
5: 올렸던 게 있었거든요. 맨 최근에 찍은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1: 아,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았구나.
0: 네. 프로게이머가 꾸민 태호답게 게임에서 영감을 얻었다는데요. 즐거운 영상으로 남았다면 그걸로 된 거겠죠. 10년, 20년 후에 이 순간을 떠올릴 타임머신이 되어줄 아이들의 작품.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디고 축구가 되고 싶어요. 축구선수 호날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를 형아랑 하고 있어요. 미렌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축구를 다니면 좋겠어. 끝.
7: 너는 뭐가 되고 싶어?
8: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7: 어떤 거 하고 싶어?
8: 사진 찍고 노는 거?
7: 지금 뭐 하고 있어?
8: 지금 너랑 사진 찍고 있지?
7: 끝.
2: 안녕하세요, 체리티입니다. 나는 커서 되고 싶은 건 군인과 의사와 부자,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여튼 포기하지 말자. 체리티 기죽지 말고. 이게 제 꿈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제 꿈에 대해 이겁니다.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꿈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10: 재밌으신가요?
9: 네. 재밌어요.
10: 못한 거 할 건 없나요?
9: 네, 이제.
10: 바이바이.
9: 제가 왜 이 복잡한 이벤트 남았냐면
11: 제 꿈은 군인이라서 입었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달리기와 운동을 하고 있죠.
12: 해봐요.
11: 달리기요? 준비, 시작! 달려! 그냥 달려! 그냥 달려!
13: 여러분,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요, 제가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도 될까요?
12: 네.
13: 하루야, 우리 나라를 지켜줘서 고마워.
14: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제 첫 단추가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모두와 함께 어울릴 수 있었고, 같이 또 차별받지 않았고, 안전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기억돼서 그 시절이 제가 느꼈던 초등학교처럼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0: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이란 건 벽이 될 수 없음을 이 작은 아이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다 함께 자라나는 각양각색의 꿈이 어디서든 활짝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0: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장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장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0: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금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0: 많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

0: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갓죽여 바삭한 통닭에 싱싱한 대파를 아낌없이 올려주는 옛맛 그대로의 통닭튀김.
1: 두 마리야? 네.
0: 맛은 기본, 물가 비싼 요즘 한 마리에 7,000원이라는 가격까지. 몰려드는 손님의 기름솥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1: 통닭이 아까요. 여기 하루 종일 이거 꺾어야 되니까 관절을.
0: 매일 최소 200마리 이상 판매되니 손질과 염지할 것도 수백 마리가 넘는데요.
1: 지금 이거 한 짝이 2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0: 80대 노부부가 50년을 살던 집을 새롭게 변신시키는 리모델링 작업 현장.
2: 이제 석가래 보인다.
0: 늦가을에 시작해 폭탄의 추위를 견디며 진행된 공사.
3: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안 추워.
0: 집에 뼈대만 남기고 모조리 바꿔야 하는 대공사. 투입되는 인원만 40여 명. 완성도를 위해 야간 작업도 감수해야 합니다.
3: 11시부터 불과 6시 안 정도 한 것 같아요. 힘들어요.
0: 새 집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100일 동안 땀과 노력을 쏟은 이들. 과연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맛과 멋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옛맛을 살리는 사람들을 찾아 세종특별자치시로 왔습니다. 오일장과 상설시장이 나란히 서는 이곳은 90년 넘는 세월을 이어온 시장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에서 생닭과 튀김닭을 하고 있는 저기 김소자입니다. 나이는 72살이고요. 장사한 지가 40년 넘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큰아들이에요. 여기 사장이에요. 우리 큰미누리예요. 며느라 인사해.
5: 안녕하세요.
4: 닭 튀기고 있는 게 우리 둘째 손녀딸이에요.
5: 네, 안녕하세요.
4: 우리 직원이에요. 알리 일 잘해요.
6: 안녕하세요, 여러분.
4: 온 가족이 전부 손녀딸까지 아들, 며느리, 손녀딸 저 해가지고 다 같이 일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0: 주말 아침 좀 이른 시간이다 싶은데 가게 앞에는 벌써 통닭튀김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바삭하게 튀겨내는 통닭튀김 때문에 튀김속 앞은 늘 분주한데요. 이 한 마리 가격이 단돈 7,000원.
7: 두 마리, 항상 두 마리 사고 있습니다. 이거 맛있게 싸니까.
8: 장날 같은 데는 막 복잡해가지고 이 정도예요.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9: 네, 사전 쓰러져요.
0: 이곳 통닭튀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파채입니다.
10: 파는 필요할 때마다 바로 쓰는 거예요?
4: 네, 끓여야지. 끓여야 싱싱하지.
0: 통닭튀김에 곁들이는 파채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싱싱한 대파를 공수. 그때그때 썰어서 듬뿍 올려주는데요.
7: 뭐 조천에서 아무래도 뭐 유명한 거 파닭이니까.
11: 아주 옛날 통닭이라 아주

0: 파하고 곁들여 먹으면 아주 최고예요, 최고.
1: 닭을 뜯어가며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느끼한 맛을 잡아줄 알싸한 파채까지 곁들인 파닭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라는군요.
2: 싸고 맛있고 입에 쏙쏙 달라붙어요.
3: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편이랑 둘이 먹으면은 딱 좋아 그냥.
1: 한 마리에 고작 7,000원이지만 둘이 먹어도 충분한 튼실한 닭을 사용하는 것,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4: 55.07, 이건 700g, 이건 550g. 이 55호짜리 3개가 커서 이제 700g짜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종삼계라고도 많이 하시죠.
1: 통닭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반죽. 반죽 옷을 최대한 얇게 입힐수록 바삭함이 살아나기에 최대한 묽게 만드는데요. 반죽을 입혀 180도 온도에서 3분의 1 정도만 익도록 초벌로 튀겨 식혀줍니다.
4: 한 70마리, 80마리씩 튀겨놔도 웨이팅은 못 당해요.
1: 초벌해둔 닭에는 꼭 칼집을 넣어둔다는데요. 이른바 겉과 속촉의 비결이랍니다.
5: 허벅지 쪽에 칼집 먼저 넣어놔가지고 수분을 좀 빼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집어튀길 때 하나만 튀어오르는 게 없거든요.
1: 솥은 두 개를 사용. 하나는 초벌, 다른 하나는 재벌용인데요. 튀기는 온도가 달라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가 초벌솥이고요. 여기서 한번 튀겨서 올린 걸 다시 여기서 재벌하는 거예요. 두 마리야? 네.
1: 주문과 동시에 재벌 작업 시작. 그런데 그냥 튀기는 것이 아니라 재빠르게 손질해 기름에 넣는데요.
5: 날개 꺾어주고 다리랑 허벅지 이제 안 익는 부분 관절을 뽑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는 센 불에 활활 튀기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부분 10분 튀기는 게 아니라 5분 안쪽으로 다 튀김이 나오거든요. 제가 최대한 빠르고 높은 온도로 튀기려고 그렇게 옛날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워가지고.
6: 애초에 시작할 때 이제 들고 이제 경험을 삼아서 해봤지. 해보니까 그냥 칼집만 넣어서 튀기는 건 살코기만 그냥 익었다 뿐이지 그 새에 있는 건 안 익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머리 써가며 이제 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또 튀기면 그게 더 맛있어.
1: 40년 경력 할머니의 기술을 이어받은 이는 손녀. 본격적으로 가업을 잇기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7: 대학생 때부터 한 거 따지면은 8년 된 것 같아요.
8: 아, 대학생 때 여기서 알바 많이 했어요?
7: 네, 휴학하고도 한 1년 동안은 여기서 일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방학이나 주말에는 맨날 여기 와서 일했어요.
9: 아까 30분 있다가 오니까 얼른 준비해요. 작업할 거.
1: 닭은 당일에 도개한 것들을 매일매일 갖고 있는데요.
10: 진칩. 왔다? 안 왔다, 진칩.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11: 한 박스?
10: 9박스. 네.
1: 매일 200마리 이상은 팔리다 보니 보통 한 번에 500마리가 들어옵니다.
6: 이거 이제 저희가 튀기려고 이제 1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염지하기 전에.
1: 닭 손질은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직원까지 함께 하는데요. 손녀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일을 주도합니다.
7: 여기 허벅지 뼈를 먼저 꺼내놓고 엉덩이 기름 떼고 여기 허파 같은 거 떼고 목 기름까지 뺀 다음에 여기 다리 뼈를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원래라면 보통 한 500마리 정도 해놔야 되는데 이거 닭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거 180마리만 일단 작업할 거예요.
1: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만큼 투입되는 인원도 제일 많은 작업. 이곳에서 일한 지 한 달 된 외국인 직원 알리 씨도 열심히 손을 보태는데요. 그런데 한 달 일한 것 치고는 닭 다루는 솜씨가 좋습니다.
8: 알리, 이거 손질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12: 허승 버스 티슈 이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거 해요? 그래서 지금 했어요.
13: 손발 12kg, 묵뼈 15kg 준비해주세요.
5: 냉동에 묵뼈 닭발 5kg짜리 3개.
12: 3개? 15kg?
5: 네.
12: 네.
1: 아이고,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샌드.

0: 빠르네요. 통닭튀김뿐 아니라 생닭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닭이 들어오면 더욱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1: 이거 하나 5kg짜리였어. 그래서 3개짜리 안커요 배달.
0: 하필 제일 바쁜 시간에 배달 주문까지 몰렸는데요.
2: 닭발 전문점.
3: 아, 식당이요?
2: 네, 식당. 닭발 전문점.
0: 닭 손질에 배달까지 모두 바쁠 때면 40년 경력의 일대 사장님 등판. 이렇게 자식과 손녀를 돕느라 7순이 넘어서도 은퇴하지 못했습니다.
4: 저거 작업할 동안은 해줘야지. 작업할 동안.
0: 튀김용 닭 180마리 손질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손질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며느리가 바빠지는데요.
4: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생각나는 주세요.
5: 여기 있습니다.
4: 이 양파도 드세요.
5: 네.
4: 다 염자할 건데 거기에 넣는 재료들이에요. 어, 언니 이거 주세요.
5: 네.
3: 어. 장바구니를 가져오시지.
4: 어, 괜찮아요.
5: 뭐 봉투 줄까요, 뭐야?
4: 어, 안 주셔도 돼요, 언니. 여기 있잖아요, 장바구니.
0: 시어머니를 따라 시장 생활 31년 차.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군요.
4: 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죠. 안 그러면 우리 딸이 엄마 또 놀고 왔지 그래요.
0: 맛을 내기 위한 밑간 과정인 염지는 며느리가 맡아 하는데요. 소금뿐 아니라 레몬에 양파, 마늘 등 총 10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4: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들어가는 거는 파닭이니까 파가 들어가요. 대파가 들어가는데 그 대파 중에서도 한 부위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0: 세 가지 비법 가루까지 넣고 잘 섞어주면 닭의 감칠맛을 더할 비법 염지용액 완성인데요.
4: 이거 한번 맛 좀 보실래요? 지금 먹어봐도 맛있어요.
3: 여기 조금만 떨어뜨려주세요.
0: 과연 무슨 맛이 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3: 소스로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4: 네, 그냥 먹어도 맛있죠. 냉각을 튀기면 다른 집하고 차별화가 안 돼 있죠. 그냥 똑같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굳이 저희 닭을 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0: 염지 용액이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염지 작업에 돌입. 손질해둔 닭을 모두 넣고 푹 감가둡니다.
5: 하루 염지하고 건져서 하루 물 빼고 그 다음날 튀기는 거예요.
3: 그럼 총 3일 걸리는 거네요?
5: 네. 치킨 하나 튀기는데 준비 시간만 3일이에요.
0: 이대로 뚜껑을 닫고 무거운 것을 올려 하루 숙성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염지와 동시에 핏물도 빠져 잡내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지금 이거 한 짝이 2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제 염지는 끝났고 닭꼬치 만들어야 돼요.
0: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 인턴 생활까지 잘하던 효성 씨가 진로를 바꾼 건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5: 할머니가 같이 하자고 힘들다고. 할머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머니가 저를 꼬신 것 같아.
4: 너무 고맙지. 손님, 우리 큰딸이 와줘서 너무 고맙지.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는 게 그냥 큰딸도 오고 알리도 오고 했어도 어떻게 방골 타고 고달프네. 신욕이 보고 달퍼.
0: 염지하고 닭꼬치 끼느라고 튀김소다풀 비운 2시간. 일대 사장님이 불앞을 꼬박 지켜냈는데요.
4: 빨리 들어가셔요. 앉아서. 안습해야지요. 봐야지요. 시기는 뭐.
5: 할머니 칼 한 번만 쓸어줘요.
0: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할머니 옆에서 심부름하느라 바빴던 효성 씨. 이제는 기름 소다풀 지키며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5: 기름솥 앞에서는 제가 선장이죠.
4: 어머니가 이제 거의 수긍을 하시는 편이죠. 이제 손녀 말에. 처음에는 이제 그 자리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많이 양보하시는 편이에요.
5: 아니, 아까 한 번에 단순거 하면 될 것 같은데?
3: 뭐라고 해야 돼요?
4: 반주를 조금 더 하면.

0: 귀찮을 법도 한데 선녀의 부탁은 뭐든 묵묵히 들어주는데요.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일궈낸 가게를 물려받아 열심히 지켜내는 효성 씨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는 게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1: 우리 손녀딸이 하라는 대로 해줘야지 내가. 할 줄을 모르면 모를까 다 할 줄 아는데 안 하려고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착하잖아.
0: 이제 장사를 마감하기까지는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 무슨 일에 방해하고 있어? 양념을 안 내는 걸로요?
3: 네, 그래요.
0: 오가는 사람들의 손에 통닭튀김 봉지가 하나씩 들리는 시간. 준비해둔 닭도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죽을 만드네요.
1: 야, 그만한다면 왜 반죽을 또야?
4: 아니, 진짜 조금만.
5: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진짜 조금만 더 하려고.
1: 그렇다니까 장사하면 저렇게 욕심이 생겨. 어쩔 수가 없어. 나더러 들고 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 지가 해보니까 그렇지.
0: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운 상황. 좀 더 팔아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통닭튀김을 준비하는데요.
5: 통닭이 아까요. 여기 하루 종일 이거 꺾어야 되니까 관절을. 통닭이 제일 고질병입니다.
6: 힘들어도 일인데 해야죠.
0: 매일 새벽에 출근하는 할머니는 먼저 퇴근. 하지만 효성 씨는 마지막 닭을 모두 팔 때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7: 이 시간쯤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6: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랑 가스 냄새 맡으니까 사실 속이 좀 울렁거리거든요. 이 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0: 준비한 닭이 모두 팔린 덕에 한 시간 일찍 마감.
5: 요새 닭이 많이 안 들어와서 닭은 230마리, 닭강정은 오늘 25kg 나간 것 같아요. 누가?
0: 생닭 판매를 제외한 오늘 하루 매출만 250만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덕분에 억대 매출을 올리는 가게가 됐습니다.
5: 이거는 그 기름 가지고 오는 사장님이 다시 폐유로 수거해 가세요.
0: 종일 불에 달궜던 가마솥은 기름을 걷어내고 닦는데요.
7: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5: 저도 물로 닦는 게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솥을 오래 못 써요. 그렇다고 이걸로 닦는 게 더러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7: 네, 깨끗한 기름으로 닦는다고 보는데요.
5: 네, 맞아요.
0: 기름솥을 정리할 때도 초벌과 재벌솥 각각의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5: 하나는 재벌했던 솥이라 이제 그 밑에 뼈가루나 그런 핏물들이 보여 있어요. 그게 하루는 지나야 밑으로 싹 가라앉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다 가라앉거든요. 내일 아침에 되면 밑에가 엄청 많이 가라앉아요. 기름은 기름대로, 여기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다 분리해가지고 저희도 기름 정리를 해요.
0: 재벌솥의 기름은 그대로 뒀다 내일 아침 일찍 닦는데요. 마지막으로 바닥도 깨끗하게 치우고 가게 정리를 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40년 넘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같이 가게를 여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엽니다.
7: 이 시간에 어머니밖에 안 나오세요?
1: 그럼.
7: 왜요?
1: 우리 집에서 내가 나만 나오지. 일찍 젊은 애들 어떻게 일어나. 나오면 저렇게 쟤네들 저렇게 반기고 있잖아. 고양이가 저렇게 쳐다보고 앉아있어. 와서 일하잖아. 그러면 졸졸졸졸 따라다녀.
8: 안녕하세요.
5: 네, 좋은 하루 되셔.
8: 좋은 하루 되십니다.
5: 네.
0: 손녀에게 일을 물려줬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시장에 나서는 할머니. 이 시간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조금 있으면 또 물건도 올 거고 만약에 내가 안 나와 있으면 물건을 그냥 밖에 놓고 가거든. 안에다 넣게끔 해야지.
0: 가게 열 준비를 마치자마자 어제 두고 간 재벌솥 세척에 나서는데요. 먼저 기름부터 조심스럽게 떠냅니다.

0: 밤새 바닥으로 가라앉은 찌꺼기들을 걷어 한쪽으로 모아두는 것이 1차 작업. 그런 다음 숱이 윤이 날 정도로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닭 튀기는 데 사용되는 기름량만 최소 50리터. 매일 아침 새롭게 기름을 갈아주는데요.
1: 하얀지 새기름이니까.
2: 식용유 약간 돌았잖아요.
1: 그거는 이제 싼 거. 이거는 비싼 거 까놀라요.
0: 기름을 예열하는데 최소 1시간은 걸려 새벽 6시에는 가마솥에 불을 올려야 합니다.
3: 엄마 아직 안 왔어요?
0: 새벽 6시면 아들 출근. 주로 생닭의 판매나 납품 영업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 외근이 많아 가게에 있을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1: 간다. 더 봐. 조금만 더.
3: 자, 180kg 실어주세요.
0: 닭은 하루 두 번 입고, 그중 새벽에는 주로 납품용 생닭이 들어오는데요.
2: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닭 순살이에요?
4: 예. 그때 납품 들어갑니다.
2: 갔다 오시는 거예요?
4: 예, 이따 한 10시나 11시 돼야 들어갑니다.
0: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먼저 기름 온도부터 확인하는데요.
1: 160 넘어야 돼. 강정을 제일 먼저 하죠.
0: 순살로 만드는 닭강정은 반죽에 넣은 살점을 하나하나 떼어 넣어야 해 손이 많이 갑니다.
1: 그래야 모양이 딱딱 나오지. 오버리면 모양이 안 나오잖아.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10kg씩 아침에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면 또 하고.
0: 튀기는 내내 살점들이 뭉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며 찾아낸 방법이라는군요.
2: 타이머 같은 건 없어요?
1: 그런 거 안 써. 아니 몇십 년 했는데 타이머를 쓰면 어떡해. 안 봐도 다 알지.
0: 40년 넘게 닭을 튀겨온 기술로 노릇하게 완성된 닭튀김. 이대로도 맛있겠네요.
1: 뜨거울 때면 집은 떡이 돼가지고 안 돼요. 바삭거리들 아니야.
0: 튀겨둔 닭이 식을 동안 다시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1: 튀김닭. 발목만이 튀어 발가락은 뼈가 없는 거예요.
0: 발가락뼈를 제거하면 남은 살이 둥글게 뭉쳐져 이 모습이 튤립 꽃봉오리처럼 보여 튤립 닭발이라고 불립니다. 순살뿐 아니라 튤립 닭발까지 매콤달콤한 양념에 묻힌 강정. 통닭튀김만큼이나 찾는 이들이 많다는군요. 장사 준비의 마지막은 통닭튀김의 초벌 작업.
1: 아침에 30마리 튀겨놓고 이렇게 하는 건 여기 이제 얼음이나 뭐 그런 거 떨어지라고 내가 터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내기로 튀니까.
2: 아, 수분이 들어가면 기름 튀어서요?
1: 그럼.
0: 닭은 한 번에 5마리까지만 솥에 넣습니다. 그래야 기름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제대로 초벌이 된다는데요. 이렇게 매일 새벽 나와 손녀를 위해 장사 준비를 해주는 게 할머니의 몫입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는 사이 옆 가게 사장님이 놀러 오셨네요.
5: 이 양반 뭔 사진을 잡고 찍냐?
1: 괜찮아.
2: 우리 사모님은 어디 무슨 가게에?
5: 떡집 45년 하다가 못해서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거 그런 거 팔아. 67년 됐어. 여기서는 제일 대빵이야 내가.
2: 아, 그러면 닭집 사장님보다 언니시겠네요.
1: 아, 그럼 언니구만.
5: 참 후배지. 나보고 따라가.
1: 그럼
5: 많이 됐어. 20년, 30년, 40년.
1: 40년.
5: 19살에 와서 84시요.
1: 제일 오래됐어.
0: 시장의 최고참 뒤로 이제 한 달 차인 신입 직원도 출근을 합니다.
1: 일찍 왔어. 잠이 일찍 깼나 봐. 알리야, 어디 나라냐?
6: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2: 파키스탄이요?
6: 네.
1: 똥집 하나, 닭발 두 개.
6: 닭발 두 개?
1: 어, 똥집 하나.
6: 네. 할머니. 제가 와요.
0: 한국에 좋아서 한국 살이를 한 지 7개월 차인 알리 씨. 그런데 참 말 잘하네요.
1: 어제 매장 왔어?
6: 저거? 저거. 왔어.

0: 본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1: 한국대하고 대충 맞아요.
0: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벽에 튀겨든 순살과 닭발부터 양념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밖으로 나선다는 할머니. 혹시 퇴근하시는 걸까요?
1: 쉬실 시간. 쉬는 시간. 얼마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어.
0: 새벽 일을 마치고 목욕탕에 들르는 것이 할머니만의 피로 회복법입니다.
2: 제가 이제 서른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던 애들이 창업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페나 아니면 식당 창업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친구들은 0인 상태에서 자기 가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할머니랑 아빠가 해놓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빠랑 할머니한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3: 나름 금수저시네요.
2: 아니 저는 닭수저죠, 닭수저. 금수저 아니고 닭수저.
0: 시장이라 일찍 문을 여는 것도 있지만 아침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들 때문에 늘 서둘러 문을 여는데요.
4: 4원짜리? 네.
5: 보스, 여기 10,000원 있어요.
3: 알리가 왜 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2: 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저한테 보스 이러더라고요.
3: 왜 보스라고 불러요?
5: 보스, 이거 사장님 이거 똑같아요. 보스 사장님 똑같아요. 잉글리시대 용고대 보스 써요? 한국의 사장님. 그랬어.
3: 사장님 할머니 아니에요?
5: 오, 사장님 여기 4개 사람 있어요. 사장님. 오, 4개 봤어. 오, 그래서 보스 할머니 엄마 사장님 이거 타로타로예요. 네. 이렇게 괜찮아요?
0: 아들 4배와 손녀딸까지 3대가 함께 40년의 맛을 지켜가는 이곳. 그 곁에서 할머니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 아무리 거리적거린다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줘야 돼.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서 얘들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집에서 있어. 그지? 나와서 그래도 심부름이라도 해주고 팔아도 쓸어주고 이런 거라도 해야지.
0: 옛멋을 살리는 사람들을 찾아온 곳은 전북 김제. 때는 바야흐로 2025년 11월 13일, 그러니까 4개월 전인데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주택 리모델링하고 있는 정병희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한 농가주택입니다.
7: 아, 저기 대표님이 계십니다.
8: 안녕하세요. 대표 김신기라고 합니다.
6: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7: 오늘 할 작업은 천장 철거랑 벽 가벽 철거입니다.
0: 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구호. 80대 노부부가 50년 가까이 살던 곳인데요. 약 450평 부지에 지어진 집과 창고까지 허물거나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지가 꽤 커 그야말로 큰 공사가 될 것 같은데요.
9: 저쪽에 있는 기계는 이제 곡물 건조기예요. 벼를 수확을 해서 벼를 이제 건조시키는 장비인데 저 부분도 철거가 되고 본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툇마루인데 툇마루가 철거가 되고 이쪽 이제 난방 시설이 들어가는 내부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방이고 이쪽 공간이 이제 욕실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예전에 아버님께서 버섯 농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철골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 다 철거가 되고 이쪽을 이제 손주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니까 손주분들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겸 야외 휴게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할 계획입니다.
0: 공사가 시작되는 첫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기 위해 집주인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8: 아드님께서 이 집을 리노베이션 공사를 계획을 하셨어요. 따뜻한 집에서 이제 좀 지내실 수 있도록 거실이 큼지막하고 천정도 높고 아주 멋있게 나올 거예요.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10: 이제 나중에 해놓고 보면은 이제 거실이 어떻게.

0: 결말이 달라가 모르지만은 현재서 내가 상상하는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아.
1: 지난 50년 가족들과 울고 웃던 추억이 담긴 이 집. 평생의 삶이 담긴 곳이 사라지는 것 같아 못내 아쉬운 모양인데요. 특히 뒷마당의 버섯 재배 하우스는 도영기 씨에게는 소중했던 곳입니다.
0: 일탈의 버섯. 버섯 농사에서 새끼들 다 대놨어요. 버섯 농사가 참 좋아.
2: 아, 그래요?
0: 네, 매일 돈이 나오니까. 뭐 애들 저 인상 쓰게 학교 보낼 일이 없어. 기분이 그래야지 내가 지금 첫날부터 써라. 기분 좋더라니.
2: 아, 좀
0: 속도가. 내가 등 붙이고 있었는데, 이 집이 이제 없어져 버린다 한계로, 그것이 자꾸 과거가 생각나.
2: 아, 옛날 생각이 많이 나셨어요.
1: 주인장이 집을 돌아볼 동안 기다렸던 작업자들. 본격적으로 철거 준비에 들어갑니다.
3: 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이 너무 아픕니다, 안 쓰면.
1: 안채는 확장과 구조 변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래된 단독주택의 단점인 난방과 단열에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먼저 천장부터 철거를 시작하는데요.
4: 언제 딱한번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1: 천장 철거는 낙하 위험성도 크지만 철거물에 박힌 못을 밟을 수 있어 안전모와 안전화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천장을 뜯어내니 또 다른 천장이 나오네요.
4: 여기가 추워서 한번 단열을 다시 한번 더 한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비닐하고 수트를 돌린 거 보니까.
2: 천장 밑에 또 천장을
4: 뜯어내요. 네, 너무 추우셨나 봐요.
1: 이제 두 번째 천장도 허물어냅니다.
4: 이제 석가래 보인다. 이런 나무들은 샌딩을 다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여기는 백시멘트로 사발을 할 거예요. 깔끔하게.
1: 두 번째 천장을 뜯어내자 50년 묵은 먼지가 우르르 쏟아지는데요. 먼지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계속되는 작업. 천장 철거는 내내 고개를 들고 하는 것도 고되지만 이 먼지가 가장 고역입니다.
2: 마스크가 새까마졌는데요.
4: 아, 그래요? 예, 여기를 한번 그랬습니다.
5: 백업 깨웠어요. 백업 깨웠어요.
1: 아이고야, 새까마졌네요.
5: 저는 깨끗한데 간장 일 다 했네.
1: 이중 천장을 뜯어내고 나니 흙과 석가래 구조의 본래 천장이 드러났고 오래된 벽체까지 제거했습니다. 안채뿐 아니라 흉물스러웠던 버섯 재배 하우스까지 곳곳에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버섯 하우스가 있는 뒷마당 쪽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4: 안쪽 강도면에서 한 두껍게 좀 어느 정도 20cm 이상 쳐줘야 돼서 아 20cm 정도 쳐야지 물건 놔서도 금이 안 가고 그런 경우도.
1: 타설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은 레미콘 차량 10대 분량 한 대당 14톤 정도를 실어 나르니 대략 140톤을 뒷마당에 쏟아붓는 건데요. 가족들을 위한 운동장이 들어서는 곳인 만큼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6: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는 한 3, 4일이면 그냥 돌아다니고 하는데 뭐 정석대로 하려면 뭐 한 10일 이상 굳혀야 그냥 좋죠.
1: 늦가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천장을 이중으로 할 정도로 단열 문제가 심각했던 집.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75mm의 두꺼운 스티로폼을 사용해 바닥부터 깔아주는데요.
4: 블로를 떼면은 난방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바닥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단열에 해서 습도 안 올라가요.
1: 고질적인 냉난방 문제 해결을 위해 빈틈없이 단열재를 설치. 그 위에 철방을 깔아줍니다. 이게 있어야 난방용 배관을 고정시킬 수 있는데요. 난방 배관은 보통 15에서 25c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꺾이지 않도록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한 줄로 하는 것이 원칙. 유속 저하를 막아 열이 골고루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차양망이라고 햇빛 가려지는 거예요.
1: 마무리로 차광막을 깔아줍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배관이 들뜨는 것을 방지해주고 금이 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군요. 다음 날 드디어 안채 바닥 타설이 시작됩니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꼼꼼히 뿌려주는데요.
4: 그냥 5cm 정도 치고 깊은 데는 6cm 되고 그런 거죠.
1: 타설된 콘크리트를 조근조근 누르면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자. 이렇게 1차로 수평도 잡고 바닥도 펴줍니다.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바닥을 매끈히 하는 미장을 진행하는데요.
6: 이따가 물때 맞춰서 칼질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1: 타설 작업이 끝나자마자 가림막으로 집 전체를 막는 작업자들.
4: 아, 지금 날씨가 추워서 바람도 막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닥이 너무 추우면 양생이 들리니까.
1: 여름에는 3-4시간이면 말라 미장이 가능한데요. 영하의 겨울에는 외풍을 막고 최소한 7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너무 물러도 또 너무 굳어도 안 되는 미장 작업. 작업을 위해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6: 마감을 보는 거죠. 그 전에 그냥 해놨을 때 엄청 거칠죠. 칼로 이렇게 살기가 반판하고 크랙가는 것도 막아주고 반들반들한 건 둘 때이고요. 수평이 제일 중요하죠. 장판을 깔든 마루를 깔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평이 제일 중요하죠.
1: 길고 지루했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작업이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작업 불가. 마무리할 때까지 밥도 화장실도 참아가며 일을 하는데요. 공사를 한 지도 두 달 이상 어느새 해가 바뀌었습니다.
4: 오늘부터는 석가래 미장, 천장 미장이 있거든요.
1: 드러난 석가래 사이사이 수십 년 묵은 흙벽을 단단하고 말끔하게 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시멘트도 흰색을 사용합니다.
4: 그 시멘트가 강도 좋고 깔끔해 나와요.
1: 가장 중요한 것이 점도. 천장에 바르는 거라 묽으면 흘러내리고 되면 바르기 힘들어 점도를 맞추는 게 기술이라는데요. 그런데 오래된 흙벽에 바로 시멘트를 발라도 괜찮은지 궁금해지는군요.
7: 이게 이렇게 두껍게만은 공구리 치는 거랑 똑같아. 엄청 튼튼해. 이 천장 미장은 힘들어요. 딴 거 같지 않고 잘못 발라놓으면 되게 베기 싫은 게 이거야.
1: 그래서 천장 미장은 50년 경력의 보수가 맡아 진행합니다. 그 시각 뒷마당에서는 울타리 설치가 한창인데요. 이웃집들 사이에 집이 낀 구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작업. 그런데 울타리에 쓰이는 자재는 나무인가요?
4: 합성목이라고 보통 하는데 목재랑 플라스틱하고 섞인 그런 자재입니다.
8: 이게 나무보다 더 좋아요?
4: 네, 일단은 나무는 썩는데 이 자재는 일단 썩지 않도록 플라스틱하고 섞어서 좀 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예요.
1: 목재에 비해 값은 비싸지만 유지 보수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4: 드디어 다시 설치를 합니다. 오늘 설치를 해야지 안 좋죠.
1: 3시가 설치되면 이제 작업도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4: 네, 기준점을 잡으실 때 기준 빼달라고 최대한. 여기 젠다에 만들려고요. 근데 여기 기준을 받아라고.
9: 나가야 돼, 나가.
4: 훨씬 나가야 돼. 바깥으로.
1: 3시는 단열 효과가 높고 자외선 차단이 되는 로이 유리를 사용, 틀은 진한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단열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꼼꼼하게 단열재를 붙입니다.
4: 외부 드라이비트 스티로폼 단열재 붙이는 작업이에요.
1: 더위와 추위가 가장 문제였던 50년 된 집. 때문에 집 안팎의 단열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화재를 대비해 불연재를 사용. 창을 제외한 모든 곳에 단열 작업을 진행합니다.
10: 이걸 해놔야 이게 튼튼하게 오래 보존이 돼요.
1: 거물망은 균열 방지와 충격 보호, 벽면을 평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마감은 스토커라는 도장대를 사용. 경제적인 데다 유지 보수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1: 신경도 제일 많이 쓰이고 이제 마지막 공정이라 제일 힘들어요.
0: 실내에서는 마루 까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먼저 시멘트 바닥에 접착제를 뿌리고 골고루 펴입니다. 이때 올록볼록한 요철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는군요.
2: 골이 없으면은 평평하면 접착이 잘 안 돼요.
0: 조립식 마루 조각들을 하나씩 배치해가며 붙여주는 작업자. 빈틈없게 빡빡할 정도로 조각을 맞추려면 도구가 필요한데요.
2: 이 망치로 해 들어가지 안 그러면 잘 안 들어가요.
0: 약속한 완공일이 코앞이라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작업이 진행됩니다.
2: 우리 이렇게 작업해도 되는데 이거 급하니까 끝내야 돼. 이게 국가한테도 온 것도 아니고 원주에서 왔는데 아무리나 오야죠.
0: 오전 11시에 시작해 쉼 없이 진행되는 작업. 저녁 식사도 거르고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조각까지 마쳤습니다.
2: 11시부터 그러니까 6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0: 길었던 집 공사가 100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3: 야외 태양열 조명등 달아드리는 거거든요. 어두움이 안 되니까.
4: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3: 한 석 달하고 열흘 정도?
4: 아, 꽤 오래 걸렸네요.
3: 아, 명도를 껴가지고 원래 석 달 공사로 보시면 되죠. 이제 가죽분 오실 때 됐거든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따님분 와서 지금 인사 좀 하려고 합니다.
0: 딱 봐도 달라진 외관. 이렇게 보니 내부가 어떻게 변했을지 더욱 궁금해지는군요.
3: 어, 오셨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춥고 더웠던 50년 된 안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쁜 대문 너머 눈에 확 띄는 안채. 대가족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넓히고 단열까지 잡은 집으로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6: 잘 해놨다. 잘했어. 높았어.
3: 단열에 많이 신경 쓰니까 따뜻하게 지내실 거예요. 아, 들어오시면.
0: 아이고. 대체 내부가 어떻길래 이리 반응이 좋을까요? 좁고 답답했던 거실. 난방을 강화하고 넓게 확장했습니다. 오래된 천장은 석가래를 노출해 옛 멋과 개방감을 살렸습니다.
6: 천이 개를 떠버렸구만.
0: 새로 생긴 튼튼한 현관문을 지나면 펼쳐지는 새로운 공간. 거실은 대가족이 사용해도 넉넉할 정도로 넓어졌고 층고가 높아져 답답함 없이 시원해졌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웠던 주방도 안주인의 바람대로 바닥이 따뜻하고 편리하게 변신했습니다. 유독 좁았던 주방은 기존의 벽을 허물어서 공간을 넓히고 동선을 고려 안주인 맞춤형으로 바꿨습니다.
7: 너무 깨끗하지? 깨끗하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이리 와도 그림이 좋고 저리 가도 그림이 좋고
8: 올해 엄마 8선이신데 이렇게 좋은 집을 선물 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0: 자리만 차지하던 벽장이 있는 안방은 벽을 헐어 확장, 창을 크게 내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즐길 수 있도록 평상과 넓은 창이 들어간 안방. 오르내리기 편한 높이의 침상도 맞춤형으로 짜놓았는데요. 벽장이 차지했던 공간을 허물어 부부용 욕실까지 만들었습니다.
6: 처음에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조금 서운 했는데 마음이 안 들었어. 근데 리모델링을 딱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생각이 잘못이구나. 이것을 내가 듣고
4: 지금 많이 만족하세요?
6: 아주 만족하죠.
9: 와, 운동장이다! 와!
0: 와! 버섯하우스가 흉물스럽게 있던 뒷마당은 온 가족의 놀이터로 대변신. 운동장과 바비큐장까지 휴게시설들이 들어찼습니다.
5: 시작!
1: 화이팅!
0: 예. 운동장을 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족구 경기 한 판을 벌입니다.
6: 거기서 재배사가 있었는데 그 재배사가 다 처먹고 좀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서 새끼들이 도구니까 기분 좋아.
3: 집이 아예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해드렸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게 잊혀질 만큼 더 행복한 거죠.
0: 부모님을 위해 자식들이 선물한 50년 된 구옥의 리모델링. 이제 이 집은 온 가족의 놀이터이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9: 가족들이 워낙 뭐 같이 모이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 이렇게 뒤에 모일 수 있는 공간 마련해놓으면 조카들도 다 식구들도 모일 수 있고 해서 일부러 이런 자리를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막상 만들어놓고 나니까.
10: 나이는 나에게 에이 나이는 나 아버지 일로 와. 나도 한번 해줘봐. 아버지 나도 한번 해줘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김영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무심코 넘긴 내 몸의 작은 흔적들.
1: 뭐 어디 부딪힌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아무 뭐 지장이 없었습니다.
2: 점으로 이제 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급속도로 그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많이 나고 진물이 나고
3: 피부는 피부인가보다 해가지고 암까지 갈 줄 알았는데
4: 피부암은 난 진짜로 생각도 못 해봤어요.
0: 누구도 예상치 못한 피부암의 끔찍한 공포.
5: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또 절단을 해야 된다고.
6: 혹시 좀 두꺼우면은 발가락을 또 절단해야 되는.
0: 하지만 이제 그 절망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
7: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해서 1이라는 수치가 재발과 전이율을 최소화하는 DP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0: 무심코 바라본 거울 속에 내 몸이 묻고 있다. 지금 당신의 피부는 안녕하십니까?

0: 캔버스 위로 따뜻한 색채가 피어오른다. 수십 년간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미술 작가 임선희 씨.
1: 이번에 전시 들어갈 건데 제가 이렇게 몸이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구하고 있느라고.
0: 최근 들어 활동을 중단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 때문이다. 불길한 징조는 8년 전 한창 수묵화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던 그 무렵 찾아왔다.
1: 선생님 때가 묻었어 이래서 야야 그 작업하다 먹물 밟은 거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8년이 생각도 없이 흘렀어요. 그런데 1월 2월 달에 이번에 이제 들어오면 설 구정 전에 그게 까맣게 변함이 부피가 약간씩 올라와요. 이렇게 뭐 사마귀 같은 그런 형태. 원체 범위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놀래가 여기 동네 제일 큰 병원으로 갔더니 아우 대학병원 빨리 가라는 거야.
0: 임선희 씨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
2: 병원으로.
0: 발바닥에 생긴 먹물 자국. 그건 어떤 신호인 걸까?
3: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생긴 지가 좀 되셨죠?
2: 네네네. 네. 지금
1: 금년에 9년 들어오는 거예요.
3: 9년째.
1: 네네.
3: 평소에는 그냥 점인 줄 알고 지내신 거죠?
1: 네네. 약간 그 회색으로.
3: 네.
1: 제가 이제 작업하다가 먹물을 밟아서 문신했나 보다. 그냥 문신된 줄 알았어요.
0: 먼저 의료용 피부 현미경인 더모스코피로 환부를 살핀다. 강한 빛을 투과시켜 진피층의 변화까지 알 수 있다.
3: 처음에 이렇게 흑색종 생기시면 모든 점이 다 흑색종으로 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요거 떼어내는 수술 이렇게 하시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 저는 그 흑색종이란 단어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3: 네, 맞습니다. 굉장히 드문 남종이죠.
1: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돼가지고.
3: 네. 마음 편하게 계시고. 네.
0: 두께 1.5mm의 종양.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다. 우리 몸의 가장 넓은 장기라고도 불리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나뉜다. 피부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표피의 각질 형성세포에서 시작된 편평세포암과 표피 기저층에서 주로 발생

0: 나는 기저세포암. 그리고 흑색종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기저층 멜라닌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발생한다. 흑색종의 원인은 평생 쌓인 자외선과 반복되는 물리적 자극이다.
1: 다른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그냥 색깔 변화만 보이기 때문에 검버섯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점으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것이 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늦게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흑색종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초기 흑색종은 점이나 검버섯처럼 표면이 편편하고 어두운 색을 띈다. 크기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커지며 증상도 거의 없다.
1: 신기하게도 동양인, 특히 한국이라든지 일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발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손톱 밑 또는 발톱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손발에 있는 멜라닌 세포의 핵막이 좀 불안정한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자극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그게 암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임선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1: 임선생님, 이제 그 떼어내볼 그림 그릴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아픈 거 아니니까 편하게 계시면 돼요.
0: 수술은 암세포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지연 모주 미세도식 수술로 진행된다. 먼저 암세포를 포함해 절제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다. 특수 확대경인 루페로 맨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미세한 암세포의 뿌리까지 추격한다. 수술은 먼저 확인된 병변에서 약 5mm의 여유를 두고 종양과 주변 조직을 제거한다. 병변 조직을 상분한 뒤 여러 구역으로 나눠 병리과로 보낸다. 병리과에서는 검체를 파라핀으로 고쳐 표본으로 만든다. 표본 조직을 얇게 절편한 다음 흑색종 세포에만 반응하는 특수 염색약을 입힌다. 암세포가 확인되면 해당 부위를 추가 절제하고 다시 검사한다.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를 지연모주 미세도식 수술이라고 한다.
1: 발바닥이라서 갑자기 하다가 따끔하실 수 있어요. 바로 말씀해 주세요.
0: 일반 피부암 수술은 암 조직을 즉시 동결 절편해 그 자리에서 잔존암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지연 모주 수술은 특수 염색을 위해 하루 이상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깊숙이 숨은 암세포까지 완벽히 찾아낼 수 있다. 떼어낸 조직은 번호와 색깔로 위치를 표시해 병리과로 보낸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지혈만 한 뒤 임시 드레싱으로 환부를 덮어둔다.
1: 임춘수님 보호자분. 떼어내는 거 잘 됐고요.
2: 네.
1: 네. 어제 목요일 날 결과 나오면
2: 네.
1: 이쪽 번호 써 있는데 남아 있으면 그때 한번 더 떼내게 될 거고
2: 네.
1: 네. 아니면 이제 목요일 날 기계 연결해서 살 차오르게 하는 치료 시작할 거고 그래요.
0: 이제부터는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다. 국내 피부암 환자 수는 2020년 2만 7천여 명에서 2024년 3만 6천 명을 넘어섰다. 5년 만에 무려 33%나 급증한 것. 특히 환자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평생 축적된 자외선 노출이 암이라는 위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전이성 뇌종양

0: 판정을 받은 이윤홍 씨. 그는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1: 그냥 어지럽고 막 그 쓰러졌드렸어요. 한번 입이 돌아갔었어요. 그래갖고 저기 머리를 찍었더니 머리에가 이렇게 하얀 점이 있으면서 그게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간하고 막 폐가 안 좋다라서 여기 조직 검사를 했어. 하고 기다려도 뭔지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0: 종양은 이미 뇌와 간까지 전이된 상태. 하지만 암이 처음 시작된 원발 부위를 찾지 못해 치료의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체 그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 예, 오래 되셨다고 하셨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한 3년.
2: 3년.
3: 다 났다가 또 품하면 또 피가 나오죠.
2: 피가 나고, 아이고. 이게 아마 그때부터도 이게 다른 종류가 아니라 흑색종이 시작됐던 거일 것 같고요. 오랫동안 치료 안 되면서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게 몸으로 퍼지신 것 같습니다.
4: 상당히 좀 진행된 형태고 이런 경우는 이제 뼈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절단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0: 무심코 넘긴 멍자국이 전신으로 퍼진 암의 시작이었다.
1: 그러게 우리도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3: 누가 치료받아 낫는 줄 알았지.
1: 누가 그렇게까지 무슨 암으로 갈 줄은 뭐 누가 아나요? 그건 모르지. 멍들었다가 그 시커멓게 멍들었다가 그게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거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아주.
3: 그럼 피부인가 보다 했지 뭐 암까지 갈 줄.
1: 피부암은 난 진짜로 생각도 못해봤어요.
0: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된 흑색종이 어느새 뇌와 간까지 깊숙이 퍼져 있었던 것.
2: 흑색종은 이제 멜라닌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종이기 때문에 검게 보여서 이름이 흑색종입니다. 이것은 이제 멜라닌 세포의 기원 자체가 신경계하고도 좀 비슷한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전이를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림프라든지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퍼질 수가 있고요. 세포 단위로 움직이면서 발끝에 있던 암이 머리에 뇌에 전이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암종으로 알려져 있고 피부암 중에 가장 악성도가 높고 치명적인 암입니다.
0: 이은홍 씨의 흑색종 절제 수술이 시작됐다. 수술 전 MRI상으로는 흑색종이 뼈까지 침범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정밀한 모주 미세도식 수술을 통해 조직을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뼈까지 침투했다면 더 이상의 전이를 막기 위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 병변을 덮고 있던 발톱을 조심스럽게 덜어내고 피부 아래 숨겨진 암의 깊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암의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걸까?
2: 다행히 뼈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 보여서요. 네, 절단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저희가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다행히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뼈까지는 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이윤홍 씨는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항암치료를 이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흑색종을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2: 우리가 이제 점 중에서도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갑자기 생기는 점이라든지 크기가 점차 증가하는 점인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병원에 오시면 이제 ABCD 룰이라고 해서 저희가 네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A는 이제 그 에이시메트리라고 해서 비대칭성을 이야기하겠고요. B는 이제 그 경계가 불규칙한 거를 이야기하고, C는 이 컬러가 다양하게 보이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D는 이 직경을 뜻하는 다이아미터인데 0.6cm 이상의 색소면 암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조금 더 진행된 형태인 경우에는 걱정하시는 통증이라든지 또는 이게 크기가 커지면서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0: 열흘 전 발바닥에 흑색종을 절제하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임선희 씨.
2: 저희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 리뷰를 했을 때 M1, M2, M3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M3로 보이는 부분에서 좀 더 깊이가 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암세포가 진피층까지 파고든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먼저 암세포의 첫 번째 전이 관문, 감시 림프절을 찾아내야 한다. 이 검사는 암 주변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주입해 전이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연 암은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 이제 지목된 감시 림프절을 제거할 차례다.
5: 오늘 하는 수술은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는 수술이고요. 이제 감시 림프절에 만약에 전이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악성 흑색종이 다른 몸의 다른 곳으로도 좀 퍼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감시 림프절에 전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병변이 국소적으로만 좀 머물러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수술은 이식외과의 민은기 교수가 맡았다. 먼저 방사성 물질 탐지기로 수술 부위를 탐색한다. 신호음이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이 감시 림프절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흑색종 주변에 미량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주입하면 주입한 물질은 몸속 림프관을 타고 이동한다. 이 물질이 어느 림프절에 처음 도달하는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림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촬영한다. 스캔을 통해 감시 림프절 위치가 확인되면 수술실에서 특수 탐지기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해당 부위만 안전하게 절제한 뒤 봉합하면 수술이 끝난다. 탐지기로 찾아낸 감시 림프절을 국소 절제한다.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조직을 확보한 것이다. 떼어낸 조직은 즉시 밀봉해 곧바로 병리과로 이송한다. 이제 최종 판독만 남았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남았다.
5: 그 두 번째 림프절 보낸 것도 전이 없는 거로 나왔는데 네, 최종 이제 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네.
0: 다행히 암의 전이는 없었다.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은 모두 마무리된다. 시련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다. 79세 김계철 씨. 2년 전 생긴 발가락 멍이 최근 점점 짙어졌다.
6: 저는 그냥 어디 부딪히니까 이게 뭐 피가 고였던가 뭐 이렇게 뭉쳤던 그런 자국이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없고요. 우리 저 동네 피부과에 이래 갔을 때 진료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갔고 제 집사람이 그러니까 서둘러서 병원을 오게 된 거죠.
0: 부딪혀 생긴 멍이 겠거니 무심코 넘겼는데 진단 결과는 가혹했다.
2: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절단.

0: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오셨던 분이시고요. 이게 사진에서 보시면은 검게 보이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발톱 주변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암은 언제부터 그의 발을 갉아먹고 있었던 걸까? 오병호 교수는 수술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환부 주변을 세밀하게 살핀다.
0: 저희가 가지고 오신 슬라이드 다시 봤을 때 제자리 흑색종이 아니고 좀더 깊은 악성 흑색종이에요. 이 아래쪽 발톱 아래쪽까지 더 많이 퍼져 있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절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 암세포를 뿌리 뽑기 위한 모두 미세도식 수술이 곧장 시작됐다. 발톱 아래를 절개해 깊게 퍼진 암 조직을 도려내자 발가락 뼈가 드러났다.
0: 다행히 뼈까지 육안으로 딱 들어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 이제 지혈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며칠 뒤,
2: 제가
1: 김계철
2: 10분
1: 씨의 조직
2: 있다가
1: 검사
2: 조치를
1: 결과가
2: 할게요.
1: 나왔다. 과연 그는 발가락을 보존할 수 있을까?
0: 어쨌든 0.7mm라서,
3: 그러게
0: 다른 데로 이제 깊게 있지는 않아서, 지금 이렇게 떼낸 걸로 치료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실 수
3: 아유,
0: 있는데,
3: 감사합니다.
0: 이게 살차오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3: 예. 제 집사람이 0.7mm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4: 기도가 너무
3: 딱 0.7mm가 나왔어요.
2: 0.6이 나왔으니 0.8이 되면 안 되고.
3: 예, 0.8 넘어가면 이게 이제 전이가 되고, 예.
0: 충실하게 치료해서 살 빨리 차오르게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3: 감사합니다.
0: 데서 아마 이게 절단도 얘기 들으셨을 텐데,
3: 그러게
0: 네,
3: 말이에요.
0: 절단 안 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3: 예,
0: 있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종양의 깊이는 0.7mm. 단 0.1mm의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소중한 환부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0: 손발에 생기는 흑색종이 굉장히 악성도가 높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서 과거부터 생기면 절단하는 게 거의 표준 수칙처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뼈를 침범하지 않는 암종인 경우에는 절단하지 않고 피부만 떼어내면서 보존하는 수술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까지 보존 수칙으로 할 수가 있느냐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해서 두께를 0.1mm 단위로 해서 얼마만큼 재발이라든지 전이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계산을 해보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0.8mm라는 수치가 재발과 전이율을 최소화하는 깊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 이 연구 결과는 피부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지로 꼽히는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됐다. 종양 두께가 0.8mm 미만인 경우 절단 없이 병변만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 기준은 현재 미국과 일본의 피부암 치료 지침으로 공식 채택됐다. 한국의 연구 성과가 세계적인 피부암 치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얼마 전 엄지발가락에 흑색종을 제거한 85세 김영돈 씨. 오늘은 새 피부를 이식하는 날이다. 수술 후 꽁꽁 싸매었던 붕대를 조심스레 풀어낸다.

0: 내일
1: 봬요. 실제 제가 한복을 한번 보고 싶은데.
0: 한복! 일어나 앉아보세요. 네. 네. 이렇게 좋아졌어요. 팔자.

0: 하려고 합니다.
1: 피부의 재생력을 이용한 이 방식은 대에서 떼어낸 미세한 살점을 결손 부위에 심어주는 원리다. 미세 펀치 이식술은 먼저 피부 생검용 특수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복부에서 건강한 피부 조직을 하나씩 채취한다. 이렇게 준비된 미세 피부 조각들을 발가락의 결손 부위에 촘촘히 이식한다. 다음은 이식된 피부에 안정적인 생착을 위해 음압 장치를 연결한다. 피부 조각들을 환부에 밀착시켜 치유 속도를 높이는 단계다. 시간이 지나면 결손 부위는 매끄럽게 아물게 된다. 수술에는 1mm 굵기의 주사바늘 특수 펀치가 이용된다.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복부 쪽 피부를 선택해 씨앗 형태의 조직을 하나씩 채취한다.
0: 이제 떼어내는 거는 잘 됐고요. 발을 잠깐만 돌려보겠습니다.
1: 이제 채취한 피부 조직을 발가락 결손 부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준다.
2: 피부 떼어낸 부위에 봉합 안 하고요. 네. 피부를 당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피부가 다 붙어요.
1: 손발처럼 피부가 두껍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펀치 이식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발바닥에 있는 피부 결손을 복원을 많이 해봤었는데 오히려 이 결손을 복원한 부분이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걸어다니거나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피부가 우리 몸의 피부 중에서 가장 두꺼운 피부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피부를 갖다 붙여놓으면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봉합을 하지 않고 우리 몸의 피부의 재생 능력을 이용을 해서 육아 조직이 형성된 다음에 차라리 딱딱한 흉터로 만들어드리면 걸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해서 조금 더 환자분들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1: 발바닥에 미세한 피부 조각들을 촘촘히 심어 스스로 상처를 메우게 하는 방법이다. 이 피부 조각들 주변으로 새살이 차오르면 빈 공간이 단단하게 결합하면서 걷기에 최적화된 피부로 거듭난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거친 흙먼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53세 조영준 씨. 그에게 현장은 삶 그 자체였다.
4: 저는 큰 차서부터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30년이 넘었죠. 예. 이번에 이제 점이 보기가 싫어갖고 점을 빼러 갔다가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제 그 피부과 의사가 가서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나온 거죠.
1: 매일 쏟아지는 햇빛과 사투를 벌여온 30년. 가끔씩 가렵긴 했지만 그저 땀 때문이라 여겼다. 어쩌면 그것이 피부암의 위험 신호였을까?
4: 직업상 뭐 하루에 뭐 일하면 거의 10시간씩 11시간씩 계속 햇빛을 보고 일하는 직업이니까 더워서 그렇다고 이게 땀이 많이 흐르니까 이제 선크림 같은 걸 바르면 눈에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제 옆에다 이제 수건 같은 걸 가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햇빛은 많이 보죠, 하루 종일 보니까.
1: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돼 온 얼굴. 검게 그을린 피부 속에 암세포가 얼마나 깊게 자리 잡은 걸까?
3: 그냥 점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피부암이고요. 이제 더모스코프로 보면 일부분은 이렇게 혈관도 있고요. 검고 이 다양한

0: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혈관이 있기 때문에 피도 나셨을 수 있고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리고 진물도 좀날수 있고.
2: 기저세포암은 주로 자외선에 노출된 얼굴 중심부에 발생한다. 성장이 느리고 전이가 드물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3: 기저세포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전이가 흔치 않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코에 발생한 경우에는 암종이 계속 속으로 들어가면서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코에 관통되면서 구멍이 난다든지 입술이 관통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면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세포암이 전이가 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자외선은 어떻게 피부암을 만들어낼까?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A와 B로 나뉜다. 자외선 B는 피부 가장 바깥쪽인 표피를 공격해 각질 세포의 DNA를 파괴하며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 반면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시킨다. 결국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세포 조직을 공격해 피부 노화는 물론 또 다른 치명적인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하나둘 피어나는 봄날.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을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이 시기, 우리 피부는 가장 무방비해지기 쉽다.
3: 대부분 일광 차단이 여름에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광 화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봄철에는 일광 화상을 유발하는 자외선 B보다 자외선 A가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A가 피부에 좀더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광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 색조 침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광과민성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봄철 시기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자외선 A가 이 지표면에 90% 이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제품인지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도 신중하게 고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자외선은 한여름인 8월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외선 A는 5월과 6월에 연중 최고치에 달한다. 겨울철 햇빛을 보지 못해 피부 방어력이 떨어진 봄. 이 시기 강력한 자외선 A에 피부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어느 누가 얼굴에 난 작은 점이 암일 거라 의심할 수 있을까? 피부암은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4: 이게 점점 조금씩 커져가지고, 동네에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서 점으로 제거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급속도로 그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피가 많이 나고, 진물이 나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었어요.
2: 콧등의 점은 기저세포암. 하지만 레이저 치료로 암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3: 일단은 레이저를 하면 주로 이제 표면에 있는 색소만 없애기 때문에 실제로는 암 세포가 표면보다 깊은 부위, 깊은 진피 부위에서 이렇게 퍼지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2: 겉보기엔 암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피부 깊숙한 곳에선 암세포가 증식 중일 수도 있다는 것. 최보아 씨의 수술은 모주 미세 도식 수술로 진행된다. 암세포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을지 아직은 알수 없다.

0: 조심스럽게 병변을 제거하는 오교수.
1: 나왔습니다.
2: 1차로 떼내는 게 잘 됐고요.
0: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교수님, 체부암이 포수술한 분은 조직 검사 결과 모두 암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0: 다행히 암이 더 깊이 퍼지지는 않았다.
2: 제거 잘 돼서 저희가 봉합해 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네, 한 번에 잘 됐는데 네,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네. 최대한 모양 좀 유지되는 방향으로 할 텐데
4: 인상이
2: 한동안은 코가 좀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0: 최부환 씨는 먼저 콧등의 기저세포암을 모두 미세도식 수술로 제거했다.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콧등에 여유 있는 피부를 전진시켜 코끝의 결손 부위로 끌어내려 봉합한다. 서양인과 달리 동양인의 코는 연골이 약하고 코끝이 아래로 처져 있다. 이때 다른 부위의 피부를 코에 이식하면 질감이 달라 눈에 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주변에 유사한 피부를 당겨 덮는 피판술이 더 안전하다.
2: 잘 되셨고요. 처음에는 좀 보고 놀라실 수 있어요. 네, 당겨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피부를 당겨가지고 봉합을 해놨거든요. 네. 코도 좀 올라가고 당겨지는 느낌 드실 텐데 시간 지나면서 내려와요.
0: 주변 피부를 끌어당긴 탓에 코끝이 비정상 속으로 들려있다. 이대로 얼굴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닐지 두려운 마음이다. 일주일 뒤 경과를 보는 날이다.
2: 집에서 크게 문제는 없으셨죠?
4: 네.
2: 네. 일주일 사이에도 좀 많이 코가 내려왔고 상처도 잘 아물었습니다.
4: 코가 내려온 게 안 느껴져요.
2: 코가 내려온 게 시간은 걸려요. 네. 얼마나 내려왔는지 여기 저 드레싱하고 사진으로 한번 또 보고 가세요.
4: 네.
0: 실제로 코는 얼마나 회복됐을까? 수술 후 잔뜩 당겨져 들창코 같았던 최보아 씨의 코는 불과 일주일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흉터 역시 빠르게 아무는 중이다.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 비밀은 동양인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한 오병호 교수의 정교한 설계에 숨어 있다.
2: 동양인에서는 서양인하고 다르게 이 코끝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 양쪽 콧구멍 사이에 있는 피부는 뭔가 흉터선이 있더라도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 피부를 당겨서 봉합을 하면은 좀 더 흉터가 좀 덜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체크마크로 절개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피부를 돌려서 봉합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디자인해서 이런 느낌으로 피부를 돌려서 붙이게 됩니다.
0: 체크마크로 절개한 피부 조직을 부드럽게 회전시켜 결손 부위를 덮는다. 이 독창적인 피판술은 코의 비틀림과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 수술법은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용상으로 탁월한 결과를 얻었고 수술 후 부작용도 없었다. 환자가 평생 안고 갈 마음의 흉터까지 지워주고 싶은 오병호 교수의 집요한 연구가 나온 결과다.
5: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아님 말고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이라고 합니다.
0: 유쾌한 입담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 홍석 씨. 그는 암 투병 환자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얼굴을 집어삼킨 잔혹한 피부암과 사투를 벌였다.
5: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6: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성형한 줄 알았더라고요. 성형한 게 아니라
0: 하루 두 번 정해진 시간마다 흉터 연고를 바르는 일은 그의 또 다른 일상이 됐다.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사라졌지만 이제 재발의 공포와 싸우고 있다.
5: 항암제, 지금 항암제 먹은 거고요.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네.
7: 언제까지 더 먹어야 돼요?
5: 지금 교수님께서는 1년 정도로 보고 있으신데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 더 먹자고 하면은 더 먹게 될지.
0: 이 고통스러운 투병의 시작은 고작 작은 점이었다.
5: 이제 보면 콧대와 눈 사이 쪽에 이렇게 멍든 것처럼 점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성형외과 교수님도 점일 수도 있다. 좀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게 이제 조직검사에 나가다 보니까 암이었던 거죠.
0: 홍석 씨의 병명은 융기성 피부 섬유 6종. 주로 진피층의 섬유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돌변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통증 없이 작은 결절로 나타나 여드름 흉터나 켈로이드로 오해하기 쉽다.
8: 모조술 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2차 수술 끝나고 3차 수술 딱 들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주변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때 한 번 더 떼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피도 많이 났었고 통증도 더 심해져서 네. 처음에는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이셨는데 사실 3차 수술 끝나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정말 홍성님께서 기도를 많이
6: 감사합니다.
8: 이번에 제발 끝나게 해달라.
6: 네.
0: 되돌아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다. 암세포는 안구 바로 옆까지 침투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홍석 씨는 네 차례나 수술대에 올랐다. 근육 깊숙이 파고든 암세포를 제거하고 안구 신경에 엉겨붙은 종양까지 도려냈다. 대체 이 암은 왜 이토록 늦게 발견되고 또 깊게 파고드는 걸까?
2: 문제는 얘네들이 자라는 방향이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속으로 자라는 방향이 됩니다. 피하지방층과 근막층, 특히 근막층을 따라서 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피부 겉에서 봤을 때는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검사를 하더라도 흉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특수염색을 하나하나 다 해서 이거는 흉터가 아니라 융기성 피부 섬유육종이라는 거를 특수염색을 통해서 알아야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좌절의 순간, 홍석 씨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9: 네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는 음압치료 중입니다.
10: 네, 드레싱 다시 받으려고 그럴 때도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
5: 왼쪽 미간에 암이 있는데
0: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5: 이거 피부암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힌트들이 몸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기면 이 암이 걸린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얼굴에 점 혹은 혹 같은 거를 맨 처음 느꼈을 때가 한 5, 6년 전인가요? 만약에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수술, 큰 흉이 안 남았을 텐데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잔혹한 암의 공포를 씻어내고 마침내 환한 웃음을 되찾은 환자들.

0: 옆엔 언제나 명리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1: 저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료 보기 전에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보는 환자들을 어떤 치료를 할지를 생각을 하고 미리 다 기재를 해놓고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면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 치료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고 이어가는 과정이 저의 어떤 치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암을 도려내는 것을 넘어 수술 후 환자의 남은 삶까지 지켜내는 것. 명리의 묵묵한 원칙 덕분에 환자들은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다. 지금 당신의 피부는 안녕하십니까? 이제 거울 속 내 모습을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이다.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어요.

0: 하니까 거기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부분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 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그냥 실천을 따라야 되나 봐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작은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당산 작은 산불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3: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

0: 같아요. 근데 중2병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0: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화창한 날씨에 달리고 싶은 당신. 하지만 운동 부족과 고칼로리 음식 섭취로 현대인의 근육이 빠르게 손실되고 있다. 어쩌면 당신도 근감소증 고위험군?
1: 자꾸 가다가 돌에 걸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러다 잘못하면 들어 눕겠구나.
2: 근육이 다 빠져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3: 그러니까 완전히 좀 무능한 사람이 됐다 그럴까? 힘을 못 쓰니까.
0: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줄어든 근육. 근육이 빠지면 우리 일상이 무너진다. 처음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정식 등재됐을 땐 65세 이상 노인들을 주대상으로 근육의 양에 집중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조기 발견이 강조되면서 50세부터 65세를 포함시키고 근육의 질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4: 근감소증을 갖고 있을 때 사망률이 좀 더 올라간다든지 질병의 상태를 또 악화시키는 또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5: 5,60대가 이전의 근육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근육 사수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0: 100세 시대 생명줄로 불리는 근육. 노후에 두 발로 걷고 싶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생명연금이라 불리는 우리 몸의 근육을 사수하는 방법.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 재활의학과 유승돈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소멸된 근육을 되찾는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한다. 오늘은 김복만 씨가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장구 수업이 있는 날.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자꾸만 몸이 처지는 것 같아 배우기 시작했는데 흥도 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박자 맞추는 게 영 마음 같지 않다.
6: 꼬부러지고 뭐 목발 짚고 이렇게 들어앉아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나 하고 자꾸 우울해지니까 신나는 거 하고 싶어서 트로트 장구도 이제 그 화요일 날은 라인 댄스, 목요일 날 오늘 아침에 라인 댄스. 그 무진장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건 다리에 근육에 좋은 거죠. 좀 더 걸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걷는 편이에요, 이제.
0: 거의 매일 복지관 수업을 들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꼬박 30분 정도 걸린다.
7: 복지관에 항상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8: 네.
7: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8: 그렇죠. 운동장은? 아유, 다리 건강해지고 마음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져.
0: 사실 김복만 씨는 2년 전 걷는 게 부쩍 힘들어져서 병원을 찾았다가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건 바로 안마의자. 안마의자를 찾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다.
9: 안마의자 자주 하세요?
6: 아유, 자주 해요. 아마 한 3시간은 했나 봐요.
0: 안마의자에서 음악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6: 이거 몇 년 전에 아유, 너무 다리가 아프고 많이 못 걷고 막 그냥 황당했어요. 그냥 계단도 아이고 뭐

0: 10계단은 겨우 올라가고 숨이 차고 그랬는데, 해병대 제가 특수수색 때 1년 있다가 월남을 갔었어요. 조금 해도 당쳤죠.
1: 아예 날라다녔죠. 젊어서 날라다녔죠.
2: 특수부대 출신으로 젊어서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근육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0: 지금 말랑말랑해지. 늙으니까 더 가늘어져, 이제.
1: 마음이 안 좋죠. 여기서 복지관까지 걸어가려면 한 30분 걸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내 뒤따라와요. 같이 갈 때는.
0: 악을 써요, 요새. 악을 써야 걷고.
1: 건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뭐, 걷는 것도 그 아침 저녁으로 걸으려고 그러고.
2: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뒤로 복지관 수업도 열심히 다니고 근력을 키우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3: 여기 앉으시죠.
2: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다리 근육이 잘 붙지 않고 있다.
3: 네. 보니까 종아리도 아주 심하진 않아도 가늘어요.
0: 가늘어요.
3: 뱃살에 비하면 다리 종아리가 많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통통한데 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는 상대적으로 근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 근감소증. 어떤 질병이길래 젊어서 근육 부자였던 김복만 씨의 다리를 이렇게 가늘게 만들었을까? 근육은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는 뼈에 부착돼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이다. 심장이나 내장에도 근육이 있지만 근육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골격근으로 팔다리는 물론이고 배와 얼굴 등에 600여 개의 골격근이 존재하는데 그 무게는 체중의 약 40%에 달한다. 근육량은 보통 30대 후반부터 줄기 시작해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을 경우 75세가 되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로 돼 있고 근육 섬유다발은 다시 수많은 근육 섬유들로 채워져 있다.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근육보다 손실되는 양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근육량도 줄어들게 된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면서 근력이나 근 기능이 함께 감소하는 질환이고,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호르몬 불균형, 단백질 섭취 부족, 운동 부족을 비롯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중요한 위험인자로 꼽힌다.
3: 처음에는 근육이 감소하는 거를 어떤 하나의 현상이지, 이거를 어떤 중요한 질병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낙상을 입는다든지, 또 진행하면서 장애의 상태가 이른다든지, 또 근감소증을 갖고 있을 때또 사망률이 좀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졌고요. 또한 근감소 상태가 그 질병의 상태를 또 악화시키는 또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감소증을 이제부터는 좀더좀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국제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2: 근감소증은 먼저 종아리 두께와 악력을 체크하고, 보통 체성분 분석에서 SMI 지수가 남자는 7.0, 여자는 5.7 미만이면 진단하고, 좀더 정밀한 덱사 지수를 쓰기도 한다. 최근 걷는 것도 늘리고 복지관 수업도 많이 받고 있는 김복만 씨. 지금 몸 상태는 어떨까?
3: 뱃살이 이제 많고, 그다음에 다리는 좀 가늘고,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 전형적인 근감소성 비만 상태신 거예요. 근육의 양도 좀 문제지만 체지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체지방률이 35%면 겉에서 봐도 굉장히 뚱뚱한 그런 고도비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는 상대적으로 근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에 살이 찌는 근감소성 비만.
3: 요거는 이제 외측광근.
2: 근육에 지방이 끼면 근육의 질이 떨어

0: 지면서 근 감소가 와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1: 보면은 여기는 좀 하얗고 여기는 좀 검은한데 같은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 안에 근내 지방, 그러니까 근사의 지방, 우리가 흔히 이제 마블링이 좀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왼쪽 검은 부분이 건강한 근육이고 오른쪽 하얀 부분은 근육에 지방이 끼어 흔히 말하는 마블링이 생긴 모습이다. 복부뿐 아니라 다리에도 마블링 같은 근내 지방이 생겨 근육 변성이 발생한다.
1: 근육 조직 자체가 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고유의 특성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변성이라고 합니다. 근섬유 이외에 지방 조직이 그 안에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해서 근 수축력을 담당하지 않는 어떤 기타 조직들이 근육 안에 이제 분포하게 되는 거죠. 혈관 자체도 혈관 노화에 의해서 그 안에 산소를 잘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돼서 근육이 좀 약간의 허혈 상태, 운동을 할 때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 그 요소들이 다양하게 이제 합쳐져서 그런 근육의 변성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방량, 그러니까 몸에 이제 체지방률이 35%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30%만 넘어가도 남자는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겉에서 보면은 아주 고도 비만이 아니시잖아요. 네. 복부둘레나 체지방률로 보면은 꽤 심한 비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안에 지방이 많고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0: 비만과 근 감소증은 서로 악순환을 반복하는 관계다. 근육은 지방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지방이 점점 더 쌓이고 근육은 점점 더 줄어든다. 지방이 늘어나면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면서 근육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독성 염증 물질을 내뿜는데 이 염증 물질이 근육의 합성을 방해하고 기존에 있는 근육을 빠르게 분해한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지방이 차 있는 근육, 근 감소성 비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장 지방까지 쌓이면서 복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근육이 줄어들어 전신 건강이 악화된다.
1: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그래서 근육이 작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몸에 체지방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거를 개선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2: 그럼 맞아요.
1: 살 빼려면은 이제 많이 걷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근육 근 소홀히 하거든요. 현재 유산소 운동은 이제 유지하면서 근력 운동을 추가해서 이 근력 운동을 좀 점진적으로 그 정도와 또 양을 늘려가면 비만도 좀 개선이 되는, 그다음에 근감소성도 개선이 되는 그런 걸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세요?
2: 김치찌개에다 네. 삼겹살 같은 거, 목살 같은 거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요.
1: 아, 그거 이렇게 즐기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단백질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또 지방도 많이 섭취하는 음식들이거든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단백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오는 단백질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근육 상태를 좀 좋아지게 하는 합성을 돕는데 효율적으로 그런 합성을 돕는 그런 아미노산이 유신 함량이 좀 높아서 유신이 풍부한 그런 음식 또 단백질을 좀 권고하거든요.
0: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류신은 근 감소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근육 합성의 스위치라 불린다. 우리 몸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명령하는 mTOR라는 효소 체계가 있는데 류신은 이 mTOR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중 유신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아미노산과 포도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 그와 동시에 근육단백질의 파괴를 막아 그야말로 근육성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흔히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의 단백질 함량은 생각보다 적다. 단백질의 8에서 10%가 류신이기 때문에 류신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1: 특히 이제 근감수증 환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 문제가 있는 경우는 1.2g에서 1.5g 정도를 권고하거든요. 최근의 연구는 정말 근감수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영양 중재를 한다면 몸무게 1kg당 1.5g 이상을 단백질 섭취를 또 하는 것이 좋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0: 근감소성 비만인 경우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면서 유신이 풍부한 단백질 식사를 하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60대 김숙자 씨. 언제부턴가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어졌다.
3: 너무 힘들다.
4: 다리에 힘이 없고 뭐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숨이 차서 못 올라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그럴까?
0: 급기야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다치기까지 했다.
4: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게 넘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그다음 손가락이 많이 다쳐가지고 다섯 바늘을 꼬였습니다. 힘이 빠졌던가 봐요.
0: 60대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피하게 됐다는 김숙자 씨. 지난해 병원을 찾았다가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다. 지금 김숙자 씨 몸은 어떤 상태일까?
1: 네, 네. 요즘에는 어떤 게 가장 불편하세요?
4: 계단 같은 거 오르고.
1: 계단 오를 때?
4: 네, 이럴 때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여기 넘어져서 다섯 바늘 꼬매고
1: 두 달 전에 넘어졌어요.
4: 그다음 또 한 달 전에 또
1: 한 달 전에
4: 발 다치고 요즘은 또 넘어져요. 목욕탕에서 대중목욕탕에서 한번 넘어지고요.
1: 31.7쯤 되네요. 왼쪽도 31.7 똑같네요. 신체 수행도 보면 균형을 잡는다든지 또 보행 속도죠. 그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또 시간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 건강하면 이제 12점 만점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 9점 정도 받으셨어요. 그 정도면은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예,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4: 운동 같은 걸 별로 좋아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좀 심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혹시나 너무 이러다가 어찌 진짜 될까 싶어가지고 헬스를 좀 시작을 해봤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 자신이 의지로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런데 나이가 뭐 80, 뭐 90 돼보아요. 어떻습니까?
0: 김숙자 씨는 체성분 분석 결과 골격근 지수인 SMI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은 5.6으로 전체적으로 근육이 부족했다. 사람의 근육은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근육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때 근육 관리를 소홀히 하면 노후에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근육량이 떨어지는 것이다.
1: 이제 50대 이후에 또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근력이라든지 또는 신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어떤 분들은 빠른 속도로 근력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70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더 근육이 감소할 때 그때는 사실 뭔가 개선하거나 또는 회복을 하려는 노력들을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50대의 경우에는 다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잘 취하면은 다시 개선시킬 수 있는.

0: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50, 60대가 많이 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걷기 운동이다. 하지만 걷기 운동으론 근감소를 막을 수 없다. 걷기 운동을 하면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근이 좋아지는데 근감소증에서 벗어나려면 근력 운동을 통해 힘과 순발력을 담당하는 속근을 키워야 한다.
0: 실제 이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유산소 능력이라든지 심폐 능력을 유지하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걷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근육의 합성과 또는 이제 근육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육의 합성을 도모할 수 있는 또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 바로 그것이 저항성 운동이고 근력 운동이거든요.
1: 저항성 운동은 무게나 힘에 맞서 버티는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근육의 과부하, 즉 저항을 주면 근섬유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는데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전보다 더 크고 단단한 근육 조직을 만들어내게 된다. 또 근육엔 평소에 쉬고 있는 위성세포라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저항성 운동을 하면 이 위성세포가 자극을 받아 새로운 근섬유를 만들어낸다. 근감소증은 근육신경신호 약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저항성 운동은 뇌에서 보내는 전기신호를 더 강하게 해준다. 그 결과 10개 중 3개의 근육세포만 사용하던 걸 8, 9개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준다.
0: 근육이 반대로 늘어나면서 저항이 가해지는데 그때 저항이 좀 더 강력하게 저항이 가해지고요.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편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때 근육의 실질적인 변화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1: 우리 몸의 근육을 키워주는 저항성 운동. 생각보다 간단해서 따라하기도 쉽다.
2: 먼저 팔을 앞으로 쭉 펴진 상태에서 먼저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네, 일어난 상태에서 앉을 때는 천천히 앉으시고 하나, 둘, 셋. 그 다음 일어서실 때는 빠르게 1초 안에 딱 일어서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무릎을 한번 쭉 폈다가
1: 다음은 해보시면. 앉아서 다리 들기. 밴드를 이용하면 근육에 더 큰 저항을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늘릴 때 천천히, 근육을 줄일 때 빨리 하는 것이다.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벽 짚고 팔굽혀 펴기 동작과 서서 뒤꿈치 드는 동작까지 모두 10번에서 15번을 한 세트로 하루에 3세트씩 하는 게 좋다.
3: 지금 이제 운동 따라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4: 힘들어요.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더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평소 등산으로 건강을 다져왔다는 윤정숙 씨. 얼마 전부터 오르막길이나 계단 걷는 게 힘들어져 남편이랑 산책을 할 때에도 평지 위주로 걷고 있다.
5: 뭐 매일 걷는 거는 동네에서 5천 보 이상은 드디어 걸으니까 그거는.
6: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만보 걷는데 저는 보통 때는 그냥 5천, 6천 걸어요. 옛날에는 내가 앞장을 섰는데 지금은 이 양반이 앞장서죠.
5: 같이 걸으셔도 그대로 항상.
6: 차이가 그렇게 나요.
5: 말씀을 앞장서서 걸음 보폭이 또 조금 길고 나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1: 윤정숙 씨 근력이 이렇게 떨어진 건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 뒤부터다.
5: 이게 벌써 갔다 온 지가 이거는 한참 전이었죠. 이게 당신 아주 살이 통통하네. 그래서 나.
7: 당신 머리도 머리가 있다고.
5: 머리가 좀 있네. 그때만 대머리지만. 80대 80대 이때만 해도 얼굴 이때만 해도 좋잖아요.
7: 갑자기 내가 좀 빠졌지.
5: 80대 사진. 1년

0: 가고 있어요.
1: 그럼 뭐 장거리 여행 간다 그래도 친구들 모임이 이번에 여행 간다고 다 잡았는데 저만 이렇게 빠졌어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2: 그러니까 요새는 우선 가고는 싶어도 와이프가 이러니까 당신 같이 갈까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못 가.
3: 여행 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안에서 물건을 드는 것도 벅찰 때가 많다.
4: 아이고.
1: 여보. 쌀 좀.
2: 꺼져라, 꺼져라. 졸리 가지가 안 되는 거지?
1: 예. 어, 잘 되네.
2: 여기다 올려놓을까?
1: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가도 이렇게 물을 사려면 한 10분은 걸어가야 되는데 물을 못 사요. 무거워서 못 들고 올까 봐. 무나 계란이나 아니면 과일 많이 살 때는 꼭 같이 가요, 시장을. 그러니까 완전히 좀 무능한 사람이 됐다 그럴까? 힘을 못 쓰니까.
3: 나이 들어 체중이 갑자기 주는 경우 근육이 줄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5: 제가 살짝 악력 여기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지기. 잘했어.
3: 윤정숙 씨의 경우 전신 근력의 지표인 악력이 양손 다 16kg대로 기준치에 못 미쳤다.
5: 2년 반 전에는 여기 기록이 58kg였어요. 오늘은 51.6kg니까 정말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종아리도 많이 가늘어져 있고 근육의 양도 많이 줄은 거예요.
1: 양이 줄었어요.
5: 네. 잘 드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체중을 좀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1: 당뇨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맛도 딱 떨어지고 양도 줄고 그때 또 근도 감소되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 그리고 약간의 저항을 줄 수 있는 뭐 팔 같은 경우 아령 같은 게 있으면 또 다리 같은 경우는 고무밴드 그런 걸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잘만 하면 그게 하나의 또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3: 윤정숙 씨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량을 늘려 체중을 늘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저항성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 감소증을 극복하기로 했다.
6: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7: 매일 걷기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거든요. 이 운동을 적어놓고 체크를 해요.
2: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 계획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둘이 한번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실천해 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1: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5: 당뇨병하고 근감소증은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에 따라서 그 근육의 그 기능이 또 떨어지고 당뇨가 있으면 근감소증 위험이 약 한 두 배.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제 혈당 조절과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기초대사량의 가장 또 핵심이어서 특히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 걷기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3: 근감소증은 우리 전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근육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7, 80%를 소모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소모할 곳이 줄어든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혈당이 낮아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발생 위험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한다. 또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를 비롯한 하체 근육이 위축될 경우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심혈관 기능이 약화돼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는 뇌졸중, 협심증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근육 내 아미노산이 면역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취약해진다. 또 낙상과 골절 사고 발생률이 높아져 생명이 위험해진다.

0: 어느 날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져 응급실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김순자 씨. 처음엔 발음만 문제였는데 이젠 걷기도 힘들어졌다.
1: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서.
2: 그렇게 쓰러진 것도 아니고 아니, 조금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보시니까. 가장 불편한 건 뭐 어떤
1: 다리,
2: 부분?
1: 다리요.
2: 다리가? 어느 쪽이 둘 다 지금 불편하신데요?
1: 한쪽, 한쪽만.
0: 김순자 씨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3: 좀 어떠셨어요?
1: 아니, 아파.
3: 네. 뇌경색 이후에 이제 잘 못 걷는 이유를 좀 봤는데, 경색이 그렇게 크진 않고, 좀 원인이 뭘까 이제 봤는데, 다리 쪽에 그 장딴지 두께가 매우 가느세요. 30하고 29, 그 정도로 되게 가늘고, 그 다음에, 힘이 또, 손 악력도 좀 적으셔서, 근육 감소가 있어서 이제, 이, 걷는 거에 영향을 같이 준 것 같아요.
4: 그럼 힘 빼보실게요.
0: 뇌경색을 치료해도 근 감소증이 있으면 보행 장애가 생길 수 있다.
1: 배파.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3: 아, 연세가 많으셔서요. 아니, 90세 넘으신 분들도 이게 이제 다리에 적절한 운동을 하면 이런 무릎 통증이나 이걸 피하면서 장비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게 근육이 튼튼해지고 두꺼워질 수 있어요. 연세가 드셔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5: 실질적으로 뇌병변의 크기에 비해서는 환자분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환자분도 양측 다리 자체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근육량이 좀 적어져 있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에 해당되는 이제 의심되는 양상을 보여서 일반적인 뇌신경 재활 외에 근감소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0: 뇌병변이 크지 않은데 근감소로 보행장애가 생긴 상황. 뇌졸중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는데 뇌졸중은 뇌신경과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뇌신경이 손상되면 근육에 힘을 빼라는 신호를 보내도 전달되지 않아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경직이 발생한다. 근육이 뻣뻣해지면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근육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근육 크기를 줄이는 퇴용성 근위축이 일어난다. 또 뇌손상으로 발생한 염증 물질과 근위축으로 생긴 염증 물질이 근육을 분해한다. 뇌졸중 근육 사수의 골든타임은 뇌졸중 발생 직후다.
5: 발병 후에 이틀째부터 근감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일주일만 돼도 현저한 근감소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급성기의 근육량의 저하 그리고 만성염증, 단백질 합성의 저하, 단백질 분해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감소가 다른 질환보다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그 장애가 고착이 되고 운동 기능 회복이 떨어지고 사망에까지도 이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0: 얼마 전 걷기가 어려워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 이효경 씨. 파킨슨 투병 중인데 입원해서 집중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1: 2022년도. 네. 파킨슨 입원 중에도 몰랐는데 그러면 일단 험하더라고요.
6: 혼자는 못 걸으시고요. 집에서도 보행기 갖고 실내에서도 보행기 갖고 움직이시고.
0: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자칫 잘못해 낙상으로 뼈가 골절되진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다.
6: 힘줬다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넘어지는 게 자주 이제 점점 갈수록 자주 넘어지시거든요.
1: 걷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걷는 게. 바로 발은 제가 말하는 거.
0: 이호경 씨와 같은 와상 환자들을 위한 로봇 재활 치료가 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환자를 일으켜 세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이제 로봇 치료의 장점.

0: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은 그 운동하시거나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하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면 각도를 또 뒤로 늦출 수도 있거든요. 운동하시다가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처음에 55도로 하셨고 그다음에 75도로 올려주셨고 어지러운지 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75도로 할 때도 크게 어지러운 건 없으셨죠? 네. 괜찮으세요? 네네. 마음속으로 리듬과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계속 그 걸으실 때 큰 동작으로 리듬 가지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걸으셔야 돼요. 하시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좀 느껴지세요. 네. 실제로 저희 걷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시고 동작도 크게 운동을 하시면 뇌에서 운동에 대한 쉐이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동적인 움직임이 뇌에 저장이 돼요.
1: 기존에 누워서 하는 재활치료에 비해 실제로 바깥을 걷는 듯한 기분을 안겨줘 환자들 반응도 좋다.
2: 하니까 어떠세요?
3: 너무 좋아요.
2: 좋으세요?
3: 네. 환자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1: 뇌졸중 환자가 로봇 재활치료를 할 경우 그 효과가 어떨까? 흔히 보행 능력을 0에서 5까지 분류하는데 로봇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0점에서 가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2점까지 호전될 수 있다.
4: 보폭을 높인다든가 일정한 양의 충분한 그 뇌 자극을 할 수 있는 양의 저항성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로봇인 거죠. 저희 병원의 사례에서도 근육량이 한 6개월 간격으로 평가했을 때 보행도 두 사람 이상이 도움을 줘야지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 달간의 집중적인 그 로봇 재활을 통해서 워커를 이용해서 이제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기능이 좀 회복되었고 근육량도 정상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 이호경 씨가 로봇 재활 치료를 받은 지 3주가 지났다.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0: 근육량을 우리가 숫자로 보여줄 때 6.4까지 떨어지셨어요. 근데 근육량이 이게 높으면 계속 좋은 거거든요. 7.0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집에 가셔서도 이런 근력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1: 퇴원을 앞두고 마지막 재활 운동을 하는 시간. 과연 혼자 일어설 수 있을까?
5: 8시에서 서는 거야. 그렇지. 허리 펴시고.
6: 쭉쭉 가세요. 가슴 힘 있게 쭉쭉. 쭉쭉 가세요. 쭉쭉.
1: 조금은 불안하지만 이젠 자신의 두 발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6: 그렇죠. 허리 펴고 마지막 돌아요.
2: 반만에 내 힘으로
3: 좋죠, 좋죠.
2: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보시니까
3: 좋아요,
2: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3: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으셨어요?
3: 네.
2: 힘 생기면 어디부터 가고 싶으세요?
3: 경상도.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가 어찌 참 좋은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데 굉장히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뭐.
2: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3: 감사합니다.
1: 근감소증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졌던 김숙자 씨.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등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식단을 바꿨다. 그리고 병원에서 배운 대로 매일 저항성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매일 하는 게 쉽진 않았다.
7: 처음에는 아유 저거 갖고 무슨 운동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아유 운동 열심히 그 지속적으로 하면은 운동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0: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김숙자 씨. 그동안 몸에 변화가 생겼을까?
1: 셋, 넷,
2: 아, 잡으세요.
0: 온몸의 근력 상태를 알려주는 악력검사.
2: 초창기 때 9.5kg, 10kg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13kg, 14kg가 돼서 좀 이게 좀 향상됐어요. 그때는 한 12.98초니까 네. 한 13초 걸렸거든요. 네. 5번 시행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10.5초.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는 이제 만점 받으셨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좀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3: 네, 엄청 노력했어요.
2: 네, 근데 아니, 보통은
3: 제가 여기 살면서 이렇게 심각해 본 적 처음이에요.
2: 이런 노력을 이제 뭐 일단은 3개월을 하셔야 돼요.
3: 아, 3개월.
2: 예,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뭐 6개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한 2, 3주 정도 하고 좋아진 거를 확인한 다음에
3: 안 하면?
2: 안 하면 금방 떨어져요. 예. 원래 근력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집중하고 신경작용에 의해서 근력이 좀 향상이 되거든요. 네.
3: 나같이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말고 젊어서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같이 근감속적이라는 것을 안 되게 열심히 해라고 하고 싶습니다.
4: 자, 10번 시작.
0: 올해 61세인 김경리 씨. 지난 7년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단련해왔다.
4: 팔 움직이면서 날개뼈가 오므려진 느낌 계속.
0: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땐 근감소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4: 그렇죠. 한 번 더.
5: 왼쪽이 자꾸 힘이 빠질 것 같고 가다가 넘어져서 청바지가 찢어진 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자꾸 가다가 돌에 걸리고 아버지가 뇌경색이셨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이 오는 줄 알았어요.
4: 우측발 뛰어.
0: 김경리 씨의 병명은 근긴장증이란 신경질환으로 근감소증이 동반된 상태였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근긴장증 증상 중 하나였다.
5: 저 누워만 있었어요. 일어나서 뭐를 할 수 거진 1년 동안 누워서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러다 잘못하면 들어 눕겠구나. 누워서 못 일어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못 걸어 다니겠구나.
4: 처음에 사실 오셨을 때는 저도 좀 막막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운동을 어디서 접근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한 1년 반 조금 지나니까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그때부터 좀 운동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좀 운동을 했습니다. 내려가고.
0: 간단한 저항성 운동으로 1년 반 동안 근육을 키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근력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4: 지금 바가 20이고 양쪽에 10kg씩 했으니까 지금 토탈 40kg. 자, 3kg.
5: 우리가 53kg까지 쳤었나?
4: 그래서 이거는 쉽지, 그러니까. 충분하죠, 이거는. 잡을게요. 자, 숙이시고 하체 힘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가슴 열고 어깨 조이고. 자, 다섯 개만 해볼 거예요. 시작.
0: 이제는 40kg 바벨도 너끈히 들어올릴 수 있는 근력을 지니게 됐다. 평소 53kg까지 든다는데 웬만한 남자들 부럽지 않은 근력이다.
6: 40kg 괜찮으세요?
5: 네.
6: 남자가 하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
5: 그만큼 쪘어요, 살이. 살도 찌고 살이 찌니까 힘이 생겼어요. 사실 제가 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안 하고 싶은데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육 뭐 한 근이 뭐 몇천만 원이라고 그러던가. 붙이기가 참 힘들어요. 아, 잘 안 붙어요, 근육이. 근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육 붙여야 다른 병도 없고 인생의 종착지는 근육이다.
0: 노후에 두 발로 걷고 싶다면, 노후에 누워만 있고 싶지 않다면 근육사수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 근감소증은 노화의 결과로

0: 고정된 어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생활 방식을 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경로는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관리 시작해 보시죠.
1: 나이가 들면 따라서 모든 장기는 퇴화하지만 근육은 재생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의 생명줄인 근육을 사수합시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골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초록의 융단이 펼쳐진 지리산 자락. 수백 년 세월을 품고 파릇한 생명을 옴태운 차밭은 지금 한창 바쁜 계절을 지나는 중입니다.
1: 우리 할매들이 없이는 내가 못 살아.
2: 꿀맛이요, 꿀맛.
0: 수십 년 세월을 함께해온 가족 같은 인연.
1: 사랑한 사람한테 예쁘게 안 잤네.
0: 4월 중순부터 딱 한 달여. 똑똑똑 수확의 빗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손끝에서 우러나는 진한 향기가 은은하게 번져갑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의 발원지로 꼽히는 경남 하동.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돼 천년 세월을 품은 녹차 산지입니다. 수확철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3: 오셨어요?
4: 네. 안 피곤하세요?
5: 이런 시간인데 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6: 이거 내 나라
7: 녹차 따로 왔어요.
5: 녹차 따로? 매년 오셨던 거예요?
6: 안 죽으면 따로 올
3: 거예요. 그런 얘기도
6: 갑자기 주고 녹차도 따고 돈도 많이
7: 재밌어 재밌어.
6: 녹차 따면 그런 얘기 재밌어요.
3: 우리는 1년에 한 번 만나도요. 이 엊그제 만난 식구 같아요.
8: 신의 행기가 보다 더 짙게 살아요.
0: 그런데 출근길 풍경이 조금 남다르죠. 차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모노레일을 타고 오릅니다. 해발 700m에 이르는 산비탈에 차밭이 펼쳐져 있다 보니 다른 도리가 없답니다. 무려 50도에 달하는 급경사를 가로질러 하늘길을 오릅니다.
9: 경사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머니? 만만치.
5: 어머님도 되게 편해 보이시네.
8: 아, 사진도 찍어주고 얼마나 좋아.
0: 20년 전 모노레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게를 지고 이렇게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찻잎을 땄는데요. 그 세월을 몸으로 견뎌온 어르신들, 이 정도 경사쯤은 일도 아닌 모양이죠. 이 차밭엔 귀한 보물이 있다는데요.
10: 아이고, 우리 대가님 잘 계셔서. 이야, 좋다.
5: 이 나무가 뭔데 대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 대대로 내려온 차나무. 200년에서 400년 됐다는, 그 정도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0: 보통 차나무는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에 불과하지만 이 고차수는 사람 키를 훌쩍 넘겨 보호수로 지정됐답니다.
10: 내가 차를 사랑하고 나서부터 차나무가 이리 큰 게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또 아버지한테 고맙고 할아버지한테 또 감사하고.
0: 수백 년 세월을 딛고 선 고차수. 집안이 대대로 품어온 보물이랍니다. 여린 새잎이 수확의 때를 알립니다. 어린 잎이 어찌나 작은지 참새 혓바닥을 닮았다 하여 작설이라 불린답니다. 이 차밭에선 깊은 차맛을 위해 1년에 단 한 달간 어린 잎만을 골라 딴답니다.
6: 이것은 누구니? 작년에 이. 이것은 이제 올해 나오니.
8: 아, 부들부들 해야지 제 맛이 나지.
6: 그렇게 손으로만 따지 기계로는 이런 건 못 따. 아침 깨고 제가 따먹으면 밭내가 흙내가 푹 나서 너무 맛있는 내가 나. 요 밭에 딴 사람들이 85살 먹은 사람들이 서 있나 돼. 우리 동갑들 서 있나 돼. 그렇게 건강.
0: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손끝의 정성. 차밭 주인의 고집스러운 진심을 알기에 할머니들은 수십 년 세월을 기꺼이 함께 해오고 있답니다. 그 시간 또 다른 곳에서도 손길이 분주한데요. 차밭 안주인은 엄나무 순을 따다 조물조물 묻히고 직접 키운 표고버섯으로 따뜻한 미역국을 끓입니다.
3: 아침에 도시락을 쌀 시간도 없고 이제 거의 그냥 굶고 오시거든요. 밥을 할 때는 복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밥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0: 할머니들과는 단순한 일손을 넘어 한솥밥을 나누는 사이 소박하지만 정성껏 밥상을 차려냅니다.
3: 남이 아니에요. 이게 반찬 하나라도 맛있게 해서 해드리고 싶고 우리 식구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밥 식구들하고 밥을 이렇게 지어서 먹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0: 차밭이 대를 이어온 시간만큼 밥을 짓는 마음도 함께 이어져 왔답니다.
2: 밥 많이 담았나?
7: 아, 많이 담았어. 어제보다 많이 담았어.
2: 반찬을.
7: 반찬도 뭐 많이 했는데 모자랍니다.
0: 하루 두 번 따끈한 정성을 싣고 산비탈을 오른답니다.
2: 아버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7: 네. 아버님, 저희 왔어요.
11: 아버님 묘가 있는 거예요?
3: 네, 우리 아버님이 평생 찬농사 짓고 요 소나무 밑에 여기에 쉬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모신 거예요. 여기 항상 지켜주시고 차 농사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0: 차를 향한 정성과 고집, 그 모든 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답니다.
12: 아버지, 우리 할매들 안 다치게 잘 해주시오.
7: 올려오세요. 배고픈데.
0: 기다리던 부름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3: 아, 우리는 내려가서
6: 먹을 거야. 아, 요리 마세요.
3: 아니야, 숟가락을 안 갖췄어.
6: 아, 젓가락으로 닦으면 좋아. 저 엄마들 앞에서 한번 먹어봐.
3: 이거가, 아니, 이거가 인심이 내보다 더 많으셔. 다.
2: 누가 부수왔어?
6: 누구요? 다냅니다.
0: 북적북적 모여 앉은 것만으로도 밥상이 풍성해집니다.
3: 어, 이걸 언제 이렇게 붙여왔어? 이거 반찬도 해오셨어.
11: 붙인 게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6: 네, 아침에 했어요.
11: 왜 해오셨어요?
6: 이거 붙여갖고 원래 잘해와. 반찬도 해오고. 여름이 뭐 저 밥 참 맛있지.
3: 네, 얼른 드셔.
12: 사랑한 사람한테 예쁘게 앉았네.
6: 여기서 먹으면 집에서 먹어도 더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꿀맛이야, 꿀맛.
3: 그 뒤에 앉으셔가 반찬도 안 드시고. 우리 아버님이 옷 쓰시겠다. 뒤에서 하면 웃겠다.
0: 매일 한솥밥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가족만큼 정을 나누는 식구가 되었답니다.
6: 그럼 덥네야.
11: 어머니 아침 이렇게 드시면 든든하셔요?
6: 예, 든든하지. 일할 때 도움도 되고 밥심, 시골에서는 밥심.
0: 차로 맺은 인연의 향기가 짙어갑니다.
6: 나 저거 오늘 떡 풀다가 응. 저 떡깨도 내풀고 모자도 내풀고 그러고 왔어. 이따 청심 때.
12: 떡 어디에 있어?
6: 아이 음주 사장 떡도. 녹차도 떼가 있다고.
0: 두어 시간 동안 부지런하게도 따셨네요.
10: 힘들죠. 괜찮아요.
1: 우리 할매들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
10: 참 좋다. 어, 이제 또 시들기 전에 얼른 가서
0: 찻잎을 따고 바로 덮어야 차의 향과 풍미가 살아나기에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0: 이제 이어오는 삶의 터전. 이 집에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태어났답니다.
1: 이분은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친조 할아버지라. 여자석은 나. 할매들이 아마 여기에 또 있을 거야. 여기 한 40년 가까이 땄으니까.
0: 하동 참맛의 완성은 사람의 정성.
1: 이 불 조절을 잘해야 차가 잘 볶아져야 색깔도 좋고 참맛도 잘 우려 나오고.
0: 250도에서 300도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덕금 작업.
1: 눈알이 따끔따끔하면 벌써 온도가 감이 옵니다. 수분을 밖으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넓게 낮게 만든 거예요. 또 이거는 1차 가공한 걸 갖다가 마지막 가공할 때 열을 안 뺏기기 위해서 깊게 온화하게 만든 거예요.
2: 옛날 방식 그대로인 거예요?
1: 네, 옛날 방식 그대로.
2: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1: 제가 이 작업은 이제 50년. 우리 할아버지한테 꼬셔갖고 내가 어디 나가지를 못했어요. 오제에 심어나 내가 우리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흔들거든.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의지라고. 그러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 세월이 50년. 훌쩍 지금 넘어
0: 17부터 소틀 잡았다는 그는 긴 세월 끝에 녹차 국가 명인이 되었습니다. 살갗이 따가울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잎이 타거나 서울 익지 않도록 수십 번 수백 번 찻잎을 뒤집는 일.
1: 얼른 먹고 싶어 이거.
0: 차를 만든다는 건 고단한 삶의 다른 이름.
1: 이거는 손은 다베리.
2: 손으로 작업하시는 거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1: 고집 불태이지. 제가 손을 놔버리면 옛날 전통이 없어져 버려. 지금까지 그걸 이제 버티고 오고 있는데 그나마. 요즘은 차인들이 수작업을 하는 걸 찾으니까 그나마 이제 마음이 좀 가볍죠.
0: 한 잔의 차가 되기까지 덮고 비비는 과정을 9번 거듭하는 시간. 마치 수행과도 같습니다.
3: 흠집을 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야 차가 잘 우러나니까. 그런데 흠집 낸다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빡빡하면 깨진다는 거죠. 안 깨져야 성품이 가치가 있으니까.
1: 여울 때가 치워져 있어. 춤도 치고.
4: 춤 어떻게 추시나요?
1: 좋아요.
3: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고 물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물었더니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차밭에 가서 차나무부터 춤춘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시적으로 얘기를 할까. 거기에 제가 뿅 가가지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제가 훅 갔어요.
1: 뿅 가는 무슨 뿅 간다.
0: 한결같은 뚝심으로 전통을 지켜가는 부부. 아무리 좋은 찻잎이라도 죄다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 없기에 하나하나 온 정성을 다합니다. 예부터 이맘때 딴 가장 좋은 차는 임금에게 진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동차의 다른 이름은 왕의 녹차.

0: 귀한 햇차를 들고 부부가 칠불사를 찾았습니다. 천년 고찰 칠불사는 쌍계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다도의 맥을 이어온 곳입니다. 정성으로 빚어올리는 첫 차,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약속입니다. 올해 첫 차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1: 가족의 힘이 같이 합해지지 않으면 이어나갈 수 없는 거고요. 차나무 애들도 그런 가족의 마음을 받아서 이어지고 맛있는 차가 일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대를 이어 차를 가꾸는 가족에게 차는 세월이 머무는 유산입니다.
2: 할머니 선장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얘기해.
3: 아버지는 6대, 저는 이제 7대.
4: 8대째.
5: 8대째.
4: 예. 우리 손주까지.

0: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1: 아, 말해, 그래, 그래, 그래. 예, 저의 즐거웠습니다.

0: 푸에르트벤투라의 핫플레이스를 만나고
1: 진짜 핫콘처럼 생겼습니다.
0: 배를 이어 전해진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바람의 언어를 듣고 오랜 전통을 함께 즐기고 라 고메라의 곳곳에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봅니다.
1: 와, 절경이 펼쳐집니다.
0: 대서양에 솟아있는 보석 같은 섬 카나리아 제도. 한반도의 30분의 1만한 면적을 가진 이곳은 스페인 땅이지만 스페인과는 또 다른 고유한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섬 푸에르테벤투라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푸에르테벤투라는 강하다는 뜻의 푸에르테와 행운을 의미하는 벤투라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행운의 섬이라는 뜻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윈드서핑 등 바람을 이용한 스포츠에 적합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동 무역풍의 영향으로 1년 내내 바람이 부는데요. 기온이 섭씨 18도에서 24도로 온화하기 때문에 언제나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 오랜 시간 침식 과정을 거친 푸에르테벤투라는 넓은 평원과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화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0km에 이르는 모래의 변과 25km가 넘는 검은 자갈 해변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데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변이 있답니다.
1: 네,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SNS 성지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돌 모양이 다 팝콘처럼 생겼다고 해서 팝콘 해변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0: 멀리서 볼 땐 다른 해변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해변이 뽀얀 속살을 드러냅니다.
1: 바닥이 지금 막 팝콘이 다 엎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다 돌들이 팝콘처럼 생겼습니다.
0: 정말 팝콘처럼 생겼죠? 해변을 뒤덮은 팝콘의 정체는 로돌리스로 홍조류의 일종입니다.
1: 돌을 집어서 던지면 진짜 팝콘이 터져나온 느낌입니다. 저 다 지금 다 이러고 사진 찍고 있어요.
0: 핫플레이스에서 인증샷이 빠질 수 없죠. 저도 열심히 팝콘을 튀겨봤습니다. 2015년 한 여행객이 SNS상에 팝콘 해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을 올리면서 이곳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은 화산암과 하얀 해변이 대조를 이뤄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0: puerta, la verdad. Parecen palomitas de verdad, de hecho. Lo que pasa es que hace un viento aquí, pero sí es muy bonita.
1: Sí. ¿Quieres comer un poquito?
0: Está un poquito duras.
2: Canaria 제도 관광청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해변에 홍조류를 가져가 매달 10kg 이상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 특별한 풍경을 오래도록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섬 푸에르테벤투라.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아온 사막의 모래가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합니다. 바람은 섬의 자연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 이 섬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먹는 가루죠. 곡물가루. 고피오를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풍차를 돌려서 지금도 만든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압도적인 크기의 풍차가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강아지들이 귀여워 다가가 봤는데요. 카나리아 제도라는 이름이 강아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 이 로마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에 저 강아지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는 강아지가 많다, 개가 많다. 그래서 개들의 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재 이곳을 카나리아 제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홀라. 몰리네, 프란시스코 몰리네. Encantado. Soy de Unman de Corea del Sur.
3: Hacemos Bienvenido a Fuerteventura.
1: Vale, vale. Y han dicho que este molino es único, que es las Canarias.
3: No, son únicas porque solo son, existen en Canarias.
4: Electrónica. Okay.
1: 옛날 방식 그대로 문도 쓰고 열쇠도 쓰고 있습니다.
3: 아,
1: 와우.
2: 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이 풍차는 19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풍력을 이용해 곡물을 빻아주는 방앗간으로 오랜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주로 재분하는 것은 고피오로 볶은 곡물들을 섞은 것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각 성마다 고피오에 들어가는 곡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푸에르테벤투라에서는 밀과 보리를 넣은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5: 이쪽에 이제 구워진 곡물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런 곡물들이 아래쪽을 통해 나와서 맷돌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맷돌을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풍차로 돌리는 겁니다.
1: 네, 이제 여기 풍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물레 방아는 본 적 있어도 풍차 방아가는 처음이라 어떻게 작동되는지 기대가 됐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크기가 정말 컸는데요. 높이가 10여 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1: 60km/h.
3: 56, 57.
1: 아, 풍속 측정기인데 지금 풍속이
2: 풍속을 측정하던 프란시스코 씨가 아래에서 뭔가를 가져오셨는데요. 혹시 내릴지도 모를 비를 대비해 풍차의 연결 부분에 기름을 발라야 한다네요. 높이가 상당해서 기름 바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이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왔는데 정말 많은 손이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아저씨만

0: 유지하고 계신지 알 것 같습니다.
1: 이 풍차는 바람의 방향에 맞춰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몸을 활용해 방향을 찾는 프란시스코 씨의 모습에서 장인의 포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한참 동안 방향을 찾던 프란시스코 씨가 풍차 날개에 천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제 풍차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걸까요?
2: El maestro con 99 años, con 92 años. Si no, esto no lo hubiera aprendido yo nunca hacer estas cosas. Es como ser marinero.
0: Sí.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앗간 하시는 분들을 이 육지의 선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2: Sí, aquí bajo toda la torre entera.
0: 아.
2: La
0: torre, 아, 준비하다가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탑을 조금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최대한 맞을 수 있게 이 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진짜 탑. 작업을 보니까 진짜 이제 조금 궁금증이 드는 게 정말 이 풍차가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1: 풍차 날개를 펴는 중간에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진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프란시스코 씨.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씨는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합니다. 드디어 날개를 묶어있던 끈을 풀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지 장장 2시간 만에 풍차가 움직입니다.
0: 이 바람을 타고 드디어 풍차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멋있네요. 와.
1: 구석구석 프란시스코 씨의 손길이 닿은 풍차가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제 방앗간 안을 둘러볼 차례인데요.
0: 와, 와, 무라비도.
1: 달그락거리며 돌아가는 맷돌 소리가 정겹습니다. 이제는 보기 어려워진 우리네 방앗간에서 들리던 소리와 비슷한데요. 프란시스코 씨네 방앗간은 여전히 손님이 끊이진 않는답니다. 이곳에서 파는 고피오가 더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고피오는 이곳 사람들의 소울푸드네요.
3: 그래서 antiguamente cuando el canario migraba decía ahí va el canario con la familia y me llevaba sin una maleta y algún ni maleta pero en otro brazo llevaba el costal de bofio. Esa es la familia del canario y sigue siendo la familia canario. Nunca verás un canario verdadero sin salir de la isla sin gofio.
1: 거센 바람을 다스려 삶의 풍요를 읽은 푸에르트벤투라 사람들. 그 지혜를 마음에 담고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이제 푸에르테 벤투라를 떠나 라 고메라로 향합니다. 역사를 품은 항구 도시 산세바스티안 데 라 고메라를 거쳐 가라호나이 국립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카나리아 제도 서쪽에 위치한 라 고메라는 해안이 험준하고 가파르며 내륙에 산이 많은 섬입니다. 동쪽 해안에 자리한 섬의 중심 도시 산세바스티안 데 라 고메라는 항구를 품고 있어 일찍이 해상수송이 발달한 곳입니다. 섬을 찾았던 수많은 탐험가와 상인, 여행자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메라라는 섬은 7개의 카나리아 제도 중 두 번째로 작은 섬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조그만 섬인데 이 섬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섬 곳곳에서 그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콜럼버스의 초상화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네, 여기 보면 이 섬과 관련된 콜럼버스의 항해와 관련된 지도가 있습니다. 역사책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아요. 또 뒤쪽으로 스페인 본토의 땅이 보이고요. 콜럼버스가 출발했던 항구가 보입니다. 항구 도시를 출발해서 쭉 와서 바로 대서양을 건넜던 것이 아니고 이곳 고메라 섬에 걸쳐서 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메라 섬은 대서양 쪽으로 쭉 뚫려 있고 바람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콜럼버스가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해서 마침내 발견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492년 대서양으로 항해를 떠나기 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머물렀던 기착지 라 고메라.

0: 콜럼버스는 라 고메라에서 무역풍을 타고 대서양으로 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후 콜럼버스를 비롯해 많은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기착지로 라 고메라를 선택했습니다. 스페인 본토를 떠난 콜럼버스가 보급훈을 채우고 선박을 정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박함 섬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1: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곳에 이렇게 자신이 들어왔던 항구를 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항해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던 이 고메라 섬을 가장 크게 또 이곳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0: 당시 유럽인이 귀하게 여기던 향신료의 나라 인도를 향해 가던 콜럼버스는 첫 항해를 떠난 지 69일 만에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도가 아닌 북아메리카 대륙이었죠.

0: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에는 유서 깊은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군이 섬을 정복하면서 15세기에 지은 군사 건물부터 같은 시기 건설을 시작해 다양한 양식이 혼합된 성당까지 둘러볼 곳이 참 많은데요. 이글레시아 데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라 아순시온, 스페인어로 승천하는 성모 마리아 교회라는 뜻의 이 성당은 콜럼버스가 들른 곳이기도 합니다.
1: 이곳이 콜럼버스가 출항하기 전에 무상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당시 아시아의 향신료와 실크에 매료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나선 탐험가들.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 출신이었던 콜럼버스도 이를 위해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어렵게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드디어 떠나게 된 항해길.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했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1: 아마 이 성당에서 콜럼버스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망망대해를 거쳐가야만 했겠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보이는 곳이 이곳 성당 내부입니다.
0: 바람의 길을 따라 나섰던 콜럼버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도시 중심가에 그가 머물렀다는 집입니다. 신앙로 개척을 향한 그의 열망을 느끼고 싶다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라 고메라에서 유적지만 둘러본다면 섬의 매력을 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1: 와, 이 바위와 저 앞쪽에 보이는 대서양의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0: 화산이 토해낸 지구의 속살을 비와 바람이 조각한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고메라 섬에 위치한 가라고나이 국립공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7개 섬 중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국립공원이 이곳입니다. 또 수많은 바위들과 나무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대서양이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다른 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른 숲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는 월계수인데요. 이외에도 카나리아 제도 고유종을 비롯해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식물종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라 고메라가 품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진짜 이게 풍경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수많은 바위들이 쫙 이루어져 있고 저기 앞쪽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자연은 신의 예술품이다. 이탈리아의 신 단테가 말했죠. 초록빛 숲과 그 위로 유유히 흐르는 구름,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 잠시 시간을 잊은 채 중세의 시인이 되어봅니다.

0: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절경을 눈에 담고 이번엔 자연의 장엄한 연주를 들으러 섬의 북쪽 해안으로 달려갑니다.
1: 네, 이 고메라 섬에 또 숨겨진 비경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왕복 4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파도가 거세서 배가 뜨지 못한대요. 그래서 직접 한번 어디 있는지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0: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도움을 받았는데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길도 나 있지 않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 여기인 것 같습니다. 와.
0: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연이 빚은 비경, 로스 오르가노스입니다.

이름을 로스 오르가노스 해석을 하면 오르간이라고 여기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주상절리가 쫙 이어져 있어서 정말 오르간 연주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의 왕이었더라면 전 저곳에 성을 짓고 살았을 것 같아요. 로스 오르가노스는 고온의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상절리로 높이는 약 87m, 너비는 약 191m에 이릅니다. 각 기둥의 두께는 1m가 넘는다는데요. 파도가 거세 직접 앞까지 가서 보진 못했는데요. 아쉬운 마음은 언젠가 이곳을 다시 찾을 이유로 남겨두겠습니다.

0: 카나리아 제도의 주요 섬들 중 두 번째로 작은 섬이지만 매력적인 장소가 많은 라고메라. 이번엔 섬의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고도가 높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형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예전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궁금증을 안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낯선 휘파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걸음을 멈췄는데요. 라 고메라 전역에서 쓰이는 휘파람 언어, 실보 고메로입니다. 위에 계신 분들과 대화 중인가 본데요.
1: 네, 여기 또 전통 휘파람이죠. 실보로 준비됐다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좀 사인을 주셨습니다.
0: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곳을 장대를 타며 내려오시더라고요. 카나리아 제도의 원주민 관체족의 전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사이토라는 전통 운송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을 넘나들기 힘들기 때문에 양치기들이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험난한 산을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점차 사라져가는 관체족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각 섬마다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여행객들에게 사이토를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섬마다 장대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건데요. 라 고메라에서는 아스타라고 부르지만 테네리페에서는 팔로, 란사로테에서는 라타라고 부른답니다. 지금은 섬마다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섬들 간에 교류가 거의 없어 문화가 조금씩 달랐답니다.
2: 비엔베니도. 알고노스 디아스 아 테니도 운 다뇨 por salto? Sí.
3: No. De momento no. Pero siempre se salta sabiendo que hay un daño físico, una muerte, un resbalón, una caída grave.
0: 잠시 살토를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0: ¡Wow! ¡Wow! ¡Wow!
1: Y solo son 3 kilos.
0: 3 kilos.
2: No, pero camina un poco de maña.
0: No es posible.
2: Sube esta, esto es recta.
3: Lecta, lecta.
2: Y ahora aquí.
0: Oh. ¡Wow!
2: Bien.
4: Wow.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0: 하나, 둘, 셋.
4: 이번엔 제작진의 도전. 두 번의 시도 만에 성공. 과연 카메라 감독님의 별관은? 단 한 번 만에 성공. 대단하십니다.
5: 멋있어 감독님.
4: 욕심이 제일 좋으시네요.
0: 살타 enamorado eso es.
6: Enamorado. Enamorado.
0: Ah, para.
6: Como.
0: Ah, yo soy como un hombre fuerte.
6: Un hombre fuerte. Ah. Una prueba de valentía y de amor hacia la persona querida. Pues ahora coloca el hastia. La apoya en el suelo y hace 360 grados, 20, 30, 40, 50, 60 metros de alto.
4: 살토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을 고백하는 기술이라니 정말 낭만적입니다.
2: Pero siempre es un deporte siempre más así de gente un poco más mayor, de 40 años para arriba, que tiene tiempo libre, que tiene un poco de memoria de las tradiciones anteriores.
0: Sí. Ahora entiendo.
2: Entonces, porque a los jóvenes empieza a decir, le gusta un poquito, pero ya cuando tienen 14, 15 años ya es más bonito el juego,
0: vale.
2: La televisión, las chicas, sí. Tal.
4: 전통을 과거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회토 회원들과의 유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한땐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젠 천년이가 거의 없는 곳인데요. 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에르미구아입니다. 17세기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던 에르미구아는 한때 주민이 6,000명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던 마을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고메라는 섬의 조그마한 어촌마을 에르미구아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용한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100년 전에는 아주 번영했던 항구 마을이라고 합니다. 밭을 끌어올리거나 배에 달린 보트를 올리고 내리기 위한 기둥인 대비시, 과거 항구 역할을 했던 장소를 알려주는데요. 산세바스티안 항구가 건설되기 전인 1950년까지 이곳에서 외지에서 온 물건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건물이 네 채 있는 느낌이에요. 엄청 거대한 기둥이 네 개가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 역할 하지 않지만 100년 전에는 이 위쪽에 철골 구조가 있어서 배가 정착했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잡아뒀던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메라라는 섬은 사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로가 있기 전까지는 각 마을마다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잘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1949년, 라 고메라의 첫 번째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몇 년 후 최초의 자동차가 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후 데빗은 점점 쓰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게 됐죠. 바야흐로 라 고메라의 황금시대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상인도 여행객도 발길이 끊긴 이곳. 철썩이는 파도 소리 사이로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0: 네, 저기 아래쪽에서 또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버려진 항구의 구조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0: 여기는 정말 여기 마을 사람들의 숨겨진 천연 수영장인 것 같아요. 거센 파도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물이 잔잔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 고급 리조트가 부럽지 않은 전망을 가진 천연 수영장입니다. 할 일을 마친 항구에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네요.
0: 와, 정말 거대하네요. 저 그 당시 얼마나 큰 배가 또 들어왔는지 생각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고대 건축물의 기둥처럼 모든 시간을 껴안은 채 바닷속에서 침묵하는 대빛을 바라보며 과거에 누렸을 풍요를 상상해봅니다.
0: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옷을 벗고 점프하고 싶어요. 아.
2: Hola, buenos días.
3: Hola.
2: ¿Hablas español, sí?
3: Sí,
2: sí. ¿De dónde son?
3: De Gran Canaria.
2: De Gran Canaria, sí. ¿En vacación?
3: De vacación.
2: Ah, sí. ¿Y ya has conocido aquí?
3: Esta es la primera vez que vengo aquí.
2: ¿Primera vez?
3: Sí.
2: ¿Y qué tal?
3: Sí, está estupenda el agua, fresquita, está buena.
2: ¿Sí?
3: Sí, sí.
2: ¿Es piscina natural, sí?
3: Piscina natural. Está subiendo la marea.
2: Ajá.
3: Está subiendo. Ahora cuando subo la marea, se llena más todavía la piscina.
2: Ah, qué bien.
1: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죠.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이곳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하지만 늘 그랬듯 이 푸른 바다는 오가는 풍경들을 고요히 품고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겠죠? 라 고메라의 여정을 시작했던 산 세바스티안 데 라 고메라로 다시 향합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는 시간, 여유 넘치는 분위기에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집니다.
0: 네, 이제 해가 미연이어 져가지고 저도 배가 고파져가지고 여기 레스토랑에서 전통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1: 손님이 많은 것을 보니 이곳이 맛집인가 봅니다.
0: Hola, buenas tardes. 되게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오.
2: Hola, buenas.
4: Muy buenas.
2: Y ahora yo quiero poco a probar la comida de aquí.
4: Sí, claro.
2: Y yo quiero un escaldón de cofio.
4: Un escaldón de cofio.
2: Sí, un atún en mojo.
4: Sí. Atún de mojo.
2: En mojo.
1: 고피오 스프는 생선 육수에 피망, 양파를 넣고 끓이다가 고피오 가루를 넣고 빠르게 저어줍니다.
5: Será fuego lento para que no se queme. Y apagamos el fuego al mojo.
1: 걸쭉해진 모양이 마치 죽 같습니다. 다음은 참치요리입니다. 피망 소스를 넣어 매콤한 맛을 살린 참치조림인데요. 함께 먹을 삶은 감자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5: 파파카나리요?
1: 고피오 스프에 고수, 파슬리 등 녹색 채소와 허브를 넣어 만든 모호 소스를 뿌린 후 다진 양파를 올려줍니다.

0: común de aquí,
1: sí, sí,
0: que es el queso que se muele, con el secretico de la salsa con el pimiento, y se hace el almogrote para montarle al pan. Eso también es de aquí, muy típico de La Gomera. El de, el, por lo menos el de potaje, el que se hace del potaje de verdura, es típico de aquí de La Gomera.
2: Ah, ¿qué es esto?
3: Es el bandido.
2: Es el...
4: La Gomera의 전통 음식 에스칼돈 데 고피오입니다.
2: 에스칼돈이라는 음식 약간 카레 같기도 하면서 죽 같은 느낌인 거 하거든요.
4: 생선 육수가 쓰였다고 하니 맛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2: 맛이 되게 건강한 맛인데 이 고피오,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옥수수 향이 확 납니다. 옥수수랑 채소랑 섞인 맛? 이런 맛이 나요. 사실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포만감이 있을 것 같아요.
4: 적은 양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어 옛날부터 고피오를 주식으로 삼았던 게 아닐까요? 다음은 대서양에서 많이 잡힌다는 참치로 만든 조림입니다.
2: 모호 소스를 곁들인 참치, 이제 구이인데 겉보기에는 약간 우리나라 고등어 조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망 없을 뿐 빨간색이라서 고등어 조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1: 아무래도 이제 이 감자가 여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쌀 같은 느낌이겠죠. 밥이랑 생선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2: 매콤한 참치 조림과 밥을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4: 바람과 함께한 삶과 역사를 만나고 섬이 품은 대자연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로 색다른 추억을 안겨준 카나리아 제도가 벌써 그리워집니다.

0: 너무 재밌어요. 완전!
1: 자연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시대의 복수의 법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법의 두 번째

번째 기원인 로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로마는 세계를 세 번 지배했다. 첫 번째는 무력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으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모든 법의 기원이 로마법이라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법학의 발전에 로마법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은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수로, 도로체계, 그런 것과 같은 공동체에게 이익을 주는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개선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법과 소송 제도도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회적 인프라로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로마 사람들은 어떤 법을 만들었길래 법 발전에 그와 같은 결정적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는 12표법이 모든 공법과 사법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법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 그리고 오늘날까지 오는 법 발전의 영웅은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 기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했고요. 공화정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아직 성문법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지배하는 법은 관습법이었습니다. 관습법이란 우리가 법전을 보면서 아, 법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는 그런 법과 다른 법입니다. 관습법이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일상생활 속의 관습이 어떤가를 살펴봐서 그 속에서 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란 심판관의 머릿속에 있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법이 과연 정말로 존재하는가? 없는 법을 지어내서 편파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법 판단자들은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인 사제들. 그러니 평민들은 자꾸만 귀족들보다 불리한 판단을 받고 편파적인 판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라고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성문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451년 1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10사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위원회에서 관습법의 규정들을 하나의 법전으로 만드는 체계화한 성문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의 민회는 이 법을 자신들의 법으로, 로마 사람들을 규율하는 법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12개 동판에 그 법을 새겨서 로마의 중앙광장에 게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로마법의 중심이 된 12표법입니다. 12표법은 다른 고대 국가의 법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군주가 요구해서 군주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군주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평민인 시민들이 요구해서, 평민의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성문의 법률인 것입니다. 12표법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 즉 소송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법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제1조에서는 원고가 법원에 피고를 소환하는 강제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피고한테 소송이 제기됐으니 너 어느 날 출두해 라고 하는 통지가 갈 텐데요. 피고가 그것에 응하지 않고 계속 거부를 할때 어떻게 피고를 강제로 법원에 출두시킬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이나 권력자 또는 거대한 부호,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그 피고가 법원에 웃기지 마라고 하면서 출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까짓게 소송을 걸었다고 법정에 내가 나가겠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을 12표법의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표법의 조항은 남아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판결을 과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힘센 피고가 판결을 무시합니다. 이 경우 과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국가 권력은 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동원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12표법의 조항인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을 여는 것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신분이 다른 사람들도 공정하게, 평등하게 싸울 수 있는 법정을 마련해 놓고 그 절차에서 힘센 사람들이 횡포를 부릴 때 국가가 나서서 그 횡포를 제압하고 다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가운데 시민들에게 권리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법을 정해 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권리가 침해됐을 때 과연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제할 것인가, 이 규정을 두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인들은 바로 그두 번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법정과 소송 제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전개된 다양한 법리 논쟁은 로마법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법적 논리를 주장했고 그 주장들과 그러한 법적 판단들이 모여서 새로운 권리를 만들었고 또 새로운 권리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법학자들이 추앙하는 로마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로마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절차법의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이 법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법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나라에는 적어도 공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소송 절차겠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절차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는 절차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말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나를 공격한 이는 나를 침해한 이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절차.
그것이 바로 소송 절차입니다.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는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절차가 공정한 절차일까요? 공정한 절차라면 여러 가지 원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란 영국과 미국의 법률 전통에서 비롯된 법 원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정한 원칙들, 이런 것들의 통합이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공정해야 할 것은 재판 절차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가 권력은 수많은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다면 그것도 또한 국가 권력 행사고요.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종전과는 달리 막대한 세금을 물린다면 그것도 역시 국가 권력의 행사입니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행사는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적법 절차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미란다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 혐의자가 한참 골목을 달려가서 도망을 가죠. 그러면은 경찰들이 열심히 쫓아가서 그 사람을 눕히고 수갑을 채우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 당신은 어떤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체포한다. 당신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권리를 당신한테 지금 알려준다. 형사 절차 속에서의 국가 권력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개인은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자신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그 모른 상태에서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자백을 한다면, 그 자백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자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서는 이 모든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했다면 그 체포한 이후에 이 사람이 범죄를 다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입니다. 이렇게 적법 절차 원칙은 그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독일의 뮌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내 권리를 제대로 말해야지라고 하면서 법정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법정을 경비하는 경비원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으니 나중에 재판하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법정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이미 본인에 대한 재판은 다 끝나버렸고 판사는 아주머니 이름을 몇번 불렀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아, 출석하지 않았군요 하면서 불출석으로 처리하면서 패소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 겨울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뮌헨 법원의 재판이 그 아주머니의 기본권을 명백히

명만 하고 불출석 처리를 해버렸다. 이것은 형식주의적인 판단이다. 이것은 재판기관인 법원이 스스로가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를 잊어버린 잘못된 판단인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인데 그 경청을 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 경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법 절차 원칙의 힘입니다. 법의 보호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질문하고 요구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법과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고대 중국의 법가 사상과 또다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법의 지배 원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곳. 인천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1: 정말 한 5천 원만 가지고 있어도 먹을 만한 간식거리가 저렴한 게 또 많으니까.
0: 사람들 발길 사로잡는 맛있는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즐길거리도 있죠.
2: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이로가 존재하는 거고요.
0: 고개 돌리는 곳마다 이야기가 넘치는 오래됐지만 새로운 도시. 그런 특별한 매력 덕분일까요? 오늘도 인천은 청춘들로 북적입니다.
3: 아, 인터넷에서 강화도에 예쁜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 소청박물관 예쁜 모습을 봐서 아이들하고 애기 엄마랑 같이 찾아왔습니다.
0: 내 고향을 더 알리고 싶어 인천에 터를 잡은 청춘들의 이야기. 오늘은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의 활력을 만나려면 중구 신포동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곳엔 인천하면 떠오르는

0: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신포국제시장은 개항기 때 처음 장이 열렸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마 여전히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치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지요. 또 이 시장 최고의 매력은 맛집이 많다는 것이죠.
1: 얼마나 맛있어? 아주 많이?
2: 엄마의 김밥보다.
1: 엄마의 김밥보다?
0: 1950년대 지금의 신포국제시장이 시작된 곳. 이곳을 중심으로 생선 난전들이 들어섰고 일대에서 가장 큰 어시장을 형성했습니다.
3: 옛날에 여기가 그 생선 노점이 여기서부터 쭉 요 정도 폭에서 쭉 이렇게 계속 갔어요. 이렇게 뭐 전라도 저기 충청도 이런 데서 다 여기서 와서 배를 타고 와서 거기다 물건을 풀고 여기서 사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 그때 노량진 시장이 없었어. 옛날에는 나중에 생긴 거야 그게.
0: 처음 수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던 신포국제시장은 규모가 점점 커져서 그야말로 안 파는 것이 없는 인천의 가장 오래된 상설시장이 됐는데요. 이젠 청년 상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4: 치즈랑 매운 거 한번
5: 치매 드려.
0: 고향인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일식을 만들어 팔아보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신포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김주연 씨.
6: 신랑한테 제가 붕어빵처럼 되게 하기 쉬운 거다고 꼬셔가지고 같이 또 하게 돼가지고 지금.
7: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 열심히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릴게요, 손님들.
7: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제 적성이 잘 맞아요. 저 신포시장 짱입니다.
0: 활력 넘치는 이 시장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다네요.
6: 10분 정도? 네.
1: 맛있게 드릴게요.
6: 뭔가 상가나 아니면 좀 대기업 같은 데서만 다니다가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시장에 와서 많이들 장사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그런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장사하기 쉽고 또 좋은 자리에서 돈 많이 받으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시장이 좋다고 생각해요.
0: 찾아오는 젊은 관광객이 늘면서 그 취향을 잘 읽는 청년 상인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
8: 아랫방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0: 이 빵집 사장님은 어린이집 교사, 백화점 판매원까지 여러 일을 해보다 이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답니다.
9: 엄마랑 아빠가 여기서 일단 자리를 잡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냥 따라오게 됐어요. 네. 엄마, 나 왔어. 저희 엄마예요. 네.
10: 눈물합니다.
0: 건어물 가게 양옆으로 엄마와 딸이 하는 빵집이 나란히. 대전이 고향이지만 이곳 신포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젠 온 가족이 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11: 여기가 좀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서 또 젊은 향기가 있어요. 활기가. 이 시장이.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활기가 넘칩니다.
12: 죄송한데 매출은 누가 더 좋아요?
11: 딸이 더 좋습니다. 좋은 걸 줬어요.
13: 이거 스콘도 여기 따님이 이거 저기
11: 개발했어요.
13: 개발한 거예요.
12: 이것도? 네. 마늘 스콘. 거예요?
11: 네. 직접 개발했어요.
13: 마늘 스콘은 여기밖에 없어요.
0: 인천이 앞으로 쭉 살아가고픈 두 번째 고향이 됐다는군요.
9: 시장, 굳이 시장이?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대전은 할거리? 볼거리? 이런 게 조금 적은 편인데 보니까 문화 같은 것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수도권이랑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0: 되니까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1: 와우 와우 와우, 평일에도 북적이는 신포국제시장. 이 시장 근처엔 아주 독특한 즐길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바다 위를 달리는 관광 모노레일입니다. 인천 앞바다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이 열차는요, 평균 시속 9km의 아주 느린 속도로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데요. 2019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곳 100선에 뽑힌 인천의 명물입니다. 한국 철도 역사가 시작된 곳 인천역에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2: 아, 나도 이거는 처음 보는데, 한국 철도 탄생역. 도로로 12시간 걸리던 서울과 인천 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이면서 서울과 인천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랑스럽죠. 제가 3대가 인천인데, 저희 어머니는 또 이쪽에 사셨었고.
3: 3대가 인천을 살았다 이야기하면서 인천의 뭐 굉장히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저한테 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4: 저는 인천의 아들이죠, 저는.
5: 인천의 아들.
4: 예.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한 부두 떠나는 새야.
1: 인천에서 나고 자란 가수 신용남 씨. 그는 과거 KBS 드라마 춘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부른 실력파 가수입니다. 그는 오늘 같은 그룹 멤버와 함께 내 고향 인천의 특별한 매력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2: 월미도에서 이렇게 위에서 레일만 봤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3: 아, 이름만 들었네.
1: 좀 특별한 버스킹 장소를 찾기 위해 이 모노레일을 타보기로 한 건데요. 요즘 인천에 관한 노래를 만들고 있어서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답니다.
6: 여기 선이
7: 바닷바람도 쏘이고 그러려고 왔어요.
8: 바닷가를 이렇게 쭉 경치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9: 오, 신기하네.
8: 신기한.
1: 과연 특별한 청춘들에게 어떤 풍광을 선물할까요? 지상으로부터 7m부터 최고 18m 높이에서 달리는 모노레일. 총 운행 거리는 6.1km로 4개 역을 도는 순환 열차입니다. 중간에 원하는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수도 있는데요. 열차 안에서 월미도 일대 명소를 두루 감상할 수 있습니다.
10: 여러분들 창덕궁에 가시면 무용지, 애련지 있으시잖아요. 임금님과 왕비가 거닐던 그 정원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어요. 오늘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정말로 나무가 푸릇푸릇하고요. 소가지를 입고 아기자기한 뒷마당에 정원까지 만들어 놓아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왼쪽 11시 방향 보실게요. 선생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담고 있는 사일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일로. 사일로는 뭔가요? 네, 곡물을 창고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인천은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일로가 존재하는 거고요.
1: 지난 1979년에 건립된 사일로는 둘레 525m의 높이 48m의 거대한 규모인데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낡은 외관이 골칫거리였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술 전문가 22명을 동원, 약 100일간 책을 주제로 벽화 작업을 진행했고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 최대 야외 벽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와.
11: 우리가 인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워가지고 어디가 제가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짜임새가 그렇게 다 했어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다 잘 돼 있어요. 박수 치면서 봤어요.

0: 해설사의 설명이 더해져 더욱 특별했던 시간.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감상을 느끼는 낭만적인 경험은 40여분가량 이어졌습니다.
1: 한번 기운차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2: 제가 자유공원을 좀 자주 올라가서 이렇게 인천 앞바다를 보곤 하는데 반대편에서 또 이렇게 보는 또 묘미가 있네요.
3: 차가 이렇게 가득 있었던 게 이제 아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뛰고 있구나라는 느낌에서 굉장히 예,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
0: 열차를 타며 점찍은 버스킹 장소가 있다는데요. 봄비가 촉촉히 내려 운치를 더한 곳. 한국식 정원으로 잘 가꿔진 월미공원입니다.

0: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암울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그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상쾌해지는 느낌을 줬으면 하는 그런 곡을 만들어 봤거든요.
1: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또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2: 정말 처음 알아가지고 놀랍고, 아직 인천은 내가 알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구나.
3: 숙제가 많네요.
2: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0: 체험관이 운영 중인 강화읍입니다. 강화군의 전통 산업인 소창에 대해 전시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무료로 이색적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1: 어때? 이거는 좀 까칠까칠하지. 자, 소창이라고 하는 직물인데 한번 만져볼래요, 우리? 이렇게 만져봐. 부드럽죠? 자, 우리 친구들도 만져볼까? 자, 여기 소창 전시관은요, 1956년도에 평화직물이라는 직물공장에 염색을 하던 염색공장터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폐허가 되는 이 공장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1938년에 지어진 한옥집과 같이 모두 다 수리를 해서 지금의 체험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0: 지난 1933년 조양방직이 강화군의 문을 연 후 직물공장 60여 곳이 들어섰고요. 1970년대 강화읍에서 일하는 관련 직원 수만 4천여 명이었다는데요. 지금은 10곳의 작은 공방에서 강화 소창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0: 한때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 강화의 직물 산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강화도가 무슨 직물이 그렇게 대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초의 섬유의 도시는 강화도였었다고 합니다. 강화도는 목화를 500년 전부터 심기 시작을 했어요.
1: 이젠 가족 단위로 찾아와 역사를 배우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공간이 된 직물 공장.
2: 아이랑 같이 오면 그냥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시골에서 이 기저귀 천으로 쓰던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저귀 발진이 예전에 심해가지고 애기 이 기저귀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1: 하지만 강화산 소창지풍은 여전히 만나볼 수 있는 곳을 강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멋에 푹 빠져 이곳에 터를 잡은 청년들. 소창 같은 강화에서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열었는데요. 강화대 풍경을 잣수로 새긴 소창 수건부터 순무 인형, 왕골 등 강화대의 매력을 다 알리려고 마련한 장소입니다.
3: 애정하는 그런 창작자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상점이나 공방분들하고도 협업해서 그분들이 강화도를 표현하고 좀 유명한 관광지긴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색다른 모습들을 담아내는 굿즈들도 같이 입점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축하드려요.
4: 감사해요.
3: 핑크빛 미래를 그립니다. 진달래 섬에.
4: 감사합니다.
3: 저희 제품 한번 볼게요.
4: 네.
1: 강화가 고향인 경민 씨도 얼마 전부터 이 상점에서 특별한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순무 김치입니다.
3: 제가 부모님께서 다 농사지은 순무 또는 농산물들을 항상 보면서 자라왔는데 순무를 빨간색 김치로만 다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순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일본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순무로 다른 메뉴들을 좀 개발을 하는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 김치, 매콤한 김치 외에도 좀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 강화도에서 순무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돕다가 그 매력에 빠진 경민 씨. 서울 생활을 접고 귀향해 순무 김치에 인생을 걸기로 했답니다.
3: 일반 무보다 소화 효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강화도에서는 소화가 안 될 때 순무를 깎아서 그냥 한 조각, 두 조각씩 먹으면은 한 30분 뒤에 정말 트림이 나올 정도로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서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1: 순무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인데요. 이 순무를 활용해 경민 씨가 주로 만드는 건 동치미라네요.
3: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순무를 이제 썰면은 이렇게 보랏빛이 은은하게 돌아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순무는 보랏빛 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천연 발효를 시키면은 이 보랏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연 핑크색이 됩니다. 절여줘야 돼요. 순무가 일반 무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동치미를 만들 때도 좀 더 얇게 만들고 있고
1: 순무뿐 아니라 동치미에 사용되는 재료들 또한 경민 씨의 부모님이 재배한 농산물. 내 고향 마을의 농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도 주목할 만한 보기에도 예쁜 김치를 해봅니다.

0: 말한 것입니다.
1: 4일에서 5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보라색깔 껍질이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은은한 핑크빛에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순무 동치미의 특징이에요.
0: 강화 순무 요리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아서 분홍빛 동치미를 만든 경민 씨.
1: 저는 이 모든 사업이 코로나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놀지 말자. 그런 순무를 뭐라도 만들어보자. 근데 김치 말고 뭔가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매콤한 김치는 저한테 경쟁력이 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동치미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김치처럼 먹을 수 있는 피클을 만들게 됐고.
0: 프랑스 당근 샐러드 라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순무 라페 샌드위치. 요즘 경민 씨가 새롭게 만든 메뉴입니다. 야심차게 만든 신 메뉴. 꼭 평가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2: 어디 오신 거예요?
1: 할머니 경로당에 어르신분들이랑 계셔서 간식 좀 만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간식 세참 만들어 왔어요.
3: 이거 뭐야? 뭐 지금 애들이
1: 이거 순무로 만든 샌드위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씩.
0: 모두 순무를 생산하는 지역 어르신들. 과연 그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요요.
3: 이거 속에 있는 게 순무네. 아삭아삭 보고 맛있는데?
4: 달지도 않고요. 아주 맛있어요.
5: 뭐라 그래?
4: 달지도 않고 맛있다고요.
5: 김치만은 먹지 뭐.
6: 김치.
7: 김치. 아,
6: 그리고 날로 먹고.
7: 날로만 먹고. 네.
6: 이건 지금 처음 먹는 거냐? 네. 한참 맛있는데?
3: 처음 먹는데 좋다고, 맛있고.
6: 괜찮아, 맛있어.
1: 맛있어. 아니, 뭘 만드세요? 제가 만들어갖고 종종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간식 만들어갖고 올게요.
8: 아유, 착하다.
0: 순무와 분홍빛 사랑에 빠진 경민 씨는 고향 강화도에서 더 큰 꿈을 그립니다.
1: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하면서 그 글로벌하게도 저는 순무의 매력을 정말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핑크빛 브랜드로서 뭔가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0: 인천에는 옛것을 기억하며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고 그걸 사랑하는 청춘이 있는 곳. 내일 더 새로운 그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이미지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0: 수상한 카드 발견.
1: 어? 어디? 어필은 화살표?
0: 화살표를 따라가 보자.
2: 머핀맨을 하나요? 도레미 섬에 있어요.
0: 우와, 화살표야.
1: 어?
0: 저게 또 있어. 좋아.

0: 나도 찾고 있어.
1: 어디로 가야 할까?
2: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맞아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주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함께 움직여볼까?
1: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다같이 기지개를 쭉! 자, 먼저 고개 운동! 하!

0: 가위바위보 8.
1: 이번에는 태형 치듯이 팔 돌리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야,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날개 박수.
0: 하나.

0: 이모,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우린 준비 끝! 아하!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풍선!
1: 바람 들어갑니다.
2: 후, 후. 다시, 다시. 이번엔 꼭 묶어요. 오.
1: 빙글빙글 대구르르 갑니다.
2: 터졌다.
1: 다시 다시 풍선을 불어서 같이 놀아볼까?
2: 좋아요.
1: 우리는
3: 풍선.
4: 우와, 난 정말 엄청 커다란 풍선인데.
2: 난 더더더 큰 풍선이지롱.
4: 내가 더 크지롱.
1: 에, 뱅그샤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시작. 바람이 들어오면 부푼다, 부푼다, 점점 커진다. 친구들은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까?
5: 자, 승범이 풍선 어떻게 커질 것 같아?
1: 우와, 멋진데?
4: 얘들아, 나 좀 봐!
1: 행구풍선!

0: 조심. 아, 놓쳤다가. 바람 다 빠지네. 자, 승범이 풍선이 부풀어 있습니다. 바람이 빠집니다. 우와, 멋진데. 이번엔 노유리 풍선도 부풀어 있습니다. 오? 바람이 빠집니다. 우와, 멋지다. 우리 다 같이 풍선이 부풀었다.
1: 부풀었다.
0: 바람이 빠집니다. 다시 바람을. 어허, 이제 빵빵해졌어. 퉁실, 퉁실.
2: 퉁실.
0: 텅, 텅, 텅, 텅. 우리도 해보자.
2: 퉁실, 퉁실, 퉁실. 퉁실, 퉁실, 퉁.
0: 우리 노엘이 풍선이 둥실둥실 하늘로 날아갑니다. 둥실둥실.
1: 둥실둥실.
0: 우와, 더 높게.
2: 우와.
0: 오, 빙글빙글 돕니다. 우와. 멋진데. 이번에는 우리 승범이 풍선이 둥실둥실 날아갑니다.
2: 둥실둥실.
0: 둥실둥실. 더 높게. 더 빠르게. 최고야. 우와, 진짜 높이 올라간다. 둥실 둥실 돈다. 조심조심. 안 그러면. 친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오, 탱급 풍선 터진다. 우와, 빵 터졌네. 이번엔 다섯 풍선 터진다. 우와, 터졌다. 승범이 풍선

한번 터트려 볼까? 와, 터졌네. 이번에는 두엘이 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불착샘 풍선 터집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풍선 터뜨려 볼까? 좋아요. 부풀었다. 풍선이 터집니다. 풍선 친구들 모두 오세요.

0: 오늘도 풍선처럼 모두 잘했다!
1: 잘했다!
2: 진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싱그러운 아침이네요. 꼬미는 뭘 하고 있을까요?
1: 머리 숨겨라 무끄무끄 보일라 꼬리 숨겨라 무끄무끄
0: 꼬미와 무끄무끄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네요.
1: 하나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을까? 아, 아야야. 여기 있지? 여긴가? 없네. 그럼 여긴가? 없네. 여기는. 아하.
0: 자, 우리도 같이 무꾸무꾸를 찾아볼까요?
1: 안 보이네. 무꾸무꾸 어디 어디 숨었니? 뭐야, 사진이었잖아. 난 또 뒤에 숨기라도 한 줄 알았네. 하긴 뒤에 있을 리가 없지.

0: 저런 무꾸무꾸가 하수구 속에 빠지고 말았네요.
1: 무꾸무꾸!
2: 무꾸!
1: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이거 잡아. 무꾸무꾸!
3: 어? 뭐지? 꿈이야? 꼬미야, 꼬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저기,
3: 무꾸무꾸가 하수구에? 저런, 이런 이거 어떡하지? 아무래도 무꾸무꾸가 좀 멀리 간 것 같구나.
1: 네?
3: 그렇지. 찾을 수 있어. 하수구는 집집마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지도를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1: 진짜요? 무꾸무꾸 찾을 수 있어요?
3: 그럼. 우린 탐험가잖아.
0: 꼬미와 아빠는 무꾸무꾸를 찾아 나섰어요.
3: 그럼 가볼까?
1: 네.
3: 하수구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길 쭉 따라가면
1: 배변의 집이에요.
0: 무꾸무꾸 무사했구나.
4: 누구세요?
3: 아, 베베 어머님 실례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빨리요, 빨리.

0: 묵고 묵고
1: 묵고 묵고. 어 베베, 어 꼬미 안녕. 베베 베베 혹시 묵고 묵고 못 봤어? 묵고 묵고 묵고가 베베 집에 왜 와? 그거보다 이거 엄청 재밌어. 묵고 묵고 이거 봐라. 퐁퐁퐁 나오랬쥬.

0: 어딨니? 부끄부끄.
1: 꼬미야, 울지 마. 아빠가 꼭 찾아줄게.
0: 응? 꼭 찾을 거야. 기다려, 부끄부끄.
2: 과연 부끄부끄를 찾을 수 있을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마당에서 캠핑하니까 너무 즐겁지?
1: 응!
0: 우리 오늘은 여기서 잘 거지?
1: 응!
0: 난 오늘은 절대 잠 안 잘 거야. 잠!
1: 그래,
0: 오늘은 잠 자지 말고 밤까지 놀자. 예! 오늘은 잠 안 자는 날!

0: 잠 자지 마. 아이고. 혼민아, 잠 자지 마. 오늘은 밤까지 놀기로 했잖아.
1: 그래. 근데 졸려.
0: 또 잠들었네. 혼민아, 일어나. 잠 자지 마.
1: 또 잠들었네. 알았어. 나 이제 진짜 안 잘게.
2: 응. 이걸로 너가 이쪽으로 와봐.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0: 혼민이가 잠들었네. 나도 자야겠다.
1: 있자.
3: 그런데 난 잠이 안 와.
4: 잠이 안 와.
0: 뭐든지 자판기에 잠 한글 카드를 넣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5: 이
6: 야.
5: 잠깐만요.
0: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잠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7: 문.
5: 잠을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8: 트, 트, 트, 트. 즈, 즈, 즈, 즈.
6: 여기야.
8: 즈, 즈, 즈, 즈.
5: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할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잠 오면 얘기해.
1: 네.
2: 근데 난 잠이 와.

0: 지읒을 찾아야 해. 저기 멀리 집이 보이는군. 가까이 가서 찾아보자. 찾았어. 지붕에 지읒.
1: 지읒이 알을 만나. 자.
0: 자. 잠의 자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미음을 찾자. 받침에
2: 문.
3: 장, 장, 장, 장, 장, 장. 잘, 잘, 잘, 잘, 잘, 잘. 잠, 잠, 잠, 잠, 잠.
2: 여기야!
3: 잠, 잠, 잠.
4: 받침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계를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맞다, 참기름.
1: 받침 미음을 찾자. 저건 김? 찾았어. 김의 받침 미음.

0: 받침 미음.
1: 차.
0: 받침 미음.
1: 잠.
2: 하체.
3: 저장 완료.
2: 잠.
3: 정은이의 손으로.
4: 잠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빨리 넣어봐야지. 어? 곰이잖아. 곰이 한 마리, 곰이 두 마리, 곰이 세 마리, 곰이 네 마리, 곰이 다섯.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1: 훈민 정음 기다려줘. 아, 아차. 친구들에게 한글 읽어주고 자야지. 한글 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잠. 자. 자. 잠. 잠. 잠. 잠. 아, 한글 잠을 읽으니까 너무 졸리다.
5: 미음. 꿀꺽. 받침 미음 맛있어요.
1: 자? 자. 받침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자, 잠, 잠, 잠, 잠, 잠, 바, 카, 잠, 바, 카, 밤, 밤. 캄, 캄, 밤, 잠.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잠. 친구들, 따라해봐요. 잠.
5: 끝.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장난감, 잠수함, 잠꼬대.
6: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5: 장난감, 잠수함, 잠꼬대.
1: 잠. 오늘은 마당에서 캠핑을 해요. 훈민이는 잠을 자요. 정음이는 잠이 안 와요. 지붕에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자가 김에 받침 미음을 만나 잠.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곰이 나왔어요. 곰의 수를 세니 잠이 와요. 훈민 정음은 잠을 자요. 훈민 정음은 잠을 자요. 훈민 정음은 잠을 자요.

0: 밥이다. 밥. 밥 먹자.
1: 잘 먹겠습니다.
0: 밥을 한 숟가락 먹어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1: 밥은 맛있어요.
2: 나도 배고파. 밥.
0: 어? 악어가 배가 고프대. 어? 악어야, 너도 밥 한 숟가락 줄까?
2: 아니, 아니.
0: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2: 배고파. 나도 밥 줘.
3: 그럼 이건?
2: 자. 아니, 내 밥이 아니야.
0: 어? 악어의 밥은 뭘까?
3: 뭐든지 자판기에 밥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그럼 악어의 밥이 나올 거야.
0: 밥. 어떻게 쓰지?
3: 아이야를 불러보자.
1: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밥. 밥이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응? 한글의 문.
5: 밥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7: 무, 무, 무, 무, 무. 그, 그, 그, 그, 그.
8: 여기야!
4: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비읍을 찾아야 해. 뭐지? 찾았어. 비읍. 거래? 어? 비읍이 사라졌어. 찾았어. 보라, 움직이지 말아줘. 도움이 필요해.
1: 멈춰라, 시간이다.
0: 도와줘서 고마워. 벌의 비읍.

0: 바비 R을 만나 밥. 밥.
1: 밥의 반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비읍을 찾자. 받침의 문.
2: 발, 발, 발, 발, 발. 밤, 밤, 밤, 밤, 밤.

0: pop, pop, pop, pop, pop.
1: 여기야! 받침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오, 신나는 힙합이군. 어? 찾았어. 시공간을 멈춰줘.
1: 멈춰라 시공간.
0: 도와줘서 고마워. 힙합의 받침 비읍.
2: 나나라 한글.
0: 하차. 하차. 받침 비읍. 받침 비읍. 파. 받침 비읍. 밥.
1: 받침.
3: 저장 완료. 밥.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와, 밥 한 개 카드다. 얼른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5: 응.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밥, 밥. 배부르다.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밥. 바, 읍. 바, 읍. 바, 읍. 밥. 밥. 밥. 밥. 할아버지도 밥 먹을 시간. 나는 김밥. 맛있겠죠?
0: 또 밥이네. 밥, 밥, 밥. 오늘 밥 많이 먹었는데. 받침 비읍. 아유, 배불러.
1: 밥? 밥. 받침 비읍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파. 밥. 밥. 밥. 이. 지. 입. 지. 입. 밥. 입. 집. 입. 밥.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밥. 친구들 따라해봐요.

0: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콩밥, 수박, 초밥.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콩밥, 수박, 초밥.
1: 밥. 훈민정음이 배가 고파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배고픈 악어가 왔어요. 악어의 밥은 무엇일까요? 벌에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바가 힙합의 받침 비읍을 만나 밥. 한글 카드를 넣으니 한글 밥이 나왔어요. 악어는 밥을 좋아해요. 악어는 밥을 좋아해요. 악어는 밥을 좋아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1: 순한 킬링.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붕어빵 맛있겠다.
1: 간식으로 붕어빵이나 먹을까?
0: 네.
2: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1: 10개 주세요.
2: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3: 우와! 빨리 먹어보자.

0: 죽어.
1: 따라가 보자.
0: 규리야, 어딨니?
2: 규리야!
3: 얘들아, 저기.
0: 진짜 뭐 하는 거지?
2: 규리!
0: 뭐 하는 거야?
3: 붕붕빵한테 물을 먹인 거지? 맞지?
1: 규리! 여기서 뭐해?
3: 친구랑 놀고 있었다고?
0: 그럼 그 붕어빵이 내 친구라는 거야?
4: 먹는 걸로 장난치지.
1: 잠깐만 얘들아. 사실대로 말하면 퓨리가 슬퍼할 거야.
0: 붕어빵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4: 맞아.
1: 그래도

0: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1: 방법이 있을 거야.
2: 아, 어? 좋은 생각이 있어.
3: 어머, 콩순아.
2: 엄마, 큰일 났어요. 효리 친구가
1: 이렇게 됐어요.
3: 이게 뭐야? 큐리야, 왜 붕어빵을 바로 안 먹고 이렇게 썩혔어?
2: 큐리는 이 붕어빵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다고요.
1: 맞아요. 친구들 어떻게 먹어요?
3: 뭐? 아니, 이건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음식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큐리야, 이 붕어빵은 음식이야. 빵을 안 먹고 썩히니까 산에서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2: 엄마!
3: 왜? 큐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치? 여기 아까 사놓은 붕어빵이 있지. 큐리야, 잘 봐. 이 붕어빵 안에 달달한 팥이 들어있어. 응? 맛있다. 자, 큐리야, 너도 먹어봐.

0: 어디야?
1: 방금 뭐라고 한 거니?
2: 붕어빵이 맛있대요.
3: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었어?
4: 공순이니?
3: 네.
4: 짜잔.
3: 아빠야? 이게 뭐예요?
4: 아빠가 만든 솜사탕이지.
3: 아니야, 큐리! 이것도 친구가 아니라 먹는 거라고! 큐리! 큐리!
1: 자, 여기 맞지?
3: 큐리야!
1: 너희들이 큐리 친구들이니? 넌 팀이고?
5: 네, 맞아요.
1: 길을 잃은 큐리를 만났는데 팀이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 다음부터는 모르는 길로 다니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나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이만.
6: 우와, 진짜 멋있다.
3: 나도 경찰하고 싶어.
5: 큐리, 왜 그래?
3: 뭐? 비행기가 사라져버렸다고? 좋았어! 사건 접수! 이 공순이 경찰이 도와줄게!
5: 그렇지만 경찰은 멋진 경찰 모자랑 빛나는 배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 빠른 경찰차도 있어야 하는데.
2: 내게! 모자로 변신해줄게! 나도 경찰놀이 하고 싶어!
3: 고마워, 포미! 모자는 입고. 잠깐만! 공순이 경찰이 번개보다 빨리 찾아줄게! 출동!
2: 출동! 삐뽕, 삐뽕, 삐뽕!

0: 내가 여기 잃어버린 비행기 맞지?
1: 콩순경찰, 이 비행기가 아니라는데?
0: 이게 아니야?
1: 비행기가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난다고?
0: 그런 비행기도 있었나? 아무튼 걱정하지 마. 이 콩순이 경찰이 꼭 찾아줄 테니까. 다시 출동!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까?
1: 저기. 에이, 탬버린이잖아.
0: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나네. 소리는 엉뚱하니까 아마도 찾았다. 소리 비행기. 그렇지만 동글동글하고 소리도 나는 걸.
1: 맞다. 탬버린은 날지 못하지.
0: 저게 큐리의 비행기라고? 아무튼 큐리의 비행기를 훔쳐간 거미. 공승의 경찰이 가만두지 않겠다.
2: 같이 가.
0: 범인 잡아라!
1: 공승이 경찰, 조금만 더 빼지.
0: 놓칠 수 없지.
1: 비바
0: 공승이 경찰이 경고한다. 범인은 당장
1: 멈춰.
0: 괜찮아 얘들아.
3: 뭐? 범인? 비행기를 가져가? 내가?
0: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3: 난 범인 아니거든.
4: 난 코디거든.
0: 코디?
2: 진짜네.
0: 아니, 소리가 저 풍선이 자기 비행기라고 해서 나는 코디 네가 풍선을 가져간 범인인 줄 알고.
4: 뭐라고? 저 풍선은 말이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새로 발명한 헬멧을 시험해보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큐리의 풍선을 발견했었어. 풍선에 큐리랑 똑같이 생긴 스티커가 붙어있길래 큐리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는 길이었다고.
0: 아하,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홍순이 경찰이 사과할게, 코디.
2: 큐리, 그런데 풍선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재밌는 소리가 나진 않잖아. 진짜 재밌는 소리가 나는 비행기 맞네.
0: 공승이 경찰, 사건 해결! 야호! 드디어 엄마랑 소풍 가는 날이다!
5: 공순아, 이를 어쩌지?
0: 왜요?
5: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콩순이랑 소풍 못 갈 것 같은데.
0: 네? 뭐라고요?
6: 대신 아빠랑 콩콩이랑 신나게 놀자. 어때?
0: 오늘은 꼭 간다고 했잖아요.
5: 엄마가 정말 미안해.
0: 맨날 병원만 가고 엄마 미워.
5: 콩순아.
2: 공순이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어쩌지?
4: 아, 우리 병원 놀이 할까? 공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0: 됐어. 난 이제 세상에서 병원 놀이가 제일 싫어. 진짜 싫어.
2: 근데 왜 쉬는 날에도 병원에 가시는 거야?

0: 나랑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아니야?
1: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0: 그럼 왜 가는 건데?
2: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하시는지 보고 오면 되지.
0: 하지만 아빠가 엄마 일할 때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2: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이건 몸이 투명해지는 숨바꼭질 망토야. 자, 어때?
0: 우와, 멋져 코디. 나도 써봐야지.
1: 어? 그게 뭐야?
2: 제대로 입어야 다 가려진다고.
0: 응? 좋았어. 병원으로 출동.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병원이구나. 지금이야.
3: 우리 예쁜 민지가 씩씩하게 진료 잘 받아서 주는 선물이야.
0: 고맙습니다.
3: 조심히 가.
0: 나는 오늘 안아주지도 않았으면서.
4: 공순이가 보이잖아. 안 돼.
1: 우리 공순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2: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0: 엄마가 나 없이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봐야겠어.
1: 잠깐만.
2: 괜찮을까? 선생님, 오늘 점심도 못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3: 고마워요. 오늘도 환자가 많아 바쁘네요.
5: 안녕하세요, 선생님.
3: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0: 엄마 배고프겠다.
3: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안 아파질 거야.
0: 싫어요. 선생님 미워. 선생님 나빠. 우리 엄마한테.
4: 어머머,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3: 괜찮아요.
0: 선생님 괴물이. 야!
4: 공순이?
0: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괴물이라니!
4: 공순이,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
0: 그게 엄마가 나 빼고 재미있게 노는 줄 알고.
3: 그랬구나. 공순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공순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낼게. 약속?
0: 좋아요. 약속.
3: 얼른 사과드려야지.
0: 선생님 죄송합니다.
3: 그래. 아프지 말고. 아프면 무서운 괴물 선생님 또 만나야 해.
0: 얘들아, 우리 엄마 진짜 멋지지?
1: 최고로 멋지셔.
2: 대단해.
3: 공순이 자니?
0: 엄마, 또 병원 가요?
3: 아니, 오늘 공순이랑 소풍 가기로 했잖아.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저렇게 좋을까?
0: 안녕, 얘들아!
6: 안녕!
0: 큐리는?
2: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본다고 그러던데. 이따 이쪽으로 올 거야.

0: 티미가 심판 봐줘.
1: 알았어. 준비 시작.
2: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0: 나 좀 밀어줘.
3: 그럼 잡는다.
0: 저렇게 들려서야 금방 잡히게 된대.
3: 잡았다.
2: 봄이 또 졌네.
3: 얘들아, 이번엔 무슨 놀이 할까?
0: 이번엔 숨바꼭질 하자. 다른 건 절대 안 돼. 무조건 숨바꼭질이어야 돼.
2: 하나, 둘, 셋.
0: 이번에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잠깐, 누가 날 먹으면 어쩌지? 이옵. 이게 좋겠다.
2: 이제 찾는다. 다들 어디 숨었지? 어? 웬 모자지? 설마. 누가 놓고 갔나? 이따 찾으러 오겠지?
0: 되게 뻔했네. 근데 좀 졸리네.
1: 어디 있어?
2: 네가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
3: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잠깐, 혹시
3: 뭐야? 아무것도 없네.
2: 분명 폼이랑 닮은 모자가 있었는데.
0: 여기가 어디야? 애들은 다 어딨지? 얘들아! 얘들아! 숨바꼭질 하다 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뭐야? 왜 나 혼자 이런 데 떨어진 거야? 보려다가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1: 포미,
0: 이 목소리?
2: 포미, 어딨어? 포미,
0: 얘들아.
1: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야.
2: 영영 못 찾는 줄 알았어.
0: 무서웠다고. 그나저나 어떻게 찾아온 거야?
2: 슈리가 놀이터에서 코코넛 모자를 주웠다고 하던걸.
3: 모자가 날아갔다는 방향으로 쭉 걸어왔지. 그러다 널 찾게 된 거야.
0: 그랬구나. 미안해. 잠이 들어버릴 줄은 몰랐어.
2: 그치만 이렇게 어려운 숨바꼭질은 처음이었어.
3: 맞아.
0: 정말? 그럼 어쨌든 숨바꼭질은 내가 이긴 거네. 그치?
2: 뭐야? 포미도 참.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2: 순한 킹킹.
4: 식물엔
2: 답답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옥스퍼드 상.
7: 해보고.
6: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킹킹.
12: 줄무랑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17: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지내는 게 어때? 정말 멋있는데? 어디 서커스장에서 어떻게 생활했나 볼까? 어린애처럼 정말 그런 거야?

다시는 길 잃으면 안 돼? 에휴, 서커스 기술 아깝네.

어지러지러지러지. 이 녀석 잡았다. 어? 다시 돌아왔네. 이거 참 예쁘지 않아? 아, 뽀송뽀송하고 귀여운 것. 뭘 만들고 있었던 거야?

알려줄까?

놈한테 데려가서 물어봐야겠다. 고마! 누가 이걸 숲에 놓고 갔나 봐. 이것도 음악을 들을 줄 아나 본데?

이제 뭔지 알겠다. 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앉아서 잘 품어줘야 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 걱정 마. 왔다 갔다 교대해줄 테니 걱정 말고.

0: 보는 게 어때? 아빠! 아빠! 아빠! 어, 어떻게 곰이 아빠가 될 수 있어?
1: 응.
0: 이제부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가는 거야. 아니, 이 친구는 그런 거 안 먹어. 아니, 이 친구는 그런 거 싫어해. 정말 확실한 거야?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도망치라고 했는데 내 손은 절대 못 빠져나가지. 뭐 또 다른 거라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공부 착착착. 음악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순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북극에 갇힌 시장님들을 구해라.
13: 치카레차. 너도 찬 북극 공기 좀 마셔봐. 진짜 상쾌해. 치카레차? 어, 걱정 말고 나와, 이 귀염이. 여기 얼음은 두꺼워서 웬만해선 안 빠지니까. 이런 얼음 낚시도 하는걸. 근데 알지? 물고기가 겁먹고 도망가지 않게 조용히 하기. 빙어 시장님, 어쩐 일이시죠?
14: 여기 왔으면 낚시겠죠. 누가 더 빨리 낚나 한번 내기해 볼까요? 이 길은 쪽이 최고의 시장 없대요.
13: 최고의 시장을 몰리.
14: 자, 이거 좀 보실래요? 제 원터치 오두막 텐트는 6인용 사우나에다 게임 룸까지 있거든요. 오, 오, 내 원터치 오두막 탁자가 안 돼.
15: 얘들아, 누가 왔는지 봐. 에베레스트.
16: 오랜만이야.
17: 잘 왔어.
18: 다들 안녕? 기대해. 내가 장난감 가져왔어.
15: 이건데, 한번 봐봐.
13: 진짜 다람쥐 같은데?
18: 장애물 넘기 할까?
19: 됐어. 시작해, 라이더. 숨바꼭질로 바뀌어버렸네.
14: 아, 지겨워.
13: 방금 시작했잖아요. 적어도 물고기 한 마리는 낚아야 이따 점심을 먹죠.
14: 생선, 와! 점심을 따로 가져오길 정말 잘했구만. 내 사랑, 냉동 홈버거. 그냥 렌즈에 바로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 뭐야!
13: 오, 홈디거 시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어? 치카레차!
20: 구멍을 더 팔까? 다람쥐를 꺼내기 좋으려면 지금보단 넓어야지.
21: 이거 잘 안 파지네.
22: 아, 그런데 이 다람쥐 금속이지? 그럼 구멍 안에다 강한 자석을 한번 내려보면 어때?
23: 이렇게 내 차에 있는 걸로 만들어봤어.
15: 우와, 대단한데? 자, 다시.
23: 아니, 뭐야, 또 빠졌어?
24: 얘는 안 되겠다.
13: 엄니가 시장님! 천천히 좀 가요!
14: 안 돼요. 저 늑대가 방금 난 큰 험버거 보트 봤다니까요. 갑자기 무슨, 여기가 어디지?
13: 빙벽에 낀 것 같은데요?